0: 술을 포기하는 남자, 들숨은 있는데 날숨은 없는 남자, 숨쉴살보다 환경안전과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K-공포물도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기리고라는 OTT 드라마가 비영어권 차트에서 1위도 찍고 아주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중인데요. 소원을 이뤄주는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기리고입니다. 이 기리고를 이용한 학생들이 그 대가로 저주를 겪는다는 아주 오싹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설정부터 우리가 과연 소원에 관한 것도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또 괘씸파괴자 곽재식 작가는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석해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리고도 배경이 학교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근데 우리 뭐 가장 유명한 여고괴담부터 해서 유독 공포물이 학교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우리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네, 학교, 군대, 병원 이런 곳에서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많이 도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폐쇄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곳 사람들의 문화만 깊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0: 네.
1: 가장 강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장소 모두 사람들이 잠이 부족한 곳이다.
0: 그렇죠, 그렇죠.
1: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0: 맞다.
1: 그리고 가만 보면 또 잠이 부족할 만한 곳들도 가끔 가다 보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녹음을 하거나 춤을 연습을 하는 뭐 녹음실.
0: 녹음실 귀신.
1: 그 다음에 뭐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미대생들이 작품 만드는 그 작업실.
0: 그렇죠.
1: 이런 것들도 항상 밤샘 작업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잠이 부족한 곳인데 항상 그런 곳에서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0: 네.
1: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정말 이제 좀 약간 복잡하고 좀 특이하고 진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가도 정말 단순하게도 쉽게도 사람이 귀신을 봤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잠이 부족하면 설핏설핏 수면 부족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수가 있는데 혹은 잠을 깜빡 잤다가 막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득 깨어나게 되는 아, 나 잠 안 되는데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꿈과 현실을 좀 혼동을 하게 되면서 꿈속에서 본 건데 실제로 봤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꿈속의 내용이 혹은 내가 잠깐 생각으로 뭔가를 떠올리는 것이 그때 순간 한 3, 4초 정도 잠드는 것 같은 현상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봤다. 정말로 귀신이 지나가는 걸 봤다. 더군다나 특히나 그 장소에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면 유령에 관한 소문이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학교의 음악실 세 번째 자리에 마침 내가 앉아가지고 밤새워서 뭘 하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었다면
0: 네.
1: 그러면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가 더 쉽겠죠.
0: 그렇죠.
1: 네. 그런 경우에 진짜로 봤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 주변에 꿈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현실하고 설핏 착각하는 사이에 혼동하는 경우 실제로 좀 본 적이 없나요? 없으신가요?
0: 뭐 예지몽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1: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거예요.
0: 원초적인
1: 사실이 아니었는데 야, 네 꿈 꾼 건데 착각하는 거야.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오기로 한 날 그날 낮에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오랜만에 그렇게 딴 곳에서 낯선 곳에서 잠을 자니까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0: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낮에도 얘가 꾸벅꾸벅 좀 졸고 구석에 웅크리고 괜히 막 자고 막 이런 일 별로 그런 일 안 하는 애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0: 네, 할아버지 댁에서?
1: 할아버지 댁에서.
0: 예, 예.
1: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야 된다라고 후다닥 깨가지고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꿈속에 100%도 꿈속이야. 꿈속에서 어머니가 형할 때만 꽃갈땡이라는 과자를 사주고 자기한테는 안 사준 그 사건을 꿈속에서 겪은 거예요. 집에 오는 내내
0: 네.
1: 왜 형한테만 꽃갈땡을 사줬느냐라고 칭얼칭얼
0: 이거 사실 아니에요?
1: 사실 이거 아니에요.
0: 다 뺏어 드시고
1: 아니에요.
0: 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제가 동생 예. 과자를 뺏어 먹은 적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날만큼 진짜 뭐 있어야 뺏어 먹지 그런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인생이 꿈 꾼 거를 이걸 설핏 잠들고 깨고 하다 보니까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에, 정말 한 그게 꿈이었다라는 걸 설득시키는데 한 2년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1: 에, 특례 때마다 에, 너 그때 꿈 꾸고 착각한 적 있잖아.
0: 오해가 길어졌네. 에,
1: 그래도 야 내가 무슨 착각을 해 이러면서 안 믿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착각을 인정하게 되었죠.
0: 현실 같은 꿈.
1: 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꿈을 꿀 때는 뇌 중에서도 배회측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좀 비활성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 부분이 사람의 어떤 현실감, 냉정한 판단, 어떤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해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막 황란히 벌어져도 꿈속에서 오 이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라면서 다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을 꾸는 도중에는 배회측 전전두엽이 좀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비활성화되는 현상이 왔다 갔다 너무 졸리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면 황당한 꿈 속에서 생겼던 현상이 내 상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실제로도 보았다라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18년에 서주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신 플라비 워터스라는 분이 이분 병원에서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수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람들이 보고한 476건의 논문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 476건 중에 21건의 사례에서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의 1 정도 되죠.
0: 그렇죠.
1: 네, 21건 정도의 사례에서 사람이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잠의 영향 때문에 뇌의 기능이 혼란이 벌어져가지고 환상을 보게 된다거나 실제로 있지 않은 감각을 느끼게 되는 환각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사실을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제일 먼저 언급한 이런 상황에서 뇌의 착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형체, 특히 사람 같은 것이 변형되어 가지고 보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큰 사람이 되게 작게 소인처럼 보인다든가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되게 크게 거인처럼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1: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24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있으면 그게 현실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싹 지나 우리나라 그 뭐 어우야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귀신과 관련된 전설 중에서도 키가 굉장히 큰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목격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플라비 워터스라는 서우주대학교에서 연구한 선생님의 사례하고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람의 모습이 변형된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 지나간 건데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흰 옷을 입은 뭔가가 나타났다 갔다.
0: 입도 시뻘겋고.
1: 혹은 저 밑에 운동장에서 지나가는 학생을 잠깐 본 건데 유리창 밖에서 나를 보고 있더라. 근데 여기 3층인데 어떻게 유리창 밖에 있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의 착각을 하기가 쉽겠죠.
0: 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이제 공포물을 보면 귀신들이 이제 뭐 서식한다고 해야 될까? 귀신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거울, 우물, 뭐 침대 및 옷장 안, 엘리베이터 이런 곳들이 전통적이었는데 2000년대 공포물부터는 스마트폰, 휴대폰에 귀신이 살고 있다. 이런 설정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설정. 귀신은 왜 하필 휴대전화에 들어갔을까요?
1: 이거는 조금 문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인 설명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본능. 그건 설명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그건 뭐 약간 마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생각이라도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좀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본능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 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는 365일마다 길어지고 짧아지는 게 바뀌어가지고 계절이 돌아오는가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게 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론이라는 태양신이 무슨 뭐 햇빛이 있는 뭐 그 불덩어리 마차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 해를 조정하는 거다 이런 설명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설명이라도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지
0: 해석을 해야 되니까
1: 해가 뜨고 지는 거는 뭐 영문을 알 수 없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 근데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이런 첨단 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분야를 나름대로 과학상식이 있다라고 해서 좀 아는 사람들조차도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0: 신기하신가요?
1: 신기하죠.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라디오가 전파로 잡히는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한 6개 정도 조립을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면 그 정도의 기능을 하게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아니 방송이 사람 목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기계에서 깨끗하게 좋은 음질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0: 그렇겠죠.
1: 그런 게 신기하던 시절이 불과 1960년대 70년대였는데 맞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 강대원 박 박사님이 발명하신 모스펫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예. 스마트폰 속에 옛날에 6개짜리 트랜지스터 연결하는 회로도 신기하다고 했는데 예. 트랜지스터를 10억 개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기술의 발전입니까?
0: 그렇죠.
1: 이런 건 사실 너무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0: 해요.
1: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깊이 이해하기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약간 마법적인 마력적인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라도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예전에 1990년대 이런 시절에 유행하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텔레비전만 해도 신기한 기계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진짜처럼 나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 신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텔레비전을 갑자기 켰는데 텔레비전에 공포영화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머리를 풀어진 귀신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놀랐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황급히 끄고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잤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경비 아저씨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밤에는 정전이었어서 아무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게 90년대 뭐 무서운 이야기로 돌고 이랬었거든요.
0: 무섭네.
1: 사실 텔레비전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 건데 그 텔레비전 무슨 원리로 나오는지
0: 그럼 경비 아저씨가 뭐 허언을 했다는 겁니까?
1: 아 이거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진짜 그 제 동생 이야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0: 알겠어요.
1: 네, 그럴 뿐이지만은 텔레비전이라는 게 좀 신비로운 기계다 보니까 이건 뭔가 마력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 거라는 그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어떤 해석의 방향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등장을 한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0: 네, 지금은 스마트폰이구나.
1: 네. 그래서 저기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한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죠? 작고하신 거 맞나? 그 일본의 소설가 원작으로 영화도 유행을 했던 링 같은 영화에 보면
0: 그쵸.
1: 그때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렇게
0: 그게 링이죠?
1: 네, 귀신이 이렇게 기어 나오는
0: 브라운관을 뚫고
1: 나오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펼쳐졌죠.
0: 근데
1: 이제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거시기 한 게
0: 왜요?
1: 요즘은 사람들이 영상을 여러분도 이 영상을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립받은 링 영상을 보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귀신이 나오면 좀 작은 귀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나올 수 있는 사이즈 한계가 있다 보니까.
0: 미학적으로.
1: 아니면 또 요즘은 옛날 텔레비전의 크기가 좀 뭐 작았다면 요즘은 그냥 가정집에도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 설치해놓고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옛날 텔레비전에 한 10배 크기 텔레비전 설치해놓고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진짜 같은 영상을 재생해도 훨씬 더 이렇게 등치가 큰 그런 귀신이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0: 폴더블 스마트폰이면 그냥 덮어버리면 끝이네요.
1: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볼래나 하여튼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이제 좀 이렇게 한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 말이 안 닿는 이야기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뛰어난 과학기술이 워낙에 마력처럼 마법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링 작가님이 지난 11일에 작고 하셨죠.
1: 네,
0: 최근에 스즈키 고지님.
1: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이야기해보면
0: 말씀하시죠.
1: 이건 뭐 이거하고 직접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는 설명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에 좀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일식하고 월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일식 월식 진짜 신기했겠죠. 옛날에.
1: 네. 일식 갑자기 해가 멀쩡하게 빛나고 있는데 갑자기 쓱 무궁무진해지면서 안 보였다가
0: 재앙이죠.
1: 또 갑자기 쓱 다시 또 밝아진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너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은 이게 뭐 달이 지구를 돌다가 해를 가리면 그게 일식이고 그건 뭐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인데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엉뚱한 이상한 설명이라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이 만들어냈던 설명이 뭐였었냐면 아주 머나먼 옛날에 네. 우주의 아주 위대한 종족, 신령 같은 그런 종족하고 우주의 약간 괴물, 마귀 같은 종족인 아수라 종족이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주 좋은 어떤 마실 것을 두고 신비로운 우유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먹기만 하면 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과 아주 뛰어난 지혜와
0: 그래요?
1: 모든 병이 다 낫고 모든 상태가 아주 극상으로 뛰어나게 변화하는 정말 최고의 진짜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등급의 그런 우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먹겠다고 막 두 종족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중에 힘센 아수라 한 놈이 그거를 먼저 잡아가지고 딱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렇게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해와 달이 알려준 거예요.
0: 누구한테?
1: 이 신령스러운 이 상대방 종족까지.
0: 아, 상대방한테.
1: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이 자식아 라고는 안 했겠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반으로 동강을 냈다라는 거예요.
0: 아, 그 아수라를?
1: 네. 그런데 아, 이게 이제 인도인들의 고대 인도인들의 상상력인데 네. 그 순간에 그거를 조금 먹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반 토막이 난 채로도 아수라가 살아남아가지고 우주를 떠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이 살아남아서 우주를 돌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그거 한쪽을 라후라고 하고 한쪽을 케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라후와 케투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해와 달을 만나면 이 나의 원수라고 하면서 해와 달을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0: 지금
1: 물어뜯었다가 너무 해가 뜨겁고 혹은 뭐 신령들이 그거 보고 있지 않겠죠. 나이 그거 한잔 해가지고 지금 강해졌는데 너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일식과 월식이 사라진다라는 이런 이상한 설명을 만들어가지고 고대 인도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믿었거든요.
0: 네. 재밌는 사실이었네요. 딱 하나 정도 더 하면
1: 아니, 벌써요.
0: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이 드라마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주를 받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또 설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알라딘의 지니도 마찬가지고 현대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소원에 예? 박한 겁니까? 소원 그냥 공짜로 막 다 베풀면 안 돼요? 소원을 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이룰 수가 있는 겁니까? 예.
1: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0: 받는
1: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 그렇죠.
0: 예.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0: 네.
1: 뭔가를 준다라는 게 네. 되게 본능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이야기가 조금 더 극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더 말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본다면
0: 네.
1: 이런 식의 이야기가 유행하는 이유는 어쩌면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레코드 때문일지도 모른다.
0: 아, 레코드?
1: 예, 웨일즈인으로서 영국에서 활동했던 과학자입니다.
0: 예.
1: 로버트 레코드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이 사람 500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웨일즈인이신데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영국,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웨일즈에서 돈 찍어내는 일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과학에 대해서 잘 아니까 순도가 딱 맞는 규격화된 동전을 금화, 은화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를 찍어내는 일을 네가 관장해라.
0: 네.
1: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일이 잘못돼. 아, 이것도 약간 이런 무서운 이야기하고 관계 있는 건가?
0: 왜요?
1: 이분이 무슨 일이 좀 잘못되셔가지고
0: 네.
1: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분이 좀 이렇게 비명에 돌아가셨어요. 이 로버트 레코드라는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던 발명을 하셨던 분이 정확하게 왜 돌아가셨는지 이유가 좀 불명이에요.
0: 뭘 발명하신?
1: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분이 뭐 빚을 많이 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송사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셨다. 뭘 발명하셨냐? 이분이 뭘 발명하셨냐?
0: 뭐지?
1: 이분이 수학에도 일가견이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수학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책으로 쓰면서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더하기 정석. 빼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뭐를 써서 수학 수식을 쓰는 걸 이 사람이 창안하셨느냐? 아라비아 숫자는 이거보다 좀 더 앞서요. 우리 저기 숫자 표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는 이거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퍼졌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도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해서 쓰셨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로 책을 쓰면서
0: 네.
1: 더 알기 쉽고
0: 네.
1: 더 활용하기 쉽게 이 수식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더하기 기호를 발명을 하셨고요.
0: 아, 그래요?
1: 빼기 기호를 발명을 하셨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최고의 업적을 꼽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걸 전에 하신 분도 좀 계시거든요. 아.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 기호 같은 건 좀 간단하잖아요. 아. 더하기 뭐 십자가 모양이고 빼기 뭐 그건 더단순한 아. 모양이고 예. 그 비슷한 건 예전에도 딴 용도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분의 위대성으로 꼽진 않습니다.
0: 그럼 뭐가
1: 이분의 위대성으로 꼽는 거는 뭐냐면 네. 이분이 그런 다음에 수식을 표현할 때 쓰는 등호를 개발하셨어요.
0: 이꼴을?
1: 등호를 개발하셨어요.
0: 등호를?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초등학교 때 배우는 유치원 때부터 요즘 배우는 수식의 기본이 왼쪽에 이 등호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모든 수학과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수학과 논리를 배워나가잖아요.
0: 아, 레코드 선생님.
1: 이게 적어도 이 글자로 찍혀서 책에 나오는 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레코드 선생님 때부터
0: 몰랐네요.
1: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 내가 어떤 변환을 하기 전하고 한 후의 상태가 따지고 보면 같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 좌변 우변도 이렇다.
1: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그렇죠. 좌변 우변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수학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0: 그렇죠.
1: 모르는 거를 X로 놓고 방정식을 뿌리를 하면 그 X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죠?
0: 네.
1: 근데 방정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0: 아,
1: equation이라고 합니다.
0: 아,
1: equation.
0: 예.
1: 같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네,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수 X를 찾아내는 거를 네. 방정식을 풀이하는 이퀘이전의 솔루션을 찾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0: 네, 네.
1: 중국에서는 고대 중국에서는 모르는 숫자를 알아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네. 그냥 숫자를 표 같은 데다가 쓱 써놓고 그냥 그 숫자를 이리저리 조합하는 규칙에 따라서 하면 우리가 답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모 모양에다가 숫자를 채워놓고 풀이하는 거다. 라고 해서 네모라는 뜻의 방자를 써서
0: 아~
1: 방정식이라는 말을 고대 중국에서 한자로 썼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에서는 equation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바로 로버트 레코드와 그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 같다라는 현상 서로가 등치된다는 현상으로 모든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런 것이 수많은 논리와 과학과 문제 풀이의 어떤 근원으로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일 중심으로 뼈저리게 내려오고 있게 된 것 같거든요.
0: 예.
1: 하다못해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화학 반응으로 이야기하면 뭐 설명을 드리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나무는 무겁지만 나무를 다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면 그거는 가벼워진다.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건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기에 활동했던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0: 라부아지에?
1: 미터법의 탄생에도 공헌을 했던 그 인물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중심이 되어서 내어놓은 그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0: 예.
1: 나무를 태우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나무의 무게하고 네. 그 나무가 불타서 나온 재와 연기의 무게와 그때 소요된 공기의 무게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무게는 변하지 않고 나무를 태우기 전이나 후나 항상 같다라는 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그게 과학의 중요한 원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한 단계 더 발전이 돼서 요즘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형태로
0: 그렇군요.
1: 이게 발전했어요.
0: 예.
1: 그래서 근대 현대 과학이라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건 뭐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세상에 있는 수많은 현상을 좀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0: 네.
1: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놓으면
0: 네.
1: 그거를 과학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학이라는 거를 풀이하는 설명하는
0: 뼈대.
1: 제일 기본되는 방법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0: 네네.
1: 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하고 네네. 후하고 네네. 전체 에너지의 오케이.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대원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0: 예.
1: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어떤 발견된 법칙이라기보다는 과학이라는 거를 풀이하는 그냥 기본 원칙 과학을 설명하는 어떤 설명 방법의 준칙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밑바닥에 깔린
0: 기본 중에 기본.
1: 법칙으로 삼라만상의 아니
0: 사실 제 CBS에
1: 세상 만물을 네. 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수많은 과학 법칙에서 제일 밑에 깔리고 있는 깔려 있는 것도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0: 소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1: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으로서도 네.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생긴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주가 하나 생기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이 방정식 이퀘이전 속에 들어있는 이 논리 다 충족되는 현상으로 내용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의거해서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면 저주가 생기는 이유 짧게 얘기하면 연력학 제일 법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살목제이은 2016년 두 번째 남량 아닌 남량 특집, 예, 괴담 파괴 특집 함께했습니다.
1: 박태식 작가. 벌써 끝이군요.
0: 왜 아쉬우세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1: 아, 네.
0: 이게 연력학 제일 법칙 아닌가요?
1: 그럼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0: 왜 하나만 하시겠다고 하고 매번 두 개씩 하세요?
1: 예, 예, 예. 아, 아쉽네요.
0: 알겠습니다. 예. 박태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이면 벌써 절기상 소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만쯤이 되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새로 심은 곡식은 아직 익지가 않아서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 같은 혹독한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뭐 먹을 게 너무 풍족해서 더 문제인 시기 아니겠습니까? 보리밥같이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본격적인 여름맞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많이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여행의 잡지사 5월호 17번째 페이지. 듣다 보면 여행 버킷리스트가 계속 추가된 시간, 도시의 밭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이자 도시인문학자 정이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인문학자 정이섭입니다.
0: 반갑습니다. 가끔 이제 여행 계획 세울 때 보면요. 이제 좀 준비하다 슬슬 좀 준비에 지쳐갈 때쯤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돈으로 여행할 돈으로 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행 가는 게 맞나? 이런 딜레마에 늘 빠지곤 하는데.
1: 네.
0: 어떤 뭐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예, 도시인문학자로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1: 그 여행은 저는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고 네. 뭐 이렇게 소모적인 것이지만 네.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 쌓인 이런 지식과 뭐 감성과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콘텐츠가 돼서 네. 나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저가 누가 만약에 오늘 벤츠 S클래스를 줄까 아니면 1년 동안 여행을 하는 여행권을 줄까
0: 어, 예, 예, 예.
1: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한다면
0: 예.
1: 저는 당연히 후자 여행권
0: 정말요? 저는,
1: 네,
0: 여행권을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1: 네, 더 가보고 싶습니다.
0: 야.
1: 제 목표가 120개국을 찍고 죽는 거기 때문에
0: 어, 그래요?
1: 그것을 위해서 후자를 저는 선택을 할 거 같습니다.
0: 지금 몇 개국 정도 찍으셨죠?
1: 제가 이제 59개국을 찍었으니까
0: 아직 좀 남긴 남았네.
1: 예, 나머지 반을 찍고 올 여름에 이제 조지아를 갔다 오면 그리고
0: 그렇군요.
1: 카자흐스탄 스탄브라더스를 갔다 오면
0: 예.
1: 한 64개국 정도
0: 야.
1: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 앞으로 저는 전진만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0: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합니다. 뭐야. 예, 알겠습니다.
1: 끊임없는
0: 예.
1: 네, 여행광으로서.
0: 전진 응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입고 오신 옷에서 좀 오늘 가볼 나라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두바이 초콜릿밖에 못 먹어봤는데요. 근데 이 두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을 영어로 하면 그 United Arab Emirate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0: 네.
1: 우리말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그 7개의 토호국이 연합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에미리트라는 말 자체가 그 토호국이라는 뜻입니다.
0: 아.
1: 아랍어로 군주를 뜻하는 그 에미르에서 이 에미리트가 나왔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연합국을 이루는 그 아부다비가 있고 두바이가 있고 또 샤르자가 있고 푸자이라가 있고 그리고 아즈만이 있고
0: 네.
1: 그래 알콰인이 있고 라스알 카이마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개 토호 세력들 토호 국가가
0: 네.
1: 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낸 연합국이죠.
0: 네.
1: 그래서 아부다비가 가장 큽니다. 아부다비가 전 국토의 한 연합국의 네. 한 80% 이상이 되고요.
0: 그렇네요.
1: 네. 그리고 아즈만이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중에서 역시 가장 유명한 도시는 그 두바이죠. 두바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바이가 너무 유명하니까
0: 네.
1: 두바이가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아니냐. 독립된 국가가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 도시이고요.
0: 네.
1: 잠깐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고 가자면
0: 네.
1: 1892년에 그 영국이 지배할 때 이 아랍에미리트는 그 영국의 그 보호 아래 있었던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71년도에 영국이 철수를 하니까
0: 네네.
1: 6개국으로 시작을 했다가 1개국이 추가가 돼서 토호국이 추가가 돼서
0: 예.
1: 7개로 그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카타르도 있었고 바레인도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독립을 했죠. 우린
0: 아,
1: 연합하기
0: 카타르...
1: 싫다.
0: 바레인도 연합국 멤버였어요?
1: 그렇습니다. 초창 연합국 멤버였다가 9개까지 늘었다가
0: 예.

0: 아랍어 동사 그 야둡에서 나왔다. 근데 왜 야둡이냐 그러면 두바이를 흐르는 그 두바이 크리크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요. 네네. 그 하천이 물이 유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1: 아, 그래요?
0: 느리게 가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랍어 동사로 아... 야둡인데 그 야둡에서 두바이가 나왔다. 아... 설이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미들리스트, 중동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중동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면서요?
0: 어폐가 많이 있죠. 우리 기준으로는 서쪽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1: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서쪽에 있죠. 예.
0: 그래서 서남아시아가 맞는 거죠. 서남아시아가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들리스트 중동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관쪽으로 보면은 중동입니다. 유럽에서 유럽 관점에서 보면 중동이고 우리나라는 극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 가운데 있는 그 아시아다. 그래서 중동이 되는 가운데 있는 중간이다. 중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럽적인 그 어떤 시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1850년경에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에서 최초로 그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아, 예. 미 해군의 어떤 전략가로 일했던 그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공식적으로 문서에 쓰다 보니까 아. 이때부터 굳어져서 미들리스트 우린 또 번역을 해서
1: 중동.
0: 그냥 중동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서남아시아가 서남아시아죠. 맞는 거죠. 동쪽이 아닌데
1: 지구는 동부니까 또 동쪽 근데 그렇게 치면 또 극동이라고 해야겠네 우리는
0: 그렇습니다.
1: 서남아시아가 편하네요. 예.
0: 돌고 돌아서 예. 옵니다.
1: 지금 이제 두바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부자 중에서도 찐 부자들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고요?
0: 아주 작디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요. 그냥 진주를 채취를 하고 그냥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1966년도에 그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유전이 아. 개발이 되니까 오일머니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네.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뭐 이런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데는 1833년에 그 알막툼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알막툼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왕가인데요.
1: 아, 네.
0: 이 왕가가 들어서면서 어떤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이 왕들이 통치를 잘했다라는 겁니다. 오일머니가 나오니까 호의호식하는데 써버린 게 아니라 예. 큰 빅픽처를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버리자.
1: 잘했네.
0: 이런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꼭 알고 가야 되는 왕이 3명이 있습니다.
1: 네.
0: 그 3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라시드 빈 사이드 알막툼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8년부터 1990년까지 32년간이나 두바이를 통치를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작은 어촌이었던 두바이를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승하를 하신 거죠.
1: 예.
0: 승하를 하셨는데 보통 2세들이 잘 안 되거든요. 아. 조선 왕조나 이런 걸 봐도 2세들이 안 되는데 네. 그 아들인 막툼 빈 라시드 알막툼이라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 네.
0: 16년간 두바이를 통치를 했는데요.
1: 네.
0: 이때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두바이 공항을 확장을 하고 두바이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끔 센터를 짓고
1: 야.
0: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1: 예.
0: 이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가시게 돼서 네. 그 동생이. 그 동생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현재의 왕인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입니다.
1: 아.
0: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대로 꿈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인재를 등용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하고
1: 예.
0: 도시 행정을 하면서 네. 조금 후에 나올 그 부르즈 할리파를 네. 포함해서 팜 주메이라 이런 엄청난 인공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 야.
0: 그 두바이를 개혁을 해서
1: 네.
0: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도시 거의 최고의 도시급으로 만든 그런 대단한 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책 도시의 맛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 뭐라고요?
0: 두바이를 황량한 사막 위에 창조한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 네.
0: 비록 뭐 하나님의 낙원은 아니지만 인간의 낙원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네. 것을 저는 두바이에서 한 달 여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두바이에는 좋은 왕들이 계속 나왔던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야. 이 미래를 내다보는 왕이 없었다면 네. 두바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그렇습니다. 좀 지역별 특색을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두바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부르즈 할리파. 우리 이제

0: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이 빌딩은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1: 보통 여행과 관광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의 목적이라면 두바이는 보통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0: 아, 네.
1: 그 다운타운 지역이 있는데 이 다운타운 지역에 네. 바로 말씀하신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삼성물산이 시공한 그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 것이고요. 두바이의 그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도 바로 옆에 있고요. 두바이몰이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두바이 분수쇼도 이 다운타운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 뭐 세계 최장 뭐 이런 수식어가 붙고요.
0: 네.
1: 두바이몰하고 이 부르즈 할리파하고 그 사이에 네. 그 분수쇼가 있는데
0: 네.
1: 이 분수쇼가 이제 152m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0: 아.
1: 뭐 대단한 분수쇼고요. 세계 최대의 분수쇼고
0: 네.
1: 그 부르즈 할리파가 그 할리파가 여러 개 그 기록이 있는데 네. 무게가 54만 톤입니다.
0: 아.
1: 이 빌딩의 건물의 무게가 54만 톤인데 이것을 예. 동물로 환산을 하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한 마리당 대충 그 5톤인데요.
0: 어, 예, 예.
1: 이 5톤짜리 코끼리가 그 10만 8천 마리가 있어야.
0: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너무 궁금해져요.
1: 그래서 라오스의 그 루앙프라방의 란쌍 왕조가 생각이 나는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아, 생각이 나는
0: 예.
1: 뭐 그 정도였습니다. 이 건물 하나가 10만 8천 마리의 코끼리 무게다.
0: 예.
1: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 다운타운이 그렇고요. 다운타운 지역이.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그 주메이라 지역이 있습니다.
0: 주메이라.
1: 이 주메이라 지역은 그 아랍어로 그 아름답다. 주메이라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고급 리조트 뭐 아. 주택들이 있고
0: 예.
1: 여기에 아름다운 카페와 펍이 있고 람보르기니와 페라리가 아. 횡행을 하고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고
0: 부촌이구나 여기가.
1: 굉장한 부촌이고요.
0: 예, 예, 예.
1: 바로 세계 유일의 그 7성급 호텔 예.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신혼여행을 갔다라고
0: 아, 예,
1: 하는
0: 예, 예, 예.
1: 바로 그 호텔 부르즈 알 아라비
0: 그래, 그래, 그래.
1: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두바이의 랜드마크고 엽서에 들어가고 뭐 예. 그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부촌답게 뭐 옆에 해변도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중에 하나인 그 와일드 와디라는 그런 네. 워터파크도 있고
0: 네.
1: 또 더 중요한 것은 비무슬림에게도 공개되는 주메이라 모스크가 있죠.
0: 아.
1: 근데 주메이라 모스크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있는데요.
0: 네.
1: 바로 누구냐 그러면 현지의 궁화학인 그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0: 네.
1: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했던 그런 모스크라라고
0: 아,
1: 하는 그런 돈이 얼마나 많으면 모스크를 줘서
0: 그러게요.
1: 선물을 했을까요?
0: 주메이라에 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또 한 군데는 그 마리나 JBR 지역인데 이
0: 네.
1: JBR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의 그 이니셜입니다. 마리나 JBR 지역인데 여기에 바로 3km짜리 그 인간의 대역사죠. 인공 운하를 만들어서
0: 아.
1: 그걸로 하천을 만들고
0: 예, 예, 예.
1: 그 양옆에 빌딩을 세운 두바이에서 요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촌 중에 부촌인 것이죠.
0: 예.
1: 그래서 그 마천루와 마천루 사이에 엄청난 카페에서 매일 밤 많은 셀럽들이 와서 파티를 즐긴다.
0: 파티하고.
1: 바로 예. 이 장소가 되겠고.
0: 네.
1: 또 한 군데가 그 팜 주메이라 지역.
0: 팜 주메이라.
1: 네. 팜 주메이라 지역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섬이죠.
0: 예.
1: 인공섬인데 엄청난 예. 그 부르즈 할리파와 더불어서 예. 두바이 랜드마크를 완성시키는 곳인데
0: 네.
1: 세계 부호들이 와서 여기에 이제 별장을 사는 것인데
0: 아, 그 나뭇잎 모양으로
1: 나뭇잎 모양, 야자수
0: 아,
1: 모양으로
0: 그 거기가 여기구나.
1: 인공섬입니다.
0: 예.
1: 두바이 왕들께서
0: 아.
1: 프로젝트로 만든 바로
0: 예.
1: 그 곳이고요.
0: 예.
1: 여기는 제일 싼 게 100억이라고 합니다. 별장이 제일 싼 게.
0: 싼 게 100억이다.
1: 근데 그것도 항상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누가 사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마포에 오셔서 예. 영화 홍보하시고
0: 예.
1: 삼겹살을 드시고 가신 톰 크루즈 주의 별장이 여기 있고요.
0: 아, 톰 크루즈 별장이 여기 있고요.
1: 여기 있고 예. 타이거 우즈의 별장이 여기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마다나의 별장이 네. 여기 있고
0: 아~
1: 그리고 데이비 베컴의 별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0: 여기 다 별장 하나씩 있구나. 예.
1: 참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하는데 돈을 다 써서 들어왔어요.
0: 아, 전진하셔야죠. 전진하셔야죠.
1: 전진하면 될 거예요.
0: 예, 전진해야죠. 별장에 머물 생각하지 마세요.
1: 네.
0: 예, 전진하셔야죠.
1: 알겠습니다.
0: 한 군데 더 있죠. 예.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가 바로 그 여기죠. 그 올드 두바이.
0: 올드 두바이.
1: 올드 두바이가 과거의 두바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1: 미래, 지금까지는 다 미래를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과거를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 바로 아랍어로 시장을 수쿠라고 합니다. 수쿠라고 해서 이 뭐 골드를 파는 수쿠, 뭐 골드 수쿠도 있고 향신료를 파는 수쿠도 있고 또 직물 시장도 있고 그래서 아랍 건축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올드 두바이가 있는데 여기는 꼭 보셔야 되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비단길 두바이 크릭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걸프 해안에서 이렇게 그 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여기가 아랍이구나.
0: 네네.
1: 두바이 다운타운에 가면 이게 아랍인가 뉴욕인가 이런 착각이 드는데 여기 오면 내가 그래도 아랍에 오기는 왔구나.
0: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면.
1: 그렇습니다.
0: 올드 두바이로.
1: 네. 예. 여기에 바로 그 두바이 박물관도 있고 전통 거리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꼭 와보시는 것을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최첨단 도시의 면모와 또 이제 올드 두바이처럼 서남아시아면 생각나는 그런 사막 이런 모습들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두바이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막을 보려면 두바이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두바이 자체, 두바이 뭐 다운타운하고 주거지를 다 합치면 뭐 서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두바이 전체 다, 두바이 전체 다가 이제 이 서울의 한 6.8배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운타운 지역에서 주메이라 지역 이런 다운타운 지역에서 차로 한 40여 분에서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면 사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막이 드디어 나옵니다.
0: 아~
1: 그 사막이 나오고요. 네. 그 모래 언덕들이 나오고 이 사막에서 이제 많은 레저 활동을
0: 뭐 어떤 거 하나요?
1: 그래서 뭐 사막 사파리 사륜구동 SUV를 타고 나가서 그 사막을 질주하는데 도중에 차를 세우고 그 샌드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뭐 그것도 하고
0: 재밌겠다.
1: 여기서 캠핑도 하고 캠핑하면서 벨리댄스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열기구 투어도 있고 또 저는 좀 위험해서 못할 것 같은데 뭐 헬리콥터 투어도 좀 있는데요.
0: 헬리콥터 투어는
1: 그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좀 이 제3지대 국가에 가서 이런 비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0: 그래요? 헬기로는 전진 안 한다?
1: 헬기로는 그냥 정체하고 싶습니다. 헬기 투어도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런 사막도 보고 하려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이제 계절상 겨울에 가는 게 좋으려나요? 어떻습니까?
1: 가장 좋은 여행 시기는 그 11월에서 그 3월 사이에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이때는 기온이 한 10도에서 28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하면 언제나 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 되면 시원하고요.
0: 그래요.
1: 또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유가 한 일주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나 돈을 쓰고 왔습니다.
0: 끝으로 먹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정희섭 작가님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예.
1: 먹는 게 인생이죠, 뭐.
0: 아랍권 음식 중에 가장 맛있으셨던 거 뭔지.
1: 저는 그 두바이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그 마크부스라는 밥입니다. 근데 그냥 밥이 아니라 고기 밥입니다.
0: 오, 맛있어 보인다.
1: 이 육수를 끓여낸, 고기를 끓여낸 육수를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0: 예.
1: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밥을 그 고기하고 그 육수하고 같이 이렇게 얹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기도 얹고 양파도 얹고 토마토도 얹고 하면서 토핑이 좀 이렇게 다르고요. 그래서 고기 육수로 밥을 지으니까 굉장히 담백한 맛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뭐 이 육수 냄새가 너무 진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비유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괜찮으셨군요.
1: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많이 먹었던 그 샤와르마.
0: 샤와르마.
1: 샤와르마. 샤와르마도 많이 먹었습니다.
0: 눈물 젖은 샤와르마 드셨죠, 예루살렘에서.
1: 그렇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돌 같은 것을 씹어 먹었는데 그래도 모든 게 지나가면 추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 씹은 것도 추억이 되는데
0: 그렇죠.
1: 두바이 갔더니 그게 있는 겁니다. 있어서 그 역시 그 피타빵 절개에서 고기 넣어서 먹는 그 샤와르마를 많이 먹었고요. 또 하나는 그 면 요리인데요. 그 이름이 재밌습니다. 발라릿. 발라릿.
0: 발라릿?
1: 예, 발라릿. 발라릿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침에, 그 아침 조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얇은, 아주 얇은 그 파스타면, 그 이제 버미첼리라고 하나요? 버미첼리라고 하는 아주 얇은 파스타 면에다가
0: 소면급
1: 소면급까지 얇은 거. 그거에다 그걸 삶아서 네. 그 위에다가 이제 계란 프라이 얹고 아. 야채 토핑 얹어서 먹는 음식인데 한국 사람 입맛에도 저는 아주 딱 맞는.
0: 아, 소스는 좀 매콤한
1: 거. 소스도
0: 건가요?
1: 매콤한 거 뿌릴 수도 있고 아. 아니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아. 그 뭐 후추를 뿌려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여러 가지 레시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아. 예. 저는 뭐 센 거를 좋아해서 그냥 계란 얹고 후추 좀 뿌리고 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빵 찍어 먹는 후무스가 있죠.
0: 후무스.
1: 예, 후무스는 뭐 많지요. 그리스에서도 좀 먹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 빵도 찍어 먹고 중동은 피타 이렇게 병아리 콩을 으깨서 예. 만든 후무스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후무스는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약간 어느 기간 동안에 안 먹으면 제가 이스라엘 유학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먹고 싶어지는. 아. 근데 구할 수는 없는. 이태원이나 가야 먹을 수 있고.
0: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죠. 예.
1: 그게 후무스가 그런 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랍 커피가 있습니다.
0: 아, 아랍 커피.
1: 제가 거기 여행할 때는 좀 젊었어서 네. 이제 카페인에 이렇게 좀 내성이 아, 예. 좀 있었던지 몰라도 이렇게 하루에 세네 잔씩을 먹었는데도 잠을 잘 잤는데 요즘에는 커피 잘못 먹으면
0: 취약해지셨나요?
1: 네,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랍 그 사람 집에 놀러 가면 네. 커피를 내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그걸 또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거절하면 그건 큰 실례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걸 거절하면 안 되고 그걸 마셔줘야 됩니다. 아,
0: 커피 못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1: 그러니까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내려놓고 근데 나는 아예 그냥 그 안 먹는다. 예. 그래서 이 아랍 커피 문화는 그 2015년에 그 문화 자체가 아랍 커피 문화 자체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아. 등재가 될 정도로 예. 이 아랍 커피는 대단한 그 음료인 거죠. 문화이면서 음료인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아랍 커피에다가 이런 음식 먹으면 저는 두바이 다녀왔다 말하실 정도는 될 것 아,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전 마크부스가 궁금하네요. 예.
1: 네.
0: 오늘 끝인사는 뭐 아랍어로 나눠야겠네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인사를 나누자면.
0: 그러시죠.
1: 그 너무 많은 그 안녕하세요는 그 너무 유명한 아살라무 알라이쿰.
0: 아살람 알레이쿰 하면 살레이쿰 아살람 이러나?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하고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예. 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는 너무 유명한 슈크란.
0: 아 슈크란.
1: 슈크란 너무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냥 마레쉬 이렇게 마레쉬라고 마레쉬.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들리는 어떤 무슨 희망사항 같은 거 얘기할 때 인샬라.
0: 아 인샬라.
1: 네, 인샬라 아, 이게 예. 신이 원한다면.
0: 예. 뭐 그런 가끔 것도. 이런 거 막 그분들이 하는 가게 외국에서 네. 뭐 좀 빨리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인샬라 하고 처리 안 해줄 때 있고
1: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인샬라 이건 친의 뜻이니까
0: 책장 터질 때 있어요. 예.
1: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테러리스트가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좀 약간 약간 안 좋기도 한데 알라후 아크바르.
0: 무슨 뜻?
1: 알라후 아크바르가 그 신은 위대하시다. 신은 위대하시다.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죽을 때 꼭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죽어서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요.
0: 원래는 뭐 축복의 말인가요?
1: 그렇습니다. 신은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축복의 말이죠. 신은 예. 위대하시다. 누가 큰 일을 해냈다. 그럼 알라후 아크바르. 누가 출산을 했다. 뭐 알라후 아크바르. 누가 큰 돈을 벌었다. 알라후 아크바르 얘기를 하고 예. 또 더 중요한 말이 또 이제 알함두릴라.
0: 알함두릴라 이거
1: 이것도 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신에게 너무 감사해. 알함두릴라.
0: 알함두릴라라고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말은 역시 안녕히 가세요.
0: 예, 그쵸. 오늘
1: 안녕히
0: 해야죠.
1: 가세요는
0: 예.
1: 해야 되는데 예. 그건 이제 맛살라마.
0: 맛살라마.
1: 예, 맛살라마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 안녕히 가세요가 되겠습니다.
0: 그럼 오늘 이말과 함께 또 도시의 맛 두바이 편을 마치고 정희섭 작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우리랑 같이. 자, 정희섭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맛살라마.

0: 미래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 5월 25일 늘 그래왔듯이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바닷가, 비치 혹은 수영장 등을 생각했다면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주말부터 비로 적셔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섭씨 30도를 넘긴 한여름을 살았던 것 같은데 뉴욕과 그 일대 우리는 맨발에 맨살이 드러난 채 이 빗속의 날씨를 괜찮겠거니 했다가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도는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후에 거의 매주 월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최후 통첩이나 며칠 더 시간을 주겠다는 유예 발표를 듣곤 했는데 오늘 월요일은 많은 관공서의 문이 닫힌 공휴일로 다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막후에서 그 정적만큼이나 커다란 기대를 또 갖게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봉쇄된 상태의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국가들과 인도양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액상 천연가스 운반선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각각 파키스탄과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중국행 이락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한 척도 거의 3개월간 바다 위에 묶여 있다가 이틀 전 토요일 페르시아만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 합니다. 조국과 혹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며칠 거라고 뉴욕의 일기예보는 나와 있는데 모처럼의 가족과의 바베큐 파티 혹은 또 여러 단체들의 특별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는 하늘에 아직까지 이렇게 구름이 덮여있는 비구름이 분명합니다. 다 내리지 못한 비가 언제 그치게 될까 나름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5월에 이렇게 마지막 월요일에 매년 기념되는 날인데 원래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거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진 서비스 멤버들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이 롱 위켄드 사흘간 3일의 연휴를 바비큐 해변 방문, 가족 친지들과 모이는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본다면 매년 들어도 특히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삶과 많이 동떨어져서 그러겠죠. 남북전쟁, Civil War 직후엔 1868년에 북부군 참전 용사 Union Army Veterans가 전사자들의 그 묘를 찾아서 꽃을 꽂아주는 날로 Decoration Day를 제정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5월 30일 그때 당시에 이 날이 선택된 이유는 그때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제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북전쟁 전사자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이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지금의 메모리얼 데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미국 사회에서 하지만 그 군 복무가 그전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그때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1973년에 military draft, 징병제, 어느 누구도 이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과 싸울 수 있는 연령에 속한다면 이 징병제가 폐지가 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부터는 군 복무를 하는 미국인들 숫자가 뭐 크게 줄어들었다. 이 말이 너무 약한 표현이네요. 이제는 거의 용병처럼 가정 형편에 따라 혹은 또 자신의 그 미래 커리어의 목적에 따라 지원해서 가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파병의 결정이 있고 난 다음이니까 네, 군을 군 복무가 그렇게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가족과 뭐 친지의 복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군과 연결이 된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military grave sites,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도 여전히 비가 그래도 촉촉하게 내려서 꽃을 가져다 꽂는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그 또 묘역을 돌보는 것도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떠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네,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 건 우리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personal connection을 가진 미국인의 숫자가 특히 줄어든 요즘에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것은 물론 징병제가 폐지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들어간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 모든 전쟁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잊고 싶어 하는 그런 군사 개입이었다. 이건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뭔가 이건 진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애국심으로 단결됐던 그 전쟁 마지막 전쟁이 언제였을까 아무래도 누구라도 아들을 가진 남편과 이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 그런 상태의 미국인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때와는 다르다. 2차 세계대전이 아마 마지막 그런 전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도 해병대도 보내고 뭐 공수특전단 지상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논의가 되면서도 지상군 투입을 꺼려온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는 전쟁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들어가면 미국의 그 군사력으로 들어가서 정권 교체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최근 경험을 통해서 이게 특히 미국 내의 그 여론조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이 인기가 없어졌다 이건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과 하원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정책 수립이 또 가능했던가, 시행이 가능했던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이 전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을 어쨌든 이제는 전쟁을 어떻게 잘 끝내느냐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협상이 지상군 투입 대신에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협상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또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예전보다 훨씬 긴 여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름 같지는 않죠. 근데 2026년 캘린더 달력이 굉장히 배열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도 더 많이 레모네이드 이 주말에 나가서 팔겠다고 해서 우리 또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준비하고 얼음 지금 잔뜩 채우고 그랬는데 이게 춥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정들에서 준비했던 야드 세일, 뭐 가라지 세일도 이거 하셨나요? 진짜 힘든 주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날씨가 이런데 글램핑 나가서 캠핑을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그래도 숙소같이 생긴 곳에 들어가서 인도어에서 보내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많고 해변 이 파라솔 비치 엠브렐라 가지고 가서 준비하는 이 여름의 시작이 오늘이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여름 시작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기대하던 마음들은 춥습니다. 공식적인 지금 여름의 시작이 언제죠? 제가 달력을 보고 있는데 올해 여름 6월 21일 Summer Solstice가 바로 이날이니까 그렇게 되면 9월 22일까지 Fall Equinox 해서 딱 여름이 이때까지다. 그렇지만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요. 여름을. 그런 다음에 레이버 데이 노동절 9월 첫 주에 끝이 나게 되는 이런 스케줄로 보통 아무래도 학교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메모리얼 데이가요. 5월 25일이 다른 해보다는 좀 빠르다.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노동절이 9월 7일까지 올해 밀려나서 여름이 길게 늘어졌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긴 뜨거운 여름에 더 가깝다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2025년 작년에는 이 비공식 여름 기간이 9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공식 여름 기간이 106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ndless summer.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쌀쌀하고 춥고 콧물도 나오고 집 안에서 이거 왜 이렇게 춥냐 옷을 자꾸 겨울옷을 찾아 껴 입는 이거 감사하죠, 그죠? 올해 여름 얼마나 끝나지 않고 길어지게 될 것인가. 작년에 비공식적인 여름 길이가 99일, 올해는 100하고 엿새, 100이라고 엿새가 더 있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긴 여름은 또 날짜를 막 계산을 해놨나요? 2037년, 그 다음엔 6년 뒤, 그리고 또 5년 뒤, 6년 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몇 년 사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1년까지도 뭐 이렇게 여름이 또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 늦어지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부모들이 그럼 8월 말까지 보통 서머에 이렇게 서머 캠프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9월 7일까지면 올해 야단 났다. 걱정이 지금 일찌감치 시작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찾고 있죠. 여름 더위를 오늘 얘기하는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올여름과 내년 여름에 아주 강한 엘니뇨 현상이 보여질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부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2027년 여름은 엘니뇨의 후폭풍이 또 있다고 해서 이건 진짜 폭풍은 아닌데 이제 그 영향이 관측 사상 내년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단순한 특정 지역의 날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열을 끌어올려서 폭염이 오고 가뭄이 또 어느 지역에서는 오고 폭우, 허리케인 패턴까지 광범하게 흔드는 이 엘니뇨인데 엘니뇨를 뭐 조사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엘니뇨가 전 세계에 가져오는 영향 뭐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엘니뇨의 원인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번에 중부 태평양 특정 해역의 수온 상승, 바닷물 온도 상승이 보통 한 섭씨 1도 상승이면 중간 규모인데 마지막 최근 2015년처럼 2도, 섭씨 2도 이상 올라가면 초강력 엘니뇨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덥다고 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헬팟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헬팟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8: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세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 구입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11: 아침 식사 중.
10: 이렇게 조용하게?
1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1: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메모리얼 데이 5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여전히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전쟁 평화협정이 마쿠에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굉장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일 프라이스 기름값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네요. 양측에서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좀 정보를 더 얻어내려고 해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지금 빨리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final agreement, 마지막 합의까지는 며칠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합의 내용을 이란과 미국 측이 각각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협상이 진짜 최종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것조차 뭐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합의가 될 경우에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이 페르시아만의 석유 또 이 liquefied 액상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 그냥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월요일 아침 일찍 국제 유가 브렌트 크루드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95까지 이렇게 내려간대요. 하지만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중동산 석유 가스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뭐 몇 달 걸릴 것이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어쨌든 전쟁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30%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잠정 합의를 해야만 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 뭐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그냥 보수 미디어에 또 계속 말을 해오고 있기도 한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이 종료할 수 있는 길, 이 작전의 끝은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금 다른 입장이 되겠지만 인기가 없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인기, 비인기 하니까 말할 때마다 저도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 리더니까요. 그렇지만 이 전쟁의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건 전쟁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나중에 하자라고 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작의 목적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이 지금 imminent danger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뭐 지난 주말 우리가 뭐 정신없이 또 long weekend를 준비하는 동안에 Tulsi Gabbard 미국의 정부기관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National Intelligence Director가 뭐 가정 사정이긴 했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 긴 여인들이 많이 물러났어요. 장관급의 자리나 장관에서. 제가 머리 긴 여인이라고 굳이 말하는 건 좀 특징적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에 아름다운 여성 장관들 네, 자리를 그렇게 많이 떠났는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전쟁 전에 이 톨시 게바르가 말을 하기를 톨시 게바르드 National Intelligence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위험을 끼칠 그 정도 위협적일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는 정보를 종합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청문회에서 말했던가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합의는 great and meaningful 하거나 아니면 there will be no deal 미국 측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great 아니면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이 아니라 great에다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deal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란에 지나치게 지금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미국과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이 결론에 도달한 거는 사실이지만 합의 서명 임박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핵 프로그램의 세부 논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하는 것을 비축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걸 포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라고 그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거죠. 미국에서 익명으로 이 관계자가 말하기는 아직도 조율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 거다. 승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데 이제 파키스탄과 중국까지 들어서서 아무튼 뭐 석유 구매하는 또 최대 구매국이기도 하니까 중국이 여기 중재 역할에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이 미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잠정 합의 소식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 이란의 핵 능력 억제하지 못할 거라는 걸 경고를 다시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미사일 뭐 많이 제거를 했는데 워낙 화강함 아주 깊숙이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런칭 사이트 때문에 그런 발사대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이 상당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또 들어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란의 이 능력은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걱정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제2의 전선인 레바논의 전선 어제 아침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계속 이어졌다는 소식이 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이 레바논 전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를 잡으러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이 민간인들이 그렇게 또 많이 다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파괴되는 이 상황이 이 전쟁의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제2의 전선도 전쟁을 끝낼까 이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양측 모두 차악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협의가 협상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양방의 동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뭐 평화협정, 핵합의, 미사일 합의도 이렇게 아닌 그런 지금 주말에 발표 아니고 잘 되고 있다라고 한 것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면 뭐 전쟁 시작하기 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그 정도일까. 지금 미국 내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 50센트까지 평균적으로 육박하는 그런 상황 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인의 3분의 2 넘는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석유를 또 파는 이란 역시 이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 붕괴 직전에 가 있는데 이게 이란이 경제가 붕괴가면 이란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 이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의 많은 우방들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미국도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에볼라, 이볼라가 지금 아프리카 몇 나라들에 엄청나게 많이 또 퍼지고 있다 해서 1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래서 미국의 이 지역을 다녀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는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3주를 밖에서 격리를 하고 들어와야 한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해서 상당히 재입국하는 미국인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드컵 축구 개막이 6월 11일인데 여기 그 에볼라가 발생한 감염자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콩고입니다. 콩고가 본선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콩고 선수들이 못 들어오나? 이 콩고 민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에 입국해서 몸을 풀기 전에 벨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벨지움, 벨기에에서 3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 여기는 조가 지금 미국에서 조별 리그를 하는 그 조에 들어있기 때문에 콩고가 첫 경기가 휴스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콩고가 지금 심각한 에볼라.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대표팀에 대해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쪽 나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콩고를 중심으로 해서 170여 명이 에볼라로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세상에 뭐더나 최면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킹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킹스 보석 뉴욕 맨하튼 47가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간 바쁩니다.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2년 리서치 경시대회 다양한 해외 준비바들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사사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영업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캣스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로 해주세요. 24시간 오픈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소 네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 힐링할 수 있는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그리고 정성에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 앤뭉치가 4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막 4주년 기념 세일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들러보세요.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아직 특별한 혜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해마다 메모리얼 데이, 베테랑스 데이, 또 우리 6.25 한국 전쟁 그날 돌아오면 우리 한인 사회 늘 이런 묘역들과 메모리얼 사이트를 돌보시며 자원봉사를 해오신 김봉현님 생각이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퍼레이드 현장에 나가 계시는지 제가 김봉현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잘 들리는가요?
0: 네, 잘 들립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네. 나가 계세요?
1: 저는 이 코리안 스퀘어 우리 리치오디에 있는 거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거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가지 칠 거 치고 또 물도 주고 그런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있다 해서 혹시나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노병이 나와 계실까 해서 네. 오늘 나왔는데 비가 지금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가나 보여서 네. 11시부터니까 아마 네. 지금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뉴욕 LGU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퀸즈와 브루클린이 연결되는 그지점에.
1: 네. 네네네.
0: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맨하탄이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도 거기에 모여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노병이라는 말씀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싸함이 느껴지는.
1: 맞습니다.
0: 네. 젊은 세대는 잊어버리는 노병.
1: 네. 네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한국전쟁 당시, 그러니까 네. 2차 대전 끝물이야 한국전쟁 당시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전쟁에 또 많이 참전을 했대요. 이 지구리에서. 네. 그래서 또 어느 전투에 이렇게 대개 이제 군대 편성할 때 같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아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부대가 어느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네. 이 노병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이제 코리안 스퀘어를 여기 많은 미망인들 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 또 형, 오빠 이런

0: 그 가족들이 네. 힘을 합해가지고 저 코리안 스퀘어를 만들었다는 그런 유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한 번씩 지나가시다가 혹은 또 일부러 찾아가시면 김보현님께서 거기에 누가 쓰다 버린 뭐 가전 제품도 어느 땐가 한번 놓여 있다 그래서 막 분개하셨잖아요. 다시 그 조그만 코너 길한 가운데.
0: 제가 자주로 못 가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와보면 쓰레기가 항상 네. 백으로 큰 백으로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나오고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선풍기냐 또 캐비넷 같은 거를 이렇게 부셔서 갖다 던져놓고 걸 보고 좀 가슴이 아팠고 그 여기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머물리면서 보면 그 백인들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이탈리안계 그 백인들이나 이런 인구 구성이 이제는 네. 완전히 바뀌었구나. 네. 대부분 인도계 스페니쉬계지 백인은 열 사람 지나가면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네. 그런 걸 보고 이 코리안 스퀘어 한국전쟁에서 죽은 그 가족을 기념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서 네. 이 자리도 이렇게 돌보지 않는 거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1: 네. 이민을 통해서 이탈리안들도 역시 미국에 정착을 했겠지만 그 이민 역사가 훨씬 기니까, 이제 후대가 인도계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민을 와서 그 자리의 의미를 참 알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태극기가 없더라 해서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들이 한 번씩 가져다 이렇게 꽂아놓던 거기에 이렇게 태극기도 갖다가 다시 놓고 그러셨는데.
0: 맞습니다. 제가 네. 처음에 왔을 때 네. 그 이태리기 저 성적이 있었는데 네.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이 대를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지난 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깨끗하고 네. 그 제가 새로 만든 그 깃대에 네. 제가 꽂은 것보다 훨씬 큰 그 이태리 국기 그다음에 성조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저는 큰 게 없어서 태극기가 조그마해서 좀 가슴이 걸렸는데 이번에 네. 네. 또 그 도네이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태극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네. 마음도 흐뭇하고 메모리얼 데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 네. 거기 뭐 가보자 해서 마음 먹고 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조그만 그냥 길 한 네, 코너이기 때문에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네. 그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 큰데 어떻게 가면 거기 뉴욕입니다. 뉴욕의 리지우드의 메모리얼 수가 있나요?
0: 우드의 분 쪽에서 그 머리를 에베니 타고 와도 가깝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코리안 스퀘어 뉴욕 찍으면 네. 거기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플러싱 쪽에서는 15분이면 올 수 있고요.
1: 네. 코리안 스퀘어 코리안 스퀘어로 해서 그러면 네. 거기 뭐 리지우드로 나오나요? 뉴욕?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리지우드 뉴욕.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지금 오늘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다거나 하는데 잠시 후 네. 11시 오전 11시에 시작될 메모리얼 데이 파레이드
0: 네, 네.
1: 그것까지 네. 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어떤가요?
0: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네. 시간을 내서 오늘 그렇잖아요. 서로로 갔을 텐데 고객을 와야겠다.
1: 네. 네.
0: 찾아왔습니다.
1: 우리 이민자들이 생소할 수 있는 그 미국인들이 전통에 대해 존중하고 가르치고 바논티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미국 문화의 한 부분이 지금은 전쟁이 좀 멀찌감치 떨어진 일이고 특히 이란에 대한 전쟁은 인기가 없는 전쟁이다. 전쟁을 우리가 인기로 말을 하는데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이런 곳에 가서 한 번씩 돌보시는
0: 그게 뭐 네. 국가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제가 네. 이제 메루를 버틀레벨을 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네. 길가에 보니까 이제 먼데이 노 파킹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아 여기가 버리에드가 지나가는 길이겠구나 하면서 유심히 옆에 보니까
1: 네.
0: 그 미국 그 할머니쯤 되는 노인이 네. 또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장성한 손자들 또 어린 손자들 데리고 길에 버리에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되게를 기다리는 걸 보면서
1: 네.
0: 아 저런 전통이 쭉 이어져서 미국이라는 국가 네. 정체성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 여러 곳에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퍼레이드를 가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
0: 네, 그리고 네. 저기 저희 가까이 있는 키세라 코리안 워 메모리얼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1: 네, 플러싱 쪽에.
0: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뉴스로 보고 그 샌드라 황과 그레이스맨 이런 분들 네. 거기서 기념식에 지난 금요일에 했더라고요.
1: 네, 네.
0: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리는 걸 봤고 지금도 아침에 잠깐 오면서 거기로 먼저 들렸는데
1: 네.
0: 하얀 국화가 이렇게 그날 헌화한 아들이 쭉 그 귀에 젖고 네. 이렇게 위에 또 군인 봉상 그 팀이 네. 있는데 또 꽂아놓고 온 걸 보면서 그 기리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1: 네.
0: 저도 이제 국기는 아마 그날 쭉 꽂았는데 태극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아마 국기는 행사용으로 꽂았다가 다시
1: 네.
0: 치웠는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성주역이하고 우리 태국기하고 이렇게 땅에 꽂아놓고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1: 네. 키세나 그쪽까지 가셨고 그런데 이제 메모리얼데이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후손들로서의 그런 선조들에 대한 감사 그것과 또 정반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메모리얼데이를 또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비공식 여름의 시작이라고 수영장도
0: 오픈되고
1: 네,
0: 네.
1: 네, 근데 오늘은 이게 비가 와서 이걸 어떻게 바베큐를 해야 하나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0: 네. 집집마다 이제 뜰에다 그 바베큐 그릴을 내놓고 또 네. 친구들과 공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네. 저걸 하는데
1: 네.
0: 바베큐 비가요.
1: 네.
0: 지금 예보를 보면 11시 후로는 이제 그친다는 그런 적어도 구름 사진도 있고
1: 네.
0: 예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오후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바베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불이 이게 잘 안 붙고 언제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희 산악기 그 시산제 때도 주변탄을 잔뜩 사왔는데
1: 네.
0: 그 하얀 봉투, 우리는 하얀 봉투, 빨간 봉투 그러거든요.
1: 네.
0: 빨간 봉투는 이제 기름이 없이, 기름이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1: 오.
0: 라이터만 갖다 키면 붙는 그, 조금은 비싸지만.
1: 아, 그래서 색깔로
0: 구분하는 하얀 것만 잔뜩. 네네네. 하얀 그 조개탄만 잔뜩 있는데,
1: 네.
0: 그러려면 꼭 그, 붙는 그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 기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는데, 돈 좀 아낀다고, 사람 고생시킨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는 거면 빨간 기름이 네. 그 묻혀져 있는 그걸 사고 한 30분은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피우자마자 네. 바로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요. 기름 네. 냄새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1: 네.
0: 다 빠진 다음에 그리고 또 실수하는 게
1: 네.
0: 센 불에다 굴려고 하는데 절대 센 불은 안 되고요.
1: 네.
0: 내가 불을 올려놓는 그 손 그 그릴 거기에다 네. 내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아 뜨거 이 정도 그게 한 280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네.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1: 네.
0: 그 센 불에 올려놓으면
1: 네.
0: 버치고 아니고 바싹 타가지고
1: 아하.
0: 아주 그 비싼 고기 버릴 수도 있으니까
1: 네.
0: 항상 은은한 불에 한 10분 정도 군다 10분 이상
1: 네.
0: 그래야 이제 원하는 대로 미디엄 레어도 굴 수 있고 미디엄 네. 웰도 굴 수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성질 급하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많이 기다렸으니까 얼른 먹자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급한데 빨간 봉투 하얀 봉투 이 조개탄이라고 지금 차콜 말씀하시는데 네네. 빨간 네, 봉투 정말. 색깔로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건 뭐 다른 거 이름 자세히 읽을 필요 없이 빨간 봉투를 사라고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게 기름이 먹여져 있는 이 차콜이다 그래서 그렇게
0: 불을
1: 붙인 다음에 30분을 기다려라 네.
0: 네, 30분 이상이요.
1: 네.
0: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 피크닉장에 가면
1: 네.
0: 그릴 꺼내놓고 먼저 조개탄을 피우고 이제 나중에
1: 네.
0: 아이스박스도 꺼내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의자도
1: 네.
0: 꺼내고
1: 테이블도 네.
0: 꺼내고. 그런 다음에 네. 요새는 이제 그 조개탄 파는 곳에 가보면 우리 네. 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과, 흰꼬리 뭐 여러 가지
1: 네.
0: 자작나무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연기를 갖다 이렇게 펴주면 또 그 연기가 스며들어 또 맛있다
1: 네.
0: 네, 저도 젊은 그 후배들한테 그걸 배웠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연기를 먹여주는 게
1: 네.
0: 또 고기에 맛을 또 더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연기를 내가 어떻게 입힐까 고기에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콜만 찾지 마시고 옆에 잠깐 보시면 뭔가가 있을
0: 맞습니다.
1: 거다라는 말씀.
0: 네.
1: 근데 떠나실 때는 어떻게 떠나야 이게 산을 이렇게 잘 가서 돌보시는 발런티어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확 이렇게 황폐하게 그냥 버려 놓고 떠나는 경우는 안 되겠죠?
0: 아니죠. 절대 그 대부분은 그 피켓 해결해야에는 차코는 네. 버리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 쓰레기 버리면 화재 위험이나 또 그
1: 네.
0: 옆에 또 주변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물이 그 불을 끄고 가야 됩니다. 주겠다니
1: 네.
0: 다 타고 남지 않았으면 옆에 보고 필요하냐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1: 네.
0: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핀 채로 거기에 레귤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1: 네.
0: 그걸 절대 살아있는 상태로는 떠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만일에 그게 많이 남고 그랬을 때는 그 차콜만 버리게 돼 있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1: 네.
0: 아니면 물로 해서 다 그 소화를 한 다음에 자리를 떠나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잘 청소를 해야
1: 네.
0: 이렇게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피크닉 테이블이나 그 자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저희는 무엇보다도 청소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1: 네. 내가 떠난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또 그 시간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다면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행복한 이날 오늘 이제 비도 그치고 나면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김봉현님 메모리얼 데이에 정말 들러야 하는 곳에 우리 대신 들러주시고 이제 퍼레이드까지 보시고 또 소식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 북부군 무덤에 꽃을 가져다 장식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이 날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을 위해 메모리얼 데이로 확대되고 이렇게 오늘 월요일로 고정이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내가 원하는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군인이 꼭 아니더라도 나가서 싸웠던 남북전쟁의 그 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을 특별한 이날로 기억하는 날로 정한 것은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피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기억합니다. 마음의 꽃을 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큰 일보다 작은 일에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말 아닌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하나에도 괜히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주 작은 순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5월은 유난히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챙길 것도 많고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또 분주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내 말투 하나가, 내 표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에 있는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생각인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마시고요.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Day Story.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차가운 아덴만 바다 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오 선원 21명.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작전을 완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그 치열했던 바다 한가운데 직접 작전을 지휘했던 그분이 오늘 투데이 스토리에 오셨습니다. 영웅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오늘 투데이 스토리는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셨던 최영암 함장이자 청해 부대장이셨습니다. 해군 예비역 준장 그리고 현재는 순원일 선교재단 사무총장이신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미주본부를 이끌고 계신 이창성 본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또 기사에서 접하던 우리 제독님 오늘 실제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저도 네. 작년에 한번 이렇게 1660에 네. 네, 미주본부 창립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지금 뭐 간단히 인사는 하셨지만 그래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현장에서 작전 지휘한 해군 예비역 조영주 제독입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뵙기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순원일 선교재단 미주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성 목사입니다. 저는 네. 팰리사이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우리 제동님 오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지금 그래도 좀 피곤한 상태이실 텐데 뵙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네, 넘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뭐, 네, 그 시차가 있어서
0: 그렇죠.
2: 네, 처음에 좀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 저 편하게 해주시는 네. 명 아나운서님 물패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0: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곳에 거주하시지만 유전지예요.
1: 네. 네네.
0: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2: 네. 사실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손원일 제독께서
0: 네.
2: 해군을 창설하시되 기독교 정신으로 창설하셔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네. 6.25 전쟁 시에도 나라를 구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배로 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정신으로 해군을 이끌어 오셔서 네. 지금은 세계 6위의 해군력이 됐고요.
0: 아, 그렇군요.
2: 이제 우리 그걸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0: 네.
2: 이제 세계 10위권에 부강한 선진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요즘에 해군 해병대 선교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0: 네.
2: 저희 때는 1인 1종교 우무화가 있어서
0: 아, 그래요?
2: 네,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크게 네, 앞장섰는데 요즘에는
0: 네.
2: 종교 자유화해서 함정과 해병대 야전부대에서
0: 네.
2: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점점 예배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손원일 선교재단은
0: 네.
2: 손원일 제독의 기독 창군 정신을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0: 네.
2: 재단을 창설했고
0: 네.
2: 이제는 이제 미주 본부의 비일에 우리 교포분들과 합력해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으로
0: 네.
2: 미주 본부를 창립했고 이번에는 우리 다시 좀 더 활발하게
0: 네.
2: 서로 힘을 합쳐보자는 뜻으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은 우리 해병대 하면 영원한 그 해병대 너무 자부심도 많으시고 내가 해병대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참 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 제동님께서도 처음에 이 해군을 좀 선택하시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2: 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친구 한 명을 통해서 해군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0: 그래요?
2: 이제 사관학교 가기로 하고 육해공사를 선택하는 시점에 형같이 듬직한 친구가 한 명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삼매의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군의 중요성을 저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가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멋진 해군 장교가 되자고.
0: 친구가요?
2: 네,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양 수호의 사명감을 그때 저에게 부어주셔서 해군 장교가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지금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학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군 생활하셨잖아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사실 너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뭐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2: 네, 아무래도 군인이라면 실제 전투, 평시에는 경험하기 어렵고 전투 순간이 군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 국민 선원들을 구하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투 현장에서 특히 우리 젊은 장병들 사실 대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 사실 지휘관으로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0: 그렇죠.
2: 총알이 오가는 순간에서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까 염려가 많았는데 우리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금도 정말 충성스럽게 임무를 완수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가장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2011년이었죠. 벌써 한참 오래 전인데 1월 3호 주얼리호 피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너무너무 놀랐고 두려웠고 정말 무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좀 심정이셨는지.
2: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파병 가기 전에 2010년 4월 4일에 3호 드리머가 이미 소말리 해적에게 피랍되어서 217일 만에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 평균 세계 석방금의 두 배를 이상을 주면서 속수무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소말리 해적들이 우리 한국 선박을 봉으로 알아서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호 주얼리가 피랍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박 피랍을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또 3호 주얼리가 피랍됐기 때문에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그때 최영암 함장이셨잖아요. 그 함장으로서 제 구출을 해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던 그 순간이 혹시 지금도 기억나세요?
2: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국가 안보 위기가 휘몰아쳤거든요. 천안함 피격 침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평도 폭격 도발까지 그러면서 너무도 큰 국가 안보 위기 상황과 이제 대외적으로는 소말리아에게 피납되는 우리 선박 피해까지 해서 우리 군과 정부는 도저히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병 나가기 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구출 작전을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피해를 줄이고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까를 생각이 왔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0: 그때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함장으로서의 그 부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1차 작전이 해적의 그 위장 항복으로 실패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원들이 좀 부상을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다시 이제 2차 작전 준비하실 때 그때도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2: 네. 그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한 군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부들이 총을 들고 약탈하는 해적 그러나 이제 일부 군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네. 미사작전을 해보니까 네. 너무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 UDT 요원들이 3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3: 네.
2: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3: 네.
2: 이 해적들의 전투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링스 헬기에 제압이 되지 않고 네 우롱하는 수준으로
3: 그렇군요.
2: 그래서 우리 링스 헬기가 방탄도 돼 있지 않고 대잠 헬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3: 네.
2: 제일 큰 문제는 그 당시 같이 구출 작전을 한다 그러면
3: 네.
2: 링스 헬기가 높은 공중에서 해적을 좀 제압해주면서
3: 네.
2: 우리 UDT가 승선해서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는 거였는데
3: 네, 네.
2: 해적들의 전투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링스가 접근하면 네. 오히려 해적들의 기관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3: 그렇군요.
2: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3: 네.
2: 우리 선원들을 구출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3: 네.
2: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믿음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3: 네.
2: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에서 열린 한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3: 그러셨겠네요.
2: 네, 그래서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3: 네.
2: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법을 주셔서
3: 네.
2: 다행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그 작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작전명 아덴만 여명. 네, 그 여명이 이제 새벽 이렇게 새벽빛
2: 네.
3: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새벽빛 여명이 밝아올 무렵을 택한 그런 작전이었던 건가요?
2: 네, 네,
3: 네. 그 작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거예요?
2: 네.
3: 성공하셨잖아요.
2: 네.
3: 네.
2: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 그렇죠.
2: 이제 어떤 수단을 써서 할 것이냐 이게
3: 네.
2: 뭐나먼 해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 네.
2: 뭐 추가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3: 그렇죠.
2: 아니고
3: 맞습니다.
2: 이제 선원이 인질로 잡히면 국제사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3: 아,
2: 네, 피해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3: 네.
2: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용함을 21세기 거북선으로 만들어라
3: 네.
2: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3: 아,
2: 그래서
3: 네.
2: 16세기에 우리 이순신 제독께서 팔옥선에 철갑을 씌워서
3: 네.
2: 병사들을 보호해서 종횡무진 23전 23승을 했거든요.
3: 그렇죠.
2: 그런데 21세기에 채용함에 많은 능력이 있거든요.
3: 그래요.
2: 그래서 꼭 유형으로 철갑을 씌우는 게 아니고
3: 네.
2: 무형의 능력으로 쉴드를 씌워서
3: 네.
2: 우리 UDT를 안전하게 보호하라 이런 내 지혜를 주셔서
3: 네.
2: 세계 최 최초로 위험을 무릅쓰고
3: 네.
2: 우리 채용함이 전투 현장에 가까이 네, 들어가서
3: 네.
2: 네, 외부 갑판의 해적들을 제압하고
3: 그렇군요.
2: 네, 우리 UDT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3: 네.
2: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3: 그러셨군요. 많은 걸 느끼셨을 것
2: 네,
3: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그 선원 인질로 잡혀있던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2: 네.
3: 네. 그 소식을 딱 확인한 그 순간의 감동이 아직도 좀 생생하세요?
2: 아, 그렇죠.
3: 네.
2: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일 큰 염려는
3: 네.
2: 네,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국가적으로는 우리 선원들이
3: 네.
2: 네, 피해를 본다든지 사망하든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작전 요원들이 이제 해적 1차 작전에서 보다시피
3: 네.
2: 뭐 총을 맞아서 안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3: 네,
2: 그래서
3: 네.
2: 이제 우리 전우들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많았었는데
3: 그렇죠.
2: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그런 피해 없이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3: 네.
2: 이제 일상적으로 뭐 축구에서 이기면 막 환호를 하죠.
3: 그렇죠.
2: 그런데 현장에서는
3: 분위기가
2: 정말 숙연했습니다.
3: 우리가
2: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3: 네.
2: 뭐 잘해서 와 이게 아니고
3: 그렇군요.
2: 오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전우들이 살아있다.
3: 네.
2: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거에 대한 감동,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숙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시하신 임무를 잘 완수했습니다. 보고하고 나니까
3: 네.
2: 그 감격에 북받쳐서
3: 네.
2: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3: 근데
2: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3: 네.
2: 그래서 빨리 그냥 함장실로 뛰어가서
3: 네.
2: 문을 잠그고 하염없이 울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 생생합니다.
3: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 제동님의 그 상황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지금 뭉클한데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막 환호를 지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게감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무게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이 작전이 세계 최초의 사실 이 해상 인질 구출 성공 사례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당시에 그 충분하지도 않은 그 전력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다, 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네.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2: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1차 작전 끝나고 나서도 네.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2차 작전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3: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에게 조금 더 그 흔들림 없이 네.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량실에 들어갔는데요.
3: 네.
2: 이제 개인 조용지로 돌아오니까 네. 너무 절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3: 그렇죠. 네,
2: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도 뭐 특별한 그게 없고
3: 네.
2: 그래서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3: 네.
2: 네, 헤드폰을 끼고 듣는데 이제 보면 알잖아요. 윈도우 미디어에 시편 40이 딱 표시되어 있는데
3: 네.
2: 틀고 눈을 감는데 뭔가 옆으로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가면서
3: 네.
2: 제 귀에는 시편 40편이 아니고 27, 27편이 네.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3주 넘게 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했던 몸, 머리 아픈 거 이게 싹 없어지면서요.
3: 네.
2: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온몸이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3: 그랬군요.
2: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을 네. 가복선으로 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3: 네.
2: 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의 그런 한 마음 그것이 이제 성공의 열쇠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 잠깐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6: 정준호 변호사.
7: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9: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8: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0: 북유럽?
1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5: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적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적 매생이 누룽지
14: 703-354-1950 703-354-1950
1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 한국 내 우리 사무총장이시죠. 조영주 예비역 해군 준장 그리고 이창성 미주본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럼 이쯤에서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비역 준장에서 지금은 선교재단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세계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오시게 됐는지 이렇게 왜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우리 사실 우리 해군은 네. 함정이 주전 들력인데 네. 함정에는 전문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네. 네, 키워서 함정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초대교회가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장교 임강하면서 네. 현 손원일 선교센터의 전신인 네. 원일 다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그 멤버로서 네. 제가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평생 해군 근무하면서 네. 가는 곳 함정마다 네.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네. 네, 충남대학교에서 물론 강의도 했지만 그 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귀한 선교 사역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특히 우리 해군 해병대가 믿음으로 네. 나라를 바다를 지키는 일에 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런 시점에 네,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네, 이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우리 손원일 제독하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시자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군 장병 그리고 그 가족들께서 이 성금을 또 다 모아 가지고 백두산함을 구입하고 또 군교회와 군종제도 이렇게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1: 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신데요.
0: 네.
1: 그래서 정말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우리 대한민국에
0: 네, 네.
1: 우리 손원일 제독이란 분을 통해서
0: 네.
1: 해군을 창설해서 바다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6.25 해방 이후에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0: 네.
1: 미국에서 우리 해군의 전투함을 한 척도 주지 않았습니다.
0: 그랬군요.
1: 다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공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0: 네.
1: 남침을 해오는 시점이고 그래서
0: 네.
1: 바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께서는
0: 네.
1: 우리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해서 성금을 모아서
0: 네.
1: 미국에서 500톤급 전투함 4척을 구매했는데요.
0: 아, 네.
1: 다행히 하나님께서 1949년 12월 28일
0: 네.
1: 예, 바로 옆에 뉴욕

0: 그런데 네. 6월 25일 밤에 북한 병력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출동 명령을 받은 백두산함이 동해로 이동하다가 이 무장 선박을 발견해서 그쪽에서 먼저 사격해서 우리 장병이 죽고 이런 네. 와중에서 격침을 시켰단 말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만약 이 600명이 그때 부산에 들어갔다 그러면 네. 부산은 북한 수준에 수중에 떨어지고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함이 나라를 네. 구하고 이후에 이제 소련 제독께서는 이화여고 교목이신 네. 목사님을 우리 해군에 해서 군의 군종제대가 도입하도록 했고
1: 그랬군요.
0: 또 함정마다 야전무대에서 예배하면서 네. 나라를 지키도록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네. 본부장님으로서 또 이 네. 미주에서 네. 손원일 선교재단을 또 이끌고 계신데
2: 네.
1: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들이.
2: 저는 그 당연히 뭐 어떤 의미보다는 이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1: 네.
2: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1: 네.
2: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1: 네.
2: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 네.
2: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인데
1: 네.
2: 지금 대한민국 해군 같은 경우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1: 네.
2: 교회를 떠나요.
1: 네.
2: 그리고 참다운 신앙을 승계하기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어두운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2: 그 우리 아시다시피 배 안에 함정은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러면 네. 거기서 3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분들이 세상을 나가면
1: 네.
2: 그분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1: 네.
2: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1: 그렇죠.
2: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1: 네.
2: 영혼 구원, 네, 믿어 구원 얻는
1: 그러셨군요.
2: 그런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하죠.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네. 단순하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1: 네.
2: 미주의 젊은 청년들 아니면 네. 젊은 차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기 나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1: 네.
2: 그 안에서 신앙을 발견하고
1: 네.
2: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열린다면
1: 네.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네,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 네.
1: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네, 네.
1: 네, 네. 그것도 잠깐 알려주세요.
2: 네. 우리 지금 2주일 동안 이쪽에서 계시고 이제 또 2주는 저기 네. LA 쪽에 가셔서 많은 또 교회들
1: 네.
2: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시는데
1: 네.
2: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우리가 그 창립을 했고요.
1: 네.
2: 창립을 했고 요번에 이 21일 날
1: 네.
2: 목요일에 5시 30분에
1: 네.
2: 저기 뉴저지 잉글루드에 있는 마당이라는 그 리셉션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1: 네.
2: 거기서 우리가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 비전 나눔과 협력의 밤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1: 네.
2: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만 뉴저지를 대표하는 교회협의회
1: 네.
2: 교회협의회와도 우리가 같이 협력단체로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해서
1: 네.
2: 실제적으로 교협을 이끌고 있는 그 회장님부터
1: 네.
2: 그리고 부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손원일 선교재단의 일을 동참하고 계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나눔을 나누고
1: 네.
2: 우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와 그 비전을 나눔으로 인해서
1: 네.
2: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1: 네.
2: 좀 이 저기 뉴저지와 뉴욕에 좀 알리고
1: 그러시군요.
2: 많은 분들의 동참을
1: 네.
2: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1: 네.
2: 그래서 특별히 이 미주에는 해군 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해군 출신의 크리스천
1: 네.
2: 이왕이면 크리스천들이
1: 네.
2: 이러한 그 손원일 제독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1: 네.
2: 귀한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고요.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2: 네.
1: 것처럼 손원일 선교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2: 네.
1: 우리 이창성 미주 본부장께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2: 네.
1: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2: 네.
1: 201-456-9355 201-456-9355번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좀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네. 우리 제동님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일단은 뭐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보듯이 네.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네. 국가 안보와 번영

0: 사활적인 그런 그렇죠. 가치입니다. 네. 또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에 세계 최강대국들이 네. 모여 있고 또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이 과거 멀리 유럽 대서양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코앞에 네. 와서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바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 해군 해병대가 네. 손원일 제독의 그런 기독 창군 정신, 믿음으로 싸우는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인류 국가로 발전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에 그러려면 이제 해군 해병대 보급망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또 우리 한국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네. 이 같이 이러한 귀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교류하고 기도하고 네.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리라 믿고 네. 이 일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일해보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네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부탁드려요.
2: 아, 인사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이제 미주 땅에 손원일 선교 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뿌리 깊은 재단으로 네.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네. 함께 같이 네. together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앞으로의 일정도 많이 우리 제독님 남아 계실 텐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남은 일정도 정말 잘 소화하시길 바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렇게 오늘 손원일 선교재단의 조영주 제독님 그리고 이창성 본부장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 아랫만의 여명처럼 또 두 분이 소망하시는 그런 빛이 대한민국 해군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선교 현장 위에 더욱 밝아오기를 저도 소망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드렸죠. 201-456-9355 201-456-9355 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멋지고 귀한 분을 음성으로 이렇게 듣네요. 엄청난 일을 해내신 하얀 세라보기의 제독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군을 응원합니다. 저희 남편도 해군 출신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시는 일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우리 호연님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투데이 스토리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진섭이 부르는 새들처럼 들으셨습니다. 아, 카톡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 제동님 만나느라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미연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직도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거 보면 어른이 안 된 것 같기도 하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는 먹었고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은 또 계속 연마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 선생님도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투데이를 응원합니다. 푸르름은 짙어만 가고 5월도 하순으로 치닫고 있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덥잖아요. 이제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마 요 며칠 안에 또 여러분께 퀴즈 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께 상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고 이것은 뭐 퀴즈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진짜 진짜 바라는 것 1위가 무엇일까요? 캐쉬? 아니에요. 밥 한 끼, 뭐 우리 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위는 아니고요. 그 정답은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식사 한 끼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순위가 뭐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년기 인간의 핵심 욕구를 정리했는데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걸 자아통합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바로 이 어른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인 지원보다 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의 심리학자 또 노년학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것인데요. 평소에 먼저 생각해주는 행동인 거죠. 70대 어머니께서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명절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아무 날도 아닌데 너가 나한테 전화해줬을 때 난 사실 그날이 더 좋더라. 뭐 긴 통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엄마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이 한마디가 너의 그 명절 선물보다 오래 갔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자녀가 먼저 나를 생각했다라는 이런 신호 하나가 작은데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래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긴 갔는데 뭐 청소도 좀 해드리고 시장도 봐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냥 가는 거. 뭐 이게 이것도 하면은 너무 좋지만 마치 자녀가 뭐 서비스 센터 직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게 뭔가 내가 고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옆에 앉아서 아버지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하고 같이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훨씬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 이 관계, 이 차이가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사실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서 또 그 얘기하시네. 엄마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듣거나 이러지 말고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하면 가장 행복을 느끼신대요. 어떤 분이 집에 이사를 결정하는데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정은 이미 다 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저희 이렇게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아버님께서 계속 그걸 자랑하고 다니신대요. 우리 아이가 이사하는데도 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 너무나 좋으셨던 거죠. 존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말 중간에 끊지 않는 거, 의견 한번 여쭤보는 거,
나의 결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 이런 거요. 나는 아직 이 집안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어른이구나 이런 마음 드시게 하는 거죠. 오늘 투데이에서는 우리 부모님 혹시 말씀 나누실 기회가 있는 분들 있다면 말 끊지 않고 어제 했던 말이라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드리는 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데이 또 여러분과 한 시간 하는 시간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 아쉽습니다만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 다시 유익한 시간 만들러 오겠습니다.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수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요. 저희는 보이는 사랑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아,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겪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복잡하고 낯선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이 시작되죠. 그런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뤄온 시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상황을 읽어내는 눈이 되고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뢰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감과 믿음이 가는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2: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오자마자 늦었지만 마더스데이 인사를 막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 아, 예. 저한테는 엄마들은 슈퍼 히어로예요.
2: 와. 예. 네. 아. 찡하다. 내 아들도 아닌데, 아유.
3: 아, 그래요?
2: 왜 엄마들은 슈퍼 히어로일까요?
3: 아, 이건 힘들잖아요. 엄마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빠보다 힘든 게 엄마인 것 같아요.
4: 아,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3: 그러니까 남편도 잘 짓밟이 이제 해야 되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아빠가 낳으시고 엄마가 키우신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한국 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 네. 아버지 날 낳으시고 뭐 어머니 날 네. 기르시고 있죠.
3: 그런
4: 네.
3: 것 같이 아, 엄마가 네. 하는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네, 우리 네. 제 부모 엄마도 저희 남자 셋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4: 네.
3: 저희 와이프도 우리 아들 딸 키우느라고 진짜 열심히 예. 하는 거 보면은 아 나는 진짜 쉽게 살구나. 저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4: 와
3: 얼마나 쉬워요.
4: 아 네. 저런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 남편들이 많을까 싶네요.
3: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엄마들은 진짜 슈퍼히어로인 것 같아요.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4: 와 못하네요. 네. 성분들에게 슈퍼히어로라는 애칭을 달아드리면서 오늘 김동숙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마더스데이는 그래서 뭐 하셨어요?
3: 마더스데이요?
4: 네.
3: 아.
4: 잘 챙기셨어요? 뭐 반짝반짝한 거라든지.
3: 아, 뭐 저는 제 엄마 선물했고 네. 우리 애들은 자기 엄마들 선물을 했는데
4: 네.
3: 그냥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요. 명절 때 되면 이제 모이는 거가 이제 좀 많아요. 우리 가족 좀.
4: 네.
3: 대가족이에요. 한 10명, 적어도 한 10명 모여요. 다 모이면 18명 되는데
4: 네.
3: 에이, 우리 형이 또 멀리 사는 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가족 모이면 10명인데
4: 예.
3: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자기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사든지 만들어서
4: 네.
3: 같이 모여서 먹는 걸 했어요.
4: 네.
3: 나는 우리 엄마 좋아하는 회덮밥.
4: 어, 네.
3: 우리 애들은 우리 아이프 좋아하는 거 하고
4: 네.
3: 우리 조카들은 우리 형수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 네.
3: 음식 만들어서 먹고 음흠. 많이 놀고 그 우리 교회 또 그 옛날에 뭐 가족 합창단도 하고 뭐 그 헌금송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다 리코딩이 돼 있어요.
4: 네.
3: 그 옛날 거 어렸을 때들 공연했던 거 우리 가족 합창한 거 이런 거 보면서
4: 네.
3: 좋은 시간 보냈어요. 너무 좋았어요.
4: 아,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때 그 딸아이 돌 사진을 그렇게 되돌려 봤었거든요.
3: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4: 네.
3: 우리 아버지는. 좀 병이에요.
4: 오, 왜요?
3: 우리 제 딸을 너무 좋아해서
4: 네.
3: 방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 다 딸 사진으로 그 손녀 사진으로 도배를 네. 해놓으셨어요. 방에.
4: 네.
3: 그 정도로 그 딸을 좋아하고 저희 그 손녀를 좋아해요.
4: 와, 아니 손자들 섭섭하게.
3: 섭섭해할 것 같아요. 저도 섭섭해요.
4: 야, 진짜 어떻게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죠?
3: 네, 그만큼 좋아해요.
4: 네. 네.
3: 뭐 애기도 많이 부르고 착하기도 한데. 제자랑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하죠.
4: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저는 마더스데이에 가족이 모인다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엄마가 각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주문하더니 만들어 왔는데 이 생각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3: 네, 이제 저는 이제 내년 다음 달 마더스데이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4: 그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4: 네.
3: 어버이날이라고 하면서 엄마들만 꽃 붙여주는 거예요.
4: 네.
3: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다음 달은 기대할게 하니까 씩 웃으시더라고요.
4: 자, 아, 우리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뭐 마더스데이 얘기로 좀 따뜻하게 문 열었습니다.
3: 5월은 가족의 네. 달이에요.
4: 맞아요. 네. 가정의 달, 가족의 달.
3: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4: 네.
3: 사람들 말이 짧아서 이해해 주세요. 한국말이 아직도 짧아요. 서툴어요. 이해해
4: 그게
3: 주세요.
4: 그게 그거죠 뭐.
3: 그래서 네. 5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에 하나가 이제 차예요.
4: 아,
3: 차 관리 잘 하셔서
4: 네.
3: 사랑하는 가족 이동할 때 문제 네. 없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4: 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거 그 체크해 보세요.
3: 아니 그 뭐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건 당연한 거고
4: 네.
3: 보험 잘 들어놓으셔야 되고 그 떠나기 전에 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4: 네.
3: 체크업 미리 다 하시고 내비게이션 미리 넣고 라디오 1660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만나는 분들 미리 문자해서 지금 떠나니까 30분에 도착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 해놓으시고.
4: 네.
3: 그리고 좋게 이동하시고 여행 갈 때는 당연히 뭐 차 잘 체크하시고
4: 네.
3: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렌트카 뭐 어디 비행기 타고 놀러 가서 렌트카가 놀고 이런 거 많잖아요.
4: 네.
3: 뉴욕에 차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블랙박스는 있어도 렌트카에는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4: 예.
3: 그거 사세요. 저 하나 샀어요.
4: 아, 들고 가서 달 수 있도록.
3: 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도 있고 요새는요.
4: 네. 네
3: 와이어리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와이어리스까지 그렇게 비싼 건 안 샀고요.
4: 네.
3: 그냥 그 석션 컵 있잖아요. 그 유리에다가 붙이는 거.
4: 네네.
3: 그렇게 붙이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USB에다 꽂으면 돼요. 끝.
4: 오. 아, 저 진짜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네. 제 차에 설치한 것만 해도 어디 정비소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해주세요. 막 뒤로 뭐 선을 네. 빼고 옆으로 빼서 막 이렇게 하던데. 네.
3: 당연히 앞에만 네. 찍히는 거는 저는 샀는데 뒤도 네. 있대요. 근데 하여튼 네. 뒤까지는 제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있으면 네. 도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면은 자기가 말 전달 잘 돼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든 설명하면 되는데 네. 렌트카를 예를 들어서 뭐 남미 가서 했다. 멕시코 가서 했다. 거기 영어 못하잖아요.
4: 네.
3: 스페니쉬 능숙하게 잘하면 설명할 수 있어도 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4: 어쩌지?
3: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된다고.
4: 네.
3: 내가 다 찍었어. 이거 봐. 경찰 아저씨 이거 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4: 와.
3: 그래서 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네. 렌트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샀어요.
4: 와.
3: 사서 써보고 네. 다음에 라디오 나오면은 어땠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네. 써보고 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3: 그렇죠. 뭐 어땠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4: 가격대를 여기서 여쭤봐도 되나요?
3: 얼마? 저는 그냥 좀 그래도 좀 든든하고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4: 네.
3: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유명한 회사 거를 샀어요. 나 100불 좀 넘었어요.
4: 괜찮네요. 네. 네. 자, 요런 꿀팁까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오늘 달달하게 문 열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본격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은 삶을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에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에 샌드위치,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려요. 저녁 5시부터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전화 347-767-8181.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K카페 테라스 삼원각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8: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7: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8: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0: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1: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10: 신촌 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1: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0: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1: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0: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1: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6: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7: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0: 사고 사고장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실제 사례 통해서 배워보고요. 궁금한 얘기는 물어보세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함께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사고상의 교통사고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생방 중에 전화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문의 전화번호는 718-225-1660번.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요. 질문들 올려주시면 시원시원하게 빵빵하게 띠띠빵빵을 때 빵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그런가요?
0: 네. 자, 이제부터는 훈훈함은 한켠으로 밀어두고
1: 네. 네,
0: 따끔한 시간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요즘 근래 아주 좋은 사례 있을까요? 케이스 해결이 된 거 아니면 안 좋은 사례? 그랬더니 있다 하셨거든요.
1: 아, 뭐 사례죠. 사례인데 네.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 청취자분들 이제 케이스를 진행할 때
0: 네.
1: 실수 많이 하는 걸 좀 지적해 주고 싶어서
0: 교통사고 네,
1: 이게 사고 나서 네. 상담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SNS 하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는지 꼭 물어봐요.
0: 네. 네,
1: 그 물어보는 이유는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럴 수도 있지만
0: 네.
1: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거는 거의 안 하고요.
0: 네.
1: 그 대신 이제 자기들이 컴퓨터 안에 앉아서 소셜미디어 들어가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조사를 해요. 상대방이.
0: 뭘 조사하지?
1: 상대방이 뭘 올렸는지.
0: 아,
1: 어떤
0: 네.
1: 뭐 소셜미디어 뭐가 있는지.
0: 네.
1: 뭐 어디 뭐 무거운 걸 든 게 있는지, 운동을 하는 거 올렸는지, 뭐 공연을 네. 하는 거 올렸는지, 여행 간 거 올렸는지 이런 거 한다고요.
0: 네.
1: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은행인들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0: 네.
1: 잊어버리시고
0: 네. 네
1: 잊어버리시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라디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샌더슨 킴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ADR이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0: 네
1: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상해서 케이스 끝내는 거 잘해요
0: 네그
1: 중에 하나의 미디에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건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미디에이션에 이제 판사님하고 상대방 변호사랑 상대방 어저스터랑 저랑 이렇게 화상으로
0: 네.
1: 이제 많은 흥정이 들어가서
0: 네.
1: 이제 케이스를 조율해서 이제 마무리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0: 네.
1: 미디에이션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0: 오.
1: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까
0: 네.
1: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판사님들도 우리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결과가 좀 좋은 거 얘네들 아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는데 밀어붙여서 만들어냈어요. 자리를.
0: 네.
1: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한 석 달이나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의사 선생님들 다시 보게 하고 기록도 만들고 이 사람 애로사항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잘 전달이 됐고
0: 네.
1: 이제 판사님한테 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0: 네.
1: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게 제가 몰랐던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 의뢰인이
0: 네.
1: 여행을 많이 간 것도 나왔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뜬 거예요.
0: 네.
1: 뭐 이태리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등산하는 것도 나오고, 아프다 그러는데.
0: 아프다 하고 나서 여행을 가고.
1: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
0: 네.
1: 지금 협상 그 사이에 있었던 걸 하는 거예요.
0: 예.
1: 자, 올린 것도 잘못됐는데
0: 네.
1: 그보다 더 잘못된 거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0: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 60 넘은 아저씨예요.
0: 네.
1: 아저씨인데 가족이에요. 화목한 가족을 가진 아저씨인데 이번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0: 네.
1: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가족끼리 이태리 여행을 갔어요.
0: 예.
1: 근데 저한테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0: 네.
1: 나 너무 힘들었다. 여행까지 갔는데 왜 힘드셨습니까? 당연히 무릎이 아프니까 힘들지.
0: 네.
1: 그래서 뭐가 힘드셨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걷는데요, 유럽을 가면.
0: 네.
1: 많이 걷는 자기 무릎이 아프니까 같이 걸어다니는데 못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면은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니들 갔다 와.
0: 네.
1: 그리고 뭐 어디 가는데 입장료도 필요 없으니까 네 개를 안고 세 개만 끊고 가서 보고 오고 자기는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0: 무릎이 아프니까.
1: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0: 네.
1: 자, 근데 그런 시점에서 그냥 여행 간 사진만 딱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안 아프구나 여행도 다니 멀쩡하네 네. 네. 그거랑 여행을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은 영수증이랑
2: 네.
1: 입장료 4개 있어야 되는 3개만 있는 영수증 크레딧 카드 빌이라든지 이런 걸 네. 보여주면은 얘가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그 SNS를 보여줬을 때
2: 네.
1: 대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는 거 준비가 된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 던져 나 준비됐어 이게 되는 네. 거잖아요. 몰랐어요.
2: 아, 어떻게?
1: 그냥 가만히 있어 어퍼컷 맞은 거예요.
2: 많이 당황하셨어요?
1: 당연히 당황하면 안 되죠.
2: 아 당황하면
1: 안 되죠.
2: 네.
1: 조금 뻥을 쳤죠.
2: 네.
1: 알아. 당연히 여행 갔지. 사고 났다고?
2: 네.
1: 사람의 인생을 스탑할 순 없다.
2: 네.
1: 당연히 가지. 그렇지만
2: 네.
1: 이 퀄리티가 가서 100을 느껴야 되면은 우리 의뢰인은 어깨 수술하고 허리 수술해서 100은커녕 50도 못 느꼈다.
2: 네.
1: 그거 너 100을 느껴야 되는 거 50분이 못 느껴. 나머지 50은 네 클라이언트 책임져야 돼.
2: 우와.
1: 예. 여행 가는 거 돈 많이 들잖아. 너 알잖아. 그거 다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서 싸우긴 했는데
2: 네.
1: 그거랑 아까 같이 내가 말한 티켓이랑 네. 커피숍 간 거 이런 거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죠. 의뢰인이 네. 미리만 얘기했으면은 내가 다, 준비를 네. 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는 SNS 올리지 말라는 거.
2: 네. 네
1: 그래서 제가 꼭 말하는 게 웬만하면은 올리지 마시고
2: 네.
1: 모르는 사람이 친구 요구하면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오케이 안 해도 다른 친구들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2: 아, 이렇게 타고 가서.
1: 그렇죠. 네. 아카운트 프라이빗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 네.
1: 네. 그렇게, 그걸 안 한 게 이제 단점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했어도, 여행을 갔어도,
2: 네.
1: 내가 알아야 돼요.
2: 변호사가 알고.
1: 네. 네. 알아야 돼요.
2: 네.
1: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알고, 그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주 유능하게 변호를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약오른
2: 네.
1: 거죠.
2: 네. 아 이거 이렇게
1: 이거 그래 너가 나를 코너링을 했어? 그럼 나는 그거를 반박할 준비가 됐어.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전 이제 약오른 거죠. 속상한
2: 거. 네.
1: 네. 그래가지고 잘 끝나긴 했는데 그런 일 안 해야 되니까 청취자분들
2: 네.
1: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셔도 되는데
2: 네.
1: 웬만하면 무겁고 뭐 운동하고 뭐 애를 번쩍 든다든지
2: 네.
1: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돼요.
2: 오, 야.
1: 네.
2: 아니 SNS까지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1: 쉬워요 그거는 앉아서 이제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 시켜서 이제 봤더니
2: 네.
1: 너무 쉽게 나와요.
2: 아, 네. 찾아 들어가 보니까.
1: 네.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셔도 되는데.
2: 네.
1: 웬만하면 무겁고, 뭐, 운동하고, 뭐, 애를 번쩍 든다든지.
2: 네.
1: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올리시면 안 돼요.
2: 오, 야.
1: 네.
2: 아니, SNS까지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1: 쉬워요, 그거는. 앉아서 이제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래,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직원 시켜서 이제 봤더니.
2: 네.
1: 너무 쉽게 나와요.
2: 아, 네. 찾아 들어가 보니까.
1: 네.
2: 야, SNS를 일단은 뭐 이런 조정 기간 동안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막 네. 힘쓰고 있고 막 뛰고 있고 이런 거 말고
1: 하면은 네. 할 거면 올릴 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 네.
1: 한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2: 네.
1: 의뢰인이 이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인데 되게 유능하신 분이에요.
2: 네.
1: 관련도 잘 하시고요. 근데 차 사고 트레일러도 부딪혀 사고 크게 나셨어요.
2: 예.
1: 차가 완전 진짜 조금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차가.
2: 네.
1: 크게 사고 나신 거예요.
2: 네네.
1: 근데 악기도 데미지 나고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허리도 수술하시고 막 큰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2: 네.
1: 근데 케이스도 크고 이제 보상금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2: 네.
1: 공연하는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2: 예.
1: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대 뭐 오케스트라 막 공연하고 연주하고
2: 네.
1: 독주회도 하고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2: 예.
1: 자, 야.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몰랐으면은 또 당하는 거잖아요.
2: 네.
1: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소견.
2: 왜?
1: 그 프로페서 소견. 그 다음에 그 자기 오디션 했는데 오디션 캔슬한 거 다 준비했어요.
2: 네.
1: 준비해서 이 사람은 100%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진짜 음악 잘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탑이랑 탑 아닌 거는 1% 요만큼 차이잖아요.
2: 네.
1: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2: 네.
1: 그거를 준비해서 가서 당연히 좀 배심원 앞에 가서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2: 네.
1: 준비가 됐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분은 좋게 결과나고 보상금도 많이 받아가셨어요.
2: 만약에 이거를 몰랐으면
1: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2: 네. 네,
1: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2: 네. 이제 항상 뭐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현장 사진 찍고 뭐 상대방 보험카드 찍고 운전면허 찍고 차번호 찍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1: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사고 나서 다쳐서 보상금 받는 거에. 네. 다친 거는 우리 생각에는 100이면은 90은 다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0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다친 네. 거는 3분의 1이에요. 보상금 받는데.
2: 네.
1: 나머지 3분의 1은 이 다친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받나. 일을 못 하는 거.
2: 네.
1: 예, 네, 뭐.
2: 그 여행.
1: 사업에 지장을 가는 거.
2: 네.
1: 그게 3분의 1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예요.
2: 네.
1: 예. 네. 뭐, 친한 부분들? 부부 생활 못하고?
2: 네.
1: 친한 부분 애까지 있는데 애 못 안아주고?
2: 네.
1: 그 삶 바뀐 거예요.
2: 완전 심각하게 바뀌었어요.
1: 네, 심각한 거예요.
2: 네.
1: 예,
2: 네. 네,
1: 여행 많이 가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운동도 좋아하시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고 골프 좋아하는데 못하고 축구 좋아해야 되는데 축구 못하시고 이거 다 손해예요.
2: 그렇죠.
1: 네. 에이.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2: 네.
1: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의뢰인하고.
2: 네.
1: 의뢰인이 저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몰라요.
2: 아, 그러네요.
1: 네, 그만큼 중요해요.
2: 그런 뭐 그냥 넋두리도 하고 생활이 어떤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변호사하고 상담하는데 내가 오늘 계단 올라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사실 그분 의뢰인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걸 꺼집어내요. 그래서 그래서
2: 네.
1: 집 주소 물어보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개인 집이냐 물어보고요.
2: 네.
1: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2: 뭐 나 돈 많은지 체크하는 거야 이러고.
1: 저 렌트 사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2: 네.
1: 그 렌트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에 계단이 있으면은 아프신 분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집이니까요.
2: 네.
1: 매일마다 들어가는 게 집이잖아요.
2: 그렇죠.
1: 2층에
2: 네.
1: 살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2: 네.
1: 제가 알아야 돼요.
2: 아, 예.
1: 네, 아파트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중요해요.
2: 네.
1: 예.
2: 네,
1: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데도 많더라고요.
2: 예. 여기,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4층에 사시면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2: 네.
1: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그러니까요.
1: 예. 네. 아픔을 참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셔야 되잖아요.
2: 네.
1: 그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2: 야.
1: 충분한 것 같아요, 또. 죄송합니다.
2: 아니,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세요.
1: 그게 제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요.
2: 네.
1: 그냥, 아, 요번 케이스는 쉽게 끝나고 그냥 덮어버리고 다음에 열심히 하지 이러면 안 돼요.
2: 네.
1: 왜냐면은 내 모든 보험회사는요. 모든 변호사의 기록이 있어요.
2: 아, 이 사람이 이겼는지 졌는지 뭐 얼마를 이런 거.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상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예측한 게 20인데
2: 네.
1: 이 변호사한테 기록을 보니까 20을 주려고 예측해 우리가 원했는데
2: 네.
1: 보니까 30으로 끝났네. 그다음에 또 30으로 끝났는데 그러면은 더 줘야 되는 거로 기록이 남고요.
2: 네.
1: 20으로 생각을 했는데 15로 끝난 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2: 네.
1: 이 사람은 다음에 내려가요. 반류가.
2: 아, 예.
1: 내 기록이 남는 거예요.
2: 오.
1: 그러니까 야구 선수 배팅 에버리지 같은 거예요.
2: 네.
1: 예, 에런 저지 잘 치잖아요.
2: 네.
1: 야구 아시는 분 에런 저지 홈런도 잘 치고 그러잖아요. 이 얘한테 던지면 홈런을 얻어 맞을 수 있구나.
2: 네, 알고 있죠.
1: 그렇죠. 그거랑 9번 타자 잘 못 치잖아요, 보통. 9번째 얘는 그냥 쉽게 던져도 홈런 못 치고 삼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좀 쉽게 볼 수 있고.
2: 대충 던져.
1: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에런 저지가 홈런 잘 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홈런을 쳐왔잖아요.
2: 그렇죠. 기록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그 기록에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들한테.
2: 야, 자.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쌓아왔고 단 한 건도 대충에는 없었던.
1: 네, 안 돼요. 그러면.
2: 네, 네. 절대로 안 돼요 해주셨는데요. 자,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야, SNS까지 보는구나. 전 오늘 진짜 처음 알아가지고. 자,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사고상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 주소는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000 4949. 상담 전화입니다. 866-994-4949.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되나? 지금 사고 났는데 됩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예요. 646-808-7375번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상담해드립니다.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생활백서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샌더스텐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아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SNS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이제 변호사가 꼭 상담을 해줘야 된다.
1: 그렇죠.
0: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보험 네. 가능? 아, 치료 가능?
1: 뭐 상황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0: 네.
1: 이런 상황은 네, 돼요. 그러니까는 오. 사고가 났어요.
0: 네.
1: 뭐가 됐건 가해자가 있어요.
0: 네.
1: 가해자 보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보험이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거야? 차보험 말씀을?
0: 차보험.
1: 둘 다 없다고 쳐요?
0: 네, 좋습니다.
1: 건강보험도 없고 차보험도 없어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고 나면은 무조건 누구 가시를 안 보고 본인 보험을 통해서 노폴트라는 거,
0: 네.
1: 뉴욕엔, 뉴저지는 피비란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
0: 네.
1: 아시잖아요. 근데 네. 본인 보험이 없으니까 치료 어떻게 받냐? 이게 안건이잖아요. 외상으로 할 수 있어요.
0: 외상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세요? 이렇게요?
1: 네, 네.
0: 왜 가능해요?
1: 네. 외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통치병원을 네. 찾아서 외상으로 하고 케이스가 돼야죠.
0: 네.
1: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상금 받는 데서 치료비를 내고
0: 네.
1: 이제 변호사 비용 내고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0: 만약에 그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도 없고요.
0: 네.
1: 그 외상을 한다는 통증병원이나 그 의사들도
0: 네.
1: 다 한대요.
0: 아.
1: 나 김동석 변호사가 보상금 받으시길 믿으니까
0: 네.
1: 외상을 해주는 거예요.
0: 아.
1: 예, 네, 당신이 받아줄 수 있는 거 믿으니까 레터 프로텍션 사인해. 받아준 약속해주고
0: 네.
1: 보상금 받으면.
0: 네.
1: 못 받으면 too bad. 믿는 거죠.
0: 아,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변호사 의논하셔가지고. 변호사가 케이스를 자신 있으면 맞는 거예요.
0: 네.
1: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보상 받아낼 자신 있어.
0: 네.
1: 그럼 받는 거예요.
0: 이게 시작할 때는 다 자신 있어. 이런데 뒤로 가서 아,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없나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오, 네.
1: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사고 크게 났어요.
0: 네.
1: 데미지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러면 좀 당연히 이분도 이제 많이 다쳐서 치료 열심히 받고 뭐 시술도 하시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0: 네.
1: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이 치료를 안 받아요.
0: 오, 예.
1: 네, 치료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보상은 못 받아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들도
0: 네. 네,
1: 치료 안 받고 그 기록 없으면은 못 싸워요.
0: 아니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1: 네.
0: 왜 안 받는 거죠?
1: 모르죠.
0: 그냥 귀찮다 뭐 이런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1: 예.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못 받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다친 거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다친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다친 네. 걸 해야 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0: 네.
1: 입증하려면 MRI 찍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런 거 없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0: 네.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떤 치료 뭐 보험이 없으면 나는 이 다쳤는데 아픈데 치료도 못한다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직원인데 회사 밴을 타고 공사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직후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회사 보험사 측이 현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니네 출퇴근 길이었잖니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거부를 했대요. 이런 게 다른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하다가 사고 났냐 아니면은 사적으로 차를 쓰다가 사고 났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0: 네. 회사 가는 길이면 회사 아닌가요?
1: 그러니까 그냥 고용주가
0: 네.
1: 차를

0: 네.
1: 네, 사장님 하고 배는 끌고 홈디포 가서 벽돌을 싣고 오다가 사고 났다. 네. 그건 일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0: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산재를 입증할 수 있게 뭐 어떤 자료 같은 거 있어요?
1: 그렇죠. 상황을 봐야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매일마다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거고 진짜 출근길에 사고 난 건지
0: 네.
1: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지만 배너로 물건도 운송하고 직원들도 운송하는 일이 그게 이분의 일인지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 여기 어디 가서 직원 4명 픽업해서 공사판으로 데리고 와 이래야 되니까
0: 네.
1: 픽업하러 가자 사고 났다 그러면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은 당연히 워커스컴이 열리는 거라고 네.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용도로 차를 썼는지
0: 그거를 이제 잘 따져가다 보면은 고 해결을 할 수
1: 그렇죠.
0: 있겠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0: 네.
1: 그러니까 일 용도로 썼으면은 워커스컴이 열리는 거고요.
0: 네.
1: 일 용도가 아니면 노폴트가 열리는 거고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상업용 벤, 깡통 벤이라고 상업용 공사판에 쓰는 벤이라고.
0: 네.
1: 아, 내 일 용도 아니니까 나는 치료도 못 받구나. 이건 아니에요. 노폴트가 열리니까.
0: 예. 네,
1: 그러니까 일 용도인지 아닌지 그거는 따지는 거고 워커스컴이냐 노폴트냐 그 차이지.
0: 네.
1: 사고가 나서 다쳤으면 무조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1: 그렇죠.
0: 거는
1: 예.
0: 좀 든든한 것 같아요.
1: 예.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워커스컴이면 워커스컴 열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통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0: 네.
1: 예, 그렇게 다 되는 거죠.
0: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상담을 해봐야지. 상담은 무료죠?
1: 네. 그러니까 상담 무료예요.
0: 네.
1: 사고상의 변호사들 다 무료예요. 저만 김동섭 변호사만 무료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모든 사고상의 변호사님들은 상담 무료를 해주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그런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렇지만 밤 12시 전화가지고 변호사님 나 궁금한데 이러지 마시고요.
0: 네.
1: 낮에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좋고 제가 24시간 번호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는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고 나서 변호사님 저 지금 사고 났는데
0: 네.
1: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도와주세요. 그건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돼요.
0: 네.
1: 새벽에도 전화하셔도 되니까 제가 전화 받아요. 저 아니면 네. 사무장님 받거든요.
0: 네.
1: 좀 어리버리해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어리버리해도 제가 도와드리니까
0: 네.
1: 전화 주시고요. 그렇지만 질문이 있어서 전화합니다. 이거는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0: 네.
1: 그래서 좋고요.
0: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면 좋겠어요.
1: 아니요.
0: 아닌 경우도 있어요.
1: 네. 네. 어쩔 때는 뭐 주말에 한 12시 반에 전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러고 전화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0: 네.
1: 네. 그러시면 안 돼요.
0: 이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꼭 챙겨두세요. 상담 전화는 866-994-4949번입니다. 866-994-4949번이고요. 응급 상황에서
1: 반대인데.
0: 상담 전화
1: 866-994-4949는
0: 네.
1: 아 맞아요. 저 사무실 전화.
0: 네.
1: 그렇죠. 제 사무실 전화고요. 제가 헷갈렸네요. 갑자기. 네.
0: 깜짝 놀랐어요. 여태 계속 이렇게 했는데.
1: 네. 네.
0: 요게 이제 사무실 전화번호고 이러니까 이제 의뢰인 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네.
0: 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646-808-7375번입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밤늦게 전화와서 24시간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당황하고 이러면은 직접 현장에 달려도 가시나요?
1: 급하면요. 가능하면.
0: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예, 그렇죠.
0: 예.
1: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래가지고 그 증인도 찾은 적 있어요.
0: 아, 현장에서 바로.
1: 네, 밤에 연락 오셔가지고 할머니들인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고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0: 네.
1: 제가 갔더니 이 빨간 그 신호등에서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빨간불 무시하고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할머니 차를 쳐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어느 집 잔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0: 네.
1: 근데 얘네들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할머니가 빨간불이었다.
0: 예.
1: 네. 네, 억울하게 당하실 뻔했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0: 네.
1: 근데 다행히 그때 밤에 네. 어떤 아저씨가 여름이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 트레이닝에다가
0: 네.
1: 그 뭐지 하얀 뭐죠 러닝 탱탑
0: 셔츠?
1: 같은 거.
0: 네네.
1: 그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하얀 탱탑 있잖아요.
0: 탱크탑. 왜 네. 여자들이 입는데 아저씨들이
1: 입는 거.
0: 아 네.
1: 네. 러닝복?
0: 러닝 셔츠.
1: 네. 러닝 셔츠 네. 그런
0: 네.
1: 걸 입고.
0: 네네.
1: 반바지에 쪼리 신발을 신고.
0: 네.
1: 한쪽에는 와인을 들었는데 그건 좀 불리했어요.
0: 아 예.
1: 담배를 물면서
0: 네.
1: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0: 사고났을 때 나와서 아, 쪼그리고 네. 앉아가지고 예. 사고난 걸 본 거예요.
1: 오.
0: 증인을 찾은 거죠.
1: 네.
0: 제가 그 사고났을 때 현장 갔더니 사람들 웅성웅성만 모여 있는 거 빨리 갔어요. 다행히.
1: 예.
0: 그 근처 저희 집하고 근처 에 있는 데라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Did you see? Did you see? Did you see? 물어봤더니 한 사람의 아저씨가 어 네. 내가 봤어. 그리고 뭘 보셨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증인들이 많아요. 사고 났어. 봤어. 어, 나 봤어. 뭘 봤는데? 그러면은
1: 사고 났어.
0: 걸어가다가 쾅 소리 나가지고 봤더니 사고 났더라.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1: 네.
0: 그건 증인이 안다는 게 네. 사고 난 다음에 본 거잖아요.
1: 그러네요. 소리 네. 나고 본 거니까.
0: 그렇죠.
1: 네.
0: 이 아저씨는 앉아서 담배 피고 있는데 차가 오면서 어 진짜 사고 나겠네 사고 나겠네 쾅 하는 거 본 거예요.
1: 아, 예.
0: 다 본 거예요. 어느 누가 신호등에 있었고 다 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이 증인 서져가지고 다 케이스 100% 상대방 과실 만들고 다 했어요.
1: 예.
0: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1: 아까 그 와인 때문에 조금 불리할 뻔 있다 할 뻔했다 했는데 네. 상대가 막 뭐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못 봤어 뭐.
0: 지적을 삼을 뻔 했는데
1: 네.
0: 씨도 안 맥혔 안 맥히죠 뭐.
1: 예.
0: 다 준비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과실 다 뒤집어가지고 다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하자.
1: 네.
0: 아니다, 우리 증인 있다.
1: 네.
0: 증인 스테이트먼트 받고 해가지고 100% 만들고 보상금도 다 받고 다 잘 아, 됐어요.
1: 잘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0: 아, 아니, 뭐 하실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제가 열심히 섬기는 단체가 있어요.
1: 네.
0: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라고 음악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1: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요.
0: 네, 네. 그 좋은 일하는 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음악 교회에서 음악으로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자기들 시간 탤런트를 봉사해 가지고 그 애들도 가르치고 본인들도 공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팀을 여러 팀이 있어요. 가지고 네. 오케스트라도 있고
1: 네.
0: 어린이 뮤지컬 팀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국악이나 이렇게 그 치타대 같이 그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그런
1: 네.
0: 전통을 하는 그런 팀도 있고요.
1: 네.
0: 합창단도 있고요.
1: 왜 이렇게 많아요?
0: 네. 여성 합창단도 있고 남성 합창단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단원이 한 80명 정도 돼요.
1: 예.
0: 네. 근데 이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이 단체가.
1: 오, 예.
0: 네, 10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10년 기념 연주회를 하거든요.
1: 네.
0: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하려고 프라미스 교회에서 해요. 이번 토요일 날.
1: 크잖아요.
0: 네. 저는 크니까 부담이 가요.
1: 아, 많은 분들이.
0: 크니까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네.
0: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여러분, 5월엔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네. 네.
0: 애들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 5월 16일 날.
1: 네.
0: 프라미스 교회.
1: 네.
0: 6시까지 오셔서 공연 보시고, 애들이 참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라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5월 16일 네. 저녁 6시 프라미스 네. 교회에서 열리는 네. 뉴욕
0: 기독교 예술 선교회.
1: 기독교 예술 선교회 네. 공연입니다.
0: 네. 뉴욕 크리스천 퍼포밍 아트 파운데이션이에요. 영어는요. 네.
1: 제 10회고요.
0: 네.
1: 네. 무료인가요?
0: 무료예요.
1: 아, 네. 상당히 걱정이 이 가족들이 다 같이 가려면 티켓이 이랬네. 무료
0: 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네. 와서 많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1: 네. 네.
0: 박수도 많이 쳐 주시고 저한테 와서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아요. 아, 변호사님 라디오 듣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많이 되죠.
1: 예.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단의 제10회 정기 연주회가 열립니다.
0: 예.
1: 5월 16일 전 오후 6시
0: 그렇죠.
1: 프라미스 교회에서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또 음악 관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또 합류도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예,
1: 네.
0: 좀 같이 또 보시고 아, 이 너무 좋은 단체다 들어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80명 넘어요. 단원이.
1: 네.
0: 예.
1: 오늘 뭐 말씀 나누시는 내내 따뜻함을 풍기셨기 때문에 아, 한번 가볼까 어떤 분이신지 또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 보러 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
0: 아, 그러면 저는 좋죠.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진짜 어쩜 유튜브 통해서 지금 뭐 화면으로 얼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얼굴을 모르셨다면 직접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0: 아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진짜로.
0: 감사합니다.
1: 그 인품이나 이런 게 모습에서 막 비치는 사람이 있고 가려진 사람인데 확 다 드러나는 분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아.
0: 선물을 벌써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열심히 그 단원들이 준비를 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라디오 생활백사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끝으로 네. 애청자 여러분에게 요거를 좀 챙겨주세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0: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 제가 엄청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마다.
1: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0: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겨울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시즌이에요.
1: 반대일 것 같아요. 네, 눈 춥고 막 이런 아니에요? 네,
0: 여름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차도 많아지니까 사고도 더 많아져요.
1: 네.
0: 그러니까 사고 예방하는 거 뭐 아시다시피 다 아니까 잘 챙기시고요.
1: 네.
0: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
1: 보험. 네. 네
0: 보험 본인이
1: 사실 오늘 사진 찍어왔거든요.
0: 네. 이따가 끝나고 네, 네. 봐드릴게요.
1: 네.
0: 그 보험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는 본인 가족들, 지인들, 본인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1: 네.
0: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보험을 어떻게 들었나 따라서 본인이 혜택이 좌우되거든요. 뭐가 됐건.
1: 네.
0: 네 그러니까는 잘 들어놓으셔서 잘 챙길 수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거 좀 도움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봐드릴게요.
1: 이 내가 이렇게 보험 가입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네. 들고 오시는 분도 꽤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있어요. 댓글 요새는 좀 없는데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라디오에서 이런 PR을 많이 했어요. 받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셨거든요.
1: 네.
0: 그 Declaration Sheet이라고 보험에 보면 이제 좀 책자 두껍게 가지 보낼 때 있잖아요.
1: 네.
0: 매년마다
1: 네.
0: 거기 보면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1: 아, 네. 네.
0: 그거 제가 검토해가지고 이거 고치세요, 저 고치세요 하는데 한 2분이면 돼요.
1: 아니, 두꺼운 책자인데 어떻게.
0: 나 중요한 덱신만 보면 되니까.
1: 네.
0: 2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드릴 테니까 사무실 들리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1: 네.
0: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잔소리 하자면.
1: 음흠.
0: 블랙박스 꼭 다시고.
1: 네.
0: 그러면 제가 일이 편해져요.
1: 네. 진짜 사고라는 게 예상치 못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1: 해볼만 하죠.
0: 얼마 안 해요, 요새는.
1: 네.
0: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요새는 그냥 USB 꽂는 것도 있고 와일리스도 있고 종류 되게 많아요. 내 차는 리스니까 뜯어가지고 하면 리스 위탁할 때 다시 뜯어야 된다는데 그런 분들은 와일리스로 그냥 하셔도 돼요.
1: 네.
0: 아니면은 USB로 꽂는 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블랙박스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SD카드.
1: 네.
0: 지금 블랙박스 선전하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0: 가끔 전화 한 번 오신 적 있어요.
1: 아, 정말로요? 네.
0: 자기 그 블랙박스 파는 사람인데 자기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제가 당연히 안 했는데 블랙박스 팔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1: 네.
0: 그 SD카드.
1: 네.
0: 그 용량 적은 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자기 물건 팔 때. 그 블랙박스 그냥 팔 때 나오는
1: 낮추려고.
0: 거. 네. 네. 그 16기가 이런 거는 한 시간만 돌아가도 다 지워져 버려요.
1: 아, 예.
0: 계속 루브로 돌아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는 SD 카드는 좀 돈 쓰셔 20, 30불이면은 한 120기가 뭐 200몇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1: 네.
0: 그 좀 용량 높은 거로 바꿔 끼시고요.
1: 네.
0: 잘 되나 안 되나 가끔씩 체크업하세요. 잘 고장 나더라고요. 이건
1: 네.
0: 진짜 오래되면은 오래되면 이제 바꾸셔야 돼.
1: 저도 차에 있는데 네. 체크업은 안 해봤네요.
0: 네, 체크업 하셔야 돼요.
1: 예.
0: 네. 우리 집에 차가 세대인데 하나 지금 고장 났어요.
1: 아,
0: 제가 체크업했더니 고장 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
1: 네. 그러니까
0: 그런 것 같이 고장도 나더라고요. SD
1: 블랙박스가.
0: 블랙박스. 꼭 네. 그것도 잘 보시고요.
1: 네. 뭐 그 모든 것보다는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 네.
0: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1: 네.
0: 가정들 한 마디 그 표현이 힘이 나요, 가족들한테.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응원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제분들도 힘날 거고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도 힘날 거고, 본인도 힘받고 그럴 것 같아요.
1: 사실 평소에 딴 데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또 하면 그냥 훈훈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하시는, 툴툴대는 분들은 또 의외로 그게 또 가슴 찡하거든요.
0: 아, 이 한국 분들이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1: 그러니까 그게 뭐 창피한 거라고. 아유, 네. 뭐든 돼서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1: 네.
0: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엄마 살았을 때 사랑한다 말을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대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장례식 나오자마자 엄마 저를 사랑한다 말을 했는데 자주 하셔야 돼요. 표현을
1: 네.
0: 하셔야 돼요. 한국 분들 그건 좀 고치셔야 돼요.
1: 맞아요.
0: 표현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김동석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표현하실 것 같아요.
0: 아, 저도 무뚝뚝해요.
1: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부모님하고 워낙 잘 지내시니까 혹시 부모님하고 다투시면 어떻게 마음을 푸세요? 그랬더니 데이트하는데요? 그러셔가지고 그것도 참 달달하다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0: 연세드신 부모님 가신 분들은 딴 거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준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유 참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집 아들 탐내내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네. 될 것 같아요.
4: 예. 그 전에 우리 목동에 있는 치우천교회 네. 우리 지옥 가기 어려운 지옥.
5: 어떻게 사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시게 된 거냐면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네. 전에 한번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것 같아요.
3: 거기서 또 우리 김창호 선생님이 또 네. 강연을 해주셨어요.
5: 네, 강연을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또 다시.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 전 좀 독특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또 어떤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스님이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3: 스님께서?
5: 스님께서. 여자 스님, 주지 스님께서요. 그러시더니 교회 말고 그 절에 부흥회를 하고 싶다고.
3: 아, 절에서 부흥회를?
5: 절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절을 강사로 좀 초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 그 절에서 심령 대부흥회.
5: 네, 그렇죠. 절에서 잘 아시네요. 네. 절에서 심령 대부흥회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절을 크게 지었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마이크를 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3: 네, 마이크 옆에 있습니다.
5: 목사님.
3: 네, 구호 외치지 마시고요. 네.
5: 네. 어떻게 짧게.
6: 알아서 하세요.
5: 그 저는요. 솔직히 요즘 같은 생각이었으면 제가 주저없이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스님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었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저를 불렀다는 것은 그걸 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초대해 주신 게 고마워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지방 강의하는 길에 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렸는데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처음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자 주지 스님이세요. 네. 머리가 50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래 나이가 네? 나이가 50이 넘으셨고
3: 머리가
5: 예, 머리는 이제 안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스님이니까요.
3: 그러게요. 네.
5: 근데 이제 얼굴에서 정말 이렇게 그 물광이라고 하죠. 광이 이렇게 쫙 나시고 얼굴이
3: 번쩍번쩍
5: 깨끗하신 거예요. 피부가
3: 네, 맑고 투명하시고
5: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저는 이제 잘 안 다녀봤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 식사 기도를요?
5: 식사 기도를.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손 아래 사람이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이 나물 안에는 저 멀리에서 온 태양의 햇빛과 땅의 기운과 농부의 수고한 노력과 이것을 또 유통해 준 사람의 많은 애씀과 그리고 주방에서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를 살짝 의식하시면서 아멘.
3: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스님의 기도였죠?
5: 근데 이게 스님의 기도예요. 스님의 기도.
3: 와. 네?
5: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3: 아니 기도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5: 너무 문학적이고
3: 시네요. 시.
5: 네. 너무 시적이고 너무 현상학이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기만 하면 정말 누구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렇죠.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게 읽혀질 법한 매우 문학적이지만 현상학적이고 좋은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음식 안에는 태양의 햇빛과
3: 그렇죠.
5: 땅의 기운과 농부의 수고와 유통해주신 사람들의 애씀과 네. 식사를 만들어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기적인 사람이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아멘 해주시는데 저 웃기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3: 네. 감동적이에요.
5: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딱 식사를 이렇게 딱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어떤 유명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4: 뭐 성 프란치스코의 무슨 기도문.
5: 뭐 그런 기도문은 상당히 멀리 있다고 느꼈는데 그날 그 식사 기도는
3: 너무 가까이.
5: 유난히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있어.
3: 두 종류?
5: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여자, 남자야? 그럼 그러지 마시고 나처럼 테레비에 나온 사람, 당신처럼 테레비에 안 나온 사람.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
3: 오늘로서 TV에 나오시는 거니까요.
5: 그렇죠.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신 겁니다.
3: 네.
5: 예.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 안에 이미 받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많은 지방을 받았어요.
3: 아주 과하게 받으셨어요.
5: 아멘으로 받으셨죠. 아멘으로. 많은 지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받고 싶은 게 뭐 있으시죠? 올해 새해.
3: 네.
5: 뭐 아이가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3: 그렇죠.
5: 아이가 학교를 마친다든지 아이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뭐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아 제때제때 들어온다. 좀 말이 그렇네요. 제때제때 들어오시고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이미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받고 싶은 게 사람에겐 있죠. 근데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앞으로 받고 싶은 것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3: 그렇죠.
5: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여자의 집에 그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없어요.
5: 없어요. 오늘 CBS 나오려고 하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지어 아버지 옷이 없어요. 제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옷이 없네요. 정말. 완전 이거 유행 지난 것밖에 없구나. 지금.
3: 분명히 작년에 없어갖고 샀는데
5: 또 없어졌어.
3: 또 없어졌어.
5: 올해 하나 사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내년이 되면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 또 없어.
5: 또 없어. 이거 보세요.
3: 옷은 있는데.
5: 하, 자, 이겁니다. 옷은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니래요.
3: 그렇죠.
5: 뭔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익숙해져 버리고 옷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고 내 건강도
3: 익숙해져 버리고
5: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나는 감사할 거야.
3: 이거 들어주면?
5: 그렇죠.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에게 언제 새 남편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버지, 기존에 있는 놈은 데려가세요. 지어, 너무 힘들어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얼른 데려가세요. 정말, 애들도 너무 힘들어서 너버리고 싶네요. 철들면 다시 낳고 싶군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네. 더 나은 게 오면 그때 난 감사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난 그때 감사할 거야. 지금은?
3: 아니야.
5: 아니야. 지금 좋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도 좋기가 어렵대요.
3: 그렇죠.
5: 왜냐면 나중이 되면 나중은 다시 지금이 된대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지금 있는 것들이 때로는 없어질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잃을 때가 있대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남편인데도 어느 날?
3: 그렇죠.
5: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아이들도 어느 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건강인데 어느 날? 잃어버린 거죠. 뭔가 하나씩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원래 잃은 게 아니래요. 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래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주신 거하고
3: 맡긴 거하고
5: 맡겨주신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인간은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대요.
3: 그러네요. 자기 육신조차도 소유하잖아요.
5: 그렇죠. 결국은 소유할 수 없거든요.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3: 맡겨놓은.
5: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선물로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어느 날 그 맡겨주신 거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목동에 사는 것도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3: 맡겨주신 거.
5: 맡겨주신 거. 집값 비싼 목동을 주신 거라고요? 맡겨주신 거라고요?
7: 맡겨주신 거.
5: 맡겨주신 거.
3: 이게 지옥 가기 어려운 동네로 만들어라.
5: 그렇죠. 천국 가기 쉬운 동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맡겨주신 건데 어느 날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는 차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러네요. 네.
5: 내 외모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이쁘면은 너무 당당해하는 거예요.
3: 그렇죠.
5: 주일 나올 때 막. 프랑스 가방, 그 똥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찬송가 넣고 완전 당당한 거. 이렇게.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치만큼 있다. 사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치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건데.
3: 그렇죠.
5: 네. 근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다른 걸로 자기의 가치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뻥치는 엄마도 있어요.
3: 오.
5: 애들이 그 반에서 7등 했는데 전교 7등에다 뻥치는 거예요.
3: 야, 그거 앞에 두 글자가 다른데도 그렇죠. 큰 차이가 있네요.
5: 그런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있죠.
5: 그런 엄마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뻥치는 거야. 우리 남편 안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 지금 10년째 해외 출장인데 지금 뻥쳐 그냥. 그냥 봐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
3: 그래야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5: 진짜 미쳤어. 자, 이미 준 것을 어느 날 맡겨주신 것을 저희는 잃을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이도 내 건강도 때로는 돈도 때로는 명예도 근데 그거는 잃은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3: 돌아간 거죠.
5: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주신 것을 저희가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사실은 만약 최근에 우리가 뭔가 건강을 잃었다면 우린 잃은 게 아닙니다. 건강은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에 건강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3: 아.
5: 네. 이미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 선물입니다.
3: 지금도 돌고 있는 거네요.
5: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지구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래요.
3: 아, 근데 그래서 왜 못 듣잖아요.
5: 너무 크니까.
3: 너무 크니까.
5: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숨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3: 맞아요.
5: 사람이 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주면 나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가에게 속고 있고 악한 세력에게 속고 있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미 주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나눠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귀신도 내쫓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능력, 그 본질이 아닌 부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부수를 갖고 막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막 얘기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막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조용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자, 지금 절에서 온 건가요? 자, 지금. 자, 제가 분명히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자.
8: 하늘에 내 이름이.
5: 그렇죠! 야,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자.
9: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0: 정준호 변호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루 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3: 그럼 프론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2: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4: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건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영원한 게,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이미 그렇게 충만하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마라.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미 충만하게 주어진 것, 현상을 잊게 하는 본질, 그걸 안다. 그거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야 현상도 얻을 수 있고 현상을 얻지 않아도 너희가 여전히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전 기억에 남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보고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만 빼고는 전화가 다 옵니다, 지금. 신부하고 신부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답니다. 그래서 낮에 사제관으로 조금 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집안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낮인데 꼬냑을 잡수시더라고요. 독한 술. 그래서 한잔 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전 술 안 먹습니다. 네. 술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음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멘트로 어린 양을 꼬시시려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식사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무릎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바뀌냐면요. 식사가 다 끝났는데 저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신부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3: 다 먹고 나서.
4: 네, 다 먹고 나서. 근데 참 희한하게 역시 어떤 깨달음이 오고 사랑이 다가올 땐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3: 그렇죠.
4: 그렇죠. 네. 뭔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식사 전에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했는데 네. 식사 끝나고 즉 내 채워줌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나서 다시 기도.
3: 감사의 기도를.
4: 그러면서 제 삶이 그냥 쭉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성악과를 진학했어요. 근데 성악과는 실기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세 곡을 일단 부릅니다. 이태리 곡, 독일 곡,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는 다섯 곡을 부르는데, 다섯 곡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다섯 곡을 꼭 선정해 놓고 교수님들께 명단을 제출해 놓고 이 중에서 교수님이 두 곡만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두 곡만 외우면 공부가 안 될까봐 다섯 곡을 다 공부하게 하고 그 중에 그렇죠. 두 곡만 시키기
3: 시험은
4: 때문에
3: 시험은 두 곡으로만 보는 거예요.
4: 그렇죠. 뭘 시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아, 다 해야 되네.
4: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다 하지 않았어요.
3: 그럼요. 예상?
4: 예, 예상되는 아 그리고 어떻게 놀다가 근심을 많이 하다가 두 곡은 완벽하게 해요. 두 곡은 아리까리하게 해요.
3: 애매모호하게.
4: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곡은 첫 곡은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렇게 다 음정 박자 다 알아요. 근데 한 두 곡은 아리까리하게 알아요. 내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한 곡은 노래라고 할 정도도 안 될 만큼 모르는 거예요.
3: 아예 모르는.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는 곡은 다섯 개 중에서 2번, 3번이에요. 그럼 저는 갑자기 기도가 매우 간절하고 진실해져요. 2번, 뭐라고 기도하냐면
3: 2번,
4: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저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3: 2번, 3번만 나오게 주면 다음부터는 다음 나머지도 공부할게요.
4: 제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3: 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 그렇죠.
4: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사이트로 올 뒤에서 이제 반주자랑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반주자한테도 빨리 야, 기도해 빨리.
3: 2번, 3번.
4: 2번, 3번. 그럼 이제 그 반주자가 오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해? 지금 다급하잖아. 2번, 3번 빨리 하라고.
3: 기도해.
4: 그럼 이제 같이 기도를 해요, 반주자랑. 2번, 3번. 그 저는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걸어요. 하나님 2번, 3번만 하게 도와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3: 네? 조건을 거는군요.
4: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새벽 기도 나갈게요.
3: 아,
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유치뽕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섰는데 교수님들이 저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한 분이.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2번, 3번 하십시오.
3: 우와! 기적이야!
4: 전 그 순간 표정이 2번, 3번 하겠습니다. 그럼 반주자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3: 그럼요.
4: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아는 거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15: 아니요.
4: 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3: 뭐 새벽 기도부터.
4: 어차피 뭐 이거 나 시험 받고. 장학금도 한 50만
3: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뭐.
4: 뭐. 마구리 뽕일 거야. 그러다가 또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실기시험. 이건 사람 참 희한합니다. 아가씨 때 게으른 사람은 결혼해도
3: 게으르죠.
4: 게으를 확률이 많아요.
3: 네. 네.
4: 결혼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돼도
3: 여전히
4: 게을러요. 꼭 군대에서 때리는 사람은 쫄병 때 군대 생활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3: 맞아요. 네. 많이 맞아본다.
4: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가 없잖아요.
3: 오, 양심은 있어.
4: 저번 학기에 새벽 기도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기도해주세요.
3: 이번엔 진짜입니다.
4: 이번엔 진짜 맞아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저 진짜 약속.
3: 저도 사람입니다.
4: 네, 저도 사람입니다. 진짜 속는 셈 치시고요.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1번, 5번입니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1번, 5번 꼭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반주자가 또 이제
3: 또 아유
4: 오빠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빠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기가 해야지. 그럼 왜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예.
3: 그 반주자
4: 기도를 해 지금 기도. 1번 5번. 지금 나 지금 2번 3번 시키면 나 지금 허밍하다 와야 돼 내가. 내가 알프스 소녀야 지금 내가. 여래이 여래이 여래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3: 와,
4: 안 돼. 또 기절 간절해. 여러분,
5: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3: 1번 5번 해줬죠.
15: 1번
5: 5번 또 해주신 거예요.
3: 와.
5: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교수님들께.
3: 그래서
5: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저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건 권사님, 집사님이 다 그렇게 해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3: 아, 당연하죠.
5: 하나님, 우리의 고등학교 여기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아들만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목동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부목사님은 싫어요. 담임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새벽기도 3부로 나눠서 드릴게요. 그런 기도한 사람은 거의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참 희한한 건, 그리고 참 죄송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제 그 신앙 없음의 수준에 맞추셔서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를 수치 당하지 않게 하셨죠. 근데 어느 날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 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기도는 신앙 초기 때 예수님 믿고 초기 때나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아이가 어렸을 적엔 그 똥을 노랗게 싸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5: 엄마 색깔이 너무 노랗네.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계속 똥 싸고. 그 밤새 똥 싸고 막. 이 똥 나오고 막. 엄마한테 오고 그러면.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3: 이거 할게요.
5: 당신께 이거 할게요.
3: 딜 하지 말아요. 딜.
5: 그렇죠. 그러면 참 부모님이 보기에도 얄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맞아요. 키워보니까 다 아시죠.
15: 네. 네.
5: 엄마 나 이거 해주면
3: 나 노트북 사줘.
5: 그럼 나도 진짜 나 정말 그 새 아빠 데리고 올게.
3: 그러면 안 되지.
5: 엄마 나 뭐 사줘. 그럼 나도 이거 할게. 그럼 엄마 마음이 좀 어떠세요?
15: 나빠요.
5: 기분 나쁘죠. 엄마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3: 그렇죠.
5: 제가 이렇게 할게요.
3: 아.
5: 엄마 저한테 뭐 용돈 올려주시지 않더라도 저 집 나갈게요. 엄마 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 정말 순수하게. 네. 그러면 아이 그 엄마가 마음에 아, 이 아이에게는 우리 집에 좀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애구나.
3: 그렇죠.
5: 이 아이에게는 돈이 한 1,000억이 있는데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엄마 저 빨리 주세요. 엄마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저 이게 주세요. 엄마 빨리 주세요. 그럼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부모님이 참 속상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당신께 제 앞길을 의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3: 네.
5: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새해에 이제 꽃피는 3월인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꽃처럼 활짝 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7: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8: Hello,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Klein.
17: Well, I am well aware that you are a coffee lover yourself.
18: Yes.
17: How many cups of coffee a day do you drink?
18: I would say at least 3 to 4 cups.
17: 3 to 4 cups?
18: Yeah.
17: The first thing I do in the morning is to drink coffee.
18: I know.
17: I don't brew my own coffee these days. I just buy those cold brew coffee bottles.
18: Uh-huh.
17: I just pour them in an iced cup and I just drink them. That's the way I have coffee these days.
18: So you're not very picky,
17: are
18: you? Yeah.
17: I prefer my coffee black. I don't like to add anything in it. Mm-hmm. What about you?
18: Black for me as well.
17: Sweetened or just plain black?
18: Not sweetened.
17: Just black coffee.
18: Plain black. No milk, no cream, no creamer, no nothing. No just nothing. Coffee.
17: Plain black, good old coffee. Okay. Mm-hmm. 자, 저희가 커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주제가 바로 커피인데요.
18: 네.
17: 커피 얘기를 저희가 입증해서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커피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제로 올려주셨거든요. 박봉우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로 뭐 커피 두 스푼, 프리마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이렇게 다 먹다가 커피 믹스가 생기고 요즘엔 뭐 원두 커피 많이 먹다 이렇게 변천사가 좀 있잖아요.
18: 네.
17: 요즘엔 또 캡슐 커피 기계가 유행이어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18: 그렇죠. 네.
17: 참 많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 30, 40년간 대한민국의 커피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번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좋은 표현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19: Talk about how coffee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years.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Before the 1990s, coffee was usually a mix of instant coffee, sugar, and non-dairy creamer. This was called dabang coffee.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So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17: 커피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기호 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자,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8: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17: One of the most popular. 많이 쓰는 패턴이죠? 이건 좀 연습할게요. One more time.
18: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17: 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요. 유행하는 커피의 종류 또한 그에 맞게 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변천사 얘기를 할 겁니다. Economic growth.
18: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17: 자, 앞에 부분 어렵지 않죠? 경제 성장이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니까.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그 뒷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8: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자, in demand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죠. Means if something is in demand, you're say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demanding it. They want more of it.
17: That's right.
18: So, 자, 여기서는 types of coffee니까 여러 종류, 커피 종류도 정말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17: 그렇죠. So the types of coffee
18: are changing as well.
17: That are in demand or most in demand.
18: Yeah.
17: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커피 또한 달라지고 있다. 자, the types부터 한 번만 더요.
18: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17: Okay. 90년대 이전만 해도요.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프림 같은 것을 혼합해서 이렇게 커피를 먹었었다.
18: Before the 1990s, coffee was usually a mix of instant coffee, sugar, and non-dairy creamer.
17: Okay. 자, 앞에 단어들은 뭐 다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Instant coffee 하면 이제 물에 딱 녹는 즉석 커피를 말하는 거고, sugar, 설탕이죠. 그 다음에 이 creamer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18: Creamer. C-R-E-A-M-E-R예요. Creamer죠.
17: Creamer.
18: 근데 우리 왜 한국에서 뭐 프리마, 프림 이렇게 많이 하죠?
17: 맞아요, 맞아요.
18: 그거예요.
17: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프리마가 이게 제품명인데
18: yeah.
17: 약간 일반 명사에서 쓰이잖아요.
18: Uh-huh.
17: 그러니까 영어권에도 creamer라는 게 제품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 약간 프림처럼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18: Yes.
17: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커피 자체의 색상을 좀 흰색으로 바꾸게 해주는
18: 맞아요. 우유 같은 거.
17: 첨가제 같은 거.
18: 그렇죠.
17: 그거를 creamer라고 하는데.
18: 네. cream 또는 creamer라고 하는데. Mm-hmm. So they're called coffee creams or coffee creamer. Mm-hmm. 뭐 table cream이라고도 해요.
17: 네.
18: And they come in like powder type, liquid or concentrated liquid as well.
17: Okay.
18: Yeah.
17: 그러니까 이게 그 creamer 자체를 프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주로 powdered creamer고요.
18: 맞아요.
17: 가루 성분으로 된 거.
18: 거. Uh-huh. 네.
17: 영어 거에서는 주로 liquid creamer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18: 그쵸.
17: 가루보다는 액상 성분으로 돼 있어요.
18: 아하.
17: 그래서 creamer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거의 다 액상 나올 거예요. 외국 제품들은. 그 앞에 non-dairy는 뭐냐면요. 이게 우유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분 성분이 없는. 그래서 non-dairy creamer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고요. non-dairy 굳이 안 붙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coffee creamer라고 하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우리도 커피, 설탕, 프림 같은 걸 혼합해서 먹었었다. 자, 그게 초창기 커피죠.
18: This was called 다방 커피.
17: 당시에는 이걸 뭐 다방에서 많이 이제 사 먹다 보니까 다방 커피라 불리곤 했다. 요즘도 뭐 자판기에선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18: 맞아요.
17: 그러니까 다방 커피를 그렇게 아직도 쓰는 경향이 있었죠. So this was called 다방 커피. 자, 그러다가 이제 커피 믹스가 탄생을 하면서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18: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17: To great acclaim 하면 큰 인기를 얻으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끝에 붙입니다. A-C-C-L-A-I-M. To great acclaim. 그러면 많은 호응을 얻으며 이런 뜻인데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자, coffee mix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영어권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하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18: Yeah, coffee 네. mixes. Uh-huh.
17: 예전에는 뭐 덜 썼을지 모르겠지만 커피 믹스라고 하면 원어민도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믹스 커피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18: Mm-hmm.
17: 가루 성분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자, one more time.
18: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17: Mm-hmm.
18: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17: 그 봉지를 주로 packet이라고 하거든요. 좀 작은 형태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걸 packet라고 합니다. 발음해 볼게요.
18: Packet.
17: Packet.
18: Packet.
17: 그래서 이제 설탕과 커피와 프림이 좀 일정량이 들어가 있다.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좀

0: 2010년이 지나면서도 서서히 좀 변화가 또 생깁니다.
1: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0: 특히 웰빙을 강조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커피도 함께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An emphasis, 강조죠. On healthy living. 자,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Take root 하면 이건 뿌리 내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웰빙을 그냥 well-being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영어권에서 맞는 표현이 그냥 healthy living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n emphasis. One more time.
1: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0: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원두 커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0: Whole bean 자체가 커피 bean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두콩인데 원두의 원이 whole이죠. Whole. Whole bean coffee. 원두 그대로를 자, 사용해서 커피를 만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is increasing by the day. By the day 하면 우리나라 말에 나날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요. Interest.
1: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0: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본연의 향을 좀 즐기기 위해서 블랙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고 있다. Black coffee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black coffee. Why?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Natural aroma는 그 커피만의 그 본연의 향기, 아로마가 향이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다 커피 그 향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블랙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거죠.
0: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아로마는 이제 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월 교재에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또 주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커피 찌꺼기도 일단은 집에 놓으면 향이 은근히 또 나잖아요. 그때도 아로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1: Yeah, uh-huh. 네.
0: 그래서 그 aroma는 커피 향 같은 거 얘기할 때 coffee aroma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natural aroma, 즉 커피의 본연의 향을 즐기기 위해서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천천히 다시 한번요.
1: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0: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춘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1: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0: Personalize 하면 개인 취향에 맞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데 외국은 가면 커피 정말 복잡하게 시키더라고요. 본인 선호에 맞게 다 이렇게
1: 맞아요.
0: 하나하나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So personalize their drinks. 자신의 커피를 정말 개인 취향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커피에서 즉석 주문하면 그거에 맞게끔 제조가 됩니다.
1: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0: Made to order. 이건 뭐냐면 주문이 있으면 즉석해서 그 자리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One more time.
1: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0: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커피가 이렇게 쭉 변해왔다는 설명을 하면서 최근에 원두 커피와 블랙 커피 그리고 본인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로 바꾼 형태로 변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잘 바꿔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how coffee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years. Coffe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so the types of coffee that are most in demand are changing. Before the 1990s, coffee was usually a mix of instant coffee, sugar, and non-dairy creamer. This was called dabang coffee. Instant coffee mixes were developed after the 90s to great acclaim. Certain amounts of coffee, sugar, and creamer were placed in a packet. So people were able to enjoy a consistent flavor each time. Since 2010, an emphasis on healthy living has taken root in our culture. Interest in whole bean coffee is increasing by the day.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to enjoy the natural aroma of coffee itself. People also like to personalize their drinks. These drinks are made to order at cafes.

0: 정말 고민이야.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0: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자, 입지형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픈 단톡방에 입이 트이는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자,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well-being, well-being 하는데요, 영어로 well-being이라는 뜻이 있긴 있죠. 근데 안위와 안정 이런 어감으로 많이 거창하게 쓰이는 단어고, 주로 건강을 얘기할 때는 그냥 healthy living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well-being이라는 의미로요.
7: Yes.
6: 자, 갈게요.
7: Healthy living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our culture.
6: well-being이란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럴 때 well-being을 뭐라고요? healthy living으로 처리하시라고요. One more time.
7: Healthy living has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our culture.
6: 그 상점은 다양한 well-being 상품을 판매한다. 이럴 때도요.
7: That store sells various healthy living products.
6: 때로는 well-being 생활 방식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7: Sometimes healthy living can be expensive.
6: 자, 요 첫 번째 연습에서 여러분과 해야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죠? Healthy living.
7: Right.
6: 거.
7: So once again, well-being is, it has a very broad concept. Mm-hmm. So it can mean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mm-hmm. and many more
6: right.
7: things, right?
6: Closer to welfare, I think.
7: Even, yeah.
6: 뭔가 복지에 더 가까운 mm-hmm. 경우가 많아요. 자, black coffee 연습해 보겠습니다.
7: More and more people prefer black coffee.
6: 난 다이어트 중에 아메리카노만 마셨다. 그런다면?
7: I only drank black coffee during my diet.
6: 아메리카노 그냥 black coffee를 처리하셔도 됩니다. 드립 커피는 내 입맛에는 좀 쓴 경향이 있다.
7: Black coffee tastes too bitter for me.
6: 그러니까 이게 black coffee,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 전부 다 그냥 black coffee 이렇게 처리합니다. Made to order. 자, 주문 즉시에 그 사람 기호에 맞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7: Coffee is often made to order these days. Coffee is often made to order these days.
6: 주문을 받고 바로 만드는 거라 와플이 좀 뜨겁다.
7: The waffle is hot because it was made to order.
6: It was made to order. 자, 주문이 있으면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7: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Do you drink coffee at home?
8: Sure, I drink it every day.
7: How do you brew coffee?
8: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7: Oh, I see.
8: I also drink cold brew coffee these days.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6: 집에서 커피 드시나요? 이렇게 시작했네요.
7: Sure, I drink it every day. How do you brew coffee?
6: Brew라는 단어 설명 좀 해주세요. B-R-E-W.
7: Brew. 우리도 커피를 내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You can brew tea, you can brew coffee.
6: 뚝뚝뚝 내릴 때 How do you brew coffee? 커피를 어떻게 내려 드세요? 오케이?
7: Yeah.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6: 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POD도 많이 씁니다. Pod coffee machine 하면 그래서 캡슐 커피 기계를 말하고 took the plunge 몇 번 나왔었죠? 저희 방송에서 큰맘 먹고죠? 이게 좀 비싸니까. 큰맘 먹고 내가 캡슐 커피 기계 샀지 뭐니. One more time.
7: I took the plunge on a pod coffee machine. Oh, I see. I also drink cold brew coffee these days.
6: 요즘에는 콜드 브루도 마신다. 이게 cold brew coffee예요. 발음 잘 해볼게요.
7: Cold brew coffee.
6: Okay.
7: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6: 자,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한데 맛은 그게 최고다. It is a bit of a hassle. 자, hassle, H-A-S-S-L-E. 자, 이건 약간 번거로움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번거롭다. It is a bit of a hassle to make or make it, but the flavor can't be beat. 자, 이거 마지막에 can't be beat라고 하면 뭐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7: 그 이상 좋을 수 없다.
6: 어, right. 최고다예요. The flavor is the best. 이거를 the flavor can't be beat. 이렇게 듣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화문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120페이지에 3번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Bye.
7: Bye-bye.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날이죠.
1: 네.
0: 참여하신,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으시지만.
1: 네.
0: 참여하신 분들은, 내 사연이 나오나? 그놈의 그 혹시 혹은 내가 요것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아,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성호 씨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0: 아, 전 미국이 아마 똑같을걸요? 바베큐죠.
1: 그렇죠. 네, 바베큐 빠지면 너무 섭섭합니다.
0: 네. 이 삼겹살에 쌈장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네. 이 소고기에다가 네. 이 소스, 네. 이 돈가스 소스 있잖아요. 요걸 또 찍어 먹느냐, 요게 또 고민이죠.
1: 아, 무슨 고민이에요? 두 개 다 드시면 되죠.
0: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1: 아, 정말.
0: 자, 오늘 또 주간 베스트 주제가
1: 네?
0: 또
1: 바로 네.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방출해 주신 이 그 집만의 비밀 레시피들 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해드실 만한 레시피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스포를 해드리자면 정말 많습니다.
0: 진짜 사연 보면서 네.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1: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0: 네, 가장 미국적인 팝가수다 이런 평을 들었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녹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 하얀 백인 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그런 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또 이 노래이기도 해요. 글로리 데이즈라고. 듣고 들어올게요.

0: 가장 비극적인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메모리얼이 또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여름이 시작된다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하죠. 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라이브 연주와 또 노래로 들어본 글로리 데이즈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참 많이 또 애청이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기도 해요. 자,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아서 오늘 방송 내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간베스트, 네, 주간베스트 특집입니다.
1: 여러분이 이미 식사를 마치셨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꼬르륵꼬르르 엄청 뭐 드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 네. 방송 다 좋은데 내용도 좋고 깜짝 놀라실 레시피들도 많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좀 상당히 위험한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방송 듣다가 팽개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1: 아, 오늘 내일부터 하자! 이러고, 네. 오늘 또 마구마구 드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다이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내일부터인데.
1: 그렇죠.
0: 오늘 맹꽁이 배가 될 예정입니다.
1: 아니, 저도 정말 몇 개 읽다가 배고파서 아주 혼났거든요.
0: 오늘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더더군다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 네, 오늘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0: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네.
1: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두 줄을 나눠서 해야 되나
0: 할 정도로 고민을 했을 정도로 네. 오늘은 굉장히 치열해요.
1: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셨다는 거.
0: 네, 후보가 되신 것만으로도 네. 영광인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성명아 씨.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1: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최고의 레시피 뽑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청베스트 우리 세 번째 주인가요? 5월 벌써. 네,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집만의 레시피였습니다. 자, 우리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일곱 분의 후보 중에
1: 1번 후보.
0: 1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후보는 우리 영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우리 집 된장찌개 레시피입니다. 우리 집 된장찌개엔 믹스 커피가 들어갑니다.
0: 네? 네? 뭐가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2: 믹스 커피. 믹스 커피요.
0: 자, 대단하죠. 지금 영아 씨가 대본을 잘못 읽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믹스 커피가 맞아요.
2: 네, 저도 읽으면서 맞나 싶은데요. 네, 네, 믹스 커피 맞습니다.
0: 된장찌개에 커피도 이상한데 달달이 믹스 커피가 들어간다.
2: 네, 읽어볼게요. 부끄럽지만 저희 집 1급 비밀 레시피 공개합니다. 미국 온 지 22년 됐는데요.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라 하시면서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커피 믹스를 넣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커피 믹스요?
0: 속으로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했겠죠.
2: 에이, 근데 진짜로 넣었더니 오 마이 갓, 구수한 맛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오. 쌉싸란 커피 향이 이 된장의 텁텁함을 잡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딸도 사위도 엄마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밀은 아직 못 말했어요. 3-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만 아주 소량으로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허. 티스푼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는 타이밍은요, 된장을 풀고 찌개가 끓기 시작하는 초반에 넣어야지 커피의 향은 날아가고 단맛과 감칠맛만 남습니다.
0: 3-4인용 찌개를 기준으로 해서 된장찌개에 커피 믹스를 3분의 1 스푼 정도, 네, 요거를 넣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요. 된장을 풀어서 찌개가 끓기 시작할 때 요 초반에 넣어야 좋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오, 대박인데요.
2: 야, 22년을 지킨 비밀 오늘 감사하게 저희에게 방출을 해주셨어요. 오늘 가족분들 듣고 계시면 오늘 강제로 또 공개가 됐네요.
0: 그 사위분이 네. 이 라디오 들으실 수도 있는데.
2: 네.
0: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2: 그 그럼요. 맛있으면
0: 되죠. 네. 우리 네. 그 저 뭐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2: 맛이 최고면 그게 정답입니다.
0: 오, 와, 근데 진짜로 커피 믹스?
2: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0: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안 되고 네, 3분의 1.
2: 3분의 1. 티스푼으로 하면 한 티스푼 정도.
0: 저는 커피 믹스를 개인적으로 성덕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된장 카페라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0: 된장 카페라떼?
2: 네네.
0: 이걸로 창업을 하셔도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가서 먹어볼 것 같은데.
2: 야, 이름 참 재밌네요. 된장 카페라떼.
0: 신기하잖아요.
2: 제가 지었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0: 이게 스타벅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된장 카페라떼?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요. 근데 맛있으면 계속 먹겠죠.
2: 그렇죠. 첫 번째 후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후보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네요. 플러싱에서 세탁소를 하신대요.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네요. 네,
2: 제목이 우리 집 삼겹살 양념엔 마운틴듀가 들어갑니다. 라는.
0: 마운틴듀?
2: 네.
0: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운틴듀.
2: 그 초록색 캔에 들어있는 그, 맞죠?
0: 아, 탄산음료?
2: 네, 탄산음료.
0: 요거를 삼겹살에다 넣는다.
2: 네.
0: 원래 맛있지만,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0: 자, 두 번째 후보는 삼겹살 양념의 마운틴듀입니다. 성우 씨, 영화 씨, 안녕하세요. 저 플러싱에서 세탁소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일이 고돼서 가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 절대 냉장고에 맥주가 없어서 뒤지다가 아들이 사다 놓은 마운틴듀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걸 넣으셨나? 에이 이걸? 하면서 삼겹살 양념에 콜라를 넣는 게 좀 있죠. 가끔.
2: 그쵸,
0: 그래서,
2: 그쵸.
0: 그래서 콜라 대신에 마운틴듀를 좀 넣었는데 어우 세상에 상큼하면서도 불향이랑 너무 어우러지는 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삼겹살 양념할 때는 마운틴듀를 사다가 넣습니다. 가끔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도 요 음식을 내면 예, 맛이 신기한데 이 양념을 뭐 드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웃고 넘기고요. 왜냐면 양념 소스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해주셨습니다. 삼겹살 양념을 이렇게 해서 드셔서 양념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그냥 구워 드시는 분들이 주로 많고
2: 그렇죠.
0: 쌈을 싸서 양념을 하실 때 이렇게 되면은
2: 약간 제육볶음처럼 그렇게
0: 되는데.
2: 약간 빨간 양념을 넣으실 때 넣으시는 걸까요?
0: 여기다 마운틴듀를 넣으면 이게 또 맛있군요.
2: 오, 마운틴듀를 마시지 않고 요리에 쓰셨다.
0: 이야.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 네.
0: 거의 다 마실 것 같은데 한번 딱 입에 대면은 놓기가 참 어려운 맛이거든요. 정말
2: 그러니까요.
0: 맛있어요.
2: 근데 저희가 보통 불고기 할 때 고기 연해지라고 콜라들 좀 많이 넣으시잖아요.
0: 이거 제가 들어봤어요.
2: 네. 근데 마운틴듀 삼겹살. 야, 이 콜라 불고기가 좀 진화를 해서
0: 네.
2: 마운틴듀 삼겹살로 이렇게 진화가 됐네요.
0: 야, 어떤 맛일지 메모리데이에 이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한테도 한번 대접해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2: 네.
0: 오, 맛있는데? 지난번 양념이랑 뭐가 다른데? 뭘 넣었지? 막 이러기 시작하면 또 하신 분도 재밌잖아요.
2: 그렇죠. 네. 한번 맞춰봐.
0: 자, 메모리데이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이제 두 분의 후보의 요리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2: 첫 번째는 된장찌개, 두 번째는 삼겹살이었습니다.
0: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Et voilà.
1: 네, 아시아 막다방 오늘 레시피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볼게요.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야엘 애프터 머더스 데이 스페셜 5월 말까지 단 한 번의 기회고요.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천연원료, 천연화장품, 천연약재, 천연영양제 이 모든 기준을 하나로 만든 야엘 피부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니고요.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시스템 지금 야엘 3종 세트 구매 시에 450불 상당 특별 프리미엄 선물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2: 자연의 힘을 가장 높은 기술로 설계하다 케어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야엘 애프터 마더스 데이 한정 이벤트 5월 말까지입니다.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로싱가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리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노던 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한식의 막대방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세 번째 주 주제인 우리 집 만의 레시피 시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 네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밴쿠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밴쿠버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6: 뱅크업홉 홈모기지.
7: 뱅크업홉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8: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9: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2: 네, 노라조가 불러주는 봉하나 듣고 저희는 15 맞추고 돌아올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1시 30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1시의 음악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집만의 레시피 세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4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근데 3번 땅콩 버터 때문에 적잖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1: 뭐 어떡하겠어요. 오신 거를 읽어드려야 되고 저희는 이런 충격적인 레시피를
2: 아주 마음에 들어요.
1: 네, 네. 하길 원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네 번째 후보입니다. 보내신 분들은 전부 다 내 거 나오나 또 지나가면은 다음엔 나오나 계속 하실 텐데 자 사연 나왔으면 소리 지르세요. 자 이번에 뽑히신 주간베스트 후보 4번은 제목도 재밌네요. 쿡쿡쿡 쿡쿡쿡이에요. 음악다방 청취자분들의 요리 실력이 출중할 거라 예상되지만 저만의 음식 노우라면 노하우인 치트키 푸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짜르란 오늘 내가 요리사. 오늘 요리는 닭도리탕이에요. 준비물은 닭도리탕용 닭 한 팩, 다리 좋아하시면 닭드럼 몇 개 추가하시고요. 시판을 하고 있는 치킨 브로스 한 팩, 야채는 양파, 대파, 감자, 당근 취향껏 알아서 하세요. 파절이도 있으면 콜. 그리고 양념장을 쭉 써주셨는데요. 진간장 4T. 4톤인가요?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티스푼?
2: 테이블스푼.
1: 네. 네. 진간장 4테이블스푼.
2: 네.
1: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 청, 요리당, 기타,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쭉쭉 있고요.
2: 네.
1: 모두 섞어서 양념장 완성. 요리 순서. 팔팔 끓는 물에 준비해둔 닭을 삶아 분순물을 제거.
2: 불순물을?
1: 네. 닭을 한번. 분순물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아니, 어떤 물인가요?
2: 아예 오타.
1: 분순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닭이 청결해지는 동안, 닭이 청결해지는군요. 빛의 속도로 양념장을 만들고 넣고 싶은 야채들을 싹둑싹둑 깍둑깍둑 썰어서 준비. 불순물이 제거된 닭을 물에 한번 헹궈낸 다음, 이거 한번 헹궈야 돼요. 맞아요.
2: 네, 그렇죠.
1: 닭고기들의 칼집을 살짝 내어줍니다. 많이 무웠다, 아이가. 칼집 낸 닭들과 깍둑 썬 야채들을 만들어 놓은 양념장에 골고루 투하해서 추루찹찹 차르다 찹찹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재워 놓아요. 30분 정도 재워 놓는 게 좋아요. 그 사이 흐트러진 주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으면 되죠. 냄비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압력솥은 딸랑거리면 약불로 10분 더 요리를 해주세요. 재워둔 것을 팥에 담아요. 그리고 치킨 브로스 한 팩을 탈탈 부어 넣고 끓여. 팔팔 끓이면 약불로 줄여서 은은하게 더 끓여. 중간중간 골고루 국물을 좀 지적지적 해주신 다음에 끓여. 굉장히 많이 끓이네요. 얼추 됐다 싶으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대파를 투하해 주시고요. 5분 정도 더 끓이시면 끝입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 해주시고요. 근데 거의 간을 넣지 않아도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절이를 만드셔서 이 닭과 함께 파닥파닥이네요. 저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파닥파닥 그리고 국물 한 숟갈 술 드시는 분들은 소주가 물처럼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드시다 보면 그래 이 맛이야 어느새 여러분 옆에 김혜자 선생님이 와 계실 거예요. 이번 주말 메모리얼 데이 트라이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보였습니다.
2: 이게요 그냥 닭볶음탕이 아니라
1: 네.
2: 국물 닭볶음탕입니다.
1: 국물 닭볶음탕.
2: 네, 그래서
1: 자작하니 국물이 뽀글뽀글.
2: 네, 국물을 떠드시는 네 그런 닭볶음탕이 되겠네요.
1: 역시 정말 제가 소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딱이네요.
2: 어우
1: 침 많이 고인다. 뽀글뽀글.
2: 그러니까요.
1: 네, 4번 후보였습니다. 다음 5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2: 네, 5번 후보 이름이요 되게 특이해요. 고고찌개입니다.
1: 어, 고고.
2: 예, 고고찌개. 아, 고고. 어떤 찌개일까요?
1: 왜 고고지?
2: 결혼하고 나서 세댁 때 어머님께 배운 찌개 요리법입니다. 하고요. 이 냄비에다가 550ml의 물을 넣고 거기에 고추장 두 스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구마 중간 사이즈 두 개의 껍질을 벗겨서 숭덩숭덩 마탕 사이즈로 대충 썰어서 냄비에 넣고 오. 여기에 손질한 국멸치와 함께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간 마늘을 4분의 1 스푼 정도 넣고 중약불로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끓여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빨리 익습니다. 고구마가 익으면 참치액 한 스푼을 넣고요. 간을 맞추고 나서 파를 조금 넣고 살짝 끓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오, 정말 간단한데요? 고추장의 매콤하면서도 고구마의 달큰한 맛이 감자 고추장찌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맛이에요. 오.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고구마가 감자보다 금방 익어서 요리 시간도 짧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에 뚝딱 만들어서 드시려도 좋고요. 캠핑 가서 찌개 안주로 뚝딱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 오. 야, 맛있겠는데.
2: 왜 고고찌개인가 했더니 고구마가 들어가서 고고찌개였네요.
1: 고구마 고추장찌개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2: 아, 그러네요. 고구마 어. 고추장찌개
1: 아니면 고추장 고구마찌개. 그래서 고고. 앞으로도 고고 뒤로도 고고.
2: 와, 아니 근데 준비물이 너무 간단해요. 고추장 고구마 그다음 육수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1: 큰일났네. 이것도 해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이거 났네. 아주 간단하면서 보통 정말 저희가 감자 고추장찌개 많이 끓여 먹잖아요.
1: 저 고추장찌개 또 팬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2: 네, 이번 주에 는 고구마를 한번 넣고 고추장찌개.
1: 이게 특히 또 네. 이제 뭐 고기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는 분도 계시고
2: 그렇죠.
1: 고기를 드시면서 그 김치찌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고추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고기를 먹을 때는.
2: 오, 이번에 아주 제대로 좋은 요리 비법 받으셨네요.
1: 유튜브인데 이게 너무 너무 많이 흐르는데.
2: 한번 닦아주세요.
1: 야, 네. 진짜 오늘 힘드네요.
2: 야, 세댁 때 어머님께 배운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찌개 요리법이 아니에요.
1: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2: 네.
1: 자,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을 만나봤죠?
2: 네, 5번 네, 후보.
1: 5번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네, 벌써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느낌이 오시면 투표하시면 돼요. 이거 네. 맛있겠다 하시면 중복해서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또 파티 또 밖에 나가서 또 고기 구울 때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팀이죠.
2: 네.
1: 빛이 있습니다. Staying Alive.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헬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앤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각 잡은 장어 요리까지 드실 수 있어요. 와, 한국 인심은 덤이고요. 자연의 맛,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입니다.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 오실 때는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Godfrey,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이상 저희 단골 손님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0: 1-866-566-9999.
1: 네, 주간베스트 특집, 우리 집만의 레시피, 대방출 하면서 오늘, 뉴욕, 뉴저지, 미 동부를 정말 새로운
0: 났다.
1: 충격적인 요리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0: 6번째.
1: 네, 네. 두 분의 후보 지금 남아있는데요.
0: 6번, 7번 후보 남아 계십니다.
1: 자, 어떤 또 요리일지, 어떤 요리일지 한번 궁금하네요. 자, 6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0: 애들 간식 해줄 시간은 없고 떡볶이는 질렸다길래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만두피를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1: 오.
0: 거기에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주니까 애들이 놀이공원 추러스보다 맛있다며 엄지를 척! 만두피 100장 튀기는 거 1도 아니에요.
1: 야, 아이디어. 추러스의 아이들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죽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0: 네.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그 동그란 만두피를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서 손가락 모양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튀겨서 설탕이랑 시나몬가루 팍팍 묻혀서. 너무 간단한데요?
1: 야, 이거는 진짜 굿인데? 튀기면 보통 뭐 신발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0: 그러니까요.
1: 만두피 튀겨서 설탕 버무리면.
0: 그러니까요.
1: 상상되는 맛이에요. 상상되는 맛이에요.
0: 네, 딱 추러스 맛.
1: 거기다 시나몬 가루 뿌리면은 추러스 네, 맛이 딱 나죠.
0: 그러니까요. 네. 야, 워킹맘들의 레시피는 정말 이렇게 좀 현실적이면서 간결한 것 같아요.
1: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0: 네.
1: 나는 도대체 이번 주말에 몇 개를 먹어봐야 되니?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0: 아, 그러다가 또 맹꽁이 배댄다.
1: 그러니까. 이미 약간... 자, 이제 주간베스트 후보 그 맹렬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마지막
0: 7번?
1: 7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이분은 맨하탄에서 유학생이시래요. 나이가 안 적어주셨지만,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뭐, 대학생이라고 한다고 20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니죠.
0: 그렇죠.
1: 미국에는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대학교를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고추장 챙겨 오는 게 약간 번거로워서, 어느 날, 마트 가기도 귀찮고, 그렇죠. 귀찮죠.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0: 오, 스리라차?
1: 전 스리라차도 또 페인인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리라차로 떡볶이를 만들 수가 있군요.
0: 오.
1: 떡볶이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0: 아니, 스리라차는 보통 냉장고에 하나쯤은 다들 한 통씩은 가지고 계실
1: 있죠.
0: 것 같아요.
1: 그것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요즘엔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브랜드에 따라. 이 스리라차에 케첩 조금, 설탕 조금, 간장 조금 넣으면 되거든요. 처음엔 아 이게 될까 했는데 룸메이트 외국인에게 줘도 미국애랑 인도애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파티 때마다 제가 떡볶이 해달라는 청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0: 야.
1: 한국 친구들한테는 비밀인데 혹시 이거 진짜 고추장이야? 물으면 곤란하니까요.
0: 아니 뭐 한국 친구분들은 딱 드시는 순간 알 것 같아요.
1: 근데
0: 네.
1: 드셔보셨어요 혹시?
0: 아니요,
1: 나
0: 전혀요.
1: 이거 너무 궁금한데?
0: 정말 궁금한데요. 성훈 씨에게
1: 집에서 떡꼬치 좀 해드신다면서요?
0: 네, 떡꼬치 저는 이 양념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고추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
1: 아, 그래갖고 발라먹는 거요?
0: 네, 고추장, 케첩, 네, 설탕, 간장.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넣으시는 떡볶이 양념에다가 스리라차 대신에 고추장을 넣어서 네, 고추장, 케첩, 설탕, 간장,
1: 간장
0: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그
1: 떡을
0: 먼저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를 붓으로 살살살살 발라주면은요 또 이게 아주 별미예요.
1: 내 마음이 살살살살 지금 너무 힘들다.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또 구웠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0: 그러니까
1: 거기다가 또 고추장에 이 소스를 또 바른다면 거기다가 가운데 소세지 껴서 넣으면 그냥 소떡소떡이잖아.
0: 제가 8번 후보로 좀 넣어도 될까요? 은근히 좀 들어가도 될까요?
1: 자, 이 후보 7분 안에 드시지 못했고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주간베스트 후보는 끝이에요.
0: 네, 7분의 후보를 모두 만나갔습니다.
1: 네,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해주시고요. 아깝게 후보에 올랐던 이 후보 중에
0: 네.
1: 수육, 우리 한국분들도 수육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아, 그럼요.
1: 이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
0: 네.
1: 콜라로 만드시는 분이 또 있어서
0: 네.
1: 이 콜라를 넣고 간장, 마늘만 넣고 삶으면 이 콜라 때문에 색깔이 캐나멜색이 되면서 고기 냄새도 없어지고 야들야들 아주 끝내준대요. 또 이런 레시피를 또 주신 분이 계셨고요.
0: 네네. 콜라가 이 고기를 좀 연하게 해주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 수육이 또 얼마나 야들야들할까요?
1: 콜라에 들어간 또 그 특유의 그 색소 있잖아요.
0: 네.
1: 이 아몰리바라는 이 색소가 이걸 또 배워들면서.
0: 아니, 색깔이 정말 너무 먹고 싶은 색깔이 맞아요, 나올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1: 그 네. 빵 아주 맛있게 구워진 그 색깔이 딱 나오나 봐요.
0: 이 족발 뺨치는 그런
1: 네네네.
0: 비주얼.
1: 네. 네. 자, 메모리얼 메뉴. 정말 BBQ든 뭐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0: 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들으신 레시피 중에 하나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화요일날 많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한시의 막다방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화요일날 봬요.

0: 키움에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의 세계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허드슨강 건너 불어오는 오후바람이 살랑살랑. 근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커피를 사발째 들이켜도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출장이 가있는 바로 그 시간. 자, 뉴욕 유저지 동포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워드릴 인간비타민 김지연이 외칩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십시오. 얍! 주말부터 갑자기 와 여름이 왔나 싶을 만큼 햇살이 뜨겁고 바람도 달라졌죠. 반팔 꺼내 입은 분들 뭐 이미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슬리블리스라고 그러죠. 팔이 없어요. 자, 그 뜨거운 기운 기운 그대로 한 주의 출발선 월요일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오늘은 푸르른 5월의 햇살만큼이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의미도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누군가의 용기와 또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더 밝게, 더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멋진 응원이니까요. 조금 나른한 월요일 오후지만요, 여기는 비타민 충전소답게 기분 좋은 음악, 웃음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텐션을 쭉 끌어올려드릴게요. 만큼 에너지 가득하게 오늘도 2시 함께 달려보시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정보도 있고 텐션도 있는 월요일 오후의 종합 비타민 세트, 나른함을 날려버리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꽉 채워볼게요. 월요일의 힘찬 시동.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효한 유저제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정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힘차게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켜서가 껌뻑껌뻑 할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 K-R-A-D-I-O-U-S로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죠. 하얀색 깔끔한 카톡창에 K-Radio라고 적힌 게 보이실 거예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하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또 김지연 오늘 시원하게 입었네 하실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역사예요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구촌 최고의 선수들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단 한 경기,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무대 한 가운데에 대한민국 이름이 들어가죠.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오프닝을 장식할 리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BTS. 대가나 BTS가 난리예요. 무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첫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하프타임, 글쎄요. 하프타임을 한 건 없었잖아요, 월드컵에서. 이거는 그냥 공연 하나 추가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원래 월드컵 결승전은 뭐 미국의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 문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피파가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도 음악과 문화까지 함께 가자 하면서 꺼낸 첫 카드가 바로 BTS라는 거죠. 자, 장소도 상징적입니다. 아유,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뉴욕 뉴저지의 심장 매드라이프 스타디움. 우리 한인분들 계신 이 지역에서 전 세계가 숨죽여보는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는 것도 벅찬데 거기 하프타임 무대에 BTS라니요. 자, 세계 중심의 K-POP 깃발을 꽂은 거죠. 라인업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BTS.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세계 팝 문화 올스타전입니다. 게다가 이번 공연은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가 늘 이야기해왔던 음악으로 희망을 전한다. 이 메시지가요. 월드컵이라는 무대와 딱 만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비틀즈를 보면서 와, 저거 그냥 미국 이야기다 했었는데 뭐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떼창을 합니다. 김치 좋아요, 살라메요, BTS 컬러로 보라해, 보라해 외치면서요. 근데 또 BTS랑 월드컵 인연이 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민 1세대, 뭐 세대, 2세대 분들. 예전에 한국 설명하려면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한국은 여기 있고요. 북한 말고 남한이고요. 삼성 아시죠? 삼성. 삼성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아, BTS? 다 통합니다. 그 한마디에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미지가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문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총이나 돈보다 더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 2026 여름으로 가는 길목 정말 핫합니다. 월드컵 결승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하늘 아래 울려 퍼질 BTS의 음악. 자, 그날은 축구팬도, 음악팬도,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괜히 더 가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 이어서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번 아리랑 전집에 있는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인데 여기도 또 아리랑을 삽입을 했더라고요.

0: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이 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리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수주가 3불 99. 캐스켈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레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백당 9불99, 시험료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왜? 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아, 주스의 여름 안에서는 진짜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리얼 예능. 요즘에 방송 진짜 무섭더라고요.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리얼 예능, 이 프로그램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50대 모델들의 도전기라서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한 시대를 대표했던 탑모델 이소라 씨, 그리고 늘 유쾌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진지한 홍진경 씨. 두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죠. 굳이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가장 냉정한 세계, 나이와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는 패션의 중심 파리로 그녀들이 갑니다. 자, 그것도 레전드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20대 모델들 틈에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재평가를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젊을 때의 도전은 성공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난 뒤의 도전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건 증명이라기보다는 나 아직 살아있다. 약간 요즘 말로 감다살. 나 감각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런 거. 누군가는 안정을 평온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설렘과 긴장을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다 보면요, 결국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떤 사람은 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통해서 쉼을 쉽니다. 최근에 임재범 씨도 40주년 콘서트를 기점으로 아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비슷했죠. 누군가는 무대 위에 조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누군가는 그 조명에서 내려와서 소박한 일상 속 행복을 찾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사람은 남들이 정해준 행복보다 자기 안에서 아직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라 씨와 홍진경 씨를 보면서 재밌고 뭐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꽤 뭉클한 부분도 많거든요. 아, 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뭔가를 꿈꿔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굳이 치열하지 않아도 괜찮다.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도 대단한 삶이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도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각자의 삶을 인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인생은 에펠탑 앞 런어웨이든 동네 마트를 가는 평범한 하루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메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2시의 비타민 월요일의 코너 2시의 미스테리. 자, 월요일 오후 여러분의 졸린 세포를 깨워드리는 시간, 역사 속 가장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2시의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주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진주,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 어머니 보석함 속 한 알쯤 있던 하얀 보석.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진주를 목에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미스테리, 바다의 눈물을 먹은 황후, 청나라 실질적인 권력자 서태후의 진주 미백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 자금성 깊숙한 곳 황후의 침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 드르륵 드르륵,
0: 황금 절구를 찢는 소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약재도 아니고 황금도 아닙니다. 남중국해 심해에서 건져올린 최고급 남양 진주. 궁녀들은 밤새 진주를 곱게 갈았습니다. 마치 밀가루처럼, 안개처럼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0세의 서태후는 그 진주가루를 차에 타서 마십니다. 당시 기록에는 서태후의 피부는 30대처럼 희고 매끄러웠다라는 표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대 과학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주는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조개가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며 만든 일종의 생체 방어막이에요. 그리고 그 진주층 안에는 콘키올린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피부 콜라겐 구조와 꽤 비슷한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피부 과학에서는 이 콘키올린이 수분 유지, 피부 탄력, 그리고 멜라닌 억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중국 황실의 진주 가루 제조 기술입니다. 진주를 그냥 빠서 사실 피부에 상처만 납니다. 입자가 너무 거칠거든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는 수비법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진주를 물에 넣고 수십 번 흔들어 무거운 입자는 가라앉히고 아주 미세한 입자만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쉽게 말하면 고대식 나노 공법인 거죠. 오늘날 화장품 회사들이 말하는 마이크로 캡슐, 나노 입자, 흡수 기술. 그 원형이 이미 자금성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들은 진주가루에 꿀, 우유, 인삼 달인 물까지 섞었습니다. 꿀은 피부 밀착력을 높이고 우유 속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흡수를 도왔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거의 고대 에스테틱 연구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백의 역사 뒤에는 끔찍한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양식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만 했죠. 산소통도 없이 잠수부들은 돌멩이를 몸에 묶고 수십 미터 심해로 내려갔고 압력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폐가 손상되고 잠수병으로 죽기까지 했죠. 기록에는 최상급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잠수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의 피부 위에서 빛나던 하얀 진주는 누군가의 마지막 숨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젊음과 하얀 피부에 집착을 했을까? 재밌는 건 현대에도 진주 추출물은 여전히 고급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진주 단백질, 칼슘, 아미노산 복합체, 실제로 피부 컨디셔닝을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물론 서태후처럼 진주를 갈아 먹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탄산칼슘 과다 섭취는 결석의 위험이 있고 위장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2000년 전 인간은 이미 피부도 과학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언제나 과학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 미스테리 바다의 눈물을 먹은 황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후의 광적인 집착이 더 인상적이셨나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고대 과학이 더 충격적이셨나요? 자, 오늘 밤 여러분은 화장대위 미백 크림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하얀 병 안에도 어쩌면 수천 년 전 자금성의 비밀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미스테리, 2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지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진행된 22일까지의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구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2시 비타민 김지한 씨 오늘도 이쁜 얼굴 유튜브로 함께했어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2016년 5월 18일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BTS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에 선다는 소식에 와 진짜 한국 문화의 시간이 왔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했죠. 누군가의 용기와 시간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또 잠시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50을 또 60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1세대 슈퍼모델들의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델 도전기. 꿈이 있다는 거는 뭐 최고의 에너지죠. 오늘 미스테리 코너에서의 그 끊임없는 미의 갈망, 서터이오의 그 진주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하며 또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또 음악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라디오를 켜놓고 잠깐 웃는 시간 하나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도 하죠. 아무튼 뭐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출발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자, 2시의 비타민 김주연이었습니다.

이정현 씨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여쭤봐 주셨어요. 아,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많이 먹었지요. 네, 이찬원 씨의 밥 한번 먹다 신청해 주셨어요.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먹자.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AB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 측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6: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1000 동부 관광.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NY 또는 문자 호프NY 4673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차유 MC 배우 송골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나가는 동역자들이죠. 통일 가족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오랜만에 우리 문자 유효를 찾아주신 건강 얼굴이 계시죠? 우리 강현정 씨입니다.
4: 제가 2018년도에 네네.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3: 10년도에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4: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첫 번째는 네. 결혼을 했고
3: 결혼.
4: 자녀 둘을.
3: 둘을. 아~
4: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구독자 만 27만 명.
3: 우와! 27만요?
5: 대단한 선배 유튜버.
6: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도 두 명을 낳았고
5: 그렇죠.
6: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몫을 아주 그냥 촉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아니 애국자라고.
3: 네, 애국자.
6: 애국자죠.
3: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네. 이야기 보따리 또 많이 풀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3: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 부자유여 스튜디오에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드리시죠. 호흡기십니다.
4: 2009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호옥희입니다.
5: 지금 한국에 계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4: 15년, 16년.
3: 16년.
5: 15년. 꽤 되셨네요.
6: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러면?
4: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합니다.
5: 운영을?
3: 요양센터를 운영한다고요?
7: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3: 아, 정보가 있습니까? 아, 정보!
7: 이젠 질문만 하지 않습니까?
3: 깜짝 놀랐습니다.
5: 찾아오신
7: 책도 쓰셨어요.
3: 책을요?
5: 작가님?
7: 그러니까 저분이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작가님.
5: 작가님!
3: 네. 아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네. 하신 일이 많으시네요?
7: 네.
4: 처음에는 네. 제가 북한을 떠나오는 이야기, 제가 두 딸이 있는데, 네. 그 딸들과의 헤어짐,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맺혀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에세이로 썼고요. 이후에는 소설에 도전을 했습니다.
3: 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4: 아, 일부는 출간을 했고
3: 이미?
4: 네, 지금 출간을 한 건 일부고 네. 네, 2부, 3부까지 네,
3: 지금 3부까지요? 긴 여정을
5: 해야 됩니다.
3: 자, 그러면 그 인생 이야기가 이제 책 한 권으로 나온 거죠, 그죠?
4: 네네.
3: 자, 얼마나 지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을지 너무 궁금해십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5: 네. 자,
3: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주제를 먼저 알아본 뒤에 오키 씨의 탈북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자유의 간판이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6: 현정아, 너 어제 스터디 모임에 왜 안 나온 거야? 너 성경 공부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5: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는 내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말이야. 저기 갑자기 연락을 못했네.
6: 잠깐만.
5: 아니, 그러니까
6: 나
5: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6: 잠깐만.
5: 그래?
6: 너 근데 내 눈을 왜 못 마주치는 거야? 자꾸 피해. 너 이거 좀 이상한데?
5: 뭐
6: 좀 이상해.
5: 진짜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솔직히 말할게.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 한강 가서 즉석국수. 즉석국수 먹느라 연락 못했어. 미안해.
6: 너 진짜지?
5: 진짜.
6: 내가 오늘도 기분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 뭐 한번 내가 이해할게. 근데 중요한 건 너 거짓말은 티가 다 나.
5: 티나?
6: 티나 확 나. 어? 너 그러면 어떻게 남을 속겄니 너?
5: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짓말 잘한 나라가 있잖아. 북한. 그래 바로 오늘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재밌겠지?
6: 빨리 듣고 싶어.
5: 완전 재밌겠지?
6: 재밌겠어.
5: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
3: 빠밤. 이렇게 오늘 남북극장을 통해서 잘 들어보면 북한 말이 쏙쏙 숨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말?
7: 좋아요.
3: 왜?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5: 달라졌어요.
7: 노리고 제가
3: 노리고
7: 들어봤거든요.
3: 네.
7: 즉석국수 라면.
3: 라면?
5: 진짜?
8: 맞아요. 즉석국수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3: 우와, 맞추셨어. 아니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잘 나왔어요?
7: 제가 경력이 쌓이니까 듣는 귀가
3: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즉석국수 분명히 라면이겠구나.
6: 그럼 컵라면을 먹는
8: 컵라면? 컵라면은 그릇 즉석국수.
3: 그런 글자가 좀 늘어날 뿐이네. 그릇.
8: 그릇. 그릇만 먹는 거.
9: 그릇 즉석 국수.
8: 호흡이라는 게 네네. 그 영어잖아요.
10: 영어니까.
8: 북한은 이제 그릇에 담아먹는 빨리 끓여 먹는 국수니까 그릇 즉석 국수. 우리 목사님은 북한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9: 아니 그 정도로.
3: 자 우리 그 즉석 국수에 대한 이야기 되고 또 하나 있었는데
10: 아, 두 개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5: 뭐. 기분이 좀 없긴 한데.
10: 기분이 좀 없긴 없다. 기분이 없다는 건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9: 아, 좋지 않다.
10: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많이 있는 거죠.
5: 나 기분 반장이야.
10: 기분이
3: 많다.
10: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3: 거꾸로 하면 기분이 많다. 그럼 기분 좋다. 참 북한 말은요. 알면 할수록 표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5: 맞아요. 네.
3: 그게 우리 말이잖아요. 한국은
5: 맞아요.
3: 매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대되시죠?
5: 네. 네.
3: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거짓말 하면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이 짐 캐리.
5: 아, 알아요.
9: 트루먼쇼, 트루먼쇼.
3: 야, 역시.
5: 트루먼쇼.
3: 아, 미디어의 강자들이야. 네. 보셨어요?
5: 닮았어요.
3: 아, 짐 캐리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5: 잘 살린다.
3: 아, 좋아요, 좋아요. 혹시 우리 북한 패널분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9: 어, 보셨어요?
5: 트루먼쇼.
3: 네, 어떠셨어요?
8: 봤는데. 네, 네. 그 짐 캐리가 저더라고요.
3: 오, 왜요? 왜?
8: 북한이라는 네, 네. 그 슈트디오 안에 제가 갇혀 살았던 거예요.
3: 아,
8: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쳐다봤겠구나를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거울 치려고
3: 아, 아 지금 홍준대 수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는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또 금방 확 와닿네요.
5: 그러게요. 네.
3: 그러면 이 북한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거짓말,
5: 아~ 거짓말
3: 정말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5: 맞아요.
3: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감싸주기에는 체질이 너무
9: 나빠요.
3: 나빠요.
5: 심해.
3: 그렇죠? 네. 대외적으로 막 네. 감추고 그죠? 거짓말하는 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하지 않냐? 그러면 그 북한에 대한 황당한 거짓말이 이것만 있진 않을 것 같다.
5: 아, 무슨 거짓말?
3: 어떤 게 있을까요?
9: 북한의 거짓말.
4: 북한에서는 아주 네. 어릴 적부터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게 김일성, 김정일 같은 이 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존경하는 그래서 알아주는 위인이라고 하거든요.
3: 네. 아~
4: 그게 딱 인이 백혔고 이건 정말 마음의 신념으로 받아들였는데
3: 네.
4: 제가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하면서 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이런 표현만 딱 시작이 되면
3: 네.
4: 그 중국인들이 엄청난 네. 거부감을 딱 불러일으키면서
5: 아~
4: 딱 찌푸려지면서 뭔가 비꼬죠. 어떻게 뭐 21세기 태양 김정일 동지 만세 이런 부호만 놓고 봐도
3: 네.
4: 아니 어떻게 그 태양이 김정일일 거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걸 보고 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네, 네, 네, 네,
4: 근데
3: 네.
4: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3: 네.
4: 북한이 그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3: 네, 네.
4: 무슨 짐바브웨 어디 무슨 네, 수장이
3: 네, 네.
4: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무슨 그 전보
8: 아 축전
4: 축전을 보내셨다 이런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의 6면에 보면 매일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런 축전이 오는데 저는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전을 보내고 감사를 보내고 존경한다는 이런 거를 보낼 정도면
3: 네.
4: 와 진짜 그 존경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어떤 수상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의 어떤 상간 오지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외교관들이 이거 강제로 이거 작성해라 작성해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볼 수 없고 유튜브 미디어 이런 거 접할 수 없으니까
3: 네.
4: 그 육면만 보고 야 정말 김정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축전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황당한 거짓말.
3: 거짓말이죠. 황당하네요.
8: 북한의 거짓말 진짜 들어보자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네. 가장 그 인민들한테 거짓말했던 거
3: 네.
8: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3: 강성대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8: 네, 2012년이 네. 김일성이 이제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주년인데요. 근데 그때는 네. 우리나라 잘 산대요.
3: 네.
8: 그래서 2012년만 보고 달렸거든요. 2012년 1월 1일 문이 안 열렸어요.
3: 더 닫혔죠?
8: 예, 문도 안 보였고.
5: 문도 안 보였어요.
8: 문도 안 보였을 뿐더러.
3: 네.
8: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미련 같은 걸 다 버렸던 것 같아요. 할 대로 하고 나는 내 먹고 나의 살면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이런 거짓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니까 이젠 북한 주민들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4: 거짓말이 저는 며칠 전에 저희가 꽃구경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 목련이 이렇게 한참 폈었어요. 근데 아 이게 북한에서는 목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김일성이 처음 발견한 것이다.
3: 처음 발견한 거라고요?
4: 그래서 종주에서 공화국 창건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종주에 갔다 이 나무에 꽃이 핀 걸 처음 발견했다. 그래서 이 꽃을 국화로 삼고
3: 국화예요 그럼?
4: 그리고 목란이라고 이름 지었다.
11: 그래서 TV 보면 목란이 항상 나와요.
8: 양사대 목란건데
3: 국화예요 국화.
4: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놀러 갔잖아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 하나 이거 발견했다. 이거라 이게 여기 뭔 일이 왜 있냐. 우리 집안에만 있어야지.
3: 세상에.
4: 그러니
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북한 민심이 불안하니까 본인이 안정이 안 되니까 더 황당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 아닐까요?
11: 일단은 뭐 북한은 그냥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5: 아이고 정답.
11: 제가 그 북한에서 그래도 내가 살다 온 땅인데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잘 못 찾겠어요. 그냥 다 속아 살았고 북한에서 역사도 몰랐고 그냥 뭐 알려줘도 다 거짓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일단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맞지만 그냥 이 인간들은 희망 고문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3: 맞아.
11: 희망 고문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 개가 살떡을 물고 다닌 거예요.
3: 개를 먹다가 기우로.
11: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찰떡이라는 게 찹쌀떡이잖아요. 정말 북한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떡이라는 거는 생일이나 그 명절에만 먹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마트에 가면 널려 있고 그냥 일만 있으면 떡 떨리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떡이 너무 귀한데 그거를 통일이 되면 먹는다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쌀떡에 쌀이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3: 은정 씨가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눈이 촉촉해지는데 분노로 촉촉해져.
11: 이게 제가 이게 사람다운 삶을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삶이 억울한데 그래도 그래 감사해야 되는 게 저는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0: 북한에서 이제 그 뉴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그게 좀 신뢰를 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막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회를 비꼬듯이 뭐 이렇게 사회가 붕괴됐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데모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보여줘요. 선동하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사상이 좋지가 않아 지금인지 항상 그걸 보면서 야 남조선은 경제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신발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운동화를 고무에 천으로 막 이렇게 만든 뭐 신이즈 운동화 뭐 이런 걸 신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뭐 휴즈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진짜 품질 좋은 운동화를 데모 나온 사람들이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신고 있는 거예요. 티셔츠나 바지 이런 걸 보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못하게 돼서 할부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6: 그런데 최근에 또 북에서 새로운 건축 주장이 나왔어요.
3: 어떤가요?
6: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이잖아요.
3: 그렇죠.
6: 북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갖고 있다.
5: 뭐라고요?
6: 아이고. 뭐라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 이미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국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또 선동을 하는 거죠. 젊은 이들한테.
5: AI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최고로 북한이
6: 최고의 기술력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 제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 콘텐츠로 AI랑 대화하는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내가 이제 굉장히 말을 그 예의 없게 하면 내가 예의 없게 받아쳐요. 내 감정을 다 읽고
3: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화하는 거죠.
8: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김정은 알아? 라고 했더니 안 돼요.
3: 안 돼요?
8: 그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지도자라고 하는 건 내가 귀에 거슬리니까 했잖아. 네네. 지도자 빼줘. 그랬더니, 그럼 그 양반이라고.
12: 아, 그 양반으로?
8: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AI가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경제가 잘 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든 좀 훼손시키려고.
5: 그러니까.
8: 뭐, 집이 없어서, 뭐, 부동산 뉴스 나오는 네, 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 진짜 자유가 있어서 네.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잘하면 네. 잘한다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동산 뉴스 하나 나오면 그걸 이만하게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13: 그냥 뻥튀기 하는 거예요.
8: 네, 네. 그리고 네. 북한에는 백수가 있으면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3개월만 무직치면, 예. 네.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네. 청년 실업 아주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다다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이만큼만
12: 아이고 뻥튀기 무조건 네.
8: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네네. 데모를 하면 이게 인권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데모도 한다. 왜냐하면 데모를 할 수 있는 게 자유거든요.
12: 그렇죠.
8: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엄청 이제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계속 데모를 한다. 자기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5: 사실 뭐, 물론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은 뭐, 나도 모르게 나오고
12: 그렇죠,
5: 하잖아요.
12: 그렇죠, 그렇죠.
5: 성경에 보면 네.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12: 아~ 세 번이나.
5: 세 번이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13: 근데 이게 베드로는 네. 사실 뭐, 예수님께서 뭐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또 베드로는 연약함에서 나온 거짓말이잖아요.
12: 네.
13: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북한은 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5: 너무 다른
13: 거예요.
5: 마음 출발이 다르니까.
13: 네. 네. 그렇죠.
12: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 국정원.
5: 국정원.
12: 맞죠, 그죠? 예. 네. 하나원, 네. 마찬가지. 이곳에서 네. 매일, 매일 거짓말을 가르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8: 맞아요.
12: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10: 네, 처음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면 네. 보통 1, 2주? 길게는 뭐, 몇 개월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네. 하지만 이렇게 단체로 있다가 조사받게 되면 다 각자 독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1인실로 조사를 들어가서 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1인실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12: 아니 혹시 거짓말 하시던 분들 계세요?
5: 있어요. 1인실에서도?
8: 아니 저도 거짓말 많이 하려고 했어요.
12: 지금 어떤 거짓말?
5: 질문이 뭐길래요?
8: 네. 아니 국정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5: 선사과.
12: 네. 네.
8: 그 시밀 조사를 풀로 받았거든요.
12: 풀로요?
8: 네.
12: 3개월 동안?
8: 네. 3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어요.
12: 네.
8: 독방에 있었는데 네. 그 독방이 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감금시설의 독방이 아니라 옆에 이제 침대가 베드가 두 개가 있고
12: 네.
8: 뭐 거실도 있고 안에 냉장고도 있고 그 냉장고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있는 뭐 그런 데서 이제 네. 그 10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되게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12: 네.
8: 그래서 이제 선생님 딱 보는 순간에 아, 내일 이 선생님을 속여먹을 수도 있겠다.
12: 네. 속여먹을 수도 있겠다.
8: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숨기고 싶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12: 네.
8: 북한 남파간첩하는 곳에 있던 거를 숨기고 싶었고
12: 네.
8: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그 부대를 숨기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삼촌 직업을 숨기고 싶었어요. 요거만 숨기면
12: 네.
8: 정말 저는
5: 삼촌 직업은 왜 숨기는데
12: 왜 그걸 숨겨요?
8: 삼촌 직업은
12: 네.
8: 지금 이제 방송 최초인데.
12: 네. 야, 특정이다! 특정!
5: 시즌5에서!
8: 저희 삼촌이 김정은이랑 같은 청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12: 아, 지금도요?
8: 네, 중앙당 청사에 있어가지고,
12: 네.
8: 삼촌이랑 저희 아버지는 다 거의 북한 숙소기관이어서 그걸 다 숨기려고 했었거든요.
12: 네.
8: 열심히 숨겼어요.
12: 네.
8: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12: 네.
8: 말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네. 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서 말 안 해도 된다고 저를 완전히 안심을 시켰어요.
12: 네, 내려놓게 하셨군요.
8: 네, 내려놓게 했는데
12: 네.
8: 90일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네. 결과는 참담했어요. 다 걸렸어요.
5: 인자하니까?
8: 인자해서.
5: 아,
8: 그러니까 이게 반말하고 싶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와요. 국정원 선생님들의 그런 기술이 있대요.
12: 기술이 있겠죠, 당연히.
8: 네, 있어요.
12: 특유의 기술. 네. 이렇게.
8: 그런 네. 거를 이제 통해서 저 진짜 손톱 깎다가도 불고 얼떨결에 이렇게 튀어나가 그리고 되게 유도 질문 같은 거 잘해요.
12: 유도 질문.
8: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아, 뭐 술신의 아버지네 부대가 뭐 53개 됐나?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선생님 궁금하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선 네.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침실에서 자잖아요. 그때쯤에 한번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난데요. 아까 전에 그 슬씨 아버지가 그 했던 그 대가 몇 개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정리를 하다가
12: 아, 그래서
8: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앞에서 갑자기 탁 거짓말을 하고 네. 사람이 돌아서서 5시간 만에 그걸 까먹는데요.
12: 심리학적으로
8: 네. 그거를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거짓말 한 거를 네,
14: 까먹는
8: 거예요. 까먹어서 그때 다시 한번
12: 진실이 아니면
8: 체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조사 받고 네. 거짓말 탐지기 차야 될 것 같아라고 그래서 네, 내가 네. 선생님 저 거짓말 탐지기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디서 해봤어? 그래서 북한 식당에서 뭐 어디서 그런 게 났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징 하면 전기 찡 오늘 그런 거 해봤어요. 막 웃으시면서 그런 거 거짓말 탐지기 아니야.
14: 장난감.
8: 네, 장난감 해봤다.
12: 우리 쇠 씨가 사실 좀 복선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곧 잠시 후에 잠시 한번 네.
15: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는 안 받았어요. 아, 한 독방이라는 데 이동하면 한 네. 3, 4일 정도 한 전 4일 정도 있었는데
12: 90일과 다르네요. 네.
15: 들어와서 네. 그냥 A4 용지를 딱 던지면서 이때까지 일생일대 어떻게 살았는지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12: 무서운 사람인데요.
15: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생각나는 거쳐간 2년 있었던 사건 다 쓰랍니다.
12: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15: 전 27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어제 저녁 뭐 먹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날 거라고.
12: 생각날 거라고?
15: 네, 쓰게 해요. 그래서 쓰다 보면 네. 조금씩 쓰는데 그 전부는 안 못하죠.
12: 네, 네.
15: 그런데 못할 사람이어야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손수련단 입단선수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어요?
8: 나는 영감스러운 저 손수련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고무양을 아버지 김하신
15: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북한인만 가능한 게 있어요. 제가 기억했는데 그때 저 손수련단 입단선수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씁니다. 어느 정도 다. 왜냐하면 7살, 8살 때 우리가 암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멀리서 글을 쓸 때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손 네. 한번 펼쳐보라 그래요. 그래서 네. 펼쳐봤는데 뒤 이렇게 펼쳐.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후에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를 받거나 뭔가를 하던 사람은 손이 두둔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쭉 비면서 네. 손을 봅니다. 그런 군 경력에서 숨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수임무 받은 사람들이 이게 몇 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부동산이. 그걸 보고 간첩을 가려내는 겁니다.
8: 네. 그래서 북한도 진화해요. 여자들 절대 손 쓰는 거 안 시켜요. 발 써요. 그래서 여자 그 이제 저희 그 저기 있는 그 네. 전투원들 보면 네네. 여자들 이 허벅지가 말복지였어요. 이걸로만 써가지고 이게 되게 여리여리한데 이 하체가 장난 아니에요.
11: 우리가 상대적으로 네.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관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공동방에 며칠 있다가 이제 딱 네. 들어갔는데 막 그 섹시한 느낌 있잖아요. 여성분인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하시소.
12: 무서워.
11: 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다시 써. 틀렸잖아. 근데 그게 틀린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맹산 평안남도에 맹산에 살다가 대웅단으로 전학을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몇 년 전에 언제고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내 생일도 까먹는데.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기간이 딱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선생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다시 써.
12: 오, 야, 너무 무섭다.
11: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막 진짜 악에 바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네.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해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5: 한숨에 눌려서
12: 네. 찾아내게끔 하는 거야, 기억을.
11: 와, 정말 대단. 근데 욕도 안 하고 네. 칼처럼 때리지도 않고
12: 말로
11: 눈빛과 이 완전 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끌어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해서 풀려난 게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국정원분들이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잘 아는 거예요.
5: 네.
11: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탈북하기 전전 해에 네. 나무를 팔아서 이제 중국에 넘겼던 외화벌이 사장 오문혁이가 70발을 맞고 공개 처형당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도 있었다. 내 네, 증명하는 네. 차원에서 얘기했더니 그게 100%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며칠 만에 나오지 기억 안 나는데 나왔어요.
12: 네.
11: 대신 그 오문혁 사건 얘기하고 경력금 30만 원인가 받은 거예요.
12: 뭐? 아, 30만 원에? 네. 세상에.
11: 네, 그분이 나올 때 딱 저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12: 뭐라고요?
11: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은정아.
12: 네.
11: 고생했어. 근데 너 나가서 무조건 공부해야 돼. 한국은 배워야 살아. 이 말을 그냥
12: 좋은 말 해주셨네.
11: 딱 한마디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게 박혔어요.
12: 네. 아, 이제 시작이야.
11: 네, 네. 뭔가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처럼
5: 했다가 당전듯이.
12: 술의 목사님 너무 지금 네. 먼저 얘기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셔서
13: 네.
12: 저 얼굴 보세요.
13: 네. 아마 그 이렇게 조사 받는 거 이렇게 뭐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우리나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대부분이 자유를 갈망해서 오시지만
12: 네.
13: 그 안에
12: 네.
13: 좋지 못한 분들도
12: 섞여 그러니까
13: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네. 나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5: 맞아요.
14: 북에서는 손해 보고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12: 네, 네.
14: 피해를 보는 나라가 북한 아니에요.
12: 그쵸,
14: 그러다
12: 그쵸.
14: 보니까 내가 살던 인생을 정말 쉽게 거짓없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 와서
12: 그쵸.
14: 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 다 견디고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5: 네.
12: 역시 그 탈북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을 돌리면서 오셨겠어요. 그래도 이 한국에 와서 정직하게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시지만 그 속도에 맞게끔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11: 네.
12: 자 앞으로도 이 탈북가족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3만 5천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6: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7: 아침 식사 중.
16: 이렇게 조용하게?
17: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6: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7: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6: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7: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8: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9: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8: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3: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9: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10: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9: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끄이단.
10: 네이처메딕 후끄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9: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888-761-1188 888-761-1188.
11: 애난데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2: 호우키 씨의 삶 이야기를 자세히
13: 기다렸습니다.
12: 자,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고 또 현재 어떻게 지내시니, 아까 또 요양원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글도 쓰시니까 자,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 저는 북한에서 살 때 저는 제 하층이었습니다. 네, 그게 첫째로는 저희 할아버지들이 다 성분이 안 좋아요.
12: 성분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 출신 성분과 사이 성분이 있는데 아, 네. 저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 출신 성분이 첫째로는 뭐 네. 항일 투쟁을 했다던가 아. 그다음 아니면 그 항일 투쟁을 했는데 네. 그냥 뭐 국내에서 했다던가 지금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네. 그런 동북투사들 계열이면 안 돼요.
12: 안 돼요?
14: 안 되죠. 혁명 역사 우리가 아. 북한에서 배워주는 혁명 역사 안에 김일성이 뭐 그 직접적인 그 테두리 안에
12: 네. 그 안에 없으면.
14: 네, 그러면 다 나쁜 거죠. 아, 근데 저희가 성분이 나쁘게 된 원인은 네. 6.25 때 저희 할아버지들이 월남을 하셔가지고. 아, 네, 그게.
12: 현명하신 건데. 북한에서는 네, 아주 안 좋은 성분이.
14: 네, 그래서 네, 나쁜 이런 거다 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평생이 그 유해가스가 나오는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아, 네, 그래서. 20년을 일하시고 사회보장을 받으셨고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런 어떤 희망이라는 게 없이 네, 사회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네, 이렇게 살다가 탈북하게 된 것 같습니다.
13: 아, 힘겨운 삶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탈북을 그렇죠. 네. 생각하고 네.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탈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경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14: 그냥 평범합니다.
12: 평범해요?
14: 네.
12: 탈북을 평범하다고 얘기하시면
14: 아니, 그러니까 많은 저런 평범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12: 혹시 뭐 말 못할 사정이
14: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네. 그때는 탈북을 하게 된 건 그 네. 첫째로는 사회에 대한 어떤 우문, 그 다른 세상이 있다는 학습. 그다음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애가 자기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중국에 가보겠다,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엄마로서 그 내 삶은 온통 아이들로만 차 있었기 때문에 네. 애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어떤 새로운 삶을 열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맏이다 보니까 물론 저 자신 저희 가정의 삶도 있지만 또 그런 맏이로서의 책임감 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13: 어린 두 딸을 두고 희망강을 넘는 엄마의 마음 또 다르잖아요. 네, 엄마의 마음은
12: 네. 얼마나
13: 상상도 없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14: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12: 교육을 잘 받았어요.
14: 어떤 교육을 잘 받았냐면,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고난을 넘어야 된다 이런
15: 철저히 세뇌돼.
14: 예, 완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때 하늘 빨치산 해상기 이런 거 어떤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네. 일신이 개인이 어떤 고난이나 이런 거 극복해야 되고 그걸 네. 넘어야 된다 그런 세계관이 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2: 그러니까 그 당시엔 몰랐는데요.
14: 네, 그 당시에는 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감수해야 될 이런 고통이다.
13: 네. 개척자가 돼야 된다.
14: 내 어깨에 우리 온 가족이 분명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사실은 네.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 용감하게 떠났는데 3년 넘게
12: 3년이나 헤어져 계신 네. 거예요?
13: 3년 동안
14: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네. 혼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북송이나 이런 걸 피해서 중국 천에 가게 되었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결이 된 거예요. 먼저 간 친구가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제가 그 모든 걸 메모를 했어요. 내가 온 어떤 경로와 또 다른 옆에 친구가 온 경로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 서로 다른 경로들을 다 메모해 놓고 이 경로로 올 때는 무엇이 위험한지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런 게 다 적어놨다가 하나 오늘 나오자마자 열심히 그 자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두 아이를 데려오고
12: 그 경로를 알았으니까 그 경로대로 그대로 해서
13: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들 탈북했을 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고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가 몇 살이에요?
14: 그때는 15살, 11살 이랬는데
13: 지금은?
14: 네, 어렸죠. 지금은 30살
13: 넘었어요. 30살?
12: 이야
13: 정말
12: 개척자 진짜
13: 그러니까요
16: 두 딸을 한국에서 만나셨을 때 딱 어떠셨어요? 어. 어,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지?
12: 진짜 그 느낌이야.
14: 3년 9개월.
12: 3년 9개월.
16: 어, 얼마나 그냥, 네. 그. 엉엉 우셨겠어요? 두 딸 만났어요.
12: 사춘기. 네, 네.
13: 아, 지금 은정 씨가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12: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아이고.
14: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네. 알 것 같아. 사실 여기 와서도 자녀 출산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우리도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게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네. 엄마가 돼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또 들으니까 또 남 얘기 같지
16: 않지. 엄마의 마음이
13: 엄마의 마음.
16: 보시는 맞아. 많은 시청자들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프죠.
14: 근데 저 우리 허옥희 선생님 같은 엄마들이 너무 많다. 팔복 엄마들.
12: 그러니까요.
16: 그치. 아니, 네. 정작 우리 허옥희 언니는 네. 조용히 얌전하게 외면돼요.
12: 괜찮아요.
16: 오늘 반대쪽에서.
14: 약간 민망하네.
12: 아니.

0: 정말 열심히 나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건 그 마음속에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아.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태어난 제가 네. 지금 이 남한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1: 아, 네.
0: 네, 삶이 기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순간마다 겁이마다 정말 딸들 데리고 오는데 네. 그때 중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였어요. 오. 그래서 베이징 역전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막 역전이 내려서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경찰들이 막 앞뒤에서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때 막 그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느님 이번만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하느님 잘 믿겠습니다. 네.
2: 제발 이번만
0: 조문도 아니고 한 번
2: 이번만.
0: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금도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3: 그러니까 그래요?
0: 네,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3: 네네.
0: 갑자기 왜
1: 주세요?
2: 눈물이 없으신 게 아니셨어요?
3: 네. 어쩌 하나님 생각하니까.
0: 네.
3: 하나님은 아. 사랑이시라.
1: 주님도 눈이 촉촉하네요.
3: 아,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예,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오늘 말씀 같아서
1: 진짜
3: 우리 선정 씨는 어떠세요? 이게
1: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네. 정말 폭삭 속았어요.
2: 아이고 폭삭 속았어요.
3: 아, 요새 인기 있는 그 드라마죠. 이제 허옥기 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좋은 책이 완성될 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2: 아, 네. 네.
3: 그래서
2: 네.
3: 2편 3편 네. 네. 빠른 시간 내에 출판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드시죠. 네. 네. 자, 오늘 남북의 별별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 속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아까 수희 씨가 네. 살짝 복선을
1: 설마
3: 복 이름하여 남과 북 진실 혹은 거짓! 우리 남한 패널부터 우리 상태 씨 상태 씨한테 이걸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고요.
4: 아니, 저부터 이거를 시작한지 네. 아유, 자, 야.
1: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긴장되죠?
4: 자, 올렸습니다.
3: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나는 오자유여가 방송하기 전에 네? 탈북민을 봐도 별 관심이 없었다.
1: 설마?
4: 아니에요.
1: 있었어?
4: 저 관심 많았어.
3: 관심 있었습니까? 네. 눌러주세요.
1: 아, 네. 완전히 체념했어.
3: 자, 관심이 없었다.
4: 이게 언제 타? 빨리 다른 사람.
1: 빨리 다른 사람.
3: 주세요.
4: 자,
1: 수인 씨 한번 해줘. 수인 씨.
3: 자, 수인 씨 손을 넣어주시고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5: 기분이. 네. 멋있게 앉았어요.
3: 기분이 아까 없다.
5: 기분이 없어요.
3: 네.
4: 기분이 없다.
3: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네. 기독교 탄압을 멈춘다면
5: 네.
3: 통일은 바로 온다.
5: 옵니다.
3: 네. 눌러보세요. 야, 기독교 탄압을 멈추면
5: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3: 옵니다.
5: 와요.
3: 될 거다.
5: 무조건
3: 과연?
5: 와요.
4: 통일 온다.
5: 아, 내 양심을 걸려.
3: 아니
6: 그 네. 저 기계 따위가 우리 한수의 네. 성도님의 그 진심을
3: 그렇죠.
6: 알기는 없잖아요. 네. 사실
3: 그렇죠.
6: 우리가 기독교가 북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3: 네.
6: 북한에서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 거고
3: 네.
6: 만약 이걸 멈출 수 없이 기독교가 확산된다면
3: 네.
6: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
3: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6: 세상에 복음만큼 강한 힘은 존재하지
1: 네. 않습니다.
3: 네. 네.
6: 그래서 분명히 복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동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네. 아,
3: 어디 감히 이 기계 따위가. 그렇죠. 당강을 확 보내버려야겠어요.
1: 저기 MC님 네. 좀 아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3: 아, 그 사람?
1: 네.
3: 누구?
1: 네.

0: 아, 네. 이거는 잘 질문을 제가 하지 말고 네. 우리 선정 씨가
1: 궁금한 게 있어요.
0: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1: 네. 서정범 목사님은 네. 통일이 되면 네. 북한에 가서 꼭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2: 당연하죠.
0: 오! 당연하죠. 자, 자 눌러주세요.
3: 눌러주세요.
1: 자,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3: 네. 네. 하고 싶다.
0: 과연 어떠한 반응이 네. 거짓말
2: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참 오! 오!
0: 어떠세요? 속으로는 좀, 아, 어떡하지? 저기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2: 기회가 도와줬네요. 아니, 그, 우리 같이 일한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자. 우리 가가지고 네. 모든 그곳을 바꾸는 일에 한번 뛰어들어보자. 근데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네네.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 할렐루야.
3: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오 자유를 하시면서 네. 더 그런 네. 각오가 생기셨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막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뭔가 북한 주간을 만들어볼까 막 그런 얘기도 나눠서.
4: 목사님 가실 때 저희 찬양단도 될까요?
1: 감사합니다.
0: 예전에 원더우드 선교사님,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디를 선교지로 선택했냐면 인도를 선택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한국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선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주님이 가라시네
0: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강한 도전이 생기고 가야 된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멋진 선교사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앞으로도 더 솔직한 방송 또 진솔한 방송 진실만을 말하는 오자유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진실 혹은 거짓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러 싶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뭐 이번 명절에 안 와도 돼 어? 아유 좀 지나다보면 뭐 용돈 아유 안 줘도 돼 괜찮다 자 오늘 남북의 진실과 거짓 사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2단 구별법까지도 네. 말씀해주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목희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5: 재미난 것 같아요.
0: 자주 나오셔야죠. 오늘 재미나셨으니까.
5: 아니, 제가 이런 걸 네. 정말 싫어하거든요.
0: 아, 그러세요? 네.
1: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5: 아, 아니, 그냥 뭐, 네.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하는 건데, 아, 네. 방송 같은 건 그냥 얼굴 안 나오면 이런 건 괜찮은데,
0: 네, 네.
5: 유명하신 분들.
0: 아유, 나오시면서 이제 주목받으실 겁니다. 아, 자주 나오시면 됩니다. 아,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1: 아, 네. 네.
0: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또 전하는 저와 또 우리 통일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6: 오 자유!

0: 신기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첫 곡으로 호샌네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 전해드렸어요.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오늘 잠언의 말씀.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사랑의 달 5월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 꽂아드리는 주일학교 풍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마음 많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0: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지난 금요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관련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묵상 찬양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려드린 이 두 곡도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우리 눈물로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은 김대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스승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눈 발을 씻기셨네 주찬양 선교단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4050님께서 정말 감동의 사진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88명 국민학교 1학년 한 반 그 단체 사진을 어찌어찌 지금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모습 그리고 88명의 학생이 함께 했었던 흑백 사진의 추억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를 가꾸는 이님께서는 대전에서 동생이 올라와서 아빠 모시고 자매가 난생 처음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아빠는 행복해 하셨고 손맛 좋은 동생이 오이 소박이 열무 김치 만들어 두고 갔는데 아, 좀 힘들었나요? 골골거리네요. 항상 든든한 동생 예리야 건강해라 우리 또 여행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한 찬양은 이렇게 가족하면 떠오르는 찬송가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원두 패밀리의 아주 신나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패사자님께서 계절은 봄인데 기온은 초여름 같은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잘 지내시길 기도해봅니다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바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하시죠.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손영진의 모두 다 드려요. 그리고 유효림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보셨어요. 주일 2부에는 저희가 묵상글 함께 나누고 있죠. 찬양 두 곡 전해드리고 묵상글 함께 할게요. 찬양 고백님께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가 참 좋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수지가 부르는 행복 준비하고 있어요. 오식록 행복님도 와주셨어요. 교회 일찍 다녀와서 경기 광주에서 걷기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힐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합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묵상글 전해드릴게요.

순종,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억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순종하라. 그럼 주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그 하루에 나는 주님께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1: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가 어느 날 구둣방에서 수송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지역에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 나간 지 한 1년이 되던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의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그는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무디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무디는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킴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를 묻는 것일세. 그래서 무디는 곰곰이 생각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킴볼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무디는 시카고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사해서 늘 이 무디의 생각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이 킴볼 선생님, 그리고 킴볼 선생님에게 자기가 물었던 그 대답,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물음에 답한 선생님의 답이 계속 머리가를 맴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느 날은 한 명, 어느 날은 전도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뭐 두 명, 세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1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무디가 나가는 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이 16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6명의 주일 학생들이 1,000명이 되는 놀라운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디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습니까? 그 질문에 무디는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헌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작은 인생이지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특히 병자들이 많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도시락의 내용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픈 그런 연민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고통을 함께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볼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늘 아프고 늘 가난하고 늘 소외되고 늘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끊어지는 아픔이 어떤 아픔일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한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아내인 권사님이 신장으로 인해서 투석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원에서 투석으로 안 되니까 신장을 이식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따님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딸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큰 딸이 그 어머니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두 달 후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할 때는 별로 안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밤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과 딸에게 동일하게 다시 말해서 그 장기를 자르고 또 잊고 그런 장기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 딸과 권사님이 그냥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고통은 바로 이 장기를 끊어내서 받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하게 되면 묻죠. 권사님 어디서 좀 잔치 음식을 살까요?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솔이나 아니면 산수갑산이나 뭐 이런 데서 사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도 떡 살 데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죠. 이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떡이 어디에 있고 누가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떡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을 다 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가지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떡이 하늘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엉뚱한 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이 안수기도를 하려고 손을 탁 올리면은 그냥 온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픈 부분이 저한테 전가되어서 제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이 제게 느껴지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민을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민 와갖고 세탁소에서 일했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아, 목사님도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이야기를 말하고 그러다가 세탁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청소했다고 하면 막 좋아하세요. 이 목사님도 나와 같이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때로 이 세탁소 얘기, 청소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저 사람도 거기가 아팠다고 하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쓸개가 없어요. 쓸개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제가 쓸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권사님도 찾아오시고 집사님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쓸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왜 와서 이야기하실까요? 공감을 하고, 아, 목사님도 쓸개가 없다 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시나 봐요.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나누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시작은 바로 그 공감을 시작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또한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0: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심령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 심령을 품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심령에게 십자가의 치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무리를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 5천명이 넘는 여자까지 한 10,000명이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어떤 대꾸를 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5천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광고를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싸왔어요. 그 도시락의 내용이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가난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병자 고치는 것을 아이가 신나게 보고 있다가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 제자가 먹을 것을 예수님이 찾으신다 하니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목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비성 목사님께서 그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는 한국 선교 초창기에 평신도로서 목사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를 안 가고 집사 장로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마른 목사지만 교회에서 양식인 쌀을 주시거나 뭐 사례비를 주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모님과 함께 그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시장에서 빵을 받아다가 자판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하루 팔고 이틀 팔았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그냥 교회로 돌아갑시다.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럽시다 하고 자판을 정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는다. 주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굶겠다는 결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오병이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6.25 때 순교하기 전까지 그 작은 교회를 잘 인도하셨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어떤 헌신, 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운영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몇 달을 운영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장의 재정을 책임져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신우회 같이 이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오시는 날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공장이 참 어려워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부도가 날 수 있고 우리 공장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하나님께 공장 좀 살려달라고 재정을 좀 부어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제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매주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드릴 텐데 만약에 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장이 오더라도 매주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켠으로는 참 안 됐는데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주 오면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공장은 어려운데 집사님의 얼굴이 계속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집사님의 믿음이 점점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모시고 직원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그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거나 염려하거나 아,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결론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땅이 아닌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때로는 한 끼 금식,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더 한 장씩 읽는 것,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와 함께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아시아 석유 시장이 사실상 바닥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안에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원유 공급 확대 없이는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 속도가 단역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장반군 충돌과 주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환자 격리와 감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투자 회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와 미중 갈등 흐름 속에 자금은 일본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이 항공기 조종까지 수행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업계가 차세대 운항 시스템으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스타트업 멀린랩스는 시험 비행에서 AI가 이륙부터 착륙까지 항공기를 실제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환경 변화로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이민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군이 미국 본토에서 열린 미군주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여단급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대만군은 미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하이마스 실사격과 신속 배치 훈련 등에 참여하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경우 약 한두 달 내 전 세계 정유시설이 필요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공급 정상화 시점과 경제 영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를 실은 선박 세척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5일 해운 정보업체 마린 트래픽 데이터를 인용해 LNG 운반석 두 척이 카타르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선박은 카타르 에너지 마린이 소유한 알 라이한호입니다. LNG 5만 6천 톤을 실은 이 선박은 내달 27일 중국 저우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박이 LNG 인도에 나선 건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는 LNG 운반선은 푸아리트호입니다. 푸아리트호는 지난 3월 27일 카타르 라스라판항에서 LNG를 싣고 출항했으며 이달 중으로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원유를 실은 이글 베로나호도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내달 12일 중국 닝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세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시점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추가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주말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박 세척이 호르무즈를 무사히 지나간 건 해협의 통행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최근 자국의 허가를 받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난 22일 유조선, 컨테이너선, 기타상선 등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고 23일에도 추가로 25척이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도 지난 10일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석유 시장이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으며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이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는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는 이미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은 한 달 후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미국은 7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고량을 뜻합니다. 커리 최고 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재고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저장된 원유의 상당 부분은 즉각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항공유는 다소 내려왔지만 이제 디젤이 항공유보다 높아졌다며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항공유에서 디젤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에서도 곧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는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분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어 유럽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 파티에 비롤 사무총장도 상황 개선이 없다면 7, 8월에 적색경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총괄을 지낸 커리 최고 책임자는 미 연방 휘발유세 면제 등의 단기 처방은 근본적인 공급 부족 해소의 역부족이라고 일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물 원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만이 유일한 항구적 해법이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재고 감소가 이란의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이란의 협상 레버리지는 커지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는 지금 이 순간 지난 47년 중 가장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군용 헬기가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로 꼽히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개막 행사 축하 비행에 동원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세계 3대 모터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미국의 인디 500 경기에서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축하 비행을 선보이자 국방부가 군용 헬기를 사적 용도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5일 자신의 X에 폭스 스포츠가 생중계한 36초 분량의 인디 500 자동차 경주 대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식적인 경주 시작 전 모든 경주차가 페이스카의 통제에 따라서 트랙을 줄지어 도는 준비 단계에서 미 육군 인디애나주 제38 전투항공여단 소속 UH-60M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화려한 축하 비행을 선보인 겁니다. 영상에는 트랙을 따라 줄지어 달리는 경주차들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그 위로 저공 비행을 하며 경기장을 선회합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성조기 이모티콘과 함께 해당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그간 그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헤그세스 장관이 공유한 영상을 재공유하며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장관님, 우리는 그저 기름값이 내려가길 원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날 디지털 언론 뉴스 매체 더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이 군용 헬기 사용을 두고 비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말 미 보수 성향 가수 키드록 자택에서 미 육군 AH-64 아파치 헬기 두 대가 제자리 비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이에 육군이 키드록 자택에서 저공 비행을 한 헬기 두 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종사들의 직무를 정지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몇 시간 만에 직무 정지를 해제하고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대만군이 미국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웨스턴 스트라이크에 처음 참여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은 이달 초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미 주방위군 주도 군사훈련에 육군 여단급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대만군은 여단급 지휘체계 아래 상륙부대 등 2개 대대를 편성해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실사격과 신속 배치 훈련 등을 소화했습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쯔윈 연구원은 훈련 장소에 제한을 받는 대만군이 미군과 훈련을 통한 합동작전 검증을 통해 대만군의 전투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대만군이 미국과의 합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2021년부터 비밀리에 장병을 파견해 미시간주 그레이링 합동훈련센터에서 미 주방위군과 함께 인도태평양 분쟁에 대비한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도 실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재군사화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노출했으며 이는 배석했던 미국 당국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상황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 7명을 인용해 25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카이 치사나의 일본 총리를 비난했으며 이때 시 주석이 보인 자세는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취재에 응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 회담을 열었을 때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가 정상회담에서 제기되자 미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점을 언급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연례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우선으로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중국의 군사활동과 대외적인 태도를 가장 큰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리나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서 옥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수감자 수십 명은 교도소 옥상에 모여 매트리스와 침구 등에 불을 지른 뒤 더 이상의 고문은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비무장 수감자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교도관들을 교도소장이 묵인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의 발포로 일부가 다쳤을 당시에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비정부기구인 베네수엘라 교도소 감시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시위 영상을 공유하면서 수감자들은 새로운 교도소장 부임 이후 교도소 측의 폭력적인 수색과 격리,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교도관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을 꼭 직관하고 싶다며 한꺼번에 햄버거 100개를 산 아르헨티나 청년의 영상이 인터넷에 화제입니다. 25일 아르헨티나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청년은 키오스크를 통해 햄버거 100개를 주문합니다. 청년이 햄버거 100개를 받기 위해 지불한 돈은 125만 페소, 미화로 환산하면 900달러, 한화로는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은 개막을 앞둔 2026 북중미 월드컵 직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추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일정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고객 가운데 행운을 잡은 고객 23명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청년은 포인트 적립으로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햄버거 100개를 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넉넉하게 나눠주더니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에게도 와서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햄버거는 행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과 조별리그 3경기를 치릅니다. 올해 38살인 메시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여 월드컵 2연패, 통산 4회 우승을 기대하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갖는 관심은 극별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건축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6: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7: 아침 식사 중.
6: 이렇게 조용하게?
7: 여기, 당신 커피 써.
6: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7: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러스.

0: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업계 특유의 호황과 폭락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몇 년간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이례적인 수익률이 미국과 한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업종 특유의 주기적 특성을 잇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각각 114%, 186% 급등했으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역시 1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세의 배경에는 메모리 산업이 과거의 주기적 특성을 떨쳐버렸다는 믿음이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경영진들은 AI로 메모리 산업의 호황과 폭락의 역사를 뒤엎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들의 시각은 신중합니다. 자산운용사 블루박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윌리엄 드 게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산업은 막대한 등락을 겪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끔찍한 산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사이클은 사라졌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결국 업황이 급격히 꺾이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운용사 JMP의 존 컬리프 투자 부문장은 현재의 주가는 높은 마진과 업계의 철저한 공급 통제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쏠림 현상이 심해진 만큼 시장은 조정에 취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AI 수요가 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한다면 향후 3년간 생산량이 의미 있게 증가해 공급 제약이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모어 펀드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앤드루 라핑은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표범은 쉽게 자신의 문의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주가 과열이 한국 증시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50%를 넘어섭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중국 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가운데 워거브 핑커스가 출자한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이 중국 자산 매각에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이 매각할 자산 규모는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6개 도시에 총 286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프린스턴 디지털 그룹이 매각을 성사하면 지난 10년에 걸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중국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17년부터 워거브 핑커스, 베인 캐피털,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의 클라우드 수요 급증에 힘입어 중국 내 데이터센터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로 외국 자본의 디지털 인프라 보유가 갈수록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에 따라 외국 자본의 중국 디지털 인프라 보유는 정치적으로도 점점 민감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중국 내 매수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재배치할 적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베인 캐피털은 지난해 중국 데이터센터 자산을 선전 둥양광 컨소시엄에 40억 달러에 처분했고 칼라일은 보유한 중국 디지털 인프라 기업 V넷 그룹 전환 사채를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이 주도하는 바이아웃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회수 자금을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호주 데이터센터 그룹인 에어트렁크를 15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확장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포근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습도가 높지 않아 활동하시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 양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다소 높아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다소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KCS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선박의 기뢰부설 시도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양측이 핵 협상과 휴전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25일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지역에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서 이란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다 적발돼 이란 공격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에 미군 전투기를 겨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을 격침시켰고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적대 행위 중단 선언, 향후 60일간 핵협상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초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은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순조롭다면서도 합의 불발의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이 협상과 관련해서 극도로 예민한 상황임을 감안한 듯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의 이번 공격을 방어적 타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두 소식통은 이번 타격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취약한 양국의 휴전 상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6주간 휴전 발효 후에 몇 차례 충돌했지만 이번 공격은 이란 대표단이 종전을 위한 회담을 위해서 카타르에 도착한 시점에 발생했다며 이번 공격은 깨지기 쉬운 잠재적 합의안을 뒤엎을 위협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핵심 참모인 캐비넷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24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셋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셋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캐리를 간다. 그래서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섬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그리고 이란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헬스 위원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에 경제에 전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서 무당층 성향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민주당원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헬싯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 심리지수보다 소비자 신뢰지수를 주목해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모든 긍정적인 수치들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도 지난달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전장은 신무기의 실전 시험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분야 신기술이 무기 고도화를 가속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5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학 기숙사 피격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을 가진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합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큼스 등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러시아가 처음 공개했습니다.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데다가 최장 5,000km 사거리에 있는 목표물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3차례 발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장 상황에 따라 오레시니크를 포함한 신형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이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할 때 사용한 GBU-57 벙커버스터도 전장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무기입니다. GBU-57은 길이 20.5피트, 3만 파운드에 달하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벙커 파괴형 무기라는 뜻의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통칭합니다. 이 중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 버전으로 종전 모델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 60m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군 측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여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00km 밖 러시아의 후방 석유시설까지 타격하는 장거리 드론이 대표적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드론을 조정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드론도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은 중동 사태로 걸프국들이 이란의 드론 공격에 시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우크라이나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근 신무기 개발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로봇과 드론만으로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러시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음향 기반 드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맞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통해 빠르게 고도화하는 신무기 개발의 이면에는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양측의 사상자는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25일 뉴저지주의 한 이민자 구금시설 밖에서 시위대와 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충돌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당국이 후추 스프레이와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뉴저지주 뉴어크의 이민자 구금시설 딜레이니 홀 외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최근 수감자들의 단식 및 노동 거부 시위가 이어지고

0: 마르틴을 석방하라, 모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설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뉴저지 매체 고다미스트는 26일 새벽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 이동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자 일부 시위대가 이를 막아섰고 이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이스 요원들이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내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거칠게 밀쳤으며 일부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한 명이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식 및 노동 거부 시위는 약 300명의 수감자가 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의료 지원을 문제 삼는 서한에 서명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가브리엘라 소토는 당국이 자신의 시위 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남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시위대가 시설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약 125명의 시위대가 시설 출입구를 인간 뒤로 막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운영을 방해했다며 이분은 차량에 물체를 던져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스는 이후 약 70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바리케이드를 제거한 뒤 소토를 성공적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면회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레이니 홀 운영업체인 GEO그룹은 성명을 통해 시설 수감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가족 면회, 종교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과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현장을 찾아 수감자 가족들과 면담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즉각 폐쇄돼야 한다며 아이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군 복무 이후 약 2개월 만에 발매한 정규 5집으로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5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배드버니, 브루노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팬 투표를 통해서 부문별 수상자를 가리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1년 11월 영어 히트곡 버터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군 공백기 이후에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이들은 2개월 만에 미 대형 음악 시상식에서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더 RM은 아미가 한 번 더 만들어냈다며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마친 뒤 한 번도 소중한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3년을 함께한 전세계 아미에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를 언제나처럼 전한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송 오브 더 서머까지 수상해 2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이 작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드는 베스트 사운드트랙, 또 올해의 노래,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유럽이 5월 때이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25일 영국 런던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5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선 최고 기록은 1922년에 32.8도였습니다. 전날 잉글랜드 8개 지역이 공식적인 폭염 조건을 넘어서면서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27.4도, 23.4도로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대부분의 웨일스와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선 사흘 연속 25도, 나머지 지역은 사흘 연속 26에서 28도를 넘으면 폭염으로 기록됩니다. 영국 기상청의 기상학자 탐 모건은 영국에서는 여름에도 35도를 넘는 일이 드물고 5월에 35도에 근접하는 건 역사적으로 드물다며 밤에도 기온이 20도 위에 머물면서 숙면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난 22일

0: 웨스트 미들랜드, 잉글랜드 동부, 런던 등지에 폭염 예보에 따른 경보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주황을, 다른 지역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황과 황색 경보가 발령된 시기로는 역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주말을 거쳐 이번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북부를 포함해 프랑스 최소 10개 지역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파리 낮 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1.9도까지 올랐습니다. 24일 파리에서 아마추어 달리기 경주에 나선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옹에서도 이날 스포츠 경기 중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파리 롤랑가로스에서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선수와 관객 모두 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세트가 바뀔 때마다 목에 얼음 주머니를 두르고 직원들이 클레이 코트에 물을 뿌릴 때 관객들이 물 좀 뿌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국 해협 맞은편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에선 35도, 남부 프랑스에서는 36에서 37도 기온이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 관계자는 2004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된 후 5월에 황색 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 최고 기온은 40도에 스페인 남부 지역은 38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 보건당국도 일부 지역에 폭염에 따른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를 포함한 라치오 지역에서는 낮 12시 30분에서 4시 농장이나 공사장, 물류 현장 등 지속적으로 햇볕에 노출되는 작업을 제한하라는 당국 권고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30일부터 비슷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북상한 따뜻한 공기가 서유럽 상공에 고기압 시스템에 갇힌 열돔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냄비에 뚜껑을 덮은 것과 비슷하게 더운 공기가 아래로 눌리면서 여러 지역을 굽는 것과 같은 영향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이 같은 이상 기상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기상학자들은 유럽 북부 곳곳의 토양에서 높은 기온이 수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달간 폭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인공지능이 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업계가 이를 차세대 항공 운항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멀린 랩스는 최근 소형 항공기 세스나 캐러밴을 활용해 AI 기반 조종 시스템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조종사가 조종관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항로를 변경한 뒤 착륙까지 수행했습니다. 멀린 랩스의 AI 시스템 멀린 파일럿은 기존 자동 조종 장치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해 관제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하고 컴퓨터 음성으로 무선 응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조종사 매트 다이아몬드는 승인이라는 명령만 내렸고 항공기는 스스로 새로운 항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심오하는 조종사 부족 문제와 항공교통관제 부담 증가 속에서 AI 기술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60만 명 이상의 신규 조종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잇따른 아찔한 근접사고와 대형 항공사고로 인해 노후화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 역시 AI 항공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영공 통제를 AI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제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랩스는 AI 기술이 조종석 내 인적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슈 조지 멀린 랩스 최고 경영자는 항공사고의 약 80%는 여전히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를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용 항공기에는 이미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스탠퍼드대에서 자율 시스템과 항공 안전을 연구하는 마이클 코첸더퍼 교수는 새로운 AI 기반 시스템은 기존 규칙 기반 자동화보다 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안전 향상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뢰 확보와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종사 단체들은 AI가 조종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조종사 7만 9천여 명을 대표하는 조종사 노조협회의 제인스 앰브로시 회장은 기술 발전은 항공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조종사를 대신할 순 없다며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는 숙련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두 명의 조종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멀린 랩스 역시 완전 무인 여객기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CEO는 당장 무인 항공기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I를 인간 조종사 옆에서 보조 역할로 활용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린 랩스는 현재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 획득을 목표로 수백 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미군이 해당 기술의 첫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멀린 랩스는 최근 미 공군과 1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군 수송기 C-130에 AI 조종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말미 AI 시스템은 약한 측풍 속에서도 활주로 접근과 착륙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시험 조종사 다이아몬드는 자동화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일단 기술이 완성되면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와 함께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아시아 석유 시장이 사실상 바닥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안에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원유 공급 확대 없이는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 속도가 방역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장반군 충돌과 주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환자 격리와 감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투자 회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와 미중 갈등 흐름 속에 자금은 일본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인공지능이 항공기 조종까지 수행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업계가 차세대 운항 시스템으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스타트업 멀린랩스는 시험 비행에서 AI가 이륙부터 착륙까지 항공기를 실제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환경 변화로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이민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군이 미국 본토에서 열린 미군 주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여단급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대만군은 미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하이마스 실사격과 신속 배치 훈련 등에 참여하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경우 약 한두 달 내 전 세계 정유시설이 필요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공급 정상화 시점과 경제 영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인 민석준 시의원 측이 현직 시장인 폴김 시장으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6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선거에는 두 명의 한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현직인 폴킴 시장과 시장직에 도전하는 민석준 후보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석준 후보는 22일 금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폴킴 시장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폴킴 시장이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2: 존경하는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문제를 주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 후보이자 현직 시장인 폴킴 시장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본은 당신과 당신 후보들을 파산시키고 노숙자가 되게 하겠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나를 알게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직 시장이 상대 후보에게 보낸 명백한 압박이며 협박성 메시지입니다.
1: 공개된 문자를 보면 당신과 후보자들을 거지로 만들어 피를 빼겠다. 법정에 여기저기 끝까지 끌고 다니겠다. 즉시 중단하라라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신이 원유봉 후보를 뜻하는 원윤과 후보자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 후보 측은 이를 정치적인 보복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리 타운 정부를 대표해도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격 없는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십 시장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리더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에 당당히 답하는 사람입니다. 공개 토론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장 폴킴은 주민 앞에 답하기보다는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상대 후보를 협박하고 침묵하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1: 민 후보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현직 시장이 상대 후보에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번 선거는 누가 사람을 겁줄 수 있는가 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시장이고 리더인가, 누가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인가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폴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민 앞에서 해명하십시오. 둘째, 협박성 발언에 대해 직접 공개 사과하십시오. 셋째, 소송 위협이 아니라 정책과 공개 토론에서 경쟁하십시오, 저와. 마지막 넷째, 이걸 이행할 수 없으면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만두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몇 가지 혐의가 있는데 혐의권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harassm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yber harassmen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ercion, 마지막이 witness tampering.
1: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유봉 후보 역시 자신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이런 인격과 성품으로 무슨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3: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사실은 주민으로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그동안 폴킴 시장이 보여준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들한테는 공갈 협박, 왕따 이런 게 굉장히 커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구나. 이 안에 메시지를 보면 저희를 서포트하는 스폰서들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건 결국 우리 주민들 어떤 리더가 우리한테 더 좋은 리더가 되는가를 알고 선출하는 그런 권리마저도 이 지금 공갈과 협박과 왕따로 뺏어가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 리더가 팔팍을 대표할 순 없죠. 정말 드라마, 아주 악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면 그런 사람이 팔팍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장님한테 당장 스텝다운,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1: 이 자리에 참석한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 역시 정치적으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없어져야 할 악한 관습이며 리더의 자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4: What we have seen in this text message is deeply disturbing. Threatening to financially destroy political opponents, saying you will bleed people until they are broke. And homeless, and promising to drag individuals through the court system for personal enjoyment is not leadership, it is an intimidation. No resident of Palisades Park,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should ever feel threatened, bullied, or retaliated against for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c process. This issue goes beyond politics. It's about the kind of example we set for our residents, ou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We can disagree politically without resorting to threats and personal destruction.
1: 현재까지 폴킴 시장 측은 해당 포스터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협박과 명예훼손과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어 양측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한인 밀집 지역인 켈팍 시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속에 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들을 협박하거나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계열 스페인어 매체 노티시아스 텔레문도는 26일 법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최소 31건의 가짜 아이스 요원 사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건 수준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체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84건의 아이스 요원 사칭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거주하는 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지난해 1월 20일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아이스를 외치며 집안으로 들이닥쳤고 한 남성은 그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실제 아이스 단속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돈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순간 강도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괴한들에게 총기로 머리를 맞았고 함께 살던 또 다른 이민자는 총 개머리판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10바늘 이상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한들은 아기에게도 총을 겨누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텔레문도는 올해 발생한 아이스 사칭 사건 가운데 약 84%가 아이스 요원 행세를 했으며 일부는 국경순찰대나 국토안보부 직원을 사칭했다고 전했습니다. 폭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서 2024년 연평균 사건의 23%가 폭력을 동반했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38%까지 상승했습니다. 사건 유형도 단순 사기에서 강도, 폭행, 성폭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여성이 가짜 요원에게 납치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 이민자가 직장에서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법원 기록은 전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불법 멕시코인을 찾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 경광등을 단 차량 운전자가 아이스 단속을 외치며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도 지난해 10월 내부 경고문에서 범죄자들이 아이스의 높아진 대중적 인지도와 언론 노출을 악용해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실제 요원과 사칭범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 간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이스는 대규모 단속과 추방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아이스 요원들도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자들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나우린샤 국장은 미국 역사상 이처럼 많은 복면 연방요원이 활동한 적은 없었다며 그 결과 일반 범죄자들도 연방요원을 쉽게 사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레리 크레스너 지방검사는 피해 이민자 상당수가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며 공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이스 요원의 복면 착용과 신원 미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연방정부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이스는 요원들의 복면 착용이 개인정보 노출과 가족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사칭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전직 국토안보수사국 간부 존 토보는 법 집행기관 요원은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 확인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그 위험은 공직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 이민자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건 피해자는 밤마다 그들이 다시 올까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2026 FIFA 월드컵 경기를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월드컵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총 1,000장의 티켓을 장당 $50에 추첨 판매하는데요. 대상 경기는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주별리그 5경기와 토너먼트 2경기 등 모두 7경기입니다. 다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5월 25일부터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시 거주 15세 이상 시민으로 1인당 한 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6월 3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당첨 후 48시간 안에 두 장의 티켓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양도는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경기장까지 왕복 무료 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 파운데이션이 6월 27일 오전 10시 베이사이드 재단 사무실에서 북토크앤 음악치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선주 심리치료사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를 주제로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과 마음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어 몰로이 유니버시티의 음악 심리치료학과 정승아 교수가 소리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주제로 다양한 소리 경험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행사는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60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행사는 베이사이드 노던 블러버드에 있는 에스더와 재단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은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 상담 서비스 관련 안내입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신건강 상담과 위기 대응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고민을 견디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나 자살 예방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국 공통번호인 988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울감, 불안, 공황장애, 가족 갈등, 중독 문제, 자살 충동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 연결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며 긴급 상황의 경우는 지역 응급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로 988에 메시지를 보내도 상담사와 연결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988 버지니아 라이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25일 주민 약 5만 명에게 내렸던 대피령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화학물질 탱크의 폭발 위험이 해소됐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렸던 대피령 중에 일부를 이날 해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글로브에 있는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 있던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6천에서 7천 갤런을 담고 있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21일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탱크에 금이 가면서 일부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내려가고 24일 한때 화씨 100도를 넘었던 탱크 내부 온도가 화씨 93도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크레이그 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국장은 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탱크 주변 대기질 측정 장비에서 위험 수준 농도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가 냄새를 맡기 쉬운 화학물질이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냄새를 알아차릴 정도라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탱크에 들어있던 MMA 중 일부가 안정된 고체로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며 다만 탱크 안에 든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 액체 온도가 주변 기온 수준인 화씨 60에서 70도 수준으로 더 냉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12개국의 32개 제조시설과 직원 1만 6천 명을 두고 있는 회사로 2025년 대기질 규정 위반 및 기록 유지 문제 등으로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에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든 글로브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인구는 17만 2천 명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오렌지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해 관철시켰다고 25일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라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아프리카 보건장관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에볼라의 확산 속도가 우리의 통제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콩고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는 101명, 누적 의심 환자는 9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에볼라 의심 사망자도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민주 콩고 동부 이투리주를 중심으로 북기부, 남기부 등 11개 감염 지역으로 퍼졌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만 2,200명이 넘습니다. 이웃나라인 우간다에서도 의료진을 포함해 7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민주 콩고 당국은 무장 반군의 폭력, 대규모 피난민 발생,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불신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환자 격리와 감염 경로 추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토리주에서는 시신 인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병원에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시설에 격리된 에볼라 환자 중 최소 25명이 탈출했습니다. 이 지역의 고질적인 치안 불안도 방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기부주 마시시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무장반군 M23 간의 전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 언론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FBI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중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미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인 토마스 포콘 2세가 올해 2월 법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티머시 힐리 FBI 특별수사관은 포컨 2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한 인물을 중국 측 관계자에게 연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포컨 2세는 미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사람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기도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포컨 2세가 중국 측 관리자에게 연결해준 인물은 본인이 희망하는 직책은 아니지만 미 행정부에 채용돼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물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컨 2세는 올해 2월 중국 측에 연결해준 인물과 워싱턴에서 만난 직후 체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인물에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읽을 수 있는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건씩 작성해 제공하면 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컨 2세는 기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중국 측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중국 측에 소개한 인물은 자신의 만류에도 중국 측에 기밀 정보를 제공했을 확률이 80%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톰 맥그리거라는 필명으로 미국 대 중국 무역 전쟁에서 상호 합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0: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포근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습도가 높지 않아 활동하시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 양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다소 높아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다소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안녕하세요. K라디오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휴가를 따로 떠나는 트렌드와 그 심리를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Bon Voyage, Babe, The Case for Separate Vacations. 잘 다녀와, 자기야. 따로 떠나는 휴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바로 기사 속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죠. 우선 기사는 결혼 8년 차에 이미 40번 넘게 혼자 여행을 다녀온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People say, I can't believe you do this without your husband. They think it's a red flag or that we have a horrible relationship or something. 사람들은 남편도 없이 어떻게 그런 여행을 가라며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그걸 관계의 적신호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부부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Red flag,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상의 위험신호, 경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남편 없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여성을 바라보는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There's this misconception that in healthy relationships, partners do everything together. But it really comes back to individualized needs. 건강한 관계라면 파트너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개인의 독립된 필요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Misconception, 오해 또는 잘못된 생각이란 뜻이고요. Individualized needs는 개인적인 필요, 개별적 욕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기사는 건강한 커플일수록 무조건 같이 하는 것보다 각자의 독립된 시간과 욕구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When one partner wants to travel alone, that can easily get interpreted as a rejection, even if that's not how it's intended. 파트너가 혼자 여행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비록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쉽게 거절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Get interpreted as 무엇무엇으로 해석되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interpret는 해석하다, interpreter라고 하면 통역사라는 의미가 되죠. Intended, 의도된이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It's intended to help users 라고 하면 사용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 It's intended as a joke 라고 하면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tended는 혼자 딱 떨어지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은 That's intentional, 그거 의도한 거야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기사 문장은 파트너의 솔로 여행 선언이 상대방에게는 서운함이나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부부관계 전문가이자 심리치료사들 역시 이렇게 따로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Separate travel not only lets partners lean into their differences, but it can help reintroduce a bit of novelty and bring back some dating energy that long-term couples miss and crave. 따로 떠나는 여행은 파트너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선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래된 연인들이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연애 시절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아줍니다. Novelty, 신선함 또는 새로움이라는 의미고요. Crave, 간절히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pizza라고 말하면 나 피자가 엄청 땡겨 먹고 싶어 라는 말이죠. 이 문장에서 혼자만의 여행으로 충전한 뒤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연인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며 연애 초기 특유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사는 무조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현대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혼자만의 여행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에 대화가 너무 부족했거나 신뢰에 문제가 있는 커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완벽한 독립과 도망치려는 회피의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네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에게 필요한 숨쉴 공간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자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과 항공 운임 등이 잇따라 올라 대중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를 기록했지만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에 그쳐 2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KPMG 다이안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훼손해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내일 재개방된다고 해도 물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노동자도 고통이 큽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영국의 실질 임금은 평균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된 만큼 향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본격적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유로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번 중동발 에너지 공급난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 닥쳤던 인플레이션 쇼크에 이어 유로존 노동자들에게 제2의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컨설팅 업체인 펜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클라우드 비스테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유로존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정난이 심각한 프랑스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처가 부족해 이미 실질 임금이 심각하게 마이너스 상태일 것으로 봤습니다. 실질 임금 감소는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해 성장률 정체와 실업 문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유류세 감면 등의 소득 보전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 임금 감소의 피해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저축을 통한 완충 효과가 크고 일부 국가의 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가 있어 미국보다는 실질 임금 감소 충격이 전반적으로 덜할 전망이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캐닝엄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가 2022년 인플레이션 파동 때보다는 훨씬 덜할 수준이지만 유로존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수록 실질 임금의 회복 속도도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암살 시도로 규정했다고 ABC 방송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성영아 기자입니다.
1: ABC 방송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백악관 경호 요원들과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의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트가 사건 당일 비밀경호국의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전문적으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 정확히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23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바로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총을 발사했으며 경호 요원의 대응 사격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으며 현재 중태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연회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국가 안보 시설이 없다면 백악관의 대규모 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남쪽 잔디밭에 취약한 천막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는

0: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한 판사입니다. 이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리언 판사의 공사 중단 명령을 일시 정지해 현재 연회장 건축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달 5일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와 법무부의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결국 법무부가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는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백악관 연회장 지붕에는 드론 발사대와 백악관 및 워싱턴 DC 전역을 커버할 저격수들의 주요 위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대 세력이 연회장 내부 공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대비해 에어컨이나 환기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경솔한 소송이 오래 지속될수록 정부는 백악관의 보안시설 증축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보안시설 배치도 기타 건축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계속 강요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국가 안보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의 연례 만찬 행사장 바로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후에도 백악관 연회장 건립의 필요성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를 실은 선박 세척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5일 해운 정보업체 마린 트래픽 데이터를 인용해 LNG 운반석 두 척이 카타르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중국과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선박은 카타르 에너지 마린이 소유한 알 라이한 호입니다. LNG 5만 6천 톤을 실은 이 선박은 내달 27일 중국 저우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박이 LNG 인도에 나선 건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는 LNG 운반선은 푸아리트 호입니다. 푸아리트 호는 지난 3월 27일 카타르 라스라판 항에서 LNG를 싣고 출항했으며 이달 중으로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원유를 실은 이글 베로나 호도 2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내달 12일 중국 닝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세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시점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추가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주말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박 세척이 호르무즈를 무사히 지나간 건 해협의 통행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최근 자국의 허가를 받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난 22일 유조선, 컨테이너선, 기타 상선 등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고 23일에도 추가로 25척이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도 지난 10일 이란과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석유 시장이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으며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이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는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는 이미 최소 운영 수준에 근접했고 유럽은 한 달 후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미국은 7월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최소 운영 수준은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고량을 뜻합니다. 커리 최고 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재고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저장된 원유의 상당 부분은 즉각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항공유는 다소 내려왔지만 이제 디젤이 항공유보다 높아졌다며 아시아 석유 제품 거래 허브인 싱가포르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항공유에서 디젤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에서도 곧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는 미국 전략 비축의 방출분이

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어 유럽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계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 파티에 비롤 사무총장도 상황 개선이 없다면 7, 8월에 적색경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총괄을 지낸 커리 최고 책임자는 미 연방 휘발유세 면제 등의 단기 처방은 근본적인 공급 부족 해소의 역부족이라고 일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물 원유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만이 유일한 항구적 해법이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재고 감소가 이란의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이란의 협상 레버리지는 커지고 있다며 이란의 협상 지위는 지금 이 순간 지난 47년 중 가장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월 26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연휴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계획하신 일들을 못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5월 26일은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또 전설적인 앨범인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가 발매된 날입니다. 해당 앨범은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앨범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단순한 히트곡 모음이 아니라 록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의 예술적, 사회적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확장시킨 전환점이자 대중문화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념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 음악 앨범은 단순히 노래가 수록된 앨범에 불과했지만 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의 발매로 음악을 넘어 예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음악적으로 Sgt. Pepper는 컨셉트 앨범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립한 작품인데 비틀즈는 상상의 군악대라는 세계관을 만들어 각 곡을 하나의 공연처럼 연결하고 앨범을 내외 전체적으로 통합된 작품으로 설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앨범은 스튜디오를 단순히 녹음 공간이 아닌 창조의 악기로 활용한 획기적 전환점이었는데 실험적 기법을 대거 동원하며 당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향 세계를 창조해내게 됐습니다. 장르적 융합도 주목할 만합니다. 록이나 팝뿐만 아니라 인도 전통음악, 뮤지컬, 클래식, 실험음악까지 넘나들며 하나의 사운드 아트처럼 구성합니다. 이는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당시 고급 예술로 여겨졌던 음악 양식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음악은 100번 넘어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들어보는 게 이해하기 더 좋겠죠. 따라서 5월 26일 굿모닝 워싱턴 1부, 제가 생각하는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을 대표하며 또 동시에 가장 유명한 두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와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와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김윤의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번 한 주 날씨 얘기입니다. 오늘은 연휴 동안 흐리던 날씨가 계속되며 오전에는 국지적으로 안개가 끼고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은 동시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 중후반까지 오르고 습도는 보통 수준이며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과 산발적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강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화씨 70도대 후반에서 80도대 초반까지 오를 전망이며 습도는 여전히 중간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하늘이 익혀서 부분적으로 맑거나 대체로 맑아질 전망이며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대 후반에서 80도대 초반까지 오르게 됩니다. 금요일도 좋은 날씨 계속되는데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 후반에서 80도 초반까지 오르고 대체로 맑은 하늘에 습도는 낮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말도 주로 화씨 70도 초반에 쾌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최고 기온과 부분적으로 맑거나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 오후에 잠시 또 맑아지면서 네, 날이 또 굉장히 더워졌는데 또다시 비가 오는 월요일, 아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DC 도로 통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워싱턴 DC 7번가 사우스웨스트 고각교 아래 북행 395번 고속도로에 대형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서 메인 에비뉴와 3번가 터널 사이의 우측 차로 통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파편은 고속도로 옹벽 고가 구간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벽 패널로 보이며 사고 당시 차량 충돌은 없었지만 향후 언제 도로가 다시 재개통될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네, 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소식인데 백악관 인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외곽보안검문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백악관 외곽보안검문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용의자는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민간인 한 명이 총상을 입어서 중태에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인 21세 메릴랜드 던독 출신의 나시르 베스트가 검문소 방향으로 총격을 시작했고 이에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가 대응 서격을 했습니다. 베스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 한 명도 총상을 입었는데 현재까지 당국은 이 시민이 정확히 누구 총에 맞았는지 어떤 경위로 부상을 입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해당 시민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총상을 입었으며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달 사이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한 세 번째 총격 사건으로 앞서 4월에는 무장 남성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 행사장에 난입했고 이달 초에는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비밀 경호국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지나가던 그 행인이 또 총에 맞아서 네,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 이게 정말 워싱턴 DC 특히 뭐 워싱턴 모니먼트 네, 기념관이나 그 다음에 백악관 같은 경우는 관광에 있어서 정말 중심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네, 지나가던 행인이 총을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워싱턴 DC가 안전하다고 말은 해도 이게 총격 사건 때문에 다시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관광객들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용의자가 미국의 상징적 공간에 집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추진 중인 백악관 연회장 및 보안 강화 계획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단지 보안 강화를 포함한 약 10억 달러 규모 예산 지원을 이외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총격범 베스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백악관 검문소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해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베스트는 경찰 지시에 불응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스트는 2013년 던독 고등학교를 졸업한 육상선수 출신으로 용의자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이 일으킨 총격사건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아들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수사는 워싱턴 DC 경찰과 비밀 경호국이 계속 진행 중이며 특히 민간인이 어떤 경위로 총상을 입었는지와 현장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총을 어떻게 구했죠? 네, 특히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도 뭐 정신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데 메릴랜드는 버지니아보다 총기 구매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총기를 구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계속해서 워싱턴 DC가 워싱턴 DC 시정부가 이제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쥐약을 사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시정부가 최근 늘고 있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제 시범 사업까지 도입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제 수단은 쥐약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수의사들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이 쥐약을 먹고 응급실에 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고양이보다 개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지역 수의사는 쥐약이 설치류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개와 고양이도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함께 위협에 노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쥐약은 쥐 유인 상자 안에 설치되지만 대형견들은 상자를 부수고 안에 약물을 먹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쥐 유인 상자라고 하면 저희가 건물 그 구석 같은 데 좀 보시면은 까만색 박스 같은 게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덫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덫은 아니고 네. 쥐약이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쥐약을 먹거나 아니면 쥐약을 들고 나와서 나중에 먹고 네. 죽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요런 상자들을 이제 네. 반려견들이 그 이제 부서가지고 약물을 안에 있는 쥐약을 먹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쥐가 상자 밖으로 쥐약을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쥐약을 뭐 그냥 길거리에 먹다가 그냥 뿌려놓거나 그냥 남겨두거나 내버려 두고 네.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경우에 산책하는 반려견들이 요거를 네. 쥐약을 먹어서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 수의사들은 아파트나 콘도에 사는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관리사무소나 건물 측에 어떤 종류의 쥐약을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유는 쥐약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쥐약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항응고성 쥐약의 경우 출혈을 유발하지만 다행히 해독제가 있고 반대로 프로메탈린의 경우에는 신경독 성분으로 전용 해독제가 없어서 최대한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어떤 쥐약을 섭취했는지 알 수 있으면 치료 속도와 성공 가능성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제 반려동물이 쥐약을 먹었다고 의심되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의 핵심 시간은 약 2시간이라고 하네요. 이 시간 안에는 구토 유도 네, 이런 걸 해서 일부 독성 물질 제거가 가능할 수 있고 또 확실하지 않아도 독성 물질의 노출이 의심되면 먼저 전화를 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DMB 지역 백화점들이 고객 감소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Saks Fifth Avenue가 프렌드십 하이츠와 타이슨 매장을 닫는 등 쇼핑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백화점이 사람들을 쇼핑몰로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했지만 백화점 산업이 약해지면서 쇼핑몰들로 새로운 형태의 접객 시설을 찾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DMB 지역 백화점들은 기존 공간을 나눠서 새로운 매장을 유치하거나 쇼핑 중심에서 체험, 외식, 오락, 복합개발 중심 등으로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의 레이크 포레스트 몰이 있는데 해당 몰은 현재 12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타이슨 지역 쇼핑몰들은 철거보다는 경험형 공간 확대 전략을 선택했는데 특히 타이슨스 코너 센터의 경우 기존 가구 매장이 있던 자리에 최근 펄시스 테마 체험 공간을 열었습니다. 또 2027년에는 로렌 테일러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초대형 스포츠 체험 매장인 딕스 하우스 오브 스포츠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매장은 단순 판매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풋볼 공간, 골프 시뮬레이터, 암벽 등반, 타격 연습, 생일 파티 운영 네,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놀면서 쇼핑하는 개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사 측은 이런 체험형 매장이 들어오면 해당 매장뿐만 아니라
주병 상점 매출까지 함께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산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타이슨 측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들도 오히려 대규모 리모델링과 재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슨몰에서는 블루밍딜스 투자 확대, 메이시스 리모델링, 놀드스트롬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타이슨스 코너센터 방문객은 지난해 약 1,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새로 입점하거나 이전 및 리뉴얼 매장만 33곳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편 섹스 공간에는 새로운 업종도 검토되고 있는데 짐 운영사 원 라이프 피트니스는 폐점한 10만 5천 제곱피트 공간을 피트니스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타이슨 몰이나 뭐 저 페어 옥스 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뭐가 많냐 하면은 인형 뽑기, 네, 토이 크레인 해가지고 인형 뽑는, 네, 그런 게 많은데 은근히 그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타이슨 몰 같은 경우는 VR 체험방 같은 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러 간 김에 백화점에서, 네, 물건도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로컬뉴스 마지막 소식.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한 남성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혜택을 빼돌려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34세 브랜딘 앤드류는 스냅 사기, 가중 신원 도용, 여권 사기, 증거 인멸 관련 혐의로 징역 54개월과 출소 후 3년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검찰은 앤드류가 메릴랜드 복지 시스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30명 이상의 신원을 도용하고 스냅 혜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2021년 10월 앤드류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EBT 카드 15장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앤드류는 또 2023년과 2024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권을 신청했고 여기에는 자신의 친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세관 국경 보호국 기록에 따르면 앤드류는 형 이름으로 만든 여권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 번 항공편을 이용한 기록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금 중이던 2025년에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앤드류가 볼티모어 구치소에 구금돼 있을 때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이메일이 수사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버지니아주 스태퍼드에 거주하는 앤드류의 여자친구 도미니크 콜린스도 올해 3월 증거인멸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앤드류는 올해 1월 혐의를 인정했고 이번 선고와 함께 4만 1천 달러 이상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로컬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처럼 흐린 날에 어울리는 또 재즈가 또 있죠. 정유정의 세기말의 노래 듣고 미국 뉴스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장유정의 세계말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건강검진 관련 소식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정기 예방 건강검진과 치과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검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직군 이후 공개된 네 번째 건강검진으로 올해 80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 대통령으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 82세로 퇴임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고령 논란 손에서 2024년 대선 도전을 중단을 한 바 있고요. 이 와중에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절반 이하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대통령 건강 공개에는 법적 의무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대통령 건강검진 결과는 관행적으로 일부만 공개되고 최종 공개 범위는 백악관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 건강의 일부만 알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전직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라면 일반 검진 외에도 심장 정밀 검사, 주요 암 검사, 인지능력 평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검진 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예리하고 접근 가능한 대통령이라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50년 전만큼 건강하다고 말해왔지만 패스트푸드를 즐긴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지는 장면이 네, 또 나와가지고 이런 게 또 기사화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석상에서 손등에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 백악관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다리 부종도 종종 언급되는데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 정맥부전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 발목, 종아리에 가벼운 부종 증상이 나타났다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인지능력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인지검사를 항상 잘 봤다고 주장해왔고 실제 공개된 검사에서는 2018년과 2025년 모두 3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연설 스타일과 발언 변화 등을 근거로 인지저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신경과 정신과 의사 30명이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해당 의사들은 실제 진료나 기록 검토 없이 발언한 점을 두고 백악관은 정치적 추측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 대통령 시대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처럼 대통령 측이 요약본만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건강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암이 걸렸어요. 네, 암이 걸린 걸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걸 미리 알렸어야 됐는데 이런 걸 왜 미리 알리지 않았냐 하면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다 자신의 건강검진 관련 네, 상황을 아직까지는 얘기를 다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비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건강하고 네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요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캘리포니아로 가볼게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화학물질 폭발 위험 해소, 네, 대피령 일부 해제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있는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탈 크릴레이트 MMA 6천에서 7천 갤런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해당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21일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탱크에 금이 가며 일부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일부 압력이 내려가고 24일 한때 화씨 100도를 넘었던 탱크 내부 온도가 현재는 화씨 93도로 다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탱크 주변 대기질 측정 장비에서 위험 수준 농도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MMA가
냄새를 맡기 쉬운 화학물질이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냄새를 알아차릴 정도로 정도라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탱크에 들어있던 MMA 일중 일부가 안정된 고체를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탱크 안에 든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한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탱크 내 액체 온도가 주변 기온 수준인 화씨 60에서 70도 수준으로 더 냉각돼야 할 것이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초래하고 있는 지속적인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들이 가능한 빨리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2개국의 32개의 제조시설과 직원 16,000명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2025년 대기질 규정 위반 및 기록 유지 문제 등으로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에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든그로브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남쪽으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인구는 17만 2천 명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오렌지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해서 관철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또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인데 네, 그래도 대피령이 일부 해제됐다 하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계속해서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들의 베이스 캠프가 발표됐습니다. 피파는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선수단이 대회 기간 머물 팀 베이스 캠프 도시와 훈련장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란. 네, 이란이 월드컵 훈련 캠프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긴다고 발표된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에 차려질 예정이었던 이란의 베이스 캠프는 멕시코 국경 도시 티우아나로 바뀌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지조에 속한 이란은 세 경기 모두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글우드와 시애틀 등 미국에서 치르는데 중동지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보안 문제 등으로 베이스캠프 이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자국 내 숙박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파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대표팀을 원하지 않은 것네요. 저는 이란이 반대로 이란이 저는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회 기간 멕시코에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함께 A조에서 겨룰 공동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튀니지, 우루과이에 이란을 더한 7개국이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개최국 중 하나인 캐나다, 그리고 파나마 이렇게 두 나라만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되고 나머지 39개국은 미국에서 머물며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총 3개국 16개 개최 도시 외에도 25개 지역의 팀 베이스 캠프가 들어서는데 피파에 따르면 베이스 캠프 선정 작업은 2024년에 시작됐으며 당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들의 훈련장 후보지 리스트가 제공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보완됐고 지난해 12월 열린 본선 조 추첨 후 당시 본선 진출을 확정한 42개국이 대회 조별리그를 치를 지역을 고려해서 60개 이상의 후보지 중에서 선택지를 골라 피파에 제출됐습니다. 피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 걸쳐 조성된 48개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은 참가국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파 월드컵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각 팀이 선정한 세계적 수준의 훈련시설은 선수, 코치, 스태프들이 조별리그 기간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제2의 고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네. 정말 기다려지네요. 월드컵. 네,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나요? 네, 2주도 안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피파 월드컵 이제 네 그 개최하고 바로 그날 또 경기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는 또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BTS와 캐대현의 골든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제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배드버니, 브루노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송 오브 더 썸머, 그 다음에 베스트 남성 케이팝 아티스트까지 총 3관왕에 올랐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1년 11월에도 히트곡 버터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군 공백기를 거쳐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BTS는 2개월 만에 미국 대형음악 시상식에서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는데 이에 리더 RM은 아미가 한 번 더 만들어냈다며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번 더 이 소중한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3년을 함께한 전 세계의 아미에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를 언제나처럼 전한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멤버 지민은 콘서트 투어에 참여해 주시고 모든 도시에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어로 말한 뒤 늘 응원과 사랑을 주는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한국어로도 소감을 전하며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사이도 신인상,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 총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멤버 소피아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인 규모로 선보일 수 있게 영감을 준 방탄소년단에게 오늘 밤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또 다른 멤버 윤채는 멤버들과 이 순간을 함께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서 자부심을 위해 우리들의 문화를 계속 표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드는 올해의 노래,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팝송을 차지했고 K-POP 데몬 헌터스가 베스트 사운드 트랙에 선정되면서 이 영화는 총 4개의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극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를 부른 한국계 가수 이재와 레이아미가 또 시상식에 참석해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 헌트릭스로 노래한 또 다른 가수 오드리 누나는 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혼문을 닫았다. 팬들과 K-POP 데모 헌터스 팀에게 감사하다 하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베스트 여성 K-POP 아티스트는 걸그룹 트와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BTS 캐대언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며 국제뉴스 전에 BTS의 버터 그리고 캐대언의 골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네, 5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의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는데 기뢰부서를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서 공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도 폭스뉴스에 이란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다 적발돼 이란 공격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가 미군 전투기를 겨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을 격침시켰고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적대행위 중단 선언, 향후 60일간 핵협상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초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종전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 양국은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순조롭다면서도 합의 불발일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양국이 협상과 관련해 극도로 예민한 상황임을 감안한 듯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 이번 공격을 방어적 타격이었다고 설명했고 아울러 다른 두 소식통도 이번 타격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취약한 양국의 휴전 상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6주간 휴전 발효 후 몇 차례 충돌했지만 이번 공격은 이란 대표단이 종전을 위한 회담을 위해 카타르에 도착한 시점에 발생했다며 이번 공격은 깨지기 쉬운 잠재적 합의안을 뒤덮을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란전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수시를 통해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도를 조금만 더 높일 경우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잠재적 핵무기 역량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국제기구 감독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대안에도 열려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는데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는 달리 농축 우라늄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농축 우라늄의 폐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으로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지가 중대 쟁점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타결을 위해 이란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면서 향후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핵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른 가운데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대이란 제재 완화

를 둘러싼 이견 속에 합의 타결로의 진전이 둔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주목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경 쓰라고 했다면서 이란 전쟁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랑 이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네, 우방국이죠. 네, 그 이란이 핵물질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네, 폐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러시아로 주면은 러시아가 다시 줄 수도 있겠죠. 이란에. 네, 이런 아니 낄끼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대통령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네 웃기네요. 하여튼 야 이란 농축우라늄의 대미 반출 요구를 사실상 내려놓으면서 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상승할 수도 있지만 미국 내의 반발 기류는 여전히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통한 종전 합의에 전력하면서 이란 핵 저지라는 중대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 일단 종전부터 하고 핵 협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도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 미국이 이란 농축 우라늄 확보마저 내려놓으면 우라늄 농축 중단과 중단 기간 등을 둘러싼 여타 쟁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없이 종전을 추진한다는 내부 반발을 감안한 듯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관계 정상화를 내건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란은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서 이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 협상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의 실행과 향후 이어질 본 협상을 보장하는 신뢰의 제스처로서 특정 금액의 동결자금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이란 대미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고 첫 12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식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날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이번 카타르 방문과 관련 일부 외신은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을 보증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이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협상을 망치려는 세력의 시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타스림 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완전히 틀린 발언은 아니다라며 카타르에서 해제를 논의 중인 자산은 원래 이란의 소유이므로 합의 보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해서 이란 관경 성향 매체 파르스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동결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협상 개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 존재했던 마지막 심각한 이견은 동결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며 이는 카타르의 제안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결자금 해제에서 발을 빼려 했으나 합의된 자금이 입금돼야 합의될 수 있다고 이란이 완강히 버텼다며 카타르에서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JCPOA가 성사된 뒤 2016년 1월 미국은 17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비행기에 실어서 이란에 전달한 적이 있는데 양국은 이 돈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인도되지 못한 미군 군장비의 구매 대금과 그간의 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 합의를 이행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실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고 당시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은 핵 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서 석방된 미국인 수감자들의 몸값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겠네요. 나라 뉴스 언론 지금까지 언론에서 전한 소식만 봤을 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던 소식만 들었을 때는 이란이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이라 그다음에 그런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좀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120억 달러 동결 자금까지 요구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또 막 네, 다급한 상황은 또 아닌지 않은가 또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이란 소식을 끝으로 5월 26일 김문의 뉴스톡 이번 순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안나의 엄브렐라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니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저희 또 화요일은 원래 화요일은 이제 김 기자, 네, 저희 김승규 기자의 문화 탐방 순서가 예정돼 있었지만 네. 어제가 휴일인 관계로 오늘 최진민 감독님 모셔서 제이든 감독의 네, 그 뭐였죠? DMB 온웨어 죄송합니다. DMB 온웨어 네, 순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제이든 감독님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피터팬 컴플렉스의 Don't Let Me Down 들으시겠습니다.

네, 피터팬 컴플렉스의 Don't Let Me Down 들으셨습니다. 저희 오늘 제이든 감독님 모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오시는 길에 좀 정체가 심해서 좀 늦어진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노래 한곡더 듣고 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곡 신해철의 그대에게 잠시 듣고 네, 제이든 감독님 오시는 대로 바로 제가 닥달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

0: 네, 저희 최진민 감독님, 비에든 감독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1: 오늘은 고귀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메모리알 데이입니다.
0: 아니, 어제 안 했어요?
1: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 평범한 일상을 더욱 뜻깊게 만들죠. 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하자.
0: 네.
1: 그래서 살짝 늦는 이벤트를 한 그 기억에 남은 제이든의 온에어 DMB 지금 시작합니다.
0: 메모리얼 데이 어제 아니었나요?
1: 아, 약간 연장선이죠. 오늘까지 약간.
0: 오늘은 네. 그냥 화요일인데.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 주 내 생일이었지만 네. 이번 주까지 놀 거기 때문에 오늘도 내 생일이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아,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1: 아, 제가 좀 저번 주에 네. 또 사고가 났어요.
0: 무슨 사고
1: 나다 보니까 아이고. 교통사고가.
0: 아,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좀 약간 많이 아파서.
0: 아, 네.
1: 사실 오늘 그 병원 약속도 이제 뒤로 미루고
0: 네.
1: 예. 오늘 또 저희 방송이 또 화요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자꾸 이제 같이 한번 미루는 느낌으로 아, 예. 미루는 스페셜 네. 메모리얼 데이 온에어 DMB.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하시는 네. 맨날 하는 그 넌센스 퀴즈 한번 해보시죠.
1: 아, 좋습니다. 오늘은 또 메모리얼 데이를 또 통해서 네. 또 이제 빠르게 네. 예. 여러분 늦어 죄송하고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이런 인사는 빠르게 하고.
0: 네네. 네, 시간이 없어서.
1: 좋습니다. 네. 자, 도서관에서 음식을 한 입에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 어.
1: 왜 그러죠?
0: 왜요?
1: 반입 금지라서 음식.
0: 아, 반입은 안 되고 한 입만.
1: 네,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1: 자동차에서 제일 시원한 부분이 뭘까요?
0: 글쎄요.
1: 아, 가운데. 네, 차 가운데. 차 가운데.
0: 아, 차 가운데.
1: 네. 오징어가 대추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0: 아, 대추 왜 못 받죠?
1: 아, 연체동물이라.
0: 아, 정말 네. 어이가 없네요.
1: 그렇죠, 좋습니다.
0: 화요일 아침부터 이런 거 듣고 있어요.
1: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메모리얼 데이니까요.
0: 네.
1: 신라면은 있는데 고구려면, 백제면이 없죠.
0: 네.
1: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러죠?
0: 왜요?
1: 당면이 나타나서. 당나라.
0: 아, 당나라. 네. 역사적인.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허성빈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예고하는 네. 그런 또 멘트가 아닌가.
0: 아.
1: 마지막으로도
0: 네.
1: 깔끔하게
0: 네.
1: 소고기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0: 소고기 없는 나라.
1: 너무 슬프다. 소고기 무국.
0: 소고기 무국. 네.
1: 노래 좋았습니다. 그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으셨었고요.
0: 네.
1: 예, 역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다 싶을 정도로
0: 네.
1: 아주 시원하게 또 네. 질러주셨어요. 윤도현님이.
0: 네네.
1: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0: 일단 넌센스 퀴즈는 네, 네. 정말 매주 정말 듣고 나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1: 소고기 무국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전매추남의 소고기 무국.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럼 하는 데가 있나요? 소고기 무국?
0: 소고기 무국을 네. 하는 데는 없지 않나요?
1: 그러니까,
0: 너무 워낙 가정식이라서
1: 이런 게 좀 네. 네, 이런 게 좀 많이 땡기는 하루입니다.
0: 아, 네. 또 비도 오고 이러니까
1: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1: 아, 한 주 동안 또 네. 바쁘게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0: 아, 네.
1: DC에서 땡볕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0: 아.
1: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박은 거죠.
0: 아.
1: 네. 빨간불에 서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세게 박았어요.
0: 아, 그 네. 앞에 전방 주시 안 하고.
1: 그분이.
0: 네, 그분이. 네,
1: 네. 그래가지고 뭐. 좀 귀찮은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0: 네.
1: 그 MBTI.
0: 네.
1: J인 사람들은.
0: 네.
1: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귀찮은 일들이 애드가 되면
0: 네.
1: 굉장히 귀찮습니다.
0: 아, 귀찮은 일이 애드가 되면 네. 귀찮죠.
1: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0: 네,
1: 같은 MBTI이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런 느낌 좋고요.
0: 네.
1: 제가 그 뭐 깔끔하게 한번 바로 다음 코너로 진행 한번 해볼까요?
0: 네, 하시던지요.
1: 또 사고가 나다 보니까
0: 네네.
1: 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0: 되더라고요. 네.
1: 네. 그 DMB 또 지역 운전자들이라면 듣자마자 이제 뭐 공감할 수밖에 없는
0: 아,
1: 그런 이야기들
0: 네.
1: 사고 메릴랜드 벨트웨이의 악명 높은 칼치기부터
0: 네.
1: 버지니아 외곽의 가로등 없는 밤길까지 예, 청취자들의 혈압을 짜릿하게 올려줄
0: 네.
1: 운전대만 잡으면 등골 오싹한
0: 네.
1: 도로 위 공포 및 빌런들 탑10
0: 네.
1: 준비했습니다.
0: 네.
1: 빠밤
0: 12
1: 네.
0: 워셔액 테러 알고 보니 셀프 테러. 앞 유리가 살짝 흐려서 워셔액을 칙 뿌렸는데 아차 선루프를 열어둔 걸 깜빡한 거죠.
1: 경험 있나 봐요.
0: 아 저는
1: 없어요.
0: 네, 없습니다.
1: 아, 네,
0: 창문 틈새와 선루프 사이로 향긋한 파란색 워셔액 미스트가
1: 네.
0: 내 얼굴과 가죽 시트로 촉촉하게 내려오는 대참사.
1: 아, 이 자동차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안에. 야야야 그거 발 털고 와. 야야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아니면 깔끔하게 네. 네, 그런 친구들은 또 아주 기분 좀 멋있게 네, 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래도 자동차는 네. 아무래도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너무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스트레스 우리는,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네,
1: 또 손님님 차에 타면
0: 네. 네,
1: 선루프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타는데
1: 네, 9입니다. 네. 내비게이션의 배신
0: 네.
1: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무한 루프 복잡한 교차로나 고가도로를 밑을 지나는데 GPS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0: 네.
1: 화면 속 화살표는 갑자기 강 가운데를 네. 헤엄치고 있고 기계음은 기계에게 잠시 후 우회전 직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내기 걸릴 때 차는 이미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등은 축축해집니다. 아 이거 약간 그 DC에서
0: 네.
1: 그 터널 지날 때가 있어요. 그
0: 아, 약간 아, 네네네.
1: 다리 밑에
0: 네네네.
1: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GPS 안 돼요.
0: 아 맞아요.
1: 거기 안에 있는 엑시시 또 있어요.
0: 아 맞아 맞아.
1: 그걸로 빠질 때
0: 그 엑시시 네. 나갔다가 네. 또 다른 엑시스로
1: 맞아
0: 또 이어지게 돼요. 맞아 네. 맞아.
1: 그러면은 조금 네. 아, 좀 당황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0: 그리고 495 네. 사우스랑 네. 395 여기 갈려지는 데 있잖아요.
1: 아, 거기도 헷갈릴 수 있어요.
0: 네, 거기도 네. 되게 막 이게 많아가지고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 네. 어, 맞네.
1: 그런 느낌.
0: 네.
1: 저도 이제 DC에 들어가면
0: 네.
1: 살짝 어깨를 올려서 좀 더 이제 집중하게 되는 어. 운전을.
0: 네. 네.
1: 안 그러면은 또 원웨이가 있으면 빠지기 힘들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맞습니다.
0: 8위 골목길 1대1 대치. 누가 후진할 것인가?
1: 빠밤.
0: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통로. 코너를 딱 돌았는데 마주오는 번쩍이는 외제차. 외제차. 서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적이 흐릅니다. 내 뒤로도 차가 붙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가 터집니다. 내가 후진하다가 긁으면 내 인생이 긁히는 것 같은 압박감.
1: 아, 저희는 그런 요런 거는 많이는 없는데
0: 네.
1: 가끔 가다가 모르는 네. 친구 집 이렇게 주소를 받았을 때
0: 네.
1: 모르는 길을 많이 가게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뭐 살짝 있을 때도 있어요.
0: 어.
1: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앞에 차 뭐 근데 뭐 그냥 뭐 비켜주죠 아무래도.
0: 그죠. 네, 아, 그리고 여기 되게 2차선 네. 기본 왕복 2차선은 다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1차선 네. 별로 많이 없는 비락은 없는 것 같은데.
1: 네. 네. 근데 이제 뭐 상대방이
0: 네.
1: 좀 뭔가 피곤한 스타일이다.
0: 네.
1: 이러면은 뭐 좀 피곤했죠.
0: 네. 네.
1: 자 그리고 7위입니다.
0: 마밤.
1: 저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0: 아 그래요?
1: 네. 네. 자 7위.
0: 알겠습니까?
1: 7위. 7위는요. 네. 방향 지시등은 옵션인가요?
0: 네.
1: 스텔스 칼치기 빌런.
0: 어.
1: 고속도로부터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깜빡이 한번 안 켜고 내 차 코앞으로 쓱 대가리부터 밀어넣는 무법자.
0: 네.
1: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순간 입으로 입에서 거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0: 네.
1: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0: 아니, 브레이키라고.
1: 브레이키.
0: 아, 너무, 네, 친숙한. 네.
1: 브레이키?
0: 발음, 브레이키. 네. 네. 아, 요거 칼치기.
1: 네, 앞으로 네. 싹 들어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0: 아.
1: 심리적으로 네. 좀.
0: 새치기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내 페이스가 유도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차를
0: 페이스.
1: 해야 되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1: 이런 게 말을... 조금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깜빡이 안 키는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확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네.
1: 뭐 보통 그 후니님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입으로 뭐를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0: 저요? 어떨 것 같으세요?
1: 할 것 같아요.
0: 할 것 같아요?
1: 쉐끼 쉐끼.
0: 쉐끼.
1: 브레이키.
0: 네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네. 네, 뭐 좀.
1: 저도 저는 약간 저는
0: 네. 네.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
1: 저는 이게 달라요. 약간 저는 약간 관용을 하려고 합니다. 포용. 저 친구가 손가락이 부러졌구나. 그래서 깜빡이를 못 넣구나. 이런 느낌으로 관용적이게.
0: 아, 네. 네.
1: 포용하는.
0: 포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포용 잘하시고요.
1: 네네네.
0: 네. 6위.
1: 네.
0: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 직전 라스트민트 차선 변경. 현금 지불 라인과 이지패스죠. 네, 하이패스가 아니고 이지패스 라인이 갈라지는 운명의 갈림길. 다 와서야 나 저기로 가야 하는데 하고 시속 80km로 네, 시속 80km면 한 50마일 되나요?
1: 이미 50, 네.
0: 네, 50마일로 달리던 차들이 급정거하며 엉킵니다. 잘못 진입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것 같은 아찔한 순간.
1: 네. 그거 뒤에 이미 뭐 빵 막 하고 있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0: 아 그리고 막 급정 가는 사람들은 네.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요.
1: 톨게이트가 어떤 곳은 캐시를 받고 네. 어떤 곳은 이제 카드를 받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어떤 캐시 곳은 데가 있어요, 요즘?
1: 그 267 그쪽은 아~ 네, 캐시를 받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네.
1: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캐시 없는 애들은 네. 저는 그거 봤어요. 캐시 없는 거는 동전을 던졌을 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거기서 네. 다시 주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0: 아, 그래 뭐 떨어지면 주워야죠, 뭐.
1: 근데 좀 생각보다 저도 한 번 좀 그런 적이 있는데 네. 동전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0: 아, 밑에? 네. 오, 그래요?
1: 되게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해지는데.
0: 꿀팁, 꿀팁. 네. 네,
1: 그렇습니다. 꿀팁. 자, 5위는요. 초보 시절에 초록불 바뀌자마자 들리는 0.1초 빵.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발을 브레이크로 엑셀로 옮기기도 전인 0.1초 만에 뒤차에서 빵! 고막을 찢는 경적을 울릴 때 초보 운전자는 멘탈이 바스라져 갑자기 시동을 꺼뜨리거나 엉뚱한 와이퍼를 켜게 됩니다. 이거 귀엽네.
0: 아니 시동은 왜 꺼지? 시동은 왜 꺼지?
1: 이게 이제 당황한 거죠.
0: 당황해서. 네.
1: 좀 그런 그 살짝 이제 뭐 빨간 불 때 딴 생각하거나 네. 핸드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0: 아 핸드폰 맞아. 네. 핸드폰에서 이게 되게 많아요.
1: 릴스보다.
0: 네.
1: 사실 뭐 0.1초 그거 또 근데 또 0.1초가 또 이해는 가는 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 이 차가 이제 걱정을 해요. 내가 이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안 들어갈 수 있을지.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다고 봅니다.
0: 끼어들게 하는. 네. 네. 그런 와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빵, 네. 빵 하시나요? 종종?
1: 너무 안 가면. 한 2초 정도 있으면은 이제 걔는 진짜 안 보는 거거든.
0: 아, 네.
1: 릴스 쪽 약간 너무.
0: 메시지 보는
1: 네, 심각하게 보고 있는 애거든.
0: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4위. 신호 대기 중 옆차 운전자의 이유 없는 시선.
1: 오.
0: 신호등 걸려서 멍하니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오른쪽 뺨이 따갑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옆차 운전자가 창문까지 내리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차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나한테 반했나? 온갖 상상이 다 들며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뻘쭘한 공포. 네.
1: 뭐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끔은 뭐 주유구가 열렸어요.
0: 아, 네네네.
1: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고.
0: 네. 네.
1: 아니면 뭐 정말 예뻐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유튜브 찍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0: 근데 왜 쳐다보고?
1: 그러니까
0: 이런 적 있으세요?
1: 프랭크 없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없어요.
1: 네. 우리는 좀 아쉽네, 슬프네요. 또르륵. 자, 3위입니다. 주차장 명단에. 아, 예뻐서 쳐다보는 게 이제.
0: 아, 예뻐서.
1: 우리는 안 예뻐서.
0: 아,
1: 네네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주차장 명당의 배신입니다.
0: 네. 네.
1: 꽉 찬 마트나 몰 주차장을 뺑뺑 돌다가 드디어 기적처럼 텅 빈 주차장 공간을 발견합니다. 유레카를 외치면서 엑사이를 밟아서 진입하려는 순간 깊숙이 숨어있던 조그만 차라든지 오토바이 한 대가 쓱 모습을 드러낼 때 희망 고문이 선사하는 기쁜 분노의 소름.
0: 아, 요거 진짜 많아요, 저는.
1: 맞아요.
0: 네,
1: 맞아. 아, 드디어 저기 있다. 절로 가야겠다고 갔는데 네. 약간 피앗.
0: 맞아.
1: 피아시라든지 짧은 차.
0: 네.
1: 네. 네. 저 차가 저렇게 짧았나?
0: 맞아. 아 그리고 또 낮아가지고 네. 또 멀리서도 안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이거.
1: 네. 네. 그것도 아... 그렇고 이제 몰 같은데 이제 여기다 대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쓱 암체처럼 된 사람도 있어요.
0: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근데 불문율이 네. 있죠. 네. 먼저 깜빡이를 켜는 사람이 네. 먼저 이제 우선권이 있는.
1: 그렇긴 한데. 네. 가끔 가다가 빌런들이 있어요.
0: 아 맞아.
1: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네. 경찰을 실제로 불렀어요.
0: 학교?
1: 네, 학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0: 아 네네.
1: 대학교에서.
0: 네.
1: 대학교 또 주차장 치열하거든요.
0: 네.
1: 이 차가 나와서 얘 한 바퀴 막 돌다가 발견한 거야.
0: 네.
1: 깜빡이까지 해가지고 따라갔어.
0: 네.
1: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너 Are you leaving 해가지고 네. 이제.
0: 네.
1: 그래서 길이 되고 있는데 네. 반대편에서 얌체처럼 싹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0: 그럼 경찰 부르면 경찰 해줘요? 뭐.
1: 경찰은 오긴 왔어요.
0: 잘잘못을.
1: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어쨌든 둘 다 성질이 있는 네. 그런 친구가 아닐까.
0: 아 본인 얘기는 아니고.
1: 저는 아니고. 아, 네. 네. 저는 그 정도로 좀 귀찮게.
0: 네. 네
1: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2위
0: 야간 우천 운전.
1: 네.
0: 밤에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면 도로는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가로등 빛과 앞차 브레이크 등이 물기 가득한 아스팔트에 반사되면서 차선이 아예 증발해버립니다. 앞차 미등만 보며 앞차가 갈 길을 잘 가고 있겠지. 믿고 가는 강제 도원결의 운전. 네. 맞아요. 이것도 심각하죠.
1: 네. 야간 좀 얼마 전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0: 최근에 맞아. 막 계속 왔잖아요.
1: 가끔 저도 좀 불빛이 살짝 약하면 잘 안 네. 볼 때가 있어요.
0: 맞아 맞아. 근데 네. 그거는 약간 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네. 페인트랑 이런 거가
1: 긁힐 뻔했다. 네. 네네네.
0: 눈 뭐 괜찮으시잖아요.
1: 아 좋습니다. 네. 눈 너무 좋아요. 네. 렌즈를 끼거든요.
0: 아 렌즈 끼세요?
1: 네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자 1위입니다. 네. 엑시트를 놓쳐서 강제 고속도로 투어. 아. 옆 동네 환영합니다라고 가로치고 썼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나가야 할 출구를 지나쳐버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출구까지 10마일 동안 탈출구가 없을 때 내비게이션 시간은 순식간에 30분이 늘어나고 졸지에 통행료까지 내면서 다른 도시 마크할 때 마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고독함과 현실 공. 저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그 폴처치에서 이제 나갈 때 있잖아요.
0: 495번으로 아,
1: 그 66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나가야 되는데 네. 가끔 딴 생각해가지고 거의 지나치게 되면 바로 공항까지 그냥 직항됩니다. 왜냐면 거기 돌아가려면 공항에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한 바퀴 돌은 적이 많아요. 밤에.
0: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 저기
0: DCA?
1: 아니요.
0: 덜레스?
1: 아니요. 저기 IAD. IAD까지.
0: 폴스처치랑 IAD까지.
1: 네, 메일랜드 살 때 폴스처치에서 아, 네. 이제 가야 되는데 네. 빠져서 495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빠져가지고 네.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공항 한번 돌은 적이
0: 있어요. 아, 495가 아니고 네. 네네네.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타이슨에서 네. 거기 덜레스 가는
1: 글로 나가는
0: 네. 나가는 길. 아, 네.
1: 거기를 못 빠져가지고
0: 아.
1: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아. 한 20, 30분 가야 돼요.
0: 맞아 맞아. 이상한, 거기 엑시트 없어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적도 많고 네. 아무튼 뭐
0: 거기 특히 네. 익스프레스 타면은 진짜 네. 나갈 데가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끝까지 가야 돼.
1: 진짜.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종종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조심하시길 바랐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10가지
1: 알아봤어요.
0: 네, 알아봤고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시겠습니다. 문어의 꿈, 아니 은혜 문어의 꿈 듣고 오실게요.

0: 네,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들으셨습니다.
1: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그 훈이님이랑 그 네. 노래 느낌이 네. 굉장히 그 익살스럽고 네.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요.
0: 아니,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1: 네, 네. 좀 재밌는 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0: 아, 예, 아니에요.
1: 문어의 꿈. 네. 문어의 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꾸시나요?
0: 진행까지 하려고 하시나요?
1: 궁금해서.
0: 네. 네. 아, 네네. 문어의 꿈. 네. 좋습니다. 이게 동요잖아요, 사실.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요즘 또 세련된 동요.
1: 안 듣잖아요. 안 들으셨죠.
0: 동요요?
1: 네. 동요, 그, 문어의 꿈.
0: 문어의 꿈, 아, 문어의 꿈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1: 그러니까.
0: 네. 들어봤죠. 네. 저희 예전에 그, 네. 요거 동요 코너에서 요거 따로 하기도 했었어요.
1: 동요 코너가 있었어요?
0: 그, 문화탐방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동요 특집으로.
1: 와.
0: 네. 옛날 그렇구나. 동요랑 요즘 동요 차이.
1: 아, 어떻던가요?
0: 요즘 동요는 굉장히 트렌디하다. 아. 네. 옛날 동요는 한 이런 게 많아요.
1: 한이 많아. 네. 옛날에 동요는 아, 또 그 생각해 보니까 동요를 쓴 사람이 또 어른이겠구나 생각.
0: 그렇죠. 애들이 쓴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 동요는 좀 약간 개성
1: 함축해 가지고 네. 본인의 메시지를 애들한테.
0: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슬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교훈 이런 건데
1: 좋은 것 같아요.
0: 요즘 동요는 트렌드. 그다음에 네. 이제 개성.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메시지.
1: 야. 네.
0: 그런 걸로 물은 마이크 밖에서 좀 드셔주시고
1: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여기 물이 맛있어요.
0: 아, 네.
1: K라디오는 물이 맛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고민 상담소 준비했거든요.
0: 네. 네,
1: 또 우리 고민을 많은 나날들이에요 요즘에. 네. 혜리 씨 고민 요즘 뭐가 있죠?
0: 저는 이거 네. 맨날 고민 물으신 고민 따로 없어요. 저는
1: 없으면 네. 뭐 좋은 거라서.
0: 네. 네 그
1: 체크업했습니다.
0: 아, 네. 네
1: 교통사고가 나오면은 네. 바로 체크업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체크업 한번 한 느낌으로.
0: 최 감독님은 뭐 네. 고민 있으세요?
1: 요즘 고민은 또 이제 어떤 일을 또 재밌는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
0: 네. 건설적인 고민.
1: 그런 거 좋아요.
0: 네.
1: ENTJ라
0: 네.
1: 건설적인 고민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첫 번째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진지해요. 저는 차에 먼지 앉는 꼴을 못 봐서 주말마다 큰맘 먹고 손세차를 하거든요. 왁스칠까지 번쩍번쩍하게 해놓으면 신기하게 딱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귀신같이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 분명히 맑음인 거 확인했고요. 땀 흘렸는데 말이죠. 오늘도 기상청에 접속고 눈물 흘리며 출근했습니다. 제가 세차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날씨 앱을 삭제해야 할까요? 제가 들었는데 노르웨이 앱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이. 노르웨이 기상청이.
0: 노르웨이요?
1: 네,
0: 그쵸? NOAA 아니고?
1: NOA?
0: NOA.
1: NOA가 노르웨이예요?
0: 노르웨이 아니고.
1: 그 NOA는 뭘까요?
0: 내셔널.
1: 네. 노르웨이가 그쪽이 그 날씨에 되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0: 아. 네, 저도 근데 미국 거기서 미국 날씨까지.
1: 그 걔네들이 그분들의 그 테크놀로지가 네. 굉장히 뭐 발전됐다고 하더라고요.
0: 되게 이제 날씨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네.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컴퓨터가 좋은 거를 쓰나 네. 보나 보네요.
1: 그래픽 카드가 좋은가 보네요.
0: 네,
1: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차를
0: 끊으셔야죠. 뭐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 아니면은 그 자기 주차장에다가 네. 텐트를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
0: 뭐를?
1: 텐트.
0: 텐트. 네. 천막 같은 거.
1: 네, 천막 같은 네. 거. 네. 그러면 뭐.
0: 아 근데 뭐 네. 운전할 때는 또 비를 맞으니까.
1: 아, 네. 맞춰야죠. 또 기분 좋게.
0: 그죠. 그러면 그냥 네. 세차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 2주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0: 네.
1: 일주에 한 번, 근데 일주일 힘들 텐데.
0: 그러니까.
1: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OCD? 이런 느낌?
0: 아, 네. 강박증.
1: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0: 깨끗해야 한다.
1: 그 무한도전에서도 노홍철 집 한번 탐방했는데.
0: 네.
1: TV 위에 먼지 하나 없었잖아요.
0: 네.
1: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0: 깔끔하게.
1: 네. 본인이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난 너무 깔끔하지 않으면 나 못 버텨.
0: 그러니까
1: 이거 대본도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놔야 되고
0: 네.
1: 그런 강박이 있어. 사람들한테 욕을 하나요? 아니면 참고 내가 하는
0: 스타일? 저요?
1: 네.
0: 저거 없는데 그런 거를 상황 가정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1: 네.
0: 저는 뭐 요구하겠죠?
1: 네. 좀 좀 똑바로 좀 놔달라.
0: 네, 뭐 거기 똑바로 좀 들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즐겁게 운동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다 같이 고깃집에 가면 제가 손이 빠르고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집게랑 가위를 잡게 돼요. 처음엔 기분 좋게 구웠는데 다들 받아 먹기만 하고 아무도 바통 터치를 안 해줍니다. 정작 저는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회식 때 집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스킬 좀 전수해 주세요.
1: 아, 이게 그 제가 그 고기를 잘 못 굽는 편인데
0: 네.
1: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안하다 보니까 구울 때가 있었어요.
0: 아,
1: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임패, 혼났거든요.
0: 임패. 네, 네. 임패.
1: 고기 잘 굽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딴 거를 하는 게
0: 네. 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참고로 일단 고기를 아, 기침을 또
1: 네. 네네.
0: 고기를 구워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 굽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은 네. 화장실을 가세요.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1: 맞아요 이거? 네. 이거 맞는 거예요?
0: 그러면 아니, 누군가는 네. 굳게 돼 있거든요.
1: 아, 그 순간을 네. 모멘트를 네. 좀 약간 웨이브를 한 다음에
0: 네. 네,
1: 본인은 이제 딴 거를 하면 또 되니까
0: 네. 네. 전화를 하러 나가시든지
1: 젓가락을 가지니 놓는다거나 뭐 이게
0: 젓가락은 이미 놓여져 있죠. 네. 고기가 나올 때니까

0: 그 고기 구워주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구워요, 사실.
1: 아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안 구워주는 데도 있으니까. 아 맞아. 요 맞아. 얘기는 네 안 구워주는 데 얘기 같은데. 어, 네
0: 맞아.
1: 네. 어제 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게 정말 고기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굽는다. 나만 굽게 된다.
0: 눈치가 좀 있는 편이래 또 이분이. 네. 손도 빠르고. 네. 그래서
1: 굽지 마세요 그러면. 네, 네.
0: 그런 걸로. 아, 알겠습니다. 정말
1: 고민 해결 네. 별거 없네요.
0: 어,
1: 네.
0: 그치, 그럼요. 네. 자, 저는 그러면 집에서 일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 내내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할 때만 위에 깔끔한 셔츠 한 장 걸치고 밑에는 수면 바지 차림이죠.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너무 출해서 현타가 오는데 막상 나가려고 옷장을 열면 뭘 입어야 할지 조합이 안 돼요. 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뭐 많이 그러지죠. 네. 네. 약간 밑에는 바지는 이제 반바지 입거나
1: 트레이닝 입고 네. 위에만 맞아요. 어 그러면은 네. 옷을 새로 사시든지. 요 이런 게 고민 해결 아닐까.
0: 어 네. 옷을 또 사라고 네. 네, 합니다. 네. 네. 옷을 살 때 좋은 팁이 있을까요? 꿀팁? 저는 그런 그 마네킹의 옛날에는 입혀놓은 대로 그대로 했는데 네. 또 이제 또 얼굴 쿨톤, 웜톤 이런 것도 맞아, 있고 맞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마네킹은 또 모델 몸이 아닙니까? 보통 보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꿀팁이 있을까요?
1: 저는 딱히 그냥 사는 편이라.
0: 그냥 나이 스타일이 딱 이제 네,
1: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바로 저는 네. 그걸 보기 때문에. 쿨톤이세요? 웜톤이세요? 피부색.
0: 저는 어 글쎄요. 뭘 저는 좀 약간 쿨톤 느낌으로.
1: 아, 그래요? 네, 웜톤 같은데?
0: 네, 그럼 그런 걸로.
1: 아, 알겠습니다. 웜톤이신 걸로.
0: 그럴게요.
1: 네. 네. 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저 멀리서 동호회 회원 한 분이 걸어 오시더라고요. 아주 안 친한 건 아닌데, 단둘이 얘기해 본 적 없는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칠 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시리얼 코너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미국 살면 하이 하고 쿨하게 인사해야 멋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뚝딱거리는 사람은 마트 갈 때도 긴장해야 하나요?
0: 이게 인사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딱 그 적정 거리.
1: 네.
0: 근데 그걸 놓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게 되는.
1: 그러면은 거리를 자기가 만들면 주평어 가든지 하면 되지 않나?
0: 아 이렇게 그 걸음 거리로.
1: 네. 아니 아는 사람이다. 빠르게 걸어가서 인사를 할 거면은 빠르게 걸어가서 인사를 하든지.
0: 이게 그걸 그게 정석인데 네. 놓쳤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는 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그 적정 거리를 또 하기를 바랍니다. 뭐
1: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0: 고민이랬잖아. 고민해 해결해줘야죠.
1: 네.
0: 자 새해나 매달 초만 되면 이번에는 꼭 영어 공부 매일 하기, 영상 편집 기초 독학하기, 주 3회 운동 가기 등등 스케줄러를 빡빡히 채웁니다. 하지만 딱 4일 지나면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유튜브 쇼츠만 넘기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까지 해내는 끈기가 부족합니다. 저 같은 의지박약 청취자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려. 따끔한 한마디 잘할 것 같아요, 훈이님. 따끔한 한마디요.
1: 유튜브 쇼츠만 보고 계신다. 인스타 릴스도 한번 보시는.
0: 아니 근데 네. 그 유튜브 그 인스타 릴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1: 아, 그러면 유튜브로.
0: 유튜브로
1: 가시죠.
0: 가는데 네. 거기서 거긴 것 같긴 해요.
1: 아 그러면 틱톡으로. 아,
0: 틱톡으로.
1: 네. 틱톡으로 가지고.
0: 네. 아 틱톡. 또 좀 사실 다른 느낌이긴 해.
1: 맞아요. 네. 그래도 비슷하다. 그러면 네. 스냅챗 가지고.
0: 스냅챗도 그런 게 있나요?
1: 네. 오, 주변 사람들.
0: 저 몰랐어요. 네. 주변 사람들.
1: 그건 많아요. 네. 근데 의지박약.
0: 스케줄러를 빡빡하게 채운다 보다는 네. 네. 이제 그 침대와 한 몸이 되는 스케줄을 늘려라. 이런 느낌이네요. 유튜브 넘기고.
1: 네네. 네. 아니 뭐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근데 뭐 이거 무조건. 그리고 이게 그 영어 뭐 공부하기 그다음에 네. 뭐 배우기 이런 거를 끝까지 이거를 다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을 가지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일단은 뭐 맛만 볼까 하면서 네. 하루하루 계획을 좀 하시면은
0: 저는 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1: 팁이 있다고요?
0: 팁.
1: 아, 팁이 있다고. 네, 네, 네.
0: 저는 옛날에 그 싸이월드 시절에 네네. 친구들 다 보라고 네. 나의 목표를 썼어요. 그 전날에. 다음 날의 목표. 네네. 나는 뭐, 수영을 뭐, 얼만큼 할 거고, 할 거다. 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뭐, 100m를 목표로 했을 때, 100m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나가서 하게는 되는 게 있어요. 창피하니까. 그런 느낌.

0: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준비, 다음 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1: 네.
0: 셀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자기 목표를 이제 인증하는
1: 네.
0: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어떤 목표가 돼 있죠?
0: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식단을 하고, 그리고 세네 번 정도 이제 운동하는 30분 이상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1: 그런 거는 이제 사진
0: 예. 네.
1: 찍어서 인증 올리면
0: 맞아요.
1: 되겠네요.
0: 그게 샌로그라고
1: 네.
0: 아시죠?
1: 네네네.
0: 네,
1: 요즘 또
0: 거기서 이제,
1: 유행하는.
0: 예, 네, 그래서
1: 네.
0: 이제 한 시간마다 하는 거가 아니라,
1: 네.
0: 내가 오늘
1: 네.
0: 했다라는 걸 보면은, 예, 그 인증을 하는 건데,
1: 네.
0: 여러 명이서 해서 거기서 이제 지키질 못했다, 목표를.
1: 네.
0: 그러면, 첫 번째는 옐로 카드를 받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그 그룹에서 강퇴가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1: 아.
0: 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해요.
1: 무시무시하네요.
0: 왜냐면 서로가 보기 때문에
1: 네.
0: 안할 수가 없어요. 잊고 있을 때 올라옵니다. 한
1: 아.
0: 12시 되게 한 시간 전부터 막 올라와요, 인증이.
1: 네.
0: 따라라라라락 올라와요. 그러면은,
1: 아.
0: 아, 맞네. 해야 되네.
1: 네.
0: 하고서 어쩔 수 없이
1: 네.
0: 하게 되는 그런 의지를 좀 주게 돼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1: 네.
0: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1: 아,
0: 예, 그렇습니다.
1: 좋네요. 네.
0: 네.
1: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말씀
0: 네.
1: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
0: 벌써
1: 저희
0: 이제
1: 또,
0: 51분이 됐죠.
1: 저희 또 그리고
0: 네.
1: 마치는 순서 또 하나 있죠.
0: 네.
1: 전매,
0: 전매추남.
1: 추남.
0: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있나 봐요, 그래도.
1: 아, 뭐 하시는 거다
0: 네.
1: 하시고.
0: 어.
1: 네. 오늘 또 근황 토크가 짧아서.
0: 아,
1: 네. 그
0: 맞습니다.
1: 대가로. 네.
0: 네, 대가로.
1: 전매 추남.
0: 추남. 예. 네. 저는 저번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1: 네.
0: 아, 못했던 게,
1: 네.
0: 예, 좀, 어느 정도 약간 오늘의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 소고기 무국.
0: 그 소고기 무국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1: 네.
0: 어딘지 찾아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집에서 해 드셔도 되고, 솔직히 소고기 무국 그렇게
0: 아,
1: 어렵진
0: 근데,
1: 않아서.
0: 또 오늘은 또 나가서 먹는 날이에요.
1: 왜요?
0: 그래요, 그냥.
1: 그냥 그렇다.
0: 그냥 그렇다.
1: 네.
0: 예, 그리고,
1: 네.
0: 저는 이제 두 번째 추천은
1: 네.
0: 뜨끈하고 진한 순두부찌개.
1: 네.
0: 약간 계란 딱 풀어가지고,
1: 좋다.
0: 예,
1: 네.
0: 그리고
1: 딱
0: 나서,
1: 좋다.
0: 그리고 거기 이제 빛 땡땡 이제 순두부 가면은
1: 네.
0: 쭈꾸미 볶음이 있어요.
1: 네.
0: 그 혼자서 못 먹어요. 양이 커가지고.
1: 아.
0: 쭈꾸미에다가 우동사리 딱 넣어가지고
1: 네.
0: 먹으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1: 순두부에
0: 네,
1: 조금
0: 매콤하게 땀좀 흘리시고요. 예.
1: 네, 좋네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이제 얼마 전에 오픈했죠. 근데 바삭하고 고소한
1: 네.
0: BHC 치킨의 시원한 탄산.
1: 탄산. 네.
0: 예. 네,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치킨 한번 뜯어주시면 치킨은 언제나 옳다.
1: 아.
0: 그런 느낌이
1: 이게 날씨나 뭐
0: 있어가지고.
1: 날이나 관계없이
0: 네.
1: 그냥 하루하루 그냥 드시고 싶으신 거 그냥 나오셔서
0: 아니에요. 저는 모든 청취자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1: 네.
0: 말씀을 드린 거죠. 통계적으로. 네.
1: 통계적으로 치킨은 그렇죠. 항상 오르니까
0: 그렇죠.
1: 누구나가 원하는.
0: 오늘 좀 삐딱한데?
1: 아, 아니.
0: GD 삐딱하게 들을까요?
1: 아니.
0: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고요.
1: 네.
0: 오늘 뭐 저기 훈이와 함께하는 라디오가 마지막인가요? 아닌가요?
1: 네.
0: 아닌 걸로.
1: 네네.
0: 네, 좋습니다. 삐딱한, 그, 오늘 청취자분이
1: 네.
0: 또 생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쨍하고 햇뜰 날 틀어달라고 했어요.
1: 네.
0: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게.
1: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0: 네.
1: 네.
0: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누구, 쨍하고 햇뜰 날 누구?
0: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그냥 젊은 친구 틀어주세요.
1: 혹시 이분 나이대가 좀
0: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1: 젊은 때라, 네. 젊은이라는
0: 네.
1: 말을 잘 안 쓰거든요.
0: 이분에게
1: 네.
0: 생일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1: 아, 네. 남자분이세요, 여성분?
0: 여자분.
1: 여자분이세요.
0: 네.
1: 아, 여자분이
0: 이응이 두 개 들어가는
1: 네.
0: 네, 이름에.
1: 이응님.
0: 이응님.
1: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0: 네.
1: 토요일 날 생일이시라고. 네.
0: 맞습니다.
1: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생일 하루만큼은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생일이 또 끝나니까.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내년 생일을 또 기대해 보시고
0: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1: 네.
0: 똑부러 지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생일
0: 저는 생일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1: 네.
0: 아 이번 한 1년
1: 네.
0: 너무 뭐 바쁘고 뭐 고생했으면 오늘은 좀 재밌게 신나게
1: 네.
0: 한번 놀아보자.
1: 아, 또 토요일이니까
0: 아,
1: 좋을 것 같네요.
0: 신나게 놀아보자.
1: 주말이니까.
0: 저번 주에 저희가 또 이제 그 바베큐를 하고
1: 네.
0: 또 재밌게 또 놀았거든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준비해서
1: 네.
0: 케이크 하고 뭐 이런 것들.
1: 아 생일 축하를 네. 해주셨구나.
0: 아, 딴 분, 이분
1: 아, 다른 분. 아, 네.
0: 5월 달에 생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5월은 어, 가족의 날.
1: 가정의 날.
0: 가정의 날. 네네. 가족, 가정.
1: 가정. 네,
0: 가정. 네. 네. 그렇게 가정하시고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알겠고요. 네. 어, 그러면은 네. 저희가 네. 어, 송대관에 그러면 네. 해뜰 날.
0: 아, 좋습니다.
1: 네, 잠시 듣고. 네. 그 다음에.
0: 송대관이 그 젊은 아이돌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젊은 아이돌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1: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또 고인이 되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그러고 네. 잠시 듣고 그 다음에 막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또 비가 아, 오고 좋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Singing in the Rain 들으시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감독님, 어, 오늘 또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0: 감사합니다. 네,
1: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5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저도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굿모닝 워싱턴 1부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비가 오는데 다행히도 오후에는 좀 그친다고 하니까 네,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워싱턴 비전교회 선교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삶의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여러 삶의 경험들을 하시면서요, 그때마다 성경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함께 모신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미국 여기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또 신학교육에 열중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지금은 워싱턴 헤리티지 대학교 그곳에서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우리 목회연구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셨던 귀한 목사님 우리 조남홍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워싱턴 헤리티지 대학교의 총장님으로도 계시는 조남홍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목사님. 목사님을 조금 더 청취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고향은 충청도고요. 충청도 부여서 시골에서 자랐고,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신학교를 하고 목회하다가 또 학교 선생 됐어요.
1: 학교 선생 맞으셨어요?
2: 네, 학교 선생도 이대 부중고, 그다 도농중학교, 군목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을 올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캐나다로 왔다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내려와서 네. 워싱턴에서 뭐 제가 지금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사나 이쪽에 산 게 한국에서 산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 네, 되셨군요. 네.
2: 지금 저는 세 딸.
1: 세 딸?
2: 예, 딸을 좋아합니다.
1: 네, 네.
2: 세 딸 다 출가를 한 놈이 하고 나머지 두는 아직.
1: 아, 그래요? 아직, 네. 네. 사모님도 저 미인이신데 우리 사모님은
2: 네. 우리 집사람은 저희 중매를 만났는데 네. 제주도의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고 할아버지 때 네. 믿기 시작을 해서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교를 다녀서 뭐 진짜 이게 내 목이라고 할 만한 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정도고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지금 53년째 잘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많은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서도. 그런데 신학교를 간 곳은 어떻게 해서 신학을 또 가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 그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이 기울어져서 점점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 믿은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1: 네.
2: 그래서 어머니가 한 20리, 30리 길 걸어가서 그 충청도에 뭐 청포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외정주 할머니하고 계속 다녔어요.
1: 네.
2: 외정주 할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녔다고 그러는데
0: 네.
2: 그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저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갔기 때문에 이게 아예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뭐 급격한 변화 무슨 네. 체험 그게 아니라
1: 네.
2: 그냥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을 했고
1: 네.
2: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어려움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때는 이제 그 상업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게 취직해서 가정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1: 네.
2: 교회 그때 그 어머니도 그렇지만 어려우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정도로만 사는 게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도 생기고요.
1: 네.
2: 그런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청년들에게 도전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도 하고 청소년회장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고등학생이지만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넌 아무래도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집안도 그렇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학을 보내야 된다, 신학을 가야 된다. 근데 그때 생각이 다 그렇잖아. 신학 가면은 가난하고 연결되니까.
1: 네. 그랬죠. 그때는 네. 목사님들 가장 고생하실 때.
2: 그런데 자의반 타의반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깊이 고민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직을 하고 일반 사회에 나가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이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네.
2: 그런데 그런 나에게 자의식을 주기 시작한 것이 근데 그때 뭐 다 친구들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런데 나만 혼자 남아있는데 아니다 여기라도 가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0: 네.
2: 근데 그게 제 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0: 네.
2: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깨닫게 됐죠.
1: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나 정말 목회자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또 전도사님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이 목사님에게 또 어떤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2: 그 전도사님이 그 나는 돈도 없고 서포트 받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가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디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게 지금도 계속 내려 있고 신학교 시험 치고 내려왔는데 그때 뭐 시취하고 그러잖아요 노예에서
1: 네.
2: 노예도 그냥 뭐 교리 요리 문답 12 신종가 그거 외가지고 가가지고 시취해가지고 신학 갔다가 내려왔는데 막 다 목사님 없이 다 사람들이 신방 왔어요.
0: 네.
2: 그러면서 이사야서 읽어주면서 뭐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지킬 것이면 너는 내 것이라 내 네. 손에 새겼다 했는데 거기 약간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그런 인물인가?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고서 정신없이 이제 뭐 신학교 생활 했죠.
1: 네.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왠지 목사님이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아 정말 바르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친구들도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 언제 어르신들이 또 추천을 하시기도 하는데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싶고요.
2: 그때
0: 네.
2: 친구들은 교회는 다녔어요. 월 22일을 네.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아침 저녁으로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중고등학교 그쪽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목사라고 놀렸죠. 왜냐하면
0: 네.
2: 나는 그때도 좀 삐뚤어진 친구들은 늦게 남거나 이렇게 먼 길을 가면은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가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0: 네.
2: 이렇게 좀 그 나쁜 짓을 그렇게 나쁜 짓은 뭐
0: 청소년들
2: 비행
0: 쪽 그래서
2: 근데 나를 붙들어준 거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0: 네.
2: 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자고 그 어머니가 이끌어줘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따돌림 좀 많이 당했죠.
0: 네.
2: 근데 나중에 신학교 네. 간다니까 친구들이 역시 그런
1: 너는 갈 곳이야.
2: 갈 곳이야.
1: 그리고 목사님,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확신을 이렇게 받게 됐다는데, 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신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 그, 이제 너무너무 내가 그 시골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네. 그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일일이 다 그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과목들이 나오는데, 과목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냥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1, 2학년 때는 뭐 굉장히 어학을 막 강시켜가지고 시험 보고 막 그래야 돼. 안 되면 떨어지고 막. 근데 이제 개론에 들어가고 뭐 조금 이제 어려운 곳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를 느끼게 되고 아 이것이 소명인가 보다. 그리고 길을 그 길이 조금 이렇게 순탄하게 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3학년쯤 되니까는 가야잖아요. 네. 처음에 갈 때는 아, 나는 졸업하고 목사는 안 해. 나는 그냥 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뭐 학교로도 많이 가고 선생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네. 거기 나고 너는 신학을 했는데 그거래? 이런 자책감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네.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가 되려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거다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오고 그런 계기 가운데 이제 군대 문제가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전군신자와 운동 이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인데 군종장교를 뽑았어요. 세유가 막 시험을 치고 그래서 그런 결심이 여기서 학교가 하고 내가 가면 이거는 나는 이게 가라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다. 네. 그 길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네. 다행히 되어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갈 길이 없구나. 이건 이게 부르심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리라.
1: 그런데 네. 목사님 목사님 관해서 더 좀 알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도 연세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을 공부하셨다면
2: 그러니까 일생을 보면 내가 신학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늘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면석이 하다 말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는데 어느 곳인가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5,000원하고 쌀 5마리인가 주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났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까지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리라. 그게 그래서 아, 목사님 조금 더 다른 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교육전수 하나 이제 전라남도 광주 네. 그 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로 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멀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들 너무 멀지 않니? 가까이서 있으면 좋은데 제가 9대 종손의 장남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 갔다는 게 좀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네. 그러자 아이고 난 그냥 공부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울 와서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동아중고등학교인데 그때 당시엔 도농중학교였어요. 성경 교사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러 그 조그만 교회도 같이 해야 된대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걸 성경과 더불어 학교가 네 반씩 있는데 그 한 과목을 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영육간에 체육을 가르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몸이 약하고 국어를 생각하니까 모르고 수학은 더 모르고 사회생활 이걸 하다가 자리가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옛날에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문교부 무슨 지정학교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 반 모아서 세게 가르치니 있거든요. 당연히 그 반에 1학년서부터 7반까지 있었는데 7반이 그랬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 I'm a boy, 뭐, you're a girl,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2: 그거를 1학년서부터 1학년부터 1반, 2반, 3반, 4반 하게 되면 다 외워버려요, 책을. 근데 애들이 굉장히 우리 신학교에서 게임도 하고 그 레크레이션 운동 잘하잖아요. 재밌게 그렇게 했는데 남녀공학 했는데 2학년 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3학년 4학까지 했는데 그때 뭐 사대부건이 이화 여건이 뭐 이런 데 애들을 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일에도 날 부르신지 모르겠다 해서
1: 그래서 연세대학,
2: 그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대 세 개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내가 기독교이니까 그럼 멀리라도 연세대학을 가자.
1: 그러셨구나. 나는 또 목회에서 네, 도망가고
2: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갔는데
0: 네.
1: 내가 잘못 생각했네.
2: 예, 자격증을 그래서 네. 거기를 다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는 군종으로도 섬기신 거죠? 군종 목회.
2: 네, 군목이었습니다.
0: 네. 네. 진로를 또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2: 군로?
0: 네.
2: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거기는 조건이 네. 안수를 받아야 가요. 근데 네.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0: 네. 네.
2: 다 됐는데 한 과목이 떨어졌어요. 그 한 과목이 뭐냐면 신약 같은데 그것도 60점이면 합격인데 네. 59점인가 그렇게.
0: 아, 네.
1: 공부 잘하신 분도 떨어지시구나.
2: 그런데 그 시험은요. 네. 대학원을 나오면 면제가 많이 돼요. 그때는 내가 대학원을 안 했기 때문에.
1: 네.
2: 근데 그 이듬해 그 이제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경기노회 그때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1: 네.
2: 경기노회 멤버였고 그래서 경기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을 때 하여간 절절히 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해주면서 캐톨릭 신부들이 서품받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십자가에다 관에 들어가는 이유가 네.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간 그 시절에는 그런 말씀들이 스펀지처럼 싹싹 이렇게 나에게 맥힌 것이 이게 나중에 그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0: 네.
2: 우리 어머니도 생각도 들어가고
0: 네. 그러셨군요.
2: 뭐 그때에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0: 그렇게 이제 목회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감동적인 순간 또 잊지 못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 중 가장 기뻤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들을 생각나시는 것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한국에서 목회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목회의 경험이 없고 그때 캐나다로 유학 비자를 다 받아놓고 비행기표까지 샀는데 잡혔어요.
0: 네.
2: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게 중고등부를 도우고 있었는데 교회 지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을 하게 돼서 장로님들이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가고 교회를 지켜달라 그래서 나는 아직 그런 인물이 아니고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가족들 다 지켜줄 테니까 그냥 1년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0: 네.
2: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게 희생하느냐. 그냥 난 잡혀내고 가겠다. 그런 경험. 그런데 어차피 붙잡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계속 막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내 의학 비용을 대면서 그 신탁을 딱 해놓고 통장을 주고 도장은 자기가 가지고 목사님 마음대로 공부할 때 얘기 쓰시라고. 그 장로님들 세 분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나는 미국 와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죠. 교회가 분열되고 뭐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1: 오, 그래요?
2: 그게 이제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고 그 가운데 기억나는 몇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 의지하고 이제 살았던 그 이상숙 집사님이라든지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몇 분 보고 싶은 분들 있다. 천국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난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난 그 환자였는데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는 박관옥 집사님 같은 분 그분들은 예배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예배 중단하고 이머전시 부를 정도 그래도 끝까지 제 믿음을 놓지 않는 이런 분들
1: 그러니까 교회를 찾고
2: 그러니까 네,
1: 그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차도 있고 가까이 교회 있어도 쉽게 가지 않는데 옛날에는
2: 네, 네.
1: 자기 생명 걸고 예수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드려야 된다고 찾았던 분들이 계셨어요.
2: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또 약간 뭐 그 이제 그 아주 젊을 때죠. 이게 그 한국에는 저 신년 때 꼭 대신방 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신년 초 때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 그 다 안주기도 했어요.
1: 네, 맞아요.
2: 안주기도 하잖아요. 다 축복기도 하고 네. 싫은 사람 가시고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안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그 예배를 해마다 꼭 했는데 미국에서는 못 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1: 저도 그거 하면 막 새벽에 끝났거든. 장로님께 다 연설
2: 이민교회가 다르니까
1: 네, 여기 와가지고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2: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대신방 중에 교인들이 병이 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수할 때 병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배운 신학 사상이나 또 내가 나온 그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거나 조장하거나 아니면 왔는데 거기서 막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1: 성장이 임재하심을
2: 네. 네. 그래서 아, 신학은 지식으로 남고 보충이 되지만 이런 귀중한 목회 경험들, 그 삶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일어나고 오는데 내 스스로가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추억들이 있고요. 다 그런 줄 알다가 미국 와서 아주 그냥
1: 그러니까 우리
2: 망가졌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나라를 복음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그때 한 60년, 70년대는 우리가 성경에 봤던 성령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임할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랬던
1: 우리가
2: 것 같아요.
1: 그것을 추구해서 보다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역사하셨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 네, 그런데 네. 그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그 선배들 얘기니까 네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성경들을 배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어디로 역사할지 모르는데 네 스스로 네 지식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막지 마라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교파 뭐 교리 그보다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0: 이렇게 이제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있으신데 어떻게 이 고난과 갈등들을 이겨내셨습니까?
2: 이렇게 미국 와서 교회가 막 그 어려움 생기고 깨지고 막 이렇게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그땐 아주 나쁜 목사가 됐었습니다, 제가.
0: 네.
2: 근데,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0: 얼마나 힘드셨어요?
2: 아니잖아요, 그거는.
0: 네.
2: 그럴 때,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이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이제 그냥 성경 보고 책 읽고 그래. 그 순간은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가요. 그 책 읽거나 성경 읽고 막 공부원에 들어가가지, 공부원에.
1: 그래요. 그래서 총장님을 하시군요. 우리는 그 힘들면 책이 안 읽어지는데.
2: 안 읽어져요.
0: 보통 그렇죠.
2: 근데 왜 그 일이 생기니까 왜 이 일이 생긴 것인가, 이게.
1: 네.
2: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셔서 이 길 가게 하셨는데 이게 탄탄한 길만 왜 안 주시는가? 모세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가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기 시작했죠.
0: 네.
2: 그게 이제 그래서 디민논문이 된 거고.
1: 네.
2: 그다음에 이쪽에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로 가서 공부한 것도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0: 네.
2: 내가 정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또 길이 이어지고.
1: 네네.
2: 그래서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0: 네.
1: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흔들리고 어려울 때 신앙 위기에서 책을 붙들고 또 책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목사님?
2: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겠지.
1: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주실 것이다.
2: 네, 그거는 놓지 않고 이 어려움이 지나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나 하는 게. 그러다가 감명 깊은 책 하나 읽은 거 있어요.
0: 네.
2: 유대인 랍비가 쓴 이름이 하시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가. 그게 한 다섯 가지 종류로다가 그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거든요.
1: 네네.
2: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주기 위해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분 자신이 자라나지 않고 조류병에 걸린, 전옥병 걸린 아들,
1: 네네.
2: 그 얘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1: 네.
2: 그게 키우면서 쓴 책이잖아요.
1: 네.
2: 죽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극복하고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내가 그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게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1: 근데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창조적으로 해라.
2: 창조적.
1: 네. 네.
0: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절망과 고난과 또 억울함에 특히 처했을 때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2: 원망하게 되죠.
0: 좌절하게 되고 계속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게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붙들고 정말 창조적인 미래를 꿈꾸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시련을 겪었을 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이제 네.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된 게,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아까 죽고 싶은 생각이 났었다고 하니까 지금이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 상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고 스스로 슬퍼지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0: 그렇군요. 저도 이제 어떤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좀 생각을 덜 하려고 하고 그냥 아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절망이 또 가슴 아팠던 것들이 그냥 희망으로 바뀌면서 또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똑같은 상황과 현실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맞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0: 네.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2: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개정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0: 네.
2: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좀 쌓였던 것들이
0: 네.
2: 오늘 나를 이렇게 쌓였던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나 또 가르침을 받은 거나 그런 것들이 예,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양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 좋아합니다.
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 딴 근심 있으랴.
0: 딴 근심 있으랴. 네, 이 찬양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2: 네네.
0: 네,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만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이는 바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모태신앙으로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공부하다가 또 깨달은 분도 있고, 또 여럿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목사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까 목사님 어려운 계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선 침묵하고 계실까? 좀 관섭도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욥이 그 원망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리 돌아봐도 없고 저리 돌아봐도 없고 앞과 뒤를 다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침묵을 느꼈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대처하세요? 네?
4: 아까 얘기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 이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이리저리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제 스스로 나온 스스로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막 다 집어치고 싶은 생각이 왜 난들 없었겠어요?
3: 네.
4: 그렇지만 그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 모든 바탕이 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얘기들이고.
3: 저는 목사님 그 이번에 깜짝 놀란 소식을 제가 한번 접한 게, 목사님 이제 그렇게 좀 적지 않는 이제 나이 연세가 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PhD를 획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도 하면서, 야, 정말 배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선배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너무나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그 논문의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목사님. The Face of God in the Psalm 27. 시편의 27편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신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침묵 가운데서 목사님은 침묵이 없다, 그것을 이것에 조금 더 표현되지 않았을까?
4: 네, 잘 목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그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구하겠습니다,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런 게 나와요.
3: 네네.
4: 근데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게 이제 언약의 시편적인 표현이다. 신의 산 언약에.
3: 네네.
4: 언약 신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게 나와요. 뭐 어거스틴, 루터, 특별히 루터는 예, 하나님이 그때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너를. 아니면 어떤 해석은 네가 침묵한다고 그러지 나는 침묵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라는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마틴 부부는 이제 신의 일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감추시나 할 때 감추고 있지 않다. 하나님 네, 난 지금 네.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예, 어떤 때는 그걸 징계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3: 네.
4: 이런 게 작은 시편 중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공부를 한건 상황에 의해서 다 공부를 한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나이가 이렇게 나이 80에 B2가 공부했다고 그러면 야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는 내가 신학교 D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위해서도 내가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디그리 가지고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카데믹 디그리를 하나 더 얻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 계기가 어머니가 두 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머리 수술 영어로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애니얼리즘 해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 쓰러지셔가지고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5: 예.
4: 미국 시스템과 캐나다 시스템이 좋아서 회복해서 갈 때 원래 다 산소호흡기까지 뛰었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우리 찬송 중에.
5: 네.
4: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 후에 3년을 더 사셨는데 어머니가 가면은 다른 인사 다 잊어버리고 그 얘기를 해요. 얼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5: 네.
4: 그래서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고맙다. 얼굴 봐줘서 뭐 이제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게 남은 게 항상 얼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만 나를 목사로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가면은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교회 생철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내 세상에서 네 얼굴

0: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심심치 않아서 옛날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죽겠는데 끝나고 났는데, 한번 이쪽에서, 리버티에서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PhD 프로그램에 엑스포지션, 바이블 엑스포지션인데. 그래서 한 과목을 해봤어요. 따라갈 만해. 그래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시편 자문전도 요 부분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내준 한 10가지의 성경의 난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거. 그걸 주석하는 일이거든요. 톰페퍼로. 근데 제일 짧은 곳을 택해서 공부를 나온 게 시편 27편인데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아주 학문적으로 이론도 많고 주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맡아서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왜 거기다 그 말을 썼을까? 시편이니까 시적인 건가? 이미지인가? 아니면 메타포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1: 예.
0: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이 돼버렸습니다.
1: 그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어떤 부분이 참 의미가 신학교에 있는 것 같은 우리 평신도나 청취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0: 모르죠.
1: 도대체 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0: 이제 이렇게 고대 근동이나 저 우가리트나 뭐 바빌론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을 가지 다 추적을 해야 돼요. 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까? 네. 또 오경에도 그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시편에 다섯 권인데 시편에 다섯 권 가운데도 첫 번째 권에서도 그러니까 등장하고
1: 청취자들은 신학적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0: 못 듣죠.
1: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거 쓰실 때 하나님의 얼굴 시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겁니까?
0: 그러니까
1: 어떤 축복이 있나요?
0: 보통 생각 그건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치는 하나님
1: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은혜인데 이 시편에 나타난 어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0: 근데 그 시편의 그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네.
0: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제의적 방법, 그 왕의 예식 가운데 하나다. 뭐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하나로만 보는 거거든요, 원래.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그런데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얼굴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아담부터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날 좀 씨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거든요. 대면. 그 대면하고 얼굴하고 최초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좀 어려운 얘기가 자꾸 되고
1: 많습니다.
0: 그게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칩니다. 일단 하나님의
1: 시간 현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삶이 누가 그랬죠? 삶은 태어날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일생 동안 과정 지나가면서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신념이 됐든 이상이 됐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 경우에는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참고 나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생산적이 되고 인도하신 길을 믿었기 때문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시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얼굴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동기를 또

0: 교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조남웅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민하면서 좌절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청취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2: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4: 703-539-8377, 703-865-7308.
9: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0: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3일 혹은 1-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1: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화학물질 탱크 폭발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민 5만 명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당국은 위험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지만 추가 냉각 전까지는 완전한 안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와 함께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아시아 석유 시장이 사실상 바닥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도 한두 달 안에 비슷한 공급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원유 공급 확대 없이는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확산 속도가 방역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무장반군 충돌과 주민 불신까지 겹치면서 환자 격리와 감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군이 미국 본토에서 열린 미군 주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여단급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대만군은 미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하이마스 실사격과 신속 배치 훈련 등에 참여하며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항공기 조종까지 수행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업계가 차세대 운항 시스템으로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스타트업 멀린랩스는 시험비행에서 AI가 이륙부터 착륙까지 항공기를 실제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민단속 강화 흐름 속에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환경 변화로 진짜와 가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이민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선박의 기뢰부설 시도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지만 양측이 핵협상과 휴전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인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25일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지역에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에서 이란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다 적발돼 이란 공격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에 미군 전투기를 겨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을 격침시켰고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위치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적대 행위 중단 선언, 향후 60일간 핵협상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MOU 초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은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순조롭다면서도 합의 불발의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이 협상과 관련해서 극도로 예민한 상황임을 감안한 듯 미 고위 당국자는 폭스뉴스의 이번 공격을 방어적 타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두 소식통은 이번 타격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취약한 양국의 휴전 상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6주간 휴전 발효 후에 몇 차례 충돌했지만 이번 공격은 이란 대표단이 종전을 위한 회담을 위해서 카타르에 도착한 시점에 발생했다며 이번 공격은 깨지기 쉬운 잠재적 합의안을 뒤엎을 위협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핵심 참모인 캐비넷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24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300캐리를 간다. 그래서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처럼 더 아래쪽에 있는 섬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면 지구상의 모든 정유시설이 필요한 모든 원유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그리고 이란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지적에 경제에 전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서 무당층 성향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민주당원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 심리지수보다 소비자 신뢰지수를 주목해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모든 긍정적인 수치들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도 지난달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전장은 신무기의 실전 시험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분야 신기술이 무기 고도화를 가속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5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학 기숙사 피격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개암나무라는 뜻을 가진 오레시니크는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합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 등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러시아가 처음 공개했습니다.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데다가 최장 5,000km 사거리에 있는 목표물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3차례 발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장 상황에 따라 오레시니크를 포함한 신형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이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할 때 사용한 GBU-57 벙커버스터도 전장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무기입니다. GBU-57은 길이 20.5피트, 3만 파운드에 달하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벙커 파괴형 무기라는 뜻의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통칭합니다. 이 중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 버전으로 종전 모델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 60m 안팎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군 측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여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00km 밖 러시아의 후방 석유시설까지 타격하는 장거리 드론이 대표적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드론을 조정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드론도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은 중동 사태로 걸프국들이 이란의 드론 공격에 시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우크라이나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근 신무기 개발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로봇과 드론만으로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러시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음향 기반 드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맞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통해 빠르게 고도화하는 신무기 개발의 이면에는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양측의 사상자는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인공지능이 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항공업계가 이를 차세대 항공 운항 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멀린 랩스는 최근 소형 항공기 세스나 캐러밴을 활용해 AI 기반 조종 시스템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조종사가 조종관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륙하고 항로를 변경한 뒤 착륙까지 수행했습니다. 멀린 랩스의 AI 시스템 멀린 파일럿은 기존 자동 조종 장치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해 관제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하고 컴퓨터 음성으로 무선 응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조종사 매트 다이아몬드는 승인이라는 명령만 내렸고 항공기는 스스로 새로운 항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전 세계 항공업계가 심화하는 조종사 부족 문제와 항공교통관제 부담 증가 속에서 AI 기술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60만 명 이상의 신규 조종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잇따른 아찔한 근접사고와 대형 항공사고로 인해 노후화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 역시 AI 항공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영공 통제를 AI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제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랩스는 AI 기술이 조종석 내 인적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매슈 조지 멀린 랩스 최고 경영자는 항공사고의 약 80%는 여전히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를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용 항공기에는 이미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스탠퍼드 대에서 자율 시스템과 항공 안전을 연구하는 마이클 코첸더퍼 교수는 새로운 AI 기반 시스템은 기존 규칙 기반 자동화보다 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안전 향상 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뢰 확보와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종사 단체들은 AI가 조종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조종사 7만 9천여 명을 대표하는 조종사 노조협회의 제인스 앰브로시 회장은 기술 발전은 항공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조종사를 대신할 순 없다며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는 숙련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두 명의 조종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멀린 랩스 역시 완전 무인 여객기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CEO는 당장 무인 항공기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AI를 인간 조종사 옆에서 보조 역할로 활용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린 랩스는 현재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 획득을 목표로 수백 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미군이 해당 기술의 첫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멀린 랩스는 최근 미 공군과 1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군 수송기 C-130에 AI 조종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말미 AI 시스템은 약한 측풍 속에서도 활주로 접근과 착륙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시험 조종사 다이아몬드는 자동화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일단 기술이 완성되면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25일 피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교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이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다른 용납 가능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는 가운데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에 내놔야 한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도를 조금 더 높일 경우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잠재적 핵무기 역량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대안에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란을 압박해왔습니다.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는 달리 농축 우라늄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농축 우라늄의 폐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지가 중대쟁점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타결을 위해 이란에 양보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면서 향후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핵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른 가운데 이란의 핵 보유 금지와 대이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 속에 합의 타결로의 진전이 둔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이뤄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주목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신경 쓰라고 했다면서 이란 전쟁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농축 우라늄의 대미 반출 요구를 사실상 내려놓으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미국 내 반발 기류는 여전히 변수로 거론됩니다. 현재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통한 종전 합의에 대력하면서 이란 핵 저지라는 중대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일단 종전부터 하고 핵협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도 반발이 작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농축 우라늄 확보마저 내려놓으면 우라늄 농축 중단과 중단 기간 등을 둘러싼 여타 쟁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없이 종전을 추진한다는 내부 반발을 감안한 듯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내건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노동자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과 항공 운임 등이 잇따라 올라 대중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를 기록했지만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에 그쳐 2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KPMG 다이안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훼손해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 내일 재개방된다고 해도 물가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노동자도 고통이 큽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영국의 실질 임금은 평균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된 만큼 향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본격적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유로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번 중동발 에너지 공급난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 닥쳤던 인플레이션 쇼크에 이어 유로존 노동자들에게 제2의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컨설팅 업체인 펜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클라우드 비스테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유로존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정난이 심각한 프랑스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처가 부족해 이미 실질 임금이 심각하게 마이너스 상태일 것으로 봤습니다. 실질 임금 감소는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해 성장률 정체와 실업 문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유류세 감면 등의 소득 보전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 임금 감소의 피해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저축을 통한 완충 효과가 크고 일부 국가의 임금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가 있어 미국보다는 실질 임금 감소 충격이 전반적으로 덜할 전망이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캐닝엄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가 2022년 인플레이션 파동 때보다는 훨씬 덜할 수준이지만 유로존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수록 실질 임금의 회복 속도도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25일 주민 약 5만 명에게 내렸던 대피령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캘리포니아주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화학물질 탱크의 폭발 위험이 해소됐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렸던 대피령 중에 일부를 이날 해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글로브에 있는 영국계 항공기 부품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 있던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6천에서 7천 갤런을 담고 있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21일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탱크에 금이 가면서 일부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압력이 내려가고 24일 한때 화씨 100도를 넘었던 탱크 내부 온도가 화씨 93도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크레이그 쿠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 국장은 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탱크 주변 대기질 측정 장비에서 위험 수준 농도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MMA가 냄새를 맡기 쉬운 화학물질이라며 넓은 지역에 걸쳐 냄새를 알아차릴 정도라도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 당시는 탱크에 들어있던 MMA 중 일부가 안정된 고체로 굳어지면서 위험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며 다만 탱크 안에 든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 액체 온도가 주변 기온 수준인 화씨 60에서 70도 수준으로 더 냉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12개국의 32개 제조시설과 직원 1만 6천 명을 두고 있는 회사로 2025년 대기질 규정 위반 및 기록 유지 문제 등으로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에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든 글로브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인구는 17만 2천 명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3일 오렌지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해 관철시켰다고 25일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미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포근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습도가 높지 않아 활동하시기 무난하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 양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큰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 중 습도가 다소 높아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6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다소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무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말에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0: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제군사화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노출했으며 이는 배석했던 미국 당국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상황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 7명을 인용해 25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비난했으며 이때 시 주석이 보인 자세는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취재에 응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 회담을 열었을 때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가 정상회담에서 제기되자 미 정부 관계자들이 놀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이 점을 언급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연례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우선으로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중국의 군사활동과 대외적인 태도를 가장 큰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바리나스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서 옥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수감자 수십 명은 교도소 옥상에 모여 매트리스와 침구 등에 불을 지른 뒤 더 이상의 고문은 안 된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비무장 수감자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교도관들을 교도소장이 묵인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의 발포로 일부가 다쳤을 당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비정부기구인 베네수엘라 교도소 감시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시위 영상을 공유하면서 수감자들은 새로운 교도소장 부임 이후 교도소 측의 폭력적인 수색과 격리,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교도관의 발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을 꼭 직관하고 싶다며 한꺼번에 햄버거 100개를 산 아르헨티나 청년의 영상이 인터넷에 화제입니다. 25일 아르헨티나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청년은 키오스크를 통해 햄버거 100개를 주문합니다. 청년이 햄버거 100개를 받기 위해 지불한 돈은 125만 페소, 미화로 환산하면 $900, 한화로는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은 개막을 앞둔 2026 북중미 월드컵 직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추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일정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고객 가운데 행운을 잡은 고객 23명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청년은 포인트 적립으로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햄버거 100개를 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넉넉하게 나눠주더니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에게도 와서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햄버거는 행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과 조별리그 3경기를 치릅니다. 올해 38살인 메시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여 월드컵 2연패, 통산 4회 우승을 기대하는 아르헨티나 국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갖는 관심은 극별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가 오는 6월 16일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장, 연방 하원 대표 격인 대의원, 시의회 주요 직책 다수가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시장 선거입니다. 무려 10년 이상 재임해온 뮤리엘 바우저 현 시장이 이번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맥더피, 제일리스 루이스 조지, 빈센트 오렌지 등 다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경험과 치안 정책, 경제 개발, 연방 정부와의 관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격인 DC 대의원 자리 역시 장기 재임 중이던 엘리너 홈스 노턴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로버트 화이트 시의원, 브룩핀토 시의원, 킨리 졸레스네 등 여러 후보가 출마해 주거 문제, 예방 예산 확보, 교육 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역시 대규모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전체구 의석에서는 13년간 재임했던 아니타 본즈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예 오월레와 케빈 차보스, 프레드 힐 등 다양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경쟁합니다. 또한 1선거구에서는 브리에나 나우데와 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 정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르나 라지, 라시다 브라운, 제키 레에스 야네스 등 후보들이 지역 개발, 임대료 안정, 교통 개선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선거구와 6선거구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선거구에서는 제커리 파커 현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며 청소년 정책과 교육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6선거구에서는 찰스 앨런 현 의원이 교통 및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순위 선택 투표의 도입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순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1순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자 경쟁 구도에서 사표를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표 방식 또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며 6월 16일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편 투표는 해당 날짜까지 소인이 찍혀야 인정되며 6월 26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 전역에 설치된 55개 투표함을 통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DC 정치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시장과 주요 의회직 공석, 새로운 투표제도 도입, 그리고 다수의 신구 정치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업계 특유의 호황과 폭락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경제 매체 CNBC는 최근 몇 년간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이례적인 수익률이 미국과 한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업종 특유의 주기적 특성을 잇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각각 114%, 186% 급등했으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역시 1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세의 배경에는 메모리 산업이 과거의 주기적 특성을 떨쳐버렸다는 믿음이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경영진들은 AI로 메모리 산업의 호황과 폭락의 역사를 뒤엎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들의 시각은 신중합니다. 자산운용사 블루박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윌리엄 드 게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산업은 막대한 등락을 겪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끔찍한 산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사이클은 사라졌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결국 업황이 급격히 꺾이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운용사 JMP 내 존 컬리프 투자 부문장은 현재의 주가는 높은 마진과 업계의 철저한 공급 통제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간 쏠림 현상이 심해진 만큼 시장은 조정에 취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AI 수요가 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한다면 향후 3년간 생산량이 의미 있게 증가해 공급 제약이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모어 펀드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앤드루 라핑은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표범은 쉽게 자신의 무늬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주가 과열이 한국 증시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50%를 넘어섭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속에 미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해 이민자들을 협박하거나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계열 스페인어 매체 노티시아스 텔레문도는 26일 법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최소 31건의 가짜 아이스 요원 사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건 수준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체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84건의 아이스 요원 사칭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거주하는 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지난해 1월 20일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아이스를 외치며 집안으로 들이닥쳤고

0: 합니다. 폭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서 2024년 연평균 사건의 23%가 폭력을 동반했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38%까지 상승했습니다. 사건 유형도 단순 사기에서 강도, 폭행, 성폭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여성이 가짜 요원에게 납치돼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 이민자가 직장에서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법원 기록은 전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무장한 남성이 불법 멕시코인을 찾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 경광 등을 단 차량 운전자가 아이스 단속을 외치며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도 지난해 10월 내부 경고문에서 범죄자들이 아이스의 높아진 대중적 인지도와 언론 노출을 악용해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주거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저소득층 가정들의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거 바우처에 의존해 생활하는 주민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거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정부의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바우처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주거권 단체들은 실제로는 바우처 수혜자를 받지 않으려는 임대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러 집주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입주를 거절당했고 결국 주거차별 문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지 주거권 단체인 HOME, Housing Opportunities Made Equal은 최근 일부 사례들이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주택을 찾지 못해 결국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지원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선택권이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일부 바우처 수혜 가정은 월세 약 $1,800 가운데 $300 정도만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의료비와 생계비, 자녀 양육비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단체들은 여전히 소규모 임대인들이 바우처 수혜자를 거부할 수 있고 일부 대형 임대업체들 역시 편법적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홈은 바우처 제도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월세 일부 혹은 전부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방주택도시개발국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는 바우처 수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강화와 장애가 없는 62세 미만 수혜자에 대한 2년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정책우선센터는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70만 명이 주거지원을 잃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단체들은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한쪽 부모가 일을 포기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원 축소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해온 지역개발 블록 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저렴한 주택 건설과 노후 지역 재생, 저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되는 포괄 보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예산이 이념 중심 프로젝트에 사용됐다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과 연계된 사업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삭감안에는 저소득층 주택 구입 지원과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홈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 폐지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주거차별조사와 법적 대응을 지원해온 공정주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비영리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사라질 경우 주거차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실제 삭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예산안은 의회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삭감안이 의회의 초당적 반대로 일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거단체들과 주민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게 안정적인 집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 생계와 가족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0: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정례 건강검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건강 이상설에 휘말렸다고 2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취임일 기준 역대 최고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걸쳐 건강 관련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딕 체니 전 미 부통령 심장 주치를 지낸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백악관이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80세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나 다음 달에는 만 80세가 됩니다. 라이너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리 부종 증세에 우려를 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 부진을 진단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해 4월 시행된 직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이러한 질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이너 박사는 만약 4월 검진 이후 몇 주 사이 급격히 다리가 부었다면 이는 급성 부종 증세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우혈성 심부전 등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에서 포착된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악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아스피린 복용량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한 데다 멍자국이 왼손 손등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제프리 쿨먼 박사는 80세 노인들은 기억력과 추론 능력, 정보 처리 속도, 공간 시각화 능력 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지 집행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 전 국장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무 정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 대박장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암눈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0: 아, 메모리얼 대회 잘 보내셨나요?
1: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흔들어지게 잘 보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코에 네. 이 바베큐 많이 하신 분들은 코 이렇게 코 풀면 시꺼먼 거 많이 나올 거예요.
1: 아, 그 성훈 씨 그 묻어 있는 거 그거예요?
0: 이거는 연중무휴예요. 저는 항상 묻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화요일인 너무 신나요.
1: 화요일인데 월요일같이.
0: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그렇죠.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화요일인.
1: 그러니까
0: 너무 신납니다.
1: 왠지 하루를 번 것만 같은.
0: 그렇죠.
1: 네.
0: 이번 주는 한 주도 또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훈 씨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 매주 무시무시하게 겪던 월요병 그냥 쓱 지나갔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월요병이 네. 없죠.
1: 그러니까요.
0: 기분이가 또 굉장히 오늘은 좋아요.
1: 왜요? 연휴 때 뭐 맛있는 거 드신 게 아직까지 기분이 좋으신가요?
0: 그것도 물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 서부에서
1: 네.
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
1: 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죠.
0: 네, BTS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이게 상 어워드 이름이 뭐냐면
1: 네.
0: 아메리칸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네요.
0: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래미에서 못 받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아시아 저희 BTS 또 우리 이재를 포함한 우리 K-POP 데몬헌터스 팀들
1: 그렇죠.
0: 또 캐치아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BTS 수상이 두 번째잖아요.
0: 네, 이게 네. 대상인데요. 벌써 네. 두 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네.
1: 와, 대단한 업적입니다.
0: 네. 네. 뭐 잠시 후에 오늘 그 특집으로
1: 네.
0: 한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또 생활 꿀팁도 준비가 돼 있죠. 그것을 알려주마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0: 자,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인, 월요일인데 화요일인, 아, 특이한 오늘 화요일.
1: 오늘 좋은 날.
0: 네, 오늘 첫 곡은 그 영화배우 강동원 씨.
1: 네.
0: 그 우산남이죠. 우산 올린. 그 강동원 씨와 엄태구.
1: 네.
0: 엄태구가 누구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습니다만.
1: 아, 실력파 배우죠.
0: 실력파 배우죠. 네. 영태구 씨가 90년대 아이돌로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이게 개봉 전부터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 춤을 추시는군요.
0: 네, 그래서 노래를 준비해왔는데
1: 네.
0: 아주 이 유튜브를 올려서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였는데 뭐 댓글에 깜짝 놀랐어요. 몇천 개더라고요, 댓글이. 화제를 부르고 이거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팀인데요. 러비즈라는 노래를 직접 본인들이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1: 또 엄태호 씨가 랩도 한다고요?
0: 랩도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이 노래인데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팀이 불러주는 가상의 팀이죠. 네, 노래 러브 이즈입니다.

0: 아우 그냥 90년대 그 느낌이 아주 붓끝나는 그래서 아니,
1: 서태지 아이들
0: 맞아요.
1: 옷이나 그, 네. 머리 모양이나 이런 모든 거를 서태지 아이들을 좀
0: 그렇죠.
1: 네 모방을 했네요.
0: 대한민국 늘 말씀드리지만 K-팝의 정말 최정점, 예,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를 구가했던 1990년대를 또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때 추억 갖고 계신 분들 이 영화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화제고 한국 영화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1: 그럼요. 요즘에 어렵습니다. 한국 영화가.
0: 얼마 전에 또 단종 임금 때문에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1: 그러니까요. 역대 관객 수 2위.
0: 네. 네. 지금 또 이제 그 군체라는 또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부산역을 만들었던 그 연상호 감독의 또 이 뭐죠?
1: 부산행을 만들었던?
0: 네. 네. 이게 뭐죠?
1: 좀비.
0: 예. 네. 그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좀비 영화인데 네. 전지현 씨가 주연. 지금 4일 만에 또 100만을 넘으면서 지금 한국 영화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또 예, 또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와우, 다행이네요.
0: 한국 영화가 잘 돼야죠.
1: 네. 네.
0: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는 시간, 주간 베스트 사연인데요.
1: 네, 지난주 주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우리 집만의 레시피 함께 나눠봤었잖아요. 네. 이때 사연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었는데요.
0: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다들 뭐 우리 집 비법 꽁꽁 숨겨두셨다가 네. 저희한테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네.
0: 누가 장원이 됐는지 궁금하시다가도 어제 이제 고기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1: 아니 성훈 씨, 그래서 네. 네. 뭐 하나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레시피 중에
0: 그 땅콩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땅콩 라면을 넣어갖고. 쇼츠를 이제 찾았거든요.
1: 네네.
0: 그랬더니 갑자기 왜 쇼츠를 찾으면 밑에 막 라면 하면 무지하게 올라오죠.
1: 그렇죠.
0: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1: 결국은 못해 드셨군요.
0: 어묵라면 막 이런 거 끓여 먹다가.
1: 아 저는요. 땅콩버터 한 스푼 넣어봤습니다.
0: 어땠어요?
1: 근데요. 이게 매운맛이 약간 좀 감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땅콩 맛이 이렇게 특별히 많이 나지는 제가 한 스푼 딱 넣었는데 많이 나지는 않고 그 매운 맛이 좀 감해지더라. 그리고 국물 맛이 뭔가 좀 진한 느낌이 나더라.
0: 아, 이게 양이 네. 중요하구나.
1: 그래서 이게 좀 많이
0: 비율이.
1: 넣었어요. 예, 거기다가 제가 또 라면을 세 봉지를 끓였는데 그 중에서 한 스푼을 넣으니까 약간 좀 미미한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0: 하지만 왜 그랬어요? 레시피를 지켜야죠.
1: 근데 매운기가 확실히 좀 감해지더라.
0: 감해지더라. 네. 고소하던가요?
1: 그 매운기가 아무래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고소한 맛이 좀 거 같기도 했었고. 네.
0: 자 안에서도 성룡아 씨 안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맛있는지.
1: 아, 네 맛은 그닥 많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0: 그렇군요.
1: 매운 맛은 감해지고 국물은 좀 더 진해졌다. 네 여기.
0: 스프를 조금 덜 넣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매운 네. 거 싫어하시면.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요 땅콩 버터를 좀 집어넣고 조금 스윗하게 네. 만드셔서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1: 네.
0: 아무튼 지난 주 주간 베스트. 창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가난한 연극 배우 였는데 네. 일찍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키우시거든요.
3: 네.
2: 이런 가운데 이제 8살 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다고 해요.
3: 네.
2: 그러니까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약간 증상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3: 아, 그래요. 네. 병약했구나.
2: 병약했어요. 네,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거든요.
3: 아, 왜 자꾸 본인을 이렇게 동일시하세요?
2: 아닙니다. 네. 자꾸 코피가 나니까.
3: 네, 나중에 도서관 사서 하면서 자서전 쓰실 것 같아요.
2: 사서 되게 좋아해요. 제 도서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3: 자, 그래서 코피를 많이 흘렸는데.
2: 코피를 많이 흘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카사노바의 할머니가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따르면은 한 마녀에게 데려갔대요.
3: 마녀에게.
2: 네. 이 마녀가 연금술을 좀 하는 마녀였대요.
3: 네.
2: 그래가지고 마녀가 어떤 연고를 발라주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주문을 외워줬다고 하거든요.
3: 네.
2: 그 주문을 외우자마자 흐르던 코피가 딱 멈췄다고 합니다.
3: 아, 그래요? 예.
2: 그때 네. 카사노바가 뭘 느꼈냐면 네. 연금술 배우자.
3: 연금술에 심취하나요, 카사노바?
2: 그러니까 연금술이 예. 말 그대로 싸구려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기꾼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나는 그러면 편법적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난 출세해야지 하면서 출세의 길을 걷는데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네. 살아계실 때, 이제 카사노바를 약간 뭐라고 할까, 잘 키우고 싶었나 봐요.
3: 네, 네.
2: 그래가지고 파도바 대학이라는 굉장히 지금도 이탈리아 명문 대학이 있거든요.
3: 파도바 대학.
2: 파도바 네. 대학이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거기 출신이죠.
3: 아, 그래요? 거기 뭐 교수였나요?
2: 갈릴레오 갈릴레이, 에?
3: 교수였나요?
2: 아니, 그건 학생이요.
3: 학생, 교수로도 지금, 나중에 제주를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예.
2: 지금도 명문 대학인데요. 카사노바가 머리는 좋았나 봐요.
3: 네.
2: 그래서 그 파도바 대학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12살 때 입학을 합니다.
3: 12살에 대학을 입학할 수도 있었구나. 일단 있죠. 똑똑하면. 예.
2: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언어들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해요. 공부 천재였대요.
3: 예.
2: 그리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3: 예.
2: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성직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돼요. 목표는 이거였어요. 성공하자. 당시 베네치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평민 출신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3: 네.
2: 성직자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성직자가 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성직자가 되기엔 너무 피 끓는 젊음, 쾌락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3: 네.
2: 그래가지고 아, 성직자는 난 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성직자를 그만두고 군인이 되거든요.
3: 아, 군인이 또 돼요. 예.
2: 군인이 됐지만 군인도 적성이 안 맞아요.
3: 네.
2: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요.
3: 네.
2: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술집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합니다.
3: 아, 이건 좀 많이 했네. 재능이 그러니까 되게 많다.
2: 저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 좀 했거든요.
3: 아, 진짜예요?
2: 아, 진짜로?
3: 아, 그렇군요. 예. 슬슬 뭔가 말리네요.
2: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갑자기 갑툭튀 갑자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3: 예, 예.
2: 그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때가 굉장히 굴욕적이었다고 합니다.
3: 굴욕적이었다고.
2: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술집에서 이거 연주나 하고 있냐.
3: 그래.
2: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베네치아니까 곤돌라를 탈 거 아니에요.
3: 네.
2: 곤돌라에 누가 합승을 해서 탑니다.
3: 아, 곤돌라도 합승 시스템이 있었나 보네요.
2: 아, 그렇죠.
3: 기사님이 그럼 거기서 놓쳤다가 잠깐 합승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건가요?
2: 저 베니샤 12번지 합승 가능합니까? 타서.
3: 그때 또 정이 넘칠 테니까.
2: 아, 그렇죠.
3: 합승 가능하죠. 예.
2: 그래서 누가 합승을 해요?
3: 네네.
2: 브라가딘이라고 해가지고
3: 네.
2: 당시 베네치아 원로원의 의원, 상원 의원이자 굉장히 집안 빵빵한 귀족이었습니다.
3: 예예. 예, 예.
2: 그래서 브라가딘과 지금 거의 풀이 팍 죽어 있는 그치. 현직 바이올린 연주자
3: 예.
2: 카사노바가 같이 합승을 하고 가요.
3: 예.
2: 붕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라가딘이 거품을 물고 쿵 입이 돌아가서 쓰러져요.
3: 왜, 아, 질병 때문에?
2: 전형적인 뇌졸중.
3: 아, 그래요? 갑자기?
2: 이죠.
3: 오, 예, 예.
2: 그래가지고, 카사노바가,
3: 예.
2: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들쳐없고,
3: 예.
2: 일단은, 일단 브라가딘 집을 찾아가가지고,
3: 예, 예, 예.
2: 눕혀버립니다.
3: 네.
2: 눕히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기, 이 사람, 지금 의원님 쓰러지셨다고.
3: 네.
2: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3: 네.
2: 야! 브라가딘! 브라가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청년이 옆에 있잖아요.
3: 네.
2: 당신 누구야? 저 자코모 카사노바라고 합니다. 됐고 이젠 이 친구 내가 우리들이 이거 케어할 테니까 집에 가. 했는데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카사노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면요. 이 어르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은 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 옆에 있겠습니다.
3: 기분이 든다고요?
2: 네. 또 그 가운데서
3: 네네.
2: 그 가운데 그 당시 처방전이 이상한 처방전이 나왔어요.
3: 어떤
2: 심장에
3: 네.
2: 수은을 발라가지고 밴디지를 붙인 처방을 했다고 해요. 수은을 몸에 왜 바릅니까?
3: 수은 안 되죠.
2: 안 되죠. 이거를 카사노바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수은 밴디지를 딱 뗐대요.
3: 잘했네.
2: 잘했죠.
3: 네.
2: 그 순간 정신이 차린 거예요.
3: 예예예.
2: 브라가디요.
3: 네.
2: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3: 예.
2: 그때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카사노바라는 이 친구가 어찌어찌 저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네 가슴에 대한 수은 이거를 떼고 네가 정신 들인 거야? 감동을 한 거예요, 브라가딘이.
3: 이 친구가 날 살렸구나.
2: 네가 날 살렸구나. 네 이름이 뭐냐? 카사노바라고 합니다. 너 방금 내 가슴에 붙어있던 수은 밴디지 뭐 떼는 그 처방을 했다고 하는데 너 의술을 배웠냐? 여기서 아니요.
3: 그러면
2: 카사노바가 아니죠.
3: 그죠. 얻어 걸린 거죠. 그죠.
2: 머리 팽팽 돌아가죠.
3: 예.
2: 제가 의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3: 약간 좀 사기꾼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2: 그렇죠.
3: 예.
2: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슨 말 했냐면 제가 점성술을 좀 아는데 예. 숫자로 하는 점성술. 예. 제가 점성술을 좀 보니까 의원님과 저는 원래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3: 아, 점성술까지 아. 거기 곁들여서.
2: 곁들여가지고. 아. 사기꾼의 그런 징조가 나타나죠.
3: 그럼 뭐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예.
2: 그러면서 좀 긴 스토리 짧게 말씀드리면 예. 감동을 한 이 브라가딘이란 귀족이자 의원이 예. 친자식이 없었어요.
3: 네.
2: 너 내 양아들 안 할래?
3: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양자로?
2: 너 양자로 들어와라. 하니까 바로 엎드리고 아버지!
3: 아...
2: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베네치아의 귀족이 됩니다. 카스노바가.
3: 누가 너 양자 할래 한다고 바로 아버지가 나와요.
2: 아버지!
3: 야, 근데 어제 출세길이 열렸네, 그러면.
2: 출세길이 열렸죠.
3: 지금 파트타임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렇죠?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이틀과 재산을 예. 한꺼번에 얻은 거예요.
3: 야.
2: 이제부터 뭐 하냐?
3: 게다가 쾌락의 도시 베니스야죠.
2: 베니스에서.
3: 아.
2: 이제부터 뭐 하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3: 사교 무대로 접근하죠.
2: 사교 무대로요.
3: 인싸가 되어서.
2: 그렇죠.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의 그 파티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예. 가면 무도회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3: 가면 무도회.
2: 저렇게요.
3: 네네.
2: 가면을 왜 쓸까요?
3: 아, 그때 뭐 입냄새 나서 쓴다고.
2: 입냄새도 있지만 그건 네. 다 가리는 거고, 전 네. 위에만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3: 위에만 가리는 거는, 아! 저기, 배우자한테 걸릴까봐.
2: 오.
3: 아, 신선한 이론인가요? 아, 저건 정답인 줄 알았는데.
2: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3: 좀 미혼입니다. 예.
2: 일리가 있어. 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요.
3: 아, 신분을 감추, 아. 좀 높은 사람들도 좀 내려놓고 놀라고?
2: 그렇죠.
3: 아.
2: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베네치아에서는 내가 네. 누군지 저쪽에서 모른다.
3: 예.
2: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당시에 베네치아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아빠 엄마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3: 아 난잡했구나.
2: 정말로 타락의 예. 도시죠. 여기서 우리 카사노바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나쁜 남자는 아니었어요.
3: 네. 아 그래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2: 왜냐하면 나쁜 남자는 이거잖아요. 네. 양다리 걸치고 뭐 상처 주고 어떻게 오빠 이럴 수가 있어? 저리 가. 나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3: 그렇지, 그렇지.
2: 이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3: 어 그럼요.
2: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네. 보상까지 다 해주고 진짜 보상을 해준 게 뭐냐면 진짜 헤어지긴 헤어져야 되는데 뭐 이쪽에서 뭐 나한테 미련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3: 아 그게 깔끔한 건가 어떻게 보면?
2: 결혼까지 시켜주고
3: 어, 예.
2: 결혼 지참금이 없대 여자가 예. 돈까지 줘요.
3: 아, 너, 부여친 중매를 서주고 헤어졌다.
2: 네. 예, 예, 예. 잘 이렇게 살라고.
3: 예.
2: 그래가지고 여인들로부터 원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고. 그치,
3: 법 공부를 해서 뒤처리가 깔끔하네요.
2: 법 공부.
3: 예.
2: 그리고 오죽했으면 예. 카사노바와 잠깐이라도 사귀었던 거를 평생의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여인들도 많았다.
3: 아, 그래요?
2: 예. 그 연애 자체는 굉장히 깔끔했었다고 해요.
3: 그런 깔끔한 연애 스타일을 가졌고 또 팔방미인이니까.
2: 그런데.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그 베네치아 성직자 모임에 들어가요.
3: 어떤 소문이요?
2: 카사노바가 정말 이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있고 여인들의 마음을 지금 다 박살내고 있다.
3: 아, 예, 예.
2: 라고 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얘 행적이 어떤가 좀 알아보라고. 딱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2: 그래서 당시 종교재판에서 땅땅땅 너 징역 5년 때려버려요.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이 죄예요?
3: 지금 카사노바 변호인이신가요?
2: 사랑이 죄입니까? 아니 나 사랑만 했을 뿐이라고.
3: 아니 징역 5년을 종교재판에서?
2: 그렇죠. 땅땅땅. 여기서 끝나면 또 카사노바가 아니죠.
3: 네.
2: 카사노바가 징역을 살았던 곳이 뭐냐면 지금도 베네치아 감옥 있어요.
3: 예.
2: 감옥인데
3: 네.
2: 납지붕 감옥이라고요.
3: 납지붕이요?
2: 납. 납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지붕의 감옥인데
3: 네네.
2: 철저히 계산합니다. 납은 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고 간수가 A 간수, B 간수가 교대를 할 때 몇 시고 얘네들이 몇 시에 술을 먹고 몇 시에 잠자리 들고 이걸 다 계산해요.
3: 네네.
2: 그리고 5년형을 때려받았는데 1년 5개월 만에 위에 납지붕을 뚫고 탈옥을 해요.
3: 탈옥을 해요? 아 실제로 저기 들어갔다가 탈옥을 해요?
2: 탈옥을 한 다음에 와. 베니치아를 떠나서 프랑스로 가버립니다.
3: 예예예. 예.
2: 이게 딱 프랑스로 건너간 다음에 네,
3: 탈옥하고 프랑스로 갔어요. 예.
2: 그러니까 유럽 각국을 전전해요.
3: 아.
2: 전전하면서 그냥 정말로 뭐라고 할까 별 볼일 없이 전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각국의 재상과 국왕까지 다 만나고 다닙니다. 커넥션 어마하네.
3: 커넥션이 어마하네.
2: 이거 말.
3: 뭔가 이 사람 자체가 거물 느낌은 아닌데 커넥션이 대단해요.
2: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를 여러 번 치다가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베네치아 본국에 난 돌아가겠다라고 의사를 타진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베네치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탈옥했지 옛날에.
3: 아, 그렇지. 지명수배.
2: 지명수배 상태야 그렇죠. 넌 아직까지. 네. 너 지금 기소 중지 상태야. 네. 어떡할래? 그 딜 하자. 너 유럽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커넥션 있지. 네. 너 우리 베네치아 공국에 너 밀정하라고. 아, 스파이.
3: 어쩌다 보니까 산업 스파이처럼 돼버렸네.
2: 전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네. 고향에서는 너 밀정하라라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죠.
2: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유럽에 밀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 말년부터는 지금 아까 사진은 안 나왔는데 예. 카사노바가 40대, 50대, 60대 쭉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그
3: 그림이 있어요?
2: 그림들이 있거든요. 점점 무너져요.
3: 아, 사람이
2: 사람이요.
3: 끝이 안 좋았구나.
2: 끝이 말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밀정을 하다가 도저히 난 밀정을 못 하겠다 하면서 뭐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 밀정 그만두고 난 베네치아 공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나는 유럽 각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난 호호 이야기 할아버지 할게. 하면서 네. 여기저기 떠돌다가 보헤미아에 있는 발트슈타인 공작의 아... 성에 머무는데
3: 결국엔 이제 고향에서도 마지막에 또 쫓겨난 거네요.
2: 그렇죠.
3: 네,
2: 네. 일단 거기서 죽습니다. 네. 보헤미아에서요. 네. 발트슈타인 그 성에서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주변에서요.
3: 왜요? 이야기 재밌잖아.
2: 아니 네. 그렇게 뭐라고 할까 뭘 베풀지 않고 네. 그 안에서도 있지도 않은 아... 조금이라도 더 약간 사기치려고
3: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
2: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니까요. 네,
3: 도끼가 막 바짝 올라 있었을 것 같아요.
2: 예. 그리고 이제 발트슈타인 저 양반이요. 네. 약간 출장들을 많이 갔대요. 아, 네. 그러니까 집안을, 제가 좀 출장 많이 가네.
3: 아, 그래요? 예.
2: 네. 그 성을 비우는 일이 많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이제 발트슈타인 그 성에 있는 하녀들과 하인들이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3: 아.
2: 카스노바.
3: 하인한테도 구박을 했다고?
2: 네. 어이, 노인네! 우리한테도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어? 네. 그리고 일부러 카사노바에게 줄 음식 태워서 주고 아... 상한 음식 줘가지고 배탈나게 만들고
3: 젊었을 때 너무 그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막 벌려놓고 이래가지고 예, 말년이 안 좋네요.
2: 그렇죠.
3: 예.
2: 그래가지고 카사노바가 결정한 게 그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뭐 놀림당하고 그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야 왕년에?
3: 어떤 사람이요?
2: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지 모르는지 예. 내가 자서전 써야지. 야! 내가 도서관에 있는 동안에 너 들어오지 말아라! 몇 월 며칠 날 마녀 만나서 코피 안 흘려. 파도바 대학 내가 12살에 들어갔어. 법학 박사 임마.
3: 아니 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매회 듣는데 카사노바 말년만큼 잘 어울리는 아, 그 배역이 없네요.
2: 아니 예. 내가 말이야 탈옥을 해가지고 나부로 된 기분 좋고 말이야. 내가 122명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상처 줬는 줄 알아?
3: 태운 내가, 음식 먹으면서. 태운 음식 먹으면서.
2: 태운 야 이거 탔어. 야 이거 태우면 야.
3: 야 그래가지고. 아 비참하네.
2: 그래서. 남겨진 것이 카사노바의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자서전입니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급 재능을 가진 우리 선승님도 이렇게 검소하고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2: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술에 취한 영어란 책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제 자서전 비슷해요.
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카사노바의 파란만장한 삶을 쭉 따라가 봤는데 카사노바는 훗날 자신의 삶에 대해 그래도 뭐 후회한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18세기를 산 하나의 방식이었다. 이거는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회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2: 아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서는 다 쓰고 탄 음식 먹고 있는데. 그렇죠. 너 있네! 재밌는 얘기 해봐!
3: 거기서 후회한다 그러면 안 되지.
2: 나는 내 인생 후회 안 해.
3: 그러면 또 놀리겠죠.
2: 야, 그리고 내가 쓴 자서전. 지금은 출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거 너희들 마 지금 놀리고 있지. 나중에 프랑스 정부가 인정해주고 너희들 프랑스어 할 줄 알아? 봉주로 알아? 이다도시 이다시골밖에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3: 이렇게 당대 유럽을 뒤흔든 풍우나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카사노바의 삶을 언변이 뛰어난 신장 187cm에 출장 자주 가는 남자.
2: 어릴 때 바이올린 됐고요.
3: 네, 바이올린 경력이 있는 썬킴 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석화, 굴의 효능을 소개하는 기사나 굴요리를 파는 식당에 가면 뭐 나폴레옹, 클레오파트라, 카사노바가 즐겨 먹는 이것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위테리아스는 굴을 한꺼번에 1000개씩 먹었다고까지 하는데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조금 있으면 굴 시즌도 찾아올 텐데요. 너튜브 창에 잡지사 굴 검색하시면 황선도 박사님과 함께한 굴에 관한 깨알 지식들 30만 뷰 영상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시청하시고 다가오는 겨울 굴 시즌 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카이스트교수이자이노클라스공동창업자이정석씨의강연준비했습니다평생에걸친건강관리부터인류최대의난제인암과희귀병치료까지이모든것을가능하게만든데는이기술이있다고합니다이기술을모든의사가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서일반대중에게까지기술의혜택이닿을수있도록긴여정을떠난사람들이있다고하는데요당신의평생질병과건강의미래가걸린이의료기술에대한이야기들어보시죠
1: 반갑습니다저는 DNA 로질병을이해하는의사입니다이상한의사죠그래서이런걸학교에서배우지는않았습니다처음에는운좋게친구한테어깨너머로배웠고아물론그친구는대단한학자입니다지금은같이창업을했습니다저만배워서몰래쓰는게아니라모든사람들이특히모든의사들이이걸사용하게만들어보겠다고8년전처음마음먹었습니다오늘은 DNA 를길잡이삼아질병을이해하기위해여정을떠난특이한사람들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 DNA 란단어를들으면뭐가가장먼저떠오르시나요첫눈에널알아보게됐어서로를불러왔던것처럼내혈관속 DNA 가말해줘내가찾아헤매던너라는걸이아름다운노래의가사는가까이있는제딸들부터전세계인이좋아하는 BTS 의 DNA 라는제목의노래가사죠어떻게혈관속 DNA 가사랑하는사람까지찾아준다고말할까요이게사실굉장히과학적으로는맞는얘기입니다도대체 DNA 가뭔지제가잠시소개해보겠습니다인간이 DNA 의존재에대해알게된건이제70년쯤되었습니다보통이벨벳꼬인그림을많이떠올리시죠그런데이걸처음알게된사람들은당시에큰충격에빠졌어요 DNA 에생명현상의모든설계도가담겨있었는데그게 A, T, G, C 네글자의조합으로된디지털정보였거든요마치게임개발자가코딩을프로그래밍하듯 DNA 에생명이코딩되어있었던것이죠약간소름돋나요조금더이야기해보면이기적유전자라는책을통해영국의진화생물학자리처드도킨스는인간혹은모든생물은 DNA 보존을위해프로그래밍된기계에불과하다라고도했습니다사랑이유전자보존을위해필요하다면노래가사내용이맞죠 BTS 는언제나말이됩니다그런데말이죠이처럼완벽하기만할것같은내추럴디지털정보인 DNA 가계속변합니다 USB 에가만히저장해놓은것이아니라 DNA 는세포에저장되어있기때문이에요우리몸은사실세포덩어리입니다살아있는내내우리는이세포를분열시키고 DNA 를복사해서나눠갔습니다그런데복사기를못쓰고일일이베껴적는방식으로이걸복제해요오타가날수밖에없습니다어떤때는자외선방사능같은환경적인것들에의해서왕창오타가생깁니다책에커피쏟는것같은사고이죠이렇게나이들어가며오타가쌓이다가어느날이책의내용이완전히이상하게해석될정도로바뀌기도합니다사랑해라고쓰여있던것이미워해로읽힐정도로바뀌는날우리는암에걸립니다암은 DNA 가망가져서생기는병이고정확히는 DNA 오타의결과입니다담배피워서폐에오타를잔뜩쌓으면폐암이되고자외선을많이쐬어서피부에오타를잔뜩쌓으면피부암이되는것이죠 DNA 는그래서이모든역사가담깁니다사랑하는사람을찾아준다던그 DNA 가암에도걸리게하고이런양면성은자연의섭리입니다그런데여기한번더반전이있습니다이 DNA 오타는그냥자연의실수일까요그렇지않습니다이 DNA 오타가바로우리가환경에적응하고살아남기위해선택한진화의메커니즘이거든요어느날치명적인전염병이이세상에돌아도희한하게전염병안걸리는사람들이있습니다 DNA 복제 과정의 오타가 사실은 사람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다양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금방 멸종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중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 개인 각각은 암에 걸릴 위험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DNA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인터넷이 집에서도 초고속으로 된다고 좋아했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게 대략 2000년 전후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놀라움을 줬고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죠. 최근에는 비로소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AI가 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DNA 시대의 첫 번째 원동력은 이 IT의 발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저히 다룰 수 없을 것 같이 방대했던 인간의 DNA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 IT 기술의 혁신 포인트마다 뒤따라서 DNA 정보를 읽어내는 인쇄술, 시퀀싱이 저렴해졌습니다. 25년 전 단 한 명의 DNA를 읽어내는데 10년간 수천억 원이 들던 것이 이제 누구나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1, 2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이동통신 사업이 3G, 4G, 5G를 거치면서 점점 빨라지지만 우리는 오히려 많은 데이터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 데이터가 AI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저는 질병을 DNA를 통해 보겠다고 다짐했을까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게 큽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약 8년 전에 유전체 학자인 제 친구와 함께 어떤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진 어린 환자의 DNA 서열을 몇 달 동안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도입되지 않은 유전자 완전 검사, 다른 말로 전장 유전체라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했습니다. 의사 둘이서 한 명을 위해서 몇 달을 꼬박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DNA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그 학자인 제 친구와 함께 분석하면서 너무 어렵다. 이거 사람들 내가 이해 못하는데 의사들이 쓸 수 있겠느냐라는 투덜거림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흥분이 되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바꾸는 데까지는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이후에 결국 1, 2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알아낼 수 있었던 것들, 많은 자원과 시간을 쓰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시간이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창업을 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십 명의 젊은 의사들, 특히 어릴 때부터 숨 쉬듯이 IT 기술을 보면서 함께 성장한 첫 세대들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걸고 이런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엉터리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한 번에 유전자를 완전하게 읽고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에 앞서 나가는 병원에서 이 결과물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DNA 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DNA는 우리가 아플 때만 봐야 할까요? 의사들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정도의 유전자 완전 검사 데이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 산전 진단부터 결혼할 때, 나이 먹다 갑자기 뱃살이 나올 때,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각 인생 주기에 따른 다양한 DNA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암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암은 어쩌면 가장 마지막 쓰임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 DNA를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DNA 혁명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픈 아이 한 명을 위해 젊은 의사, 과학자 둘이 했던 일들을 이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유전자 완전 검사를 할 때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전장유전체 검사를 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의학 발전이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참여로 이렇게 쌓여가는 데이터들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며 다리 아래에 있던 인부 3명이 잔해 등에 깔려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한편 여야 정치권 공방과 선거 이슈까지 확산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잠시 일부 배치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이제 본선거 8일을 앞둔 6.3 지방선거 주요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우, 이게 주목을 받았어요. 대부.
4: 그 대부.
3: 대부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그 대부는 갓파더가 아닌데.
3: 알겠습니다. 예,
1: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5: 네, 반갑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정호겸 전 의원님과 장윤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장윤미 대변인 없는 사이에 네. 지난주에 배 소장님이 굉장히 밝게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웃으시는구나.
4: 아주 전해 드렸습니다.
5: 아,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1: 예,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4: 성격을 서둘렀습니다.
3: 네. 오직 장윤미. 아, 오직 장윤미.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한판 승부가 내일 저녁 6시부터 이제 경기 평택을 후보 5분을 모시고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방송. 아,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대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 보도가 어젯밤까지 나오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녹취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호겸 의원님이 해 주실까요, 먼저? 예.
6: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1: 예.
6: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요새는 이제 정치 전성 시대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외국의 경우에 네.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1: 예.
6: 그 자기가 하는 현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1: 예, 그렇죠.
6: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1: 예, 예,
6: 예. 예를 든다면은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그 소위 정치의 꿈을 갖고 처음에 이제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6: 그럴 때도 그 수임료를 받는 변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1: 아.
6: 그 프로보노라 그래갖고
1: 예.
6: 굉장히
1: 재능 기부
6: 그렇죠.
1: 예.
6: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1: 예.
6: 그것 때문에 그 과거에 뭘 했었는지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1: 예.
6: 하고 있는데.
1: 예.
6: 저는 이 대부 이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대부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후보도 대부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1: 예.
6: 또 한 사람 있었는데 대부 하면 생각나는 사람.
1: 네.
4: 알파치노.
1: 아니.
6: 그리고 예, 지금 예. 김용남 예. 후보의 예. 경우에 이게 지금 선거 후반에 또 터지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요. 예.
6: 그런데다가 녹취까지 맞아요. 나와가지고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예, 최 소장님.
3: 외근점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사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권자들은 뭘 보냐면 합당하냐 부당하냐. 방금 전에 정국임 전 의원 말씀하신
1: 예.
3: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될 사람으로서 합당하냐 부당하냐. 합법이나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지금 평택 지금 선거판세 지형이 어떠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3: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이탈될 수 있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지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한 그런 후보자의 모습은 아닌데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바마의 경우에도 프로보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여하는 변호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회봉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지율이 요지부동 민주당 후보면 민주당 지지율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1: 예.
3: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뭐 세월호도 있었고 또 보좌진 이슈도 있는데 가장 큰 건인 것 같아요.
1: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4: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예. 그 대법을 직접 경영한 건 아니고 동생이 경영난을 겪었던 이제 농업법인을 좀 도와주고 인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예. 어쨌든 이제 연관이 되게 됐는데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뭐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약간 배치되는 듯한 뭐 후속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거는 후보가 고유의 몫이에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을 둘러싼 의혹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는 생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상우 의원 이제 대부업체 건은 김상우 의원이 변호사였잖아요. 예. 이제 뭐 아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예. 이제 변호사들이 기업 뭐 사회이사든 뭐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본인이 의원이 되니까 겸직 금지가 예. 돼서 이걸 정리했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도 언급을 했는데 예. 실무적인 처리가 조금 뒤에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김용남 후보 얘기는 모 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정식으로 인수 받았고 이미 다 신고와 등기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명 의혹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하도 공제를 이어가길래 은행이 열면 제가 그 업체로부터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니까 이게 불법적인 것은 없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배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은 대부업 또 이게 이율 24% 이런 것이 또 인식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인데
6: 아니요, 대부업도 합법적인 대부업이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은행이 열면 이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겠다는데 오늘 은행 열었잖아요.
1: 예, 그렇죠.
6: 그러면은 아마 내일 여기서
1: 내일 토론합니다.
6: 토론하면 예. 아마 자료를 가지고 올 건가요?
1: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6: 그런데
1: 예.
6: 그 녹취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그 녹취가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가. 예, 예. 또 일각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해가지고 그 농업법인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요. 김용남 변호사가 왜 농업법인을 세웠을까에 예? 대한 궁금증이죠. 그 이것은 합법적이며 합당한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 소명할 게 선거 후반부에 자꾸 나오는 거는 본인이나 예. 당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전개겠죠.
1: 그렇죠.
3: 네. 예. 이게 지금 평택을이 가장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에 땀을 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북합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내일 또 CBS에서 또 토론회가 있는데 대부 선거가 돼요. 내일 토론은 대부 토론이 됩니다. 그럼 대부 전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성전 대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다른 건보다는 크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유희동, 황교안, 그다음에 조국 후보도 다 이야기밖에 안 할 거예요.
1: 예. 예. 자 이제 김용남 후보가 본인 SNS에 이제 예금거래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이제 내역서를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유희동 후보 측에서는 이제 김용남 후보를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4: 네네.
1: 정확하게 네. 명확하게. 그런데 어제 오전에 보면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을 네. 오전에 하고 이 관련 내용은 굉장히 법률적 의혹도 크고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이후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굉장히 무겁게 비판을 했거든요.
4: 네.
1: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금 후보 해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불법적인 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4: 네, 맞습니다.
1: 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4: 그런데 이제 대부업 자체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법정 최고 한도 이자라는 게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1: 예, 예,
4: 그러니까
1: 예.
4: 그 한도 안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
1: 예.
4: 그리고 아마 그런데 대부업 이러면 불법 출신부터 이제 연상이 되는 게
1: 맞아요.
4: 현실이다 보니까 예, 예. 이미지가 안 좋고 아 정치인이 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고
1: 예.
4: 다만 불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차명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이랬다면 탈세나 이런 기타 여러 법적 쟁점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나 등등에서 이제 반론을 주는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방금 본인이 SNS에 올린 것도 입출금 내역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거기서 배당을 받거나 그렇죠. 급여를 받거나 어떤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얻은 게 전혀 없다는 게 객관적인 증빙으로 나온다라는 점 예. 불법성이 없다는 점 차명도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걸로 보여요. 예. 이게 그렇다면 진실공방처럼 된 상황 속에서 당이 무슨 어디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구조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의혹 관련된 부분에는 참전하는 게 상당히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서 김용남 후보의 입 태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예금 거론 내역서 이제 본인 SNS 올린 걸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띄워드리는데 이미지를 보면 예금 거래 내역서 이렇게 있고 이제 거래 내역에 이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고 조회 기간이 2017년 6월 12일부터 2026년 5월 이렇게 이제 해서 5월 26일 오늘 이제 거래 내역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 보면 이제 해당 그 대법제 관련해서 이제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거래 내역 없다. 아마 그 이제 계좌에서 받은 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거래 내역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정 의원님은 이걸 왜 또 웃으십니까? 네. 예, 예. 예.
6: 아니, 너무. 심플하네요.
1: 심플하다. 예.
6: 아니 저는 예. 오히려 그 무슨 거래 내역서라 그래갖고
1: 통장을 예. 다 보여준다.
6: 녹취 예. 자체가 예. 너무 충격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를 든다면은 예. 그러니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수수료 먹으라 이거야? 그랬더니 예. 김용남 후보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1: 가족과 얘기하는
6: 이게
1: 예.
6: 지금 저 뭐 사장은 뭐 과거 보좌관 이런데 이거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녹취도 예. 나오고 예. 예. 그런데 나는 거래 내역서라 그래갖고 예. 그러면은 원래 그 사장 이름으로 돼가지고 뭐 계산서가 쭉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아버지도 월급 받고 있고 뭐 재수 씨도 월급 받고 있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그래갖고 다 나왔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다 이래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제가 예. 대법을 안 해봐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본인 거에는 본인 통장에 없다.
6: 그럼 처음에 대부업할 때 예. 투자금은 누가 낸 거예요?
1: 근데 이 김영남 후보가 처음 지분은 그 어떻게 다른 법인 형식으로 되긴 한 거 아니에요?
4: 예, 그래서 그 주식도 제가 기억하는 바가 맞다면 예, 예. 주식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모회사인 농업법인을 예. 인수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딸려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4: 그걸 차명으로 본인이 하거나 이런 바는 없고 예. 아마 출자나 기업을 예. 처음에 그 만들 때는 아마 동생 명의로 돼 있었고 차명이 아니라는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건 동생이 출자를 했겠죠. 아니면 다른 뭐 주주들 투자자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1: 예, 이게 또 너무
6: 설명하려면 길겠네요.
1: 예, 길고. 네. 또 약간 좀 딱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네.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내일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짧게만 좀 말씀드려요. 예, 말씀하시자면 방금 그 말씀대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면 가릴 수도 있어요.
1: 예.
3: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당하냐 합당하냐 이걸 더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미지상으로.
1: 예.
3: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공약을 발표하고 더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김영남 후보가 크게 뭐 앞서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판세를 보면은.
1: 예.
3: 근데 오히려 여기에 발목이 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 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1: 예.
3: 형태가 그런 건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렇게 깊은 이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탈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예. 예. 자, 최근 평택의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3: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예.
3: 세계일보가 한국 갤럽의 의뢰를 해서 지난 21일, 22일 평택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1: 예.
3: 이번 이 후보 지지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23%,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5%,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 8%, 김재현 진보당 후보 3%. 가상 양자 대결도 해봤습니다.
1: 네.
3: 김용남 대 유이동. 김용남 51, 유이동 36, 조국 대 유이동, 조국 49, 유이동 38.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보면은 김용남도 조국도 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이 내용이 포함된 대법과 관련된 녹취록이 포함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1: 예.
3: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영향받을 수 있는 이 의혹과 논란에 저는 민주당 지지층일 것이다. 결국 친청 친문 간의 영향을 또 친명 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용남 후보가 이제 조국 후보를 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이 대법 관련 이슈가 완벽하게 반영된 조사는 아닌 것 같고.
6: 그렇죠.
1: 정 의원님.
6: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새 평론하러 나오는 민주당 분들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면
1: 예.
6: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이 되었고 나름대로 소명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예. 대응을 하더라고요.
1: 예, 예.
6: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 위에서 오더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1: 아, 정리된 내용이 없다.
6: 지금 보면 그래요.
1: 아.
6: 그런데다가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원래 이런 문제는
1: 예.
6: 중학교 수준의 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한 번에 딱 설명이 돼야 되는
1: 그렇죠.
6: 것이지
1: 예.
6: 지금 저 설득이 안 됐거든요.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1: 그 계좌를 딱 보시더니 정 의원님이 아 깨끗하네 이게 아니라 딱 보시더니 아,
6: 한참을 이렇게 않고 받지도 않고
1: 예, 예.
6: 본인이 아픈 가족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1: 아.
6: 근데 다 녹취록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 예. 한 목소리로 나온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1: 예.
6: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명색이 변호사인데 대부업을
1: 예.
6: 했어도
1: 예.
6: 법에 맞춰서 불법이 없이 하지 않았겠느냐. 소위 이제 뭐 그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 빠져나가게끔 여기 딱 걸리도록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1: 예.
6: 사무총장 말도 좀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1: 예, 우리 장희 변호사.
6: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인데.
4: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4: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에 뭐, 아,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실지, 아, 그래도 이거는 결격이지라고 하실지는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1: 아하.
4: 실제로 선거가 지금 8일밖에 안 남았어요.
1: 아, 지금 이제 3일 후에 사전
4: 그렇습니다.
1: 그 투표예요, 금요일부터.
4: 실제로 3일밖에 네. 현실적으로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1: 네, 네.
4: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투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1: 예, 그런 의미에서 내일 저녁 6시 박정희 한판 승부 평택을 5명의 후보자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함께 하실 분이 조국 후보 잠깐 나와주시죠.
5: 예, 평택의 우량주 조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정옥임 의원님 저랑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영화는 제가 정했습니다.
4: 싫어하시는데.
5: 대부.
1: 대부.
5: 웃지 않으시는군요.
1: 예.
5: 하나도 정했습니다. 파묘.
1: 라라라라라라.
5: 평택 시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1: 목소리도 자신감이 있어지셨네요.
5: 반응이 별로네. 제가 유치원생 같은가요?
1: 아, 아닙니다. 내일 토론회 때 또
5: 기대해 주십시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분이 갑자기 6.3 지방선거에 신스틸러 같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급으로 등장하신 분인데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주세요.
7: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영아 씨. 다음 스케줄. 아, 네. 아, 제가 좀 바쁘네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의를
1: 예.
7: 지키는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1: 예.
7: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로 삼행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 근.
7: 근혜는 웃습니다.
1: 해.
7: 헤헤.
6: 나 그럴 줄 알았어.
7: 들켰네.
1: 예.
7: 저는 미스터추가 좋습니다.
1: 미스터추.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7: 네, 고맙습니다.
1: 네, 더운 날씨에.
7: 네.
1: 자, 박 전 대통령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시작으로 어제는 충청, 내일은 부산 기장과 경남 진주, 모레는 강원도 원주까지 지원 유세 나간다라는 소식인데 사실은 이제 대구 칠성시장 정도는 아, 가실 수 있겠다. 그 대구 일원에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 지금 이게 충북 옥천 거기도 뭐 유경수 여사의 생각이 있으니까 뭐 갈 수도 있겠다 정도 했는데 대전하고 지금 강원도까지 가고 막 진주 막 이렇게 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못 가니까 선거 전면에 못 나서니까 예. 과거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캠페인 현실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었죠. 과거에 예.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여러 근래의 선거에서 확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할 그리고 모실 정치인이 그 얼굴이 없다라는 거.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 반성해야 됩니다.
3: 예. 그나마라도 배송이. 영향을 예. 저는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가 없으니까 대모를 찾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 효과는
7: 개그가 재미없습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7: 예.
3: 네, 여튼간에 그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저도 대구 그리고 대구도 지금 초접전 양상이니까요.
1: 그렇죠.
3: 네. 더군다나 그 다음엔 충청, 그 다음에는 또 PK 지역.
1: 예.
3: 근데 가는 지역들을 보면은 친박 행보를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도 나를 도와줬던 서울은 안 오잖아요.
1: 예.
3: 또 오세훈을 본데.
1: 예.
3: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 좀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인천은 또 안 가요. 한때는 강한 친박, 찐박 이야기까지 나왔던 아하. 유정복 인천 지장인데 국민의힘 후보인데
1: 예, 요청 안 한 걸 수도 있고.
3: 그렇죠.
1: 예.
3: 근데 이제 보면은 다 가는 지역들이
1: 예.
3: 그런 친박 후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소는 갑니다.
1: 아하.
3: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건데 저는 이제 보수 지심을 자극하고 결집시킨다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은 TK, 충청, PK 순이고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60대와 70대 플러스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들은 영향을 받아요.
1: 어.
3: 60대 이상 이렇게 50대 예. 뭐 70대 여성들은 특히 이제 박정희 이 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을 거다.
1: 고성국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부산 북갑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된다. 가서 배신자 한동훈 운운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 의원님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등판 예, 전체적인 어떠한 지방선거 판세에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고요.
6: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서 운동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1: 예, 예.
6: 근데 저는 솔직히 대구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1: 아, 대구 외에는?
6: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그 옛날 기억을 소환하면서 환영하는 또는 뭐 박수치는 대중들은 있겠지만 그게 표로 과연 직결될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진주나 원주 또 그 전에 옥천도 그렇고 그 후보와 관련해서 본인이 신의라는 주제에 맞는
1: 예.
6: 그런 친박 인사들인가 그렇게 이제 상상은 하게 되는데
1: 예.
6: 글쎄요. 과거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파급력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1: 예.
6: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 예.
6: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
1: 소비?
6: 이걸 활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
1: 예, 예.
6: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록 탄핵당한 그러한 그 기록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줘야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1: 예, 예.
6: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그리고 또 고성국 씨가 또 이렇게 한마디를 보태잖아요.
1: 배신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역사를. 된다.
6: 그러면 배신의 역사를 바로잡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1: 예,
6: 그럼
1: 예.
6: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이 함수관계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 배 소장님은?
3: 글쎄, 이제, 이, 뭐, 고승국 씨 이야기는 북갑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3: 근데, 북갑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북갑 같은 곳에는 박근혜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장군을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진주를 가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곳을 가는 것이고, 그나마, 예. 그나마. 그래서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의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뭐 후광 효과로 좌우될 수 있는 선거판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장미 대변인이 대구를 좀 다녀오셨잖아요.
4: 네, 맞습니다.
1: 대구 분위기 어때요?
4: 저희가 이 뭐 흔히 말하는 바닥 민심이랄까요?
1: 예.
4: 저희가 좀 감동을 저는 많이 받고 왔어요.
1: 어.
4: 일단 벽치기 유세라고 해서 조용조용 조근조근 시민분들께 소구할 때
1: 예.
4: 차 문 열고 박수 쳐주시고 엄지 내밀어주시고 아파트에서 손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대구가 진짜 다 죽게 생겼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
8: 예.
4: 그러면 김부겸이라고 집권 여당에 그리고 총리까지 했던 거물급 정치는 우리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과장 섞이지 않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쓸모가 있는 정치인을 저희가 내세웠다 말씀드립니다.
8: 예, 2부에서는 제가 이진숙 후보를 또 인터뷰할 예정이어서
4: 그렇군요.
8: 예, 네. 또 균형 있게
4: 네.
8: 예, 또 대구의 민심을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접전지 분위기 왠지 또 잘 아실 것 같은 분이시죠?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와주시죠.
9: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사 김성태입니다. 지금 서울은요, 사실상 이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혼란스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가 서울로 올 게 아니라 자중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를 위해서는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장 대표, 가만 계세요, 가만히 좀. 당신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8: 세상에.
4: 너무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9: 가만히 계세요, 지금 아, 여러분도.
10: 예, 아니, 말, 걸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9: 그럼 휴지 갖다 주세요.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아, 예. 물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8: 예, 아니.
9: 고맙습니다. 아,
8: 대단하십니다. 예. 장대혁 당대표. 근데.
9: 이게 빵빵 터집니까?
8: 아니, 지금 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9: 예,
8: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잠깐 나와주실까요?
11: 예, 대통령입니다. 우리, 혹시 장 변호사님 그 커피 드시는데, 혹시 거기 커피 아니죠?
12: 아, 거의 커피 아닙니다.
11: 네, 한번 상표 들어주세요.
12: 동네 커피.
11: 예,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악질 장사치 폐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배추 한 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배종찬 소장님과 이상은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0: 고맙습니다.
13: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0: 박종현 판승부 한판 볼핀 시간 김승민 평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스타벅스 코리아 5.18 이벤트 그 논란에 대해서 정용진 신세그룹 회장이 등급 및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단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0: 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오늘 사과 장면 들으셨고요. 전해주실까요?
1: 네,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 나온 정용진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은 조직과 자신을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0: 예, 사과한 이후에 이제 신세그룹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고의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1: 네, 정용진 회장의 사과 이후에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의성을 가진 마케팅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1: 다만 결제 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일부는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면서 부실 검수는 인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죄송합니다.
0: 예.
1: 마케팅 시점과 명칭,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간 매출 효과를 고려해 월요일을 선정했으며 탱크 텀블러 이 명칭은 대만 제조사가 만든 것이며 표기 용량인 503mm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책상에 탁 문구는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한계도 언급이 됐는데요. 마케팅 기획자 가운데 탱크데이 명칭 제안자 1명을 포함한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0: 예, 그 휴대전화... 제출해서 이제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부분인 거죠. 제출 안 했다.
1: 네.
0: 그 부분인데. 자, 일단 이제 오늘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과를 들은 이제 5.18 관련 단체들 사과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1: 네,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역사를 모욕한 자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용진 회장을 향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요구했고요.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검수와 승인 절차가 있었을 텐데 단순한 실수나 담당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 예.
1: 신극정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은 그런 사과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개사과 2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고 질타했고요.
0: 예.
1: 다만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고의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에는 비판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0: 예, 제가 일단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일단 민주당은 이제 공식 대변인 논평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본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오늘 기업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3: 우선 지금 그 회장의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은 사과를 거부한다는
0: 예,
3: 입장이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3: 그러면은 이 신세계는 향후에도 그 이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사회적 비용을
0: 예.
3: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3: 다시 말씀드리면
0: 예.
3: 이 일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5.18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역사 인식이잖아요. 딴 걸 떠나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그러한 그 역사의 아픈 상처란 말이죠.
0: 예.
3: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고의가 있든 없든 이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분노를 한다면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감당할 그런 그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맞고요.
0: 예.
3: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정치인들.
0: 정치인들.
3: 정치적 진영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끼리 이걸 가지고선 그 소위 정치적인 그런 그 논쟁의 주제로 삼는 거.
0: 아.
3: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했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그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0: 예.
3: 이거를 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5.18 특별법에 그걸 더하겠다 그랬는데
0: 예.
3: 그건 5.18 특별법에 더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희생된 그 국민들, 예를 든다면 천안함 소위 그 폭침으로 희생된 우리 군인들도
0: 예.
3: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진영에서 그분들을 또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예.
3: 그런가 하면은 자연재해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세월호 이런 거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조롱이라든지 또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을 했을 때
0: 예.
3: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예,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를 5.18 특별법에 따로 또 어떤 법에 따로 이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말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소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치 또 이거를 같이 그 옹호하는 듯한
0: 예, 예.
3: 그러면서 마치 또 탱크데이는 국민의힘이 만든 것 같은 착시 효과까지.
0: 전환기 씨도 지금 가세했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미국에서도요. 예를 든다면 어떤 시민의 그룹이 낮지를 찬양했다. 그럼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0: 예.
3: 느닷없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성토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질 않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0: 예.
3: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좀 성숙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대변인은 말씀한 것 같은데, 차경민 대변인.
4: 네, 거기 강지현 수석 대변인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경솔했다라고 본인이 SNS에.
0: 아, 그래요?
4: 예, 좀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다시 내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4: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한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이 일을 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5.18 폄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4.19, 뭐 부마 항쟁, 그리고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천안함 이런 부분 국가로 인해서 국가의 잘못과 책임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부분은 조롱과 희롱과 기업의 프로모션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는 거예요.
0: 예.
4: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에서 소비하는 그 방식
0: 예.
4: 나쁜 정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0: 예.
4: 이를테면 정부에서 불매운동 어떻게 정부가 불매운동을 합니까? 그냥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0: 예.
4: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이러면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0: 예.
4: 근데 그걸 커피 쿠폰 드리고 이런 걸 스타벅스를 안 하겠다는 차원이에요.
0: 예.
4: 근데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이고 색깔론을 느닷없이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하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자유조차 억압한다고 얘기하는 이 발언들, 이 장동혁 대표,
0: 예.
4: 기타 등등의 이 의원들, 아 진짜 이런 나쁜 정치에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0: 예,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네, 오늘 설명은 뭐 들어보면 이게 고의적인 부분 없이
0: 예.
1: 어떤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조금 확인해봐야 될 부분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 감사 과정에서
0: 예.
1: 각 관련 마케팅 책임자가 또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됐고 이게 일단 현재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내부에서 누군가의 눈을 피하거나 좀 속였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0: 예.
1: 물론 이제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 검수의 실패라든지 이 정도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쪽이냐 판단하기 앞서서 기업이라든지 기업인이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회사 측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책상에 탁 이 문구는 임원이나 경영진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거잖아요.
1: 네, 그 보고를 안 하고 뭐 중간에 모르는 과정에 끼워 넣었다 그런 거냐.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프로그램 포스터 하나 만들어도 사실은 제작진이 만들고 부장, 국장, 사장까지 저희는 다 이제 보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검수 완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게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던 것이냐?
3: 그러니까 예. 이게 스타벅스가 예. 신세계 계열사잖아요.
0: 예, 예.
3: 계열사인데 보고 라인이 이렇게 허술 대기업이
0: 4단계를 거쳤다는
3: 네.
0: 건데
3: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궁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예.
3: 그런데다가 신세계 오너가 이제 과거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고
0: 예.
3: 또 그런 어떤 그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고
0: 예.
3: 책상에 탁 이런 거는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문구예요. 정말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가 굉장히 그 진영으로 나뉘다 보니까 잘 안 배웠나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예. 생각마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0: 예, 예.
3: 그래서 아마 본인이 기업 운영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오너 리스크도 있고 신세계 디스카운트도 있고.
0: 예.
3: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 들어갔으면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그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0: 예.
3: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치러야 될 거예요. 단지 정치권에서 이거를 지금 지방선거의 와중에 아까 이제 장윤미 변호사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저도 국민의힘의 몇몇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제가 갑갑해요. 가슴이. 그렇긴 한데 그 대통령이 뭐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 이거 대통령의 일반 그 법무부가 하는 발언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0: 예.
3: 그런데다 또 당대표가 뭐 출입 자제령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도 문제는 있는데
0: 예.
3: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는 일련의 그 행태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나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정치권이 개입할까 아니면은 어쨌든 사회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후진 사회도 아니고
0: 예, 예, 예.
3: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0: 김수인 평론가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 네. 글쎄요, 뭐, 아까 전에 드릴 말씀은 다 드렸던
0: 아, 그런가요?
1: 것 같은데.
0: 예, 예.
1: 어, 네, 이번 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사실, 다른 쪽에서도 어. 예전에 뭐, 집계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0: 아, 일베. 네. 관련?
1: 일베가 아니라 이제 예. 반대편에 뭐, 혹시 그 회사에 페미니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이게 좀 보복하는 마음으로,
0: 아.
1: 미러링이라고 해서 또 그쪽으로 향해서, 소위 얘기해서 좌파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예.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이 점을 이번 사태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0: 예.
1: 이게 좀 악순환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아,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 고가차도 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죠.
1: 네, 오후 2시 33분쯤에 서대문구 미근동 서서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 예.
1: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구조됐고요. 또 다른 관계자 7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사망자 3명은 각각 수석 엔지니어링 감리단장, 현장 관리소장, 외부 전무인과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소방당국은 안전점검 진단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닥 천장을 이루는 넓은 평판 구조인 슬라브를 절단하는 작업 중에
0: 예.
1: 2.9cm 단차가 주저앉아서 오전 2시 30분에 공사를 중단했었고
0: 예.
1: 이후인 오후 2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계자가 걷어 그러니까 슬라브와 공중 비계 사이에 설치된 대들보 같은 것인데요. 이 거더가 갑자기 붕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1: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0: 예, 이게 선거 국면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또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유세 중단을 일단 잠정 중단을 했죠.
1: 네, 정원호 후보는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와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면서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도 중단이 됐고요. 오세훈 후보도 사고 직후 사태 파악을 위해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신속한 구호조치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0: 예. 자, 정말 다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대단히 좀 충격적이었고,
0: 예.
4: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0: 예.
4: 거기에 따른 사고 뒷 수습 이런 부분이 제 1차 어쨌든 그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0: 예.
4: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이 선거를 임박하게 두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뜨겁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언급되는 건 양당 공히 자제하고 그거는 또 이런 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어가지고요.
0: 예.
4: 이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예,
3: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고 수습하고 이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죠.
0: 예.
3: 구체적으로. 근데 이거 벌써 이제 정쟁의 그런 어떤 징후가 보였는데 그 정쟁적인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즉각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0: 예. 예.
3: 근데 지금 모든 게 선거의 와중에 정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그 소위 공사 과정에서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0: 예,
3: 된다고
0: 예.
3: 생각해요.
0: 예. 네,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이제

0: 예.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 실장은 원화 약세가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로 인한 환전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 예. 도약의 마찰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0: 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절규가 성공의 비용으로 들린다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죽을 노릇인데 도약의 마찰음이니 참으라고,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의 비용이니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한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송원석 원내대표도 삼고 현상은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면서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 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1: 예.
0: 또 고환율과 고유가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직결되며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취약 차주 부실,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삼고 현상 성공의 비용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성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비용도 감수하면서 정부가 손해 봐야 된다거나 뭐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공의 비용.
2: 이 정책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의 네. 브레인 역할을 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정치화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정책만 가지고선 그 국정 운영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예. 수습하려고 들다가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부터 이분이요. 설화가 많았어요. 필화도 있었고.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가지도 않은 데다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그랬잖아요.
1: 예.
2: 기업 중에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최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가를 견인하는 데는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전체 예.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다 좋으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동안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1: 예.
2: 국민의힘의 비판 중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적 있잖아요.
1: 예.
2: 예를 든다면은 삼고 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적합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예.
2: 김용범 바로 얼마 전에도 국민 배당금 때문에
1: 맞아요.
2: 얼마나 논란이
1: AI
2: 됐어요.
1: 배당금 논란. 예.
2: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지금 논란이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예. 기억나십니까? 그 외 저기 그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1: 국회 운영위에서
2: 그렇죠.
1: 질의받다가
2: 김은혜 의원이
1: 예.
2: 본인 딸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 우상호 수석이 막 말리고
2: 말렸는데도 막 부딪혀가면서
1: 그
2: 그래갖고 그 지금 나간
1: 예.
2: 무소속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리 한번 빡 지르니까 그때서야 진정돼가지고
1: 예, 예.
2: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완전히 지금 그 삼고 현상이 성공의 비용이라고요? 이거 듣고 과연 그 동감할 사람이 몇이나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지방선거에 이런 발언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1: SNS 금지. 자, 우리 당 대변인 해석해 주세요.
3: 예,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건
1: 예.
3: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어느 국민이 반기겠어요. 특히 그 피해가 서민, 중소기업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1: 예.
3: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새기고 있고 관련 정책은 정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의원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저도 그리고 또 이 SNS 글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1: 예.
3: 그러니까 정치는 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3: 고위공직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네.
3: 근데 이분 말씀은 그냥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때 그 초과 뭐 이익이니 이윤이니 뭐 이렇게 했지만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그 본질이었잖아요.
1: 네.
3: 근데 왜 이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수사 내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본인 개인 블로그 SNS
1: 기간이잖아요.
3: 청와대 참모고 아주 네. 고위 정책이신데 왜 이렇게 네. 해석되는 제목을 붙였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 예.
3: 성공의 비용 이러니까 이건 국민 보고 감내하라는 뜻이
1: 예.
3: 깔려있나라고 오독될 수 있어요. 다만 그 내용의 본류는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쭉 그냥

0: 한 선으로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뛰고 이런 거예요. 그게
1: 예.
0: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러니까 이분의 SNS 표현을 따르더라도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서 끝나면 되는데
1: 예.
0: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으며 도약의 마찰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멋진 표현을 덧붙이면서 이 부분의
1: 멋진 표현.
0: 문제가 이게 멋지다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1: 예.
0: 어쨌든 이런 표현을 좀 정책 입안자로서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2: 그러니까 도약의 마찰은 말이 돼요? 도약을 하는데 말, 이게 이제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말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수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저 소리 들으면은
1: 예.
2: 정말 분노가 부글부글 할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1: 예.
2: 거 아닙니까?
1: 예.
2: 거기다가 고물가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다 터지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 없이 굉장히 현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적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분노할 줄 안다라는 거를 정책 실장이 이제는 각성하기엔 좀 늦었는데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김용범 논란 해갖고선 아주 그냥 그 인터넷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1: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3: 네.
1: 읽으세요?
3: 이 글을 보면 김용범 실장이 좀이 글이 사실은 되게 깁니다.
1: 예.
3: 길고 자세한데 환율에
1: 10초?
3: 대해서는 적극적 관리, 금리에 대해서는 억누르기와 방치를 모두 피해야 된다. 물가는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거든요.
1: 예.
3: 근데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1: 예.
3: 이거를 이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비치게 한 그런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불 99, 파 4번 들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하남 쭈꾸미 보통 매운맛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9: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네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폭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고요. 고요한 숲 냄새에 잠시 빠져있다 보면 어디선가 반짝? 잘못 봤나 하는 순간 다시 호로록 반짝? 그게 바로 그토록 찾던 반딧불입니다. 매일 화려한 불빛 아래 살면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찾아 나설까요? 아마도 그 어둠에선 가장 큰 빛이니까 그 빛을 온전히 내 눈에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신형원입니다. 개똥벌레.

0: 요즘 한국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한참이라고 합니다. 옥천과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반딧불 탐방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손전등 이런 빛이 나오는 거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요. 대화 역시 금지되어 있고요. 먹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그저 캄캄한 숲속길을 정해진 인원이 조용히 걷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아니 이거 눈 감고 걷는 거하고 뭐가 달라 하다가 저 멀리서 자그마한 불빛이 하나 반짝하고 또 저기서 반짝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빛도 아닌 것이 불빛 같은 게 눈앞에 막 날아다니고 그걸 발견하는 게 엄청난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험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특히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한테는 오로라 보는 것만큼이나 신비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반딧불의 또 다른 이름은 개똥벌레. 과거 개똥이나 소똥 주변에서 자주 발견돼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특성상 습한 곳을 좋아해서 낮 동안 따뜻한 똥 밑에 숨어있다가 밤에 빛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선조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반딧불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개똥처럼 흔해 개똥벌레다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반딧불과 관련해서는 어쩌다 듣는 그것이 알고 잡다 시간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까지 연휴로 좋은 곳 잘 다녀들 오셨는지요? 저도 방송까지 쉬면서 어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려고 하니 갈 데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고생하면서 하는 여행은 또 싫고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가자니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고 정말 예전 같으면 고생이 다소 되더라도 일단 떠나고 싶어졌었는데 이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은 아니지만 하시던 일 잠깐 멈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든 하시면서 들어만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볼륨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여기는 K-Radio. 저는 성은경이고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어쩌다 듣는 그것이 알고 잡다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인간의 건강은 약과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숲에서, 때론 꽃에서, 나무와 곤충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후는 곧 환경이고 환경은 곧 인간 생존이다. 환경 없는 기후 정책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례로 3년 전 갑자기 발병한 부정맥으로 현재까지 통원 치료하며 약을 먹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로 오랜 기간 약을 달고 사는데 심장까지 말썽을 일으켜 하루에 먹는 약만 총 18알. 기후변화로 부정맥까지 발생하면서 정말로 종합병원이 됐다며 한탄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발병한 부정맥을 기후 탓으로 돌리는 건 좀 지나친 억지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집안 내력도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탓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에 제시됐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적 현상인 혹한, 혹서의 기온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및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지난 2022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실렸는데, 그동안 기후변화를 자연환경에만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해왔지만 인간의 건강과 목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심각한 정보를 확인한 셈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환절기에 많은 종류의 질환이 발병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상승이 인류의 혈액화학 성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경우 약 50년 이내에 인체의 생리적 조절 능력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인체가 흡입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해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질수록 인체는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 저장이 된 칼슘과 인산염을 혈액으로 끌어오게 되는데,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등 인체 내부의 뼈와 무기질 균형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할 단일 연구는 없지만, 현재까지 생물학적 개연성과 역학적 추세는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경 노출과 연관이 된 보편적 건강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습관만으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0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긴 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요. 긴 연휴 동안 궂은 날씨에 무고들 하시지요? 여행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은 날씨 탓을 많이 했을 연휴였는데,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계획이 시작한 날씨는 그래도 간간이 비를 뿌리며 오늘까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주중까지 이어지면서 인근의 저기압 영향으로 매일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햇볕이 다시 비추고 습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화요일은 흐리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습도는 86%, 바람은 남동풍으로 불고는 있는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잔잔하네요.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이고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역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겠고요. 습도도 82%로 높고 최고 기온도 80도, 섭씨 27도,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바람은 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오늘과 비슷하게 변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이 돼서야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습도는 낮은 편이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높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55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겠고요.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 습도는 낮지만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도 목요일과 비슷한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으며 이 불금 계획 있으신 분들 외투 꼭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2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디 귀한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렸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할 것 같은 반딧불의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반딧불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딧불이 개똥처럼 너무 흔해 개똥벌레였다는 설도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개똥이나 소똥 주변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딧불이 특성상 습한 곳을 좋아해서 낮 동안 따뜻한 똥 밑에 숨어있다가 밤에 빛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선조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딧불이 개똥벌레로 불렸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은담에서는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화하여 개똥벌레가 되어 달밤에 빛을 낸다라고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담에도 명시돼 있는데 구루밭 개똥불 같다라는 속담은 밀이나 보리를 베어내고 심은 구루밭에 여기저기 불빛이 반짝일 만큼 반딧불이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개똥벌레가 높이 날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반딧불이의 나는 모습으로 날씨의 변화를 예측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딧불은 다양한 이름도 갖고 있는데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가치벌레, 이 말은 개똥벌레의 북한 말이고요. 개띠불, 개띠벌기, 이것은 반딧불을 뜻하는 북한 말입니다. 개똥벌레나 반딧불에 대해서는 유난히 북한 사투리가 많은데 반딧불을 황해도 지역에서는 개똥파리라고 부르고요. 까리는 개똥벌레를 뜻한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는 반디 까치불이라고 하고요. 평안남도에서는 깔레기라고 하고 평안북도에서는 개들벌기 라고 부른답니다. 개똥 벌거지라는 말도 있는데 반딧불의 경상도 지방 방언이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반딧불을 개똥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개똥벌레를 불안지라고 부르고요. 사실 개똥벌레는 소똥구리와도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쇠똥이나 말똥을 굴리는 벌레는 소똥구리이고 여름밤 강렬한 빛을 내뿜는 벌레는 역시 개똥벌레 또는 반딧불이죠. 하지만 반딧불과 소똥구리 둘 다 살아남기는 힘든가 봅니다. 소똥구리는 멸종 위기종이 됐고 반딧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이 오염됐고 곤충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반딧불이는 불 켜진 가로등과 차량의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릴 적 한여름 등불이 되어준 반딧불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사적인 욕심으로 잡아들이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남성 교도관들이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알몸 수색을 진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여성 수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구치소에서 20여 명의 여성 수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알몸 수색이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고 남성 교도관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교도관들이 옷을 벗는 장면을 촬영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소장에는 복수의 수감자가 현장 감독관이 교도관에게 수색 도중 바디캠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감독관은 수감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몸 수색에 대해 항의하거나 반발한 수감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소장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수감자가 모두 격리 조치됐으며 한 교도관은 교도관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알몸 수색을 계속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 규정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 신체 수색은 관련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남성 교도관은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실은 지난해 11월 용기 내 목소리를 낸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며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놈은 적절한 조치가 도대체 뭐요? 이? 적절혀 갖고는 안 되지. 호되게 질책을 했어야지. 무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그러고 애시당초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흉한 꼴 안 당할 거 아니오. 도대체 무신 죄들을 지었걸래 거글 들어가서 이 욕을 보냐고 보긴.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홍역이 유행을 하면서 500명이 넘는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총국은 하루 동안 홍역으로 최소 13명의 아동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한 명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명도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홍역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이후 사망자 수는 512명으로 집계가 됐으며 확진 사망자는 86명, 유사한 증상으로 숨진 환자는 426명이었다고 합니다. 홍역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62,507건이며 확진 사례는 8,494건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 후 퇴원한 환자도 4만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홍역은 세계에서 전염성이 가장 강한 질병 중 하나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염이 되는데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동에게 가장 흔히 발병이 되며 뇌부종이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2024년 혁명으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와 그 뒤를 이은 과도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홍역 백신 조달 문제와 접종 정책에 실패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의 지원을 받아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 120만 명 이상 보호를 목표로 긴급 홍역, 풍진,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아직 홍역 풍진을 우느냐. 이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최근 스페인의 알마드라바 해변 정비 공사 현장에서 약 2000년 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 시대 대리석 두상이 완벽한 보존 상태로 발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 이는 기원전 1세기경에서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로마 시대의 두상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비너스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뒤로 넘긴 물결 모양의 머리 스타일 등은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던 당대의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문화유산 총괄 책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발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을 하며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며 알리칸테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 조각상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역은 과거 로마 부유층의 해안 저택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두상 발견으로 올여름 관광객 맞이를 위해 재개장할 예정이었던 해변 정비 공사는 전면 중단됐으며 고고학자들의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대 로마 제국의 유물이 예기치 않게 발견된 사례는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스위스 뇌샤텔 호수에서는 잠수부들이 약 2000년 전 난파된 로마 상선을 발견해 화제를 모았는데 기원 후 20에서 50년 사이에 운항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난파선 내부에는 도자기와 올리브유, 로마군 무기 등 보존 상태가 우수한 화물들이 가득 실려 있어 고대 로마 세계의 물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거 발견하면 뭐 시상이 달라지나요? 아이 크라고 스페인 가면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볼 것이 없어서 모델 대가리를 보러 가. 슬로우푸드 운동의 창시자 카를로 페트리니가 76세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던 페트리니는 1986년 이탈리아 최초의 맥도날드 개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슬로우푸드 운동을 창립했는데 슬로우푸드 운동은 빠르게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고 160개국 이상이 동참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2022년까지 슬로우푸드 회장을 맡은 페트리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 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연을 쌓기도 했습니다. 슬로우푸드 측은 페트리니는 좋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이라는 가치에 뿌리를 둔 세계적 운동을 현실로 만든 선구자라면서 그의 활동이 전 세계 공동체, 농부, 요리사 활동과 젊은 세대를 연결했다고 평가했는데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은 페트리니의 죽음이 식음료 과학 분야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 그럼 뭐야? 더 일찍 죽었는디. 중국 북부 산시성 탄광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가 90명으로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당시 갱도 안에서는 광원 24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초기 집계에서는 201명이 무사히 지상으로 대피했고 8명이 숨졌으며 38명이 갱도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 구조 작업과 추가 인명 확인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90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대는 갱도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부상자 상당수는 유독가스 흡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요 지시를 내리고 실종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함과 동시에 사고 원인 또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산시성은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13억 톤의 석탄을 생산했으며 중국 전체 생산량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조만간 석탄값 오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요새 뭐 연탄 떼는 집은 없지만서도 어쨌든 석탄 터가는 물품은 오를 거 아니냐 말이죠. 지 말은. 일본 복합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서관 및 재단에 5천만 달러, 약 76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의 기부금으로는 최대의 규모인데요. 트럼프 도서관은 수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으며 ABC 뉴스, 파라마운트, X, 메타 등 언론 기술 기업들이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낸 기부금도 자금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부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청한 두 사람에 따르면 이 기부금은 도서관에서 미일 관계의 강점과 양국 간 오랜 동맹, 특히 전략 경제 분야에서의 동맹을 부각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제1교포 3세 출신의 손정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자 트럼프의 임기 동안 미국 기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세계 최대 AI 투자사 중 하나이며 반도체 칩 설계사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배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주요 투자자로서 다른 공공 전체 분야와 함께 AI 관련 사안에 대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 창업자 겸 회장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알고 지내며 백악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부 사실에 정통한 두 사람 중 한 명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서관에도 소액 기부를 했으나 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와 트럼프 도서관 대변인은 모두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애미에 건립 중인 트럼프 도서관의 조감도가 최근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꼭대기에 새겨진 대형 마천두가 마이애미 수변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소프트뱅크 창립장가 회장인가 이니 제1교포 3세 출신으로 아는디 아이 우측에 도서관에 독도를 닦겠이 말하고 허짓는 않으시겠죠? 이스트 씨도 그렇고 아이고 어째 당체 불안여서 올해 봄 등반 시즌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등반로를 막으면서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객은 네팔인 가이드 한 명 이상과 함께 오르며 네팔인 가이드는 별도의 등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주 SNS에 공개된 사진에는 에베레스트 설원 위로 긴 등반 행렬이 이어진 모습이 담겼는데 이 구간은 해발 8,000m 이상으로 산악인들이 죽음의 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죽음의 지대에서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해 대부분의 등반객이 보조산소에 의존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보조산소를 쓰더라도 이 고도에 20시간 이상 머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관광 수요는 허가료 인상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팔은 지난해 9월부터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료를 기존 $11,000에서 $15,000로 올렸지만 올해 허가 신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여러 신기록도 나왔는데 56살의 네팔의 유명 산악 가이드 세르파는 지난 17일 에베레스트에 32번째에 오르며 자신이 보유한 최다 등정 세계 기록을 다시 잇겠으며 같은 날 산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52살의 세르파도 11번째 등정에 성공을 해 여성 산악인 최다 등정 기록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두 다리 절단 장애인인 34살의 루스탐이란 남성도 지난 21일 의족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는데 베테랑 산악인과 초보 등반객이 함께 몰린 이번 시즌에 또 하나의 상징적 등정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의 이면에는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소외 계층인 힌두 달리트 공동체 출신으로는 처음 에베레스트에 오른 35살의 한 남성은 고산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뒤 숨졌으며 21살의 전문 산악인 가이드 세르파도 지난 18일 캠프 3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숨졌고 또 다른 51살의 가이드 세르파도 지난 3일 베이스 캠프로 향하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록 경쟁과 과밀 등반, 사망 사고가 겹치면서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아니, 동네 앞산 뒷산도 좋구만은 이 아닌 말로 도로 내려올고 못 올라고 돈쳐들여가며 길을 쓰고 올라가는지 당쟁이 아이고 지는 돈 준다여도 안 갈라요 이. 영국에서 10년 전 지원 주거시설에서 인연을 맺은 92세 남성과 85세 여성이 나이를 극복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2세 남성은 지난 2월 요양원에 입소했고 매일 85살 여성을 보기 위해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최근 요양원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려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는 기쁨 그 자체와 같다. 항상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행사 준비를 도우며 부부를 축하했으며 주방팀은 음식 준비를 맡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한 직원은 주례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요양원 관계자는 이번 결혼식은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관계를 맺고 선택하며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이들 부부는 카운티 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서 1년 넘게 같이 생활했으며 의회의 성인복지 담당 의원도 이들 부부에 대해 이번 결혼식은 노년이 돼도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참, 갈 날 순서 없다지만 말이오. 확률적으로다가 이 갈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고 흉하게 먼짓거리래요. 이 아이 낭중에 각자 배우자 만나면 무엇질라 그려 뭐라 그럴

0: 김여자의 아모르 파티 1부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폭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AM 1310,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자, 2부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했네요.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애니님께서 열어주시겠는데요.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하시면서 각종 과일을 담은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딸기가 하트 모양으로 돼 있네요. 예, 가만히 보니까 키위도 하트 모양이고. 저거는 레몬 같기도 하고 포도 송이송이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신청곡은요, 트로트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대라는 꽃 한 송이.

일찌감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으로 부탁해요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우리 애니님 곡부터 들려드렸네요. 삐지지 않으셨겠지요 우리 미셸님. 조항조가 부릅니다. 거짓말.

이번엔 우리 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 띄게 하소서. 나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 가슴 여울지는 이 없게 하소서. 나의 뜻하지 않은 사소함으로 인해 울분을 삼키는 이 없게 하시고, 나의 실없는 행동으로 가슴에 응어리지는 이 없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 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일상 활력 얻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 주고 행복 주며 마음에 잔잔한 감동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보람 주게 하시고, 내 가슴이 아프면 남의 가슴도 아프다는 걸 깨닫는 하루 되게 하소서.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703-354-1950 703-354-1950.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6: 아침 식사 중.
5: 이렇게 조용하게?
6: 여기 당신 커피 있어?
5: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6: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5: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6: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내일이네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자, 첫 곡은 SES의 유진이죠. 차차.

성격 정말 좋은 우리 서현의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벌써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하 하시면서 지금 서둘러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아울러서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똑같은 상품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엄정화, 배반의 장미. 오늘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씩 휴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처럼 상큼한 화요일 되세요. 긴 연휴 잘 보내셨죠?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 아주 잘 읽었고요. 김광석이 부르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풀 버전은 없고요. 1분 30초짜리 이 쇼츠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김광석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김광석의 비록 1분 30초짜리이지만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또 이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변진섭의 곡으로 오늘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시는 곡은 김광석이 부르는 곡입니다.

계속해서 변진섭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원곡은 박미경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변진섭의 목소리로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들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골든님께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내리는 비를 보며 마음은 조금 울적해지지만 그래도 행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좋은 글 보내주셨네요. 힘들 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소리쳐 부를 친구가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머리가 내게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슬플 때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미소가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비록 우울하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 하나를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 활짝 펴 내 작은 가슴에 나를 위해서는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어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 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떠들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복별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성경 구절과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시편 24편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이 의의 길이 좀 넓고 평평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리 좁고 힘든지 아마 사탄의 세상에서 의의 길로 사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짧게 보내주셨어요. 어린 시절 어느 날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때리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생들은 울며 불며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순간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죽을 힘을 다해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역정을 내시며 이 손을 놓으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시고요. 저는 더 꽉 잡고 버텼습니다. 끝내 어머니는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다 컸네 하시며 방망이를 놓고 한참을 우시는데 순간 무서워서 우리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밖에 나오셔서 밥들 먹어라 하시며 눈치를 보고 들어가시는데 엄마의 눈이 퉁퉁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매를 안 맞았어요. 복별님,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으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옷걸이로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옷걸이로 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남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귀하게 뭐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지만 대신 그만큼 또 많이 맞기도 했어요. 혼자 자란다고 이제 삐뚤어질까봐 건방져질까봐 저희 어머님이 좀 무서우셨어요. 뭐 인사는 기본이고 하여튼 그 예의범절에 굉장히 좀 민감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사 하나는 정말 전세계 탑3 안에 듭니다. 또 잘 웃기도 하고 근데 또 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지금이 와서 그러신데 저희 어머님이 때릴 때는 제가 이렇게 도망가길 바라셨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실제로 어렸을 때 도망가기도 했고 근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저는 다 맞고 있었거든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그러면 더 속상하셨대요. 그렇게 맞던 제가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어머니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 두 손을 꼭 잡았죠. 그래서 제가 엄마의 눈을 딱 쳐다보며 이제 대학생인데 그만하지. 그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 뒤부터 저도 안 맞았어요. 안 때리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 아프세요.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엄마 얘기만 나오면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블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란의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추모 행사인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돼 3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인도 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 주요 대도시 중에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주요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 합의를 잇따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과 뉴욕주 감사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오는 6월 16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남동부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25일 발생해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뉴욕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금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규탄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금시설 밖에서는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용 장갑차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시위들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발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저지 뉴워크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앞에서 시위대와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계 정치인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최루액을 맞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며 정치권에서도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시설 내부 수감자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힘들어하면서 수감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딜레이니 홀 앞에 모인 시위대는 아이스가 운영하는 시설 내부 상황이 비인도적이라고 항의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구금자들이 강제로 다른 지역 시설로 이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금시설 출입 차량을 막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셰릴 주지사를 향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시위 현장에 오는데 나흘이나 걸렸냐며 왜 이제 나타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You shut up four days after? People have been asking for you. They started their strike on Friday and the first thing they said is we want to talk to Governor Sherrill and it took you four days to be here. Four days. Why did it take you so long?
1: 앤디 킴 상원의원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시위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묵살당한 채 구금시설로 바로 수감됐다며 이들 중에는 학교에 가야 할 18세 청소년부터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시설과 음식으로 수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That they're not getting the medical treatment that they need and deserve. I talked with a pregnant woman that was not getting the care that she needed. I talked with an 18-year-old high school senior who should be at a school, not in this facility there. This place needs to shut down, and these people need to be able to get out, be back with their families. They are not even being given the time in court. If this administration is so convinced that these are people that are dangerous, give them time in court. It is not reflective of our constitution.
1: 현장에서는 25일 월요일에도 시위대와 아이스 요원들 사이에 대치가 이어졌고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복면에 얼굴을 가린 연방 요원들이 페퍼스프레이와 고무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앤디 킴 의원은 현장에서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생수로 눈가를 씻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목과 눈이 타는 듯 아팠다며 최루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구금자들이 시위를 계속하면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가족 면회를 제한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척박 뉴욕 6선거구 연방 하원 후보는 아이스를 폐지해야 한다며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금하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등학교 프롬에 참가해야 할 나이의 어린 청소년들이 구금시설 안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Horrible conditions. They're protesting worms in their meals, lack of access to medications. There's a woman inside who reportedly suffered a miscarriage. There's a high school student inside who should have been at her prom and instead is sitting in a prison uniform in a jail cell that receives billions in our money to detain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need to shut down Delaney Hall. We need to free them all. We need to abolish ICE.
1: 이에 국토안보부는 폭력 시위대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이동을 방해했다며 필요한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직접 고무탄에 맞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시위를 정치적인 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범죄자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구금하면서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하는 등 모든 절차가 헌법에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I mean, there was multiple, several 18-year-old young women who are high school seniors that were telling us that they just want to be able to get an education and they're missing their graduation because of this. And these are people that are not harming our community.
1: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샤인머스켓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래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인도 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인도 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외교장관은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해양감시협력 구상의 출범을 발표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구상이 인태 지역에서 우리 각국의 해양감시 역량을 활용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의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태 해양 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쿼드의 인태 지역 해양 감시 협력과 해양 영역 인식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에 따른 에너지 등의 해상 수송 차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 상황은 해양 안보가 방해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며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인도 태평양을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4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어떠한 통행료 부과 제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핵심 광물 협력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구상과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쿼드 외교장관들은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에 출범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초기에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6일 대미 협상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120억 달러가 먼저 해제돼 이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머지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와 종전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의 실행과 향후 이어질 본협상을 보장하는 신뢰의 제스처로서 특정 금액의 동결자금 선입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 대미협상 단장인 무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고 첫 12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식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카타르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엔 한국에서 3년 전 송금된 60억 달러를 비롯해 이란의 동결자금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과 카타르 간 이란 동결자산 해제 과정을 고려할 때 당시 경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행 단계를 매우 신중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방문에서 강조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카타르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상계 방식으로 이란의 원유를 구매했었으나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로 이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의 대가로 이 자금이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모두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이번 카타르 방문과 관련 일부 외신은 카타르가 미국과 협상을 보증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이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협상을 망치려는 세력의 시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타스니 뉴스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완전히 틀린 발언은 아니다라며 카타르에서 해제를 논의 중인 자산은 원래 이란의 소유이므로 합의 보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와 관련 이란 강경 성향 매체 파레스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동결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개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 존재했던 마지막 심각한 이견은 동결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며 이는 카타르의 제안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결자금 해제에서 발을 빼려 했으나 합의된 자금이 입금돼야 합의할 수 있다고 이란이 완강히 버텼다며 카타르에서 협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JCPOA가 성사된 뒤 2016년 1월 미국은 17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은 이 돈이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인도되지 못한 미국 군장비의 구매 대금과 그간 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합의를 이행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실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은 핵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서 석방된 미국인 수감자들의 몸값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지적인 나침반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두 개의 큰 전쟁,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 분쟁의 놀라운 공통점과 현대전의 변화를 다룬 5월 2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The wars in Ukraine and Iran are more alike than you may think.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닮아있다, 입니다. 기사 속 핵심 문장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both, the country with a more powerful military has been unable to vanquish its adversary. 두 전쟁 모두에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적을 완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Vanquish, 전쟁 등에서 완파하다, 완전하게 패배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dversary, 상대방 또는 적수라는 의미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이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장기전 늪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Asymmetrical tactics have helped both Ukraine and Iran hold off stronger forces with which they could not compete in a conven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비대칭 전술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모두가 전통적인 군사 정면 대결로는 경쟁할 수 없는 더 강한 군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Asymmetrical tactics, 직역하면 비대칭 전술인데요. 좀 딱딱하고 군사 용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쓰는 기습이나 드론 등의 전술처럼 힘이 약한 쪽이 정면 승부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hold off, 저지하다, 막아내다 라는 의미고요. Conventional military confrontation,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 정면 대결을 말하는데요. 반대의 개념은 asymmetrical tactics, 약한 쪽이 게릴라전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이란 두 나라 모두 드론이나 게릴라식 전술 같은 비대칭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lready, Hezbollah and combatants in Mali have turned to similarly cheap and easily built technology, showing that such systems will democratize access to mass precision on the battlefield for middle and small powers. 이미 헤즈볼라와 말리의 전투원들은 이와 유사하게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기술로 눈을 돌렸으며 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중소 국가들에게도 전장 부근에서의 대량 정밀 타격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Turn to 도움이나 조언 등을 얻기 위해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눈을 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Democratize는 뉴스나 기술 또는 AI, 비즈니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대중화하다 라는 뜻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Open AI wants to democratize AI 라고 하면 오픈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mass precision, mass는 대규모 또는 엄청난 양이란 의미고요. precision은 정밀성, 정확성이란 의미로 수백 개 드론이나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정밀 타격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다듬어진 저렴한 AI 드론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는 약소국이나 무장단체도 강력한 정밀 무기를 손에 쥐는 무기의 대중화 시대가 왔다는 경고입니다. The Ukraine war is still Europe's main front, but the Iran war is not a secondary front in the sense that it is really, really, really impacting Europe's ability to contribute to its first priority, which is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지만 이란 전쟁 역시 부차적인 전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유럽의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능력에 정말 정말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in front는 주전선, 그리고 secondary front는 제2의 전선이라 할 수 있고요. In the sense that은 무엇 무엇이라는 점에서 또는 무엇이라는 의미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He is successful in the sense that he achieved his goals 이라고 말하면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기사는 중동의 분쟁이 석유 공급망을 흔들고 유럽 경제를 압박하면서 결국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마저 빼앗고 있다는 거시적인 외교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두 전쟁이 실은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외교망을 통해 촘촘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시스템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지키는 데 쓰이고 이란의 드론 기술이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대전은 더 이상 특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실시간으로 흔드는 연결된 전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넓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송미숙 회장은 5월 22일 맨해튼 주 뉴욕 총영사관 관저에서 뉴저지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 총영사관의 김상호 총영사를 비롯해 영사관 관계자와 한인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인회 간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노회 간 시설 활용 확대, 전통 문화 행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5월 29일 새로 단장한 회관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더불어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포사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2026 북중미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NYC 페리 운항을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월드컵 기간에 맞춰 축구공 디자인을 적용한 특별 페리를 운항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상 교통편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운항 기간은 5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와 퀸즈 락어웨이 비치를 연결하는 노선이 강화됩니다. 특히 편도 12달러 예약제로 운영되는 락어웨이 로켓과 락어웨이 리저브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락어웨이 로켓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그린포인트에서 락어웨이 비치까지 직행하는 급행 노선으로 7월 초부터 노동절까지 운행됩니다. 자세한 운항 일정은 NYC 페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식사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시니어 가정에 영양식을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나 기관 직원들이 집까지 식사를 전달하며 단순한 식사 제공뿐 아니라 안부 확인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중 하루 한 끼 이상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냉동식이나 당뇨, 저염식 같은 특별 식단도 지원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 시니어가 대상이며 장애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무료 또는 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서비스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입니다. 메릴랜드 각 카운티의 시니어 센터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노인국이나 시니어 서비스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메릴랜드 노인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2: 뱅크업홉 홈모기지.
3: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4: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아웃시업 703-539-8377, 703-539-8377.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과 뉴욕주 감사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 분열과 세대교체 요구에 공식 지지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구별 치열한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욕 예비선거 현황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6월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6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과 뉴욕 주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와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구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 감사원장 선거에 오랜 기간 재임 중인 현역 톰 디나폴리 감사원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된 뒤 네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5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임기의 뉴욕주 감사원장 6선에 도전하는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4년간의 뉴욕주 재정과 연금기금 운영 경험을 내세워 풀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에 맞서 새물결을 일으키려는 경쟁자는 전 캔자스주 의원 출신인 라즈고일 후보 그리고 비영리 주택단체 출신의 드류 워쇼 후보로 이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진보정책을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고일 후보는 연금기금의 이스라엘 채권 투자 반대와 기후변화 시위 참여 등을 강조하면서 진보층 유권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쇼 후보 역시 뉴욕의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공공기금 투자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시 연방 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7선거구 그리고 10선거구입니다. 먼저 뉴욕 연방 하원 7선거구는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73세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 공석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루클린 보로장인 안토니오 레이노스 후보와 뉴욕주 하원의원인 클레어 발데즈 후보 그리고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가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장 레이노스 후보는 노동조합과 뉴욕 노동자 가정의 지지를 받았으며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이름을 알린 정치인으로 브루클린 보로를 이끈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발데즈 후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베니 샌더스 하원의원, 민주사회주의 연합, 자동차 노조 등의 지지를 받으며 여론조사 결과 23%의 지지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21%의 지지율로 레이노스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뉴욕시의원인 줄리원 후보는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퀸즈 지역과 아시아계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며 13%의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로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제10선거구에서는 현역 연방 하원의원인 벤 골드먼 의원과 그에게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 간의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지난 202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2024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의회 경험과 부유층 증세, 이민자 구금시설 감독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도전장을 던진 랜더 후보의 지지율이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 현역인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집계돼 현역 의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랜더 후보는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사전투표는 6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6월 13일입니다.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한편 뉴저지 예비선거 사전투표는 26일 화요일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며 뉴저지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6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0: 워싱턴 DC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대거 불출마 속에 새로운 선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시장과 주요 의회직 공석이 동시에 발생하고 사상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가 도입되는 변화의 선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워싱턴 DC가 오는 6월 16일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장, 연방 하원 대표격인 대의원, 시의회 주요 직책 다수가 동시에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시장 선거입니다. 무려 10년 이상 재임해온 뮤리엘 바우저 현 시장이 이번에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공석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맥더피, 제일리스 루이스 조지, 빈센트 오렌지 등 다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경험과 치안 정책, 경제개발, 연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격인 DC 대의원 자리 역시 장기 재임 중이던 엘리너 홈스노턴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로버트 화이트 시의원, 브룩핀토 시의원, 킨리 졸레스네 등 여러 후보가 출마해 주거 문제, 예방 예산 확보, 교육 정책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역시 대규모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전체 구 의석에서는 13년간 재임했던 아니타 본즈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예 오월레와 케빈 차보스, 프레드 힐 등 다양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경쟁합니다. 또한 1선거구에서는 브리에나 나우데와 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 정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르나 라지, 라시다 브라운, 제키 레에스 야넨스 등 후보들이 지역 개발, 임대료 안정, 교통 개선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선거구와 6선거구에서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선거구에서는 제커리 파커 현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며 청소년 정책과 교육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6선거구에서는 찰스 앨런 현 의원이 교통 및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순위 선택 투표의 도입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를 최대 5명까지 순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1순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자 경쟁 구도에서 사표를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표 방식 또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며 6월 16일

0: 다수의 신구 정치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오늘 워싱턴주 제지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4파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이 안에는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겼습니다. 목재를 분해해서 쇼핑백과 포장재 등에 사용할 크래프트지 생산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서 직원 등 10명이 화상 등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골드스타인 카울리츠 화재구조대 총책임자는 사망자 수가 불분명하다며 실종자는 관련 정보가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위험물질 처리반 등이 투입됐습니다. 아직 주민 피해는 없지만 화학물질인 화이트 리커가 배수로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 워싱턴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 공장은 휴지와 인쇄용지, 종이컵, 종이 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 시설은 컬럼비아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추모 행사인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돼 3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내셔널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3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모와 감사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2005년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 최대 규모의 메모리얼 데이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퍼레이드는 워싱턴 DC 중심 도로인 컨스티튜션 애비뉴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롤스웨스트 7번가와 인디펜던스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 출발해 롤스웨스트 17번가 구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진 구간에는 군악대와 참전용사단체, 역사재현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희생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위동부 지회도 공식 초청을 받아 퍼레이드에 참가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인철 회장은 많은 미국 시민들과 함께 퍼레이드 오픈카에 탑승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교감의 시간을 나눴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다양한 한국 단체들의 참여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 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많은 미국 사람들과 같이 퍼레이드 오픈카에 합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정말 교감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은 많은 한인 단체나 한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2: 퍼레이드 이후에는 워싱턴 내셔널몰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에서 헌화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참전용사들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전쟁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며 세대를 넘어 희생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한미동맹과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고 자유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시에서 호텔과 철도, 병원 등 주요 업종 노동조합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호텔 개임 노조는 약 250개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3만 명의 새 임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노조 역사상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약이 시행되면 다수 호텔 직원의 시급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 객실 청소 노동자의 경우는 계약 6년 차에 연봉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업계 역시 임금 인상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약 13만 5천 달러 수준인 롱아일랜드 철도 LIRR 노조는 파업 돌입 사흘 만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 대형병원 간호사 노조와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조도 잇따라 처우 개선안을 확인했습니다.

0: 확보했습니다. 노동계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속에 필수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늘어난 인건비가 호텔 숙박비와 의료비, 교통요금 등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재미있고 유용한 스마트폰 앱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앱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얼마 전에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임무와 권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시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신 스마트폰 하루에 몇 번이나 들여다보십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주 보실 텐데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뉴스도 확인하고 이 작은 기계를 200% 더 똑똑하고 또 유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개발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각각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검증된 스마트폰 앱 네 가지를 골라와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데 싶은 앱이 있다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영리한 유틸리티 앱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삼성 갤럭시 폰을 포함한 최신 안드로이드 폰 앞면을 보시면은요. 화면 맨 왼쪽에 전면 카메라 렌즈를 배치하기 위해서 작게 뚫어놓은 검은색 구멍이 보입니다. 기술 용어로는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냈다고 해서 펀치 홀 혹은 노치라고 부르는데요. 평소에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괜히 시선을 분산시키고 좀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쓸모없어 보이던 화면 속의 검은 구멍을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단축 버튼으로 전환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액션 노치라는 앱인데요. 기능의 원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요. 안드로이드의 접근성 서비스를 활용해서 카메라 구멍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 가상 버튼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덧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카메라 구멍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통 누르면요. 손전등이 바로 켜지게 하거나 두 번 빠르게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즉시 캡처되도록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또 길게 꾹 누르면요.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이나 메신저 앱이 바로 열리도록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급하게 플래시를 켜야 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캡처해야 할 때 잠금 화면 풀고 또 상단바를 밑으로 내려서 이 작은 버튼들을 찾아서 누르려면 몇 단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화면을 굳이 보지 않고도 카메라 구멍이 있는 이 물리적 위치만 손가락으로 쓱 만지면 원하는 기능이 즉시 실행이 되니까 스마트폰 조작 단계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드웨어의 이 미관상 단점을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로 매끄럽게 보완한 이 유틸리티 앱,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이라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스마트 액션 노치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안드로이드 앱은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촬영 기술의 한계 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아쉬운 사진들이 참 많이 남는데요. 역광 때문에 인물의 얼굴만 너무 어둡게 나왔거나 배경에 모르는 행인이 쓱 지나가서 공들여 찍은 사진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구글의 공식 사진 편집 앱 바로 스냅시드입니다. 스냅 S-N-A-P Seed S-E-E-D 스냅시드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사진 보정 앱이 나와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 앱을 오늘 골라온 이유는요. 첫째,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이 직접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공인된 앱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료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나 지원하는 고급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이나 기능 제한이 없는 100% 완전 무료 앱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료 앱에 흔히 붙어서 사용을 방해하는 이 지저분한 유료 결제 유도 팝업창이나 광고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앱입니다. 스냅시드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잡티 제거라는 기능인데요.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쓰레기통이 보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함께 촬영되었을 때 이 기능을 켜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만 쑥 문지르면 소프트웨어가 주변의 배경 패턴을 분석을 해서 감쪽같이 지워줍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우개 기능인 셈입니다. 거기에 사진 구도를 바꾸느라 이미지를 회전시키면 모서리가 또 잘려나가서 여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스냅시드의 확장 기능을 쓰게 되면 잘려나간 빈 공간을 자연스러운 하늘이나 땅 모양으로 스스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사진 전체의 크기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흔히 사진 보정이라고 하면 컴퓨터로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워야 하는 것 같지만 이 앱은 터치 몇 번으로 전문가급 정밀 보정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깝게 지우지 마시고요. 스냅시드로 멋지게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을 위한 앱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여름 휴가 때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공항 가기 전에 필수 장착 앱으로 꼽히는 이 앱은요. 바로 전 세계 항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플라이티라는 앱입니다. F-L-I-G-H-T-Y 플라이티라는 앱인데요.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 갑작스러운 항공기 연착이나 결항, 혹은 공항에 도착했는데 탑승 게이트가 변경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보통은 항공사에서 보내주는 문자나 공항 내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플라이티라는 앱은요. 전 세계 항공 통제 시스템과 공항들의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직접 연동해서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항공사 공식 안내 문자나 공항의 전광판보다 이 게이트 변경이나 지연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푸시 알림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앱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테크 매체들 또 비즈니스 출장이 잦은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는 정확성 검증을 끝마친 것이 바로 이 앱이라고 하네요. 특히 아이폰 전용 환경에 맞춤형으로 개발이 돼서 하드웨어 연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이폰 화면의 상단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과 또 화면이 잠겨있을 때도 실시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실시간 현황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스마트폰 잠금을 매번 풀지 않아도 지금 내가 탈 비행기가 전 전거장에서 출발을 했는지 또 탑승국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를 화면에 계속 알림으로 띄워줍니다. 내 항공편 번호만 한번 입력을 해두게 되면 도착 공항에서 내 짐이 몇 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지까지 미리 안내를 해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낯선 공항에서 당황할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앱은요. 기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게이트 변경이나 지연 알림 같은 이런 핵심 기능을 빠짐없이 활용을 하려면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점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안전하고 정확한 여행길을 도와주는 비행기 트래커 아이폰의 플라이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은요. 아이폰의 고성능 하드웨어 기술력을 일상생활 속에 유용함으로 변환시킨 아주 놀라운 앱인데요. 혹시 인테리어를 새로 계획하고 계시다거나 집에 새 가구를 들어 놓아야 하는데 거실의 공간 크기가 정확히 가늠이 잘 안 돼서 줄자 들고 가구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씨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힘겹게 줄자를 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은요, 내 방을 디지털 공간에 통째로 복사를 해주는 3D 스캐너 앱, 바로 폴리캠이 있습니다. P-O-L-Y-C-A-M, 폴리캠입니다. 이 앱이 정밀하게 작동을 하는 원리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최신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기기 뒷면을 보시면은요, 카메라 렌즈 옆에 까맣고 동그란 센서가 하나 더 탑재가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쏘아서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해주는 고급 공간 측정 기술, 즉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 폴리캠 앱을 켜고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쭉 비춰주면은요, 이 라이다 센서가 공간의 고저차, 구조, 이 모두를 빠르게 인식을 해서 몇 초 만에 내 방의 벽면, 바닥 면적, 가구의 높낮이를 측정한 3D 입체 도면을 스마트폰 화면 안에 만들어줍니다. 현실의 공간을 가상세계에 복사해서 넣는 기술입니다. 이 앱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예쁜 소파나 책상을 발견했을 때 이게 우리 집 거실 창가에 딱 맞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이폰 속에 저장된 내 방의 3D 도면 위에 해당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를 해보면 해결이 됩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 사물 스캔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고 거래를 할 물건을 다각도로 촬영을 하면 가상 공간에서 손가락으로 돌려서 볼 수 있는 3D 오브젝트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증강현실과 공간 스캔 기술이 우리 실제 일상에 얼마나 유용하게 들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앱입니다. 현재 아이폰 프로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요, 꼭 한번 내 방을 스캔해보시는 재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 액션 노치, 그리고 스냅시드, 또 아이폰의 플라이티와 폴리캠까지 우리의 스마트폰 생활을 한 단계 더 유용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앱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안에 탑재된 센서, 또 하드웨어 기능을 어떤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함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다운로드하셔서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심장이 27년 만에 다시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5월 26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130대 93으로 상대를 무차비하게 폭격하며 시리즈 전적 4대 0 스윕으로 대망의 파이널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1연승이라는 경이로운 질주 속에 뉴욕은 이제 1973년 이후 반세기 만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동부 결승 MVP를 차지하며 포스트 시즌 평균 27.8득점, 6.7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완벽한 사령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칼 앤서니 타운스가 19득점, 14리바운드, 아누노비가 17득점으로 마운틴 라인을 지탱했으며 벤치에서 출격한 랜드리 샤멧은 이번 시리즈 동안 무려 11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효율성으로 클리블랜드의 수비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캐벌리어스는 도노반 미첼이 31득점으로 고군분투했으나 제임스 하든이 2득점에 그치는 부진과 5개의 턴오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인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견고한 수비 전술하에 뉴욕은 이제 6월 3일부터 파이널 일정에 돌입합니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현재 정규 시즌 1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2위 샌 안토니오 스퍼스가 치열하게 맞붙으며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소식은 경기 중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작은 머리숱의 흔적 하나가 한국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MLS 15라운드 경기 중 손흥민의 뒷머리가 일부 비어있는 듯한 중계 화면이 송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른바 원형 탈모설이 제기됐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13경기에서 골 침묵 끝에 9도움만을 올린 필드골 갈증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의 과도한 중압감이 스트레스성 탈모로 번졌다는 자극적인 루머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즉각 26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환하게 웃는 V사진을 게재하며 원형 탈모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밝혀 루머를 종식시켰습니다. 해프닝을 잠재운 대한민국 에이스는 소속팀 일정을 마치자마자 홍명보 사전 캠프가 마련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고지대로 이동해 대표팀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고지대 적응 훈련을 통해 신체적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손흥민은 현재 월드컵 통산 3골로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한국인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 골만 더 보태면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단독 선두로 우뚝 서게 되는 만큼 가십보다는 그의 발끝이 만들어낼 역사적 성취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냉혹한 정치적 긴장감이 마침내 월드컵 무대의 지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휘파는 이란 축구협회의 공식 요청을 승인하여 당초 애리조나주 투손에 차리려던 월드컵 베이스 캠프를 멕시코 티우아나로 전격 이전했습니다. 최근 격화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외교 마찰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란 대표팀의 미국 영토 내 야간 체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영토 내 이란 팀의 주둔을 흔쾌히 수용하며 영토 밖 우회 지원을 구체화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샌디에고 국경 바로 남쪽인 티우아나의 여장을 푼 뒤 경기가 치러지는 미국 경기장으로 전세기를 타고 당일 진입해 경기를 치른 뒤 다시 멕시코로 복귀하는 전례 없는 크로스보더 셔틀 일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경 외곽 우회 전략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연계 혐의로 메디타즈 이란 축구협회장의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는 등 국제적인 긴장 국면 속에서 내린 불가피한 타협점입니다. 다음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투수들의 자로 잰 듯한 정교한 분업 메커니즘이 야구 역사의 가장 눈부신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9-0 대승을 거두며 구단 역사상 17번째 메이저리그 합작 노히트 노런을 달성했습니다. 선발 투수 타치야 이마이는 1회 초반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심각하게 흔들렸으나 뛰어난 구속 변화와 피칭 터널링을 앞세워 6이닝 동안 무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지탱했습니다. 뒤어 7회 마운드를 이어받은 스티븐 오버트가 3타자에 가볍게 잡아내며 징검다리를 놓았고 이 대기록의 피날레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23살 신의 아림버 산타가 완성했습니다. 데뷔전의 극한 긴장 속에서도 산타는 2이닝을 퍼펙트로 틀어막으며 1900년 이후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데뷔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 합작투수로 등극하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타자 브랜던 니모를 상대로 ABS 판정 시스템 챌린지 끝에 루킹 삼지를 잡아내는 짜릿한 피날레는 현대야구가 자랑하는 정교한 투수진 뎁스와 기술적 진보가 어우러진 최고의 연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4: 배추박스 21불 99, 코이모 고구마 5파운드 12불 99, 시험누수박 6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9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5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관한 소식 자주 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됐죠. 향후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 또 내린다 이런 말 자주 듣지만 실제로 이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미국 경제 시스템 속에서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왜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이번에 새로 취임했죠.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 이 케빈 워시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핵심 임무 그리고 그 권한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 의장이 어떤 자리인지 그 정체성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공식 명칭은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수장인데요. 연준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제대통령 혹은 백악관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기조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공급량 그리고 가치를 조절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준 의장은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취임을 하지만 일단 임기를 시작하면 대통령이나 백악관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결정에 간섭을 한다거나 함부로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미국 경제의 안전이라는 대의만 보고 움직이라는 법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준 의장의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는 무엇일까요? 연방준비법에 명시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듀얼 맨데이트, 즉 이중 책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 보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 두 가지 저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죄야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돈을 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것이 이번 연준 의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이자 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의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통화정책 결정이 바로 연준 의장의 두 번째 핵심 업무입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8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는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되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연준 의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의 투표를 거치게 되지만 회의를 이끄는 의장의 발언권 그리고 조율 능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연준 의장이 움직이는 핵심 레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돌아서 경기가 살아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또 금리를 높이면 물가는 잡히지만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둘째는 지급준비율 조정인데요.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예금 중에서 얼마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그 비율을 결정을 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국채를 사고 팔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직접 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연준 의장이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던지는 단어 하나, 심지어 부사 하나에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이 전 세계 달러 유동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통화정책 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연준 의장의 세 번째 임무는 바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최고 감독관 역할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파산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요. 또 규제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대형은행이 부실대출을 남발을 한다거나 위험한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면 연준 의장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의회 보고 그리고 대국민 소통입니다. 법에 따라서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번 연방의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경제뉴스에서는 험프리 호킨슨 증언의 전통에 따른 의회 증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하며 연준의 정책성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연준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가질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이른바 구두 개입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이중 책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시중은행을 감시하는 금융감독, 그리고 의회와 시장의 정책을 설명하는 소통까지 이 막중한 임무들이 연준 의장의 어깨에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 연준 의장이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워싱턴 DC의 서류상의 수치에 머물지 않고 오늘 밤 당장 우리의 비즈니스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에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이 이끄는 미국의 경제 행보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철골과 콘크리트가 주저앉으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3명이 숨지고 보행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김선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고가도로 상판 아래 철골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리 옆면도 종잇장처럼 뜯겨져 나갔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던 작업 차량은 갑작스런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 3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게 떨려요. 지금도 떨려.
1: 붕괴 당시 인근에는 작업자와 보행자를 포함해 13명이 있었는데 이 중 6명이 잔해에 깔렸습니다.
4: 이 사고로 현장 감리단장 등 5, 60대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 사고 당일 새벽에 진행된 작업에서 침하가 발생했는데 이를 낮 시간에 점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5: 침하가 오늘 새벽 2시 30분입니다. 침하가 한 2cm 발생돼서 공사 바로 중단시키고 14시에 안전진단을 하자. 그래서 안전진단 진행 중 붕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로 일대가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또 잔해가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서울역에서 신촌 구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속히 잔해를 치운 뒤 철도공단과 협의해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 수사팀 등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건 아닌지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6: 사고 발생 전 현장에서는 이미 붕괴 위험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물이 내려앉아 잠시 공사가 중단됐던 건데요.
2: 하지만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차승은 기자입니다.
7: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이른바 슬라브 절단 작업 중 구조물이 약 2cm 내려앉으면서 공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외부 전문가와 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합동 안전진단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된 공중 비계와 슬라브가 무너졌습니다.
5: 안전점검을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렇게 여기가 한 80cm 정도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제 같이 떨어진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7: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발생한 단차가 붕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징후가 사전에 감지된 만큼 작업자들이 직접 구조물 위에 올라가기보다는 원격 장비를 활용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 지지대로 더 이상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해놓고 올라가든지 사다리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무너지더라도 그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7: 이런 가운데 이번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해당 고가도로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졌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구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음 달 초 마무리 예정이었던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 공사는 사고 엿새 전 공사 품질 관리자가 교체된 가운데 112%의 공정률로 당초 철거 계획보다는 다소 빠르게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에 들어갔고 2028년 2월 새 고가 준공을 목표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6: 오늘 오후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 행신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 운행이 중단되고 무궁화호 등도 조정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7: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도로입니다.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며 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역과 신촌역 구간에서는 전차선 반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이 여파로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KTX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또 경의중앙선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운행이 중지됐지만 문산역에서 수색역까지는 정상 운행합니다. 고레일은 안전한 사고 복구를 위해 열차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KTX는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만 운행하고 모든 고속열차 정차역에 임시 정차합니다.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합니다. 무궁화호는 경부선은 수원역과 천안역까지, 호남선은 서대전역까지, 장항선은 천안역까지 각각 조정 운행합니다. ITX 새마을과 마음열차는 수원역까지 운행합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서울역과 행신 차량기지 등을 오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 열차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서울역에서 KTX가 신촌 거쳐서 행신을 가요. 지금 서울 신촌이 막혔기 때문에 KTX는 네? 행신까지 못 가니까 이런 상황에는 지금 서울역에 선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역에 못 들어오니까 수원역에서 그냥 운행 중지하고 다른 고객들은 타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해요.
7: 고레일은 열차 이용 전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바쁜 이용객은 가급적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레일은 긴급복구반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담입니다.
6: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따른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내일 새벽 1시 50분까지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서 임시열차를 모두 4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겁니다. 구체적인 운행 시각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버스 증차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경찰청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배차 대상은 서울 시내버스 33개 노선과 경기광역버스 20개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내일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복구 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행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 열차 운행은 중지됩니다. 경부 호남선 KTX는 서울에서 부산, 용산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 구간에서 운행되고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문구 논란과 관련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2: 지난 19일 서면 사과문을 낸 뒤에도 사태가 더 확대되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굳은 표정으로 등장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단상에 오른 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논란으로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국민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죄했습니다.
11: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0: 정 회장은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10: 정 회장이 서면 대국민 사과문을 낸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대면 사과에 나선 건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하고 정부 차원의 손절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멸공, 공산당이 싫다 등 글을 올리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점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의 과거 발언과 문제의 스타벅스 프로모션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신세계그룹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그룹 측은 향후 정 회장이 광주를 방문해 사과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연합뉴스 TV 우주현입니다.
6: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의 직접 사과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2: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 거부와 부실한 검증 정황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AI에 물어봤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직원 진술입니다. 직원들은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일부 직원은 문제제기 여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커머스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도 일주일만 저장돼 최초 기획 단계 대화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의성 여부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13: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2: 또 결제라인 일부는 마케팅 시한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진행되던 법무팀 검증 절차도 생략됐습니다. 팀장과 본부장, 대표이사까지 4단계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단 한 차례의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겁니다. 신세계그룹은 현재까지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4: 주고받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는 사전 공모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일단 추측은 사실은 좀 했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 휴대폰에서 나올 수 있는 포렌식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12: 다만 그룹 측은 탱크 텀블러 명칭과 세월호 참사의 출시 의혹 등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일부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실무자 과실을 넘어 기업 내부의 역사 사회적 감수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6: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2: 5.18 유공자들이 경찰에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15: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머리를 숙인 정용진 회장.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0여 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정 회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시민단체에 의해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됐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 회장 소환 여부와 실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논란과는 별개로 실제 처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입증돼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도 고의성 여부도 입증돼야 하는 만큼 마케팅 기획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여나 지시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6: 결국 기업이나 어쨌든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이 네. 5.18 민주화운동을 내가 뭔가 폄훼하겠다 이런 명확한 고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 경찰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AI 영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 네, 모욕 대상이나 또는 명예훼손 대상이 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또는 그것이 이제 또 뭐 5.18 유공자들의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15: 다만 모욕죄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조롱과 비방, 왜곡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8: 어머, 나 또 찔끔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9: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8: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9: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0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샤인머스캣 포도팩당 9불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에 온라인 사이트 일베 폐쇄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7: 돈 없는 조롱 혐오에도 규제는 번번이 법적 한계에 부딪혀 왔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8: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물들이 여전히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등 각종 참사와 유족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베 폐쇄론은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 논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9: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8: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까지 접수되자 당시 청와대는 일베 폐쇄를 검토했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전체 게시물의 70% 넘게 불법 정보여야 폐쇄할 수 있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성착취물을 유통해 폐쇄

0: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이나 유튜버 등을 겨냥해 오는 7월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베와 같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농축 우라늄 처리 조건에서 유연성을 보였는데요.
2: 다만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며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SNS를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반출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간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이란은 해외 반출을 반대하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이란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에서 요구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앞서 핵 문제를 두고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을 겨냥한 압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은 미군 장병들을 추모하며 이란의 핵포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4: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3: 협상이 순조롭다면서도 또다시 무산되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경고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남부에서 표적 공습을 단행하며 실제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부설함을 공격했다며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협상 국면에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며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1: 이란은 미국을 향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의 임박설에 다시금 선을 그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굳혔는데요.
2: 줄다리기 협상 속에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여부가 막판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5: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관련해 여러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했지만 완전한 합의는 아직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안보 수장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향해 단합과 함께 미국에 대한 저항을 호소했습니다. 졸 가드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특히 전장에서도 외교에서도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극비로 은신 중인 점이 협상 승인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해각서가 최종 확정되려면 모즈타바의 승인이 필요한데 복잡한 절차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는 탓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카타르를 찾아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핵 합의가 선행돼야 자산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자금 일부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팽팽히 맞서는 만큼 협상의 막판 복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을 상대로 거두는 돈이 통행료가 아닌 비용이라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아야 할 금액이란 건데 양해각서를 맺는데도 해협을 무료로 지낼 순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개전 이후 끊겼던 국제 인터넷망을 복구하라고 지시했는데 협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 흥정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줄다리기 하듯 주거니 받거니 서로에게 기분 좋은 적정선을 찾았죠. 삶이라는 커다란 무대 위에서도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마다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럴 때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하며 강수를 두기보다는 먼저 반걸음 정도 슬쩍 물러나 보면 어떨까요? 작은 양보 덕분에 꽉 막혔던 문제를 풀 뜻밖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기분 좋은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사람은 덤을 얻고 파는 사람은 단골이라는 신용을 얻고 물러섬으로써 서로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흥정. 여전히 재래시장이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죠. 흥정할 때 다짜고짜 깎아달라면 오히려 역효과, 조금은 물러서서 좋은 말이 오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것에 비중을 더 두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죠. 생각이 많아지는 퇴근길에는 조금 물러서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장미를 보러 백만송이 장미원에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와 곡성 기차 마을 장미를 보러 갔습니다. 5월의 꽃의 여왕은 역시 장미인 것 같아요. 베트 미틀러의 The Rose 4506님 정하셨고요. 5월의 마지막 주 갯골수로 양옆으로 무성했던 풀잎들을 베어나니 구수한 건초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새들의 분주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하셨습니다. 8884님 스카드 맥킨즈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오수경님이 보내주셨네요. 나에게 정녕 최후의 5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과연 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타임, 존 비스의 노래 타임 오브 더 시즌. 시간에 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코코 샤넬은 벽을 내리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간에 관한 글도 있죠. 하늘이님의 밀레름 슈미트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삶은 매일같이 즐거운 일들과 불쾌한 일들 사이에서 그네를 타듯 움직인다. 내가 같이 흔들리고 싶지 않거나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삶은 원래 그러하다.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중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9불99, 시험된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5분들당 1불99, 냉동 우산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3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생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아블로의 연주 메디테라니안 아이스 지중해를 닮는 동자 인간 관계가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죠. 근데 어렵다 어렵다 생각만 하니까 쉽다 쉽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마우면은 고맙다고 또 미안하면은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좋아하는 행동 100가지를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행동 한 가지를 안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김수민님의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대했는지 헤아려 보게 되네요 하고 메리골드님이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드디어 보슬비가 내립니다. 경수님, 여기도 보슬비 내려요. 성남 요금소입니다. 5062님, 훈련소의 아들 입대시키고 서울 가는 중입니다. 아내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남편분이 보내셨습니다. 희용우님, 뱀이 향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3번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타임. 이것은 의료기기 중에 주사기와 함께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의사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친숙한 의료도구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 의사가 발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종이를 말아서 사용하거나 속이 빈 나무 원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진동과 소리 증폭을 이용해 심장 판막 이상, 폐의 잡음, 혈류의 흐름 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플로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